0: 자,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오늘도 달려보겠습니다. 자, 5월 19일 화요일 방송이죠. 자, 첫 곡으로요, 샤키라의 Try Everything 띄워드렸습니다. 최근에 SNS에서 화제가 된 발명품 중에요, 이런 게 있었습니다. 누워서 핸드폰을 보다가 실수로 떨어뜨리면 센서가 즉 순간적으로 낙하 동작을 감지해서 즉시 가림막이 착 펼쳐지고 얼굴을 보호해주는, 네, 약간 목도리 도마뱀처럼 머리 뒤에서 양옆으로 이렇게 뭐가 촥 나오더니 얼굴을 감싸주는 거예요. 참 쓸데없죠? 이걸 만든 사람은 핸드폰 얼굴에 떨궈 본 거죠. 네. 이게 3D 프린터로 이게 제작을 한 거라서 모양은 좀 투박하지만 휴대폰이 얼굴로 떨어지는 불상사를 겪어본 사람이 만들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으실 겁니다. 그러고 보면은 우리 일상 속에서 만나는 편리한 물건들이 우여곡절 끝에 태어난 발명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한 번쯤 발명해보고 싶은 물건들 여러분들 혹시 있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지. 뭐 이렇게 설거지를 하면서도 아, 참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참 편할 텐데, 뭐 약간 이런 생각들. 어머님들이 집안일 하면서 많이 한 번씩 생각하시거든요. 이런 거 있으면 참 편할 텐데 이런 거 왜 안 만드나, 이런 거. 국물 먹을 때 흰옷에 튀는 걸 방지해주는 방지장치. 모서리에 발가락 찧는 걸 예방해주는 보조장치. 이런 거. 좀 참신한 아이디어 뭐가 있을지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펼쳐봐 주시죠. 오늘 여러분들 모두, 우리 모두 과학자가 돼보는 겁니다. 예. 자, 저는 그거 생각했었거든요. 아니, 꼭 벨트를 허리를 둘러서 이렇게 묶어야 되나? 그냥 벨트 칸하고 칸만 이렇게 당기면 안 돼? 그 생각을 했는데, 오, 세상에. 그게 이미 나와 있더라고요. 신기했어요. 나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예. 결국은 저는 천재가 아니었다. 예. 요런 거, 예, 참신한 아이디어들 오늘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죠.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첨부는 100원, 인터넷 라디오는 이분은 무료입니다. 서울 경기 98.1MHz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1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광고도 볼게요.
1: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엘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5: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4: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5: 경리나라.
6: 소리 질러!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0: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3: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2: 리메이드 서울.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3: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1: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박보검은 과연 못하는 게 뭘까요? 예. 네. 그게 약간 마냥 기대하고 푼 거 있잖아요. 이 사람만큼은 정말 완벽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박보검이 저한테는 그런 네, 연예인입니다. 자, 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는 혹은 이런 보조장치 이런 거 왜 안 나오나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재미난 예. 근데 여러분 이게요. 상상 가능한 그 아이디어가 아니어도 돼요. 네. 그런 게 아닐수록 더 재밌는 겁니다. 6276님. 양말 짝꿍 탐지 집게. 오. 세탁 끝나면 서로 떨어진 양말끼리 삐삐 소리 내며 제외하는 시스템. 내 식구의 양말 세탁 후 짝지는 게 제일 번거롭고 손이 많이 가서 매번 생각해 본답니다. 오. 요런 거 아이디어네요. 아니면은 요렇게 팔하고 앞에 눈만 달려 있는 그 로봇이 이 양말의 길이와 색깔과 사이즈를 구분해서 제 짝을 찾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예. 네, 세탁기 안에서 이렇게 찾아주는 거야. 이런 것도 괜찮겠네. 오. 마포구지님, 마누라의 심리를 5분 전에 알려주는 기계예요. 그래야 제가 욕을 안 먹죠. 이거는 굳이 기계를 통해서 아는 것보다는 집 도착 5분 전에 전화해서 어떠냐 물어볼 수 있잖아요. 아니 아니야. 어떠냐라고 물어보는 건 너무 하수다. 예. 이제 들어가는 길에 와이프가 좋아하는 이제 떡볶이를 좀 사갖고 간다든지. 네. 6시에 저녁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오늘은 요리하지 마. 내가 밖에서 자기 좋아하는 뭐 예를 들어서 순대 좀 사갈게.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이러면 조절이 가능하지 않나요? 애초에 그들의 심리를 안 건드리는 게 가장 좋죠. 네. 우린 과연 무슨 죄일까요? 7603님, 아침에 아이 등교 준비하랴, 제 출근 준비하랴, 바빠서 화장을 제대로 못하는데 마스크팩처럼 얼굴에 착 붙이면 풀메가 되는 발명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내추럴, 내일은 스모키, 직장인들에게 딱이겠죠? 옛날에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그 아침에 이제 출근하는데 일어나가지고 요렇게 캡슐 같은 데 들어가면 이렇게 하품하면서 옷을 벗고 들어가면 머리하고 메이크업이 싹 돼서 나오는 그날의 스타일링을 딱 누르면 진짜 편하겠죠. 이런 건 나올 법도 한데. 놀던토끼님. 이제는 예 놀던 언니가 아니라 이제 놀던 토끼도 나오셨네요. 통 안에 들어가면 샤워해서 스타일링까지 쫙 해주는 기계. 그런 거 발명해보면 좋을 듯. 예. 아, 그거. 그리고 약간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얼마나 사람이 귀찮았으면 이게 통 안에 들어가 있으면 사지를 다 씻어줬으면 좋겠다. 세척. 그 세척 기계들도 있잖아요. 네, 이렇게 캡슐 안에 들어가면. 많아요, 뭐 이상한 거. 아몰랑님, 짹짹. 빨래 개주는 동시에 알맞는 곳에 각 잡아서 넣어주는 기계 발명하고 싶어요. 빨래 개주는 거는 은근히 좀 많이 있죠? 네네. 근데 그거를 각자 이렇게 그 반팔티면 반팔티 뭐면 뭐 이렇게 쫙 나눠주는데 그것도 색깔별로 하얀 거는 여기 어두운 색깔은 오른쪽으로 뭐 이렇게. 마포지기님, 무빙워크처럼 차가 움직이지 않고 길이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의 끝자락에 있는 게 자택근무 아닌가요? 그냥 눈 뜨고 누워서 핸드폰으로 업무 보는 거야. 그게 자택근무야. 근데 정말 놀라운 건 자택근무를 하다가 뭐 집에서도 다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택근무. 예. 그 집에서도 이렇게 하다가 다칠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넘어질 수도 있고, 네, 컵을 떨어뜨려서 발가락이 찔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산재가 된대네요. 재택근무 하다가도. 오, 전 그 얘기 듣고 약간 좀 오, 이거 의외인데 싶었어요. 시영님, 웬만한 발명품은 다 귀차니즘의 산물 같네요. 그렇죠. 옛날에 또 본 영화인데 이게 다 그냥 약간 공상영화 같은데, 그러니까 공상과학영화 같은데 많이 나오는 건데 어떤 사람이 딱 가가지고 막 이렇게 밴딩 머신 있잖아요. 우리 돈 넣고 이렇게 음식 뽑아 먹는 거기서 막 이렇게 메뉴를 골라요.

지금으로 따져보면 그게 약간 키오스크의 형태인 것 같아. 무슨 햄버거, 더블 치즈버거에 프라이즈에 뭐를 이렇게 딱 띡띡띡 눌러요. 그러면은 이렇게 띵 하고 나오는데 큰 접시에 알약 세 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알약은 먹으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영양분, 칼로리랑 이런 걸 다 맞춰가지고 딱 먹으면은 내 신경계를 자극해서, 이게 신경계라고 해야 되나? 이 입맛을 보는, 네, 그걸 자극해서 햄버거 맛이 나요. 그 또 어떤 걸 먹으면 사이다 맛이, 그 맛이 나요. 어떤 걸 먹으면 감자튀김 맛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딱 그냥 알약 세 개 먹고 그날의 식사 끝. 그렇게 살다 보면 턱이 없어지지 않을까요? 자, 어쿠스틱 콜라보의 묘해 너와 벤의 꿈처럼.

0: 오타!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0: 얼쑤 신난다!
1: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 S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잭슨 5의 I'll Be There 띄워드리면서 일부 함께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파이프라인님께서 신청하셨던 곡이에요. 오랜만에 들으니까 좋네요. 아, 그나저나 우리 그 우리 미하엘 잭슨 형님 영화 보러 가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주변에 보신 분들 안 계신가요? 아직? 그래요? 아니면 저희 셋이 영화나 보러 갈까요? 밥 먹고? 네. 쉽지가 않겠구나. 자, 오뉴님. 자고 있어도 지식, 가로치고 공부, 가로닫고를 넣어주는 기계. 아, 그러니까 이렇게 누워있으면 막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오는 거야, 내 머릿속에. 예. 약간 그 매트릭스의 니오가 그 매트릭스 세상으로 들어갈 때 목 뒤에다가 이렇게 그 이렇게 통신 기기 같은 거 심을 꼽잖아요. 약간 그런 거. 예전에 그런 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중국 그 유치원생 완전히 어린 애긴데 얘가 책을 앞에다 펼쳐놓고 정말 소중하게 세수하듯이 책을 이렇게 물을 푸는 신용을 하더니 그거를 머리에다가 싹 넣는 신용을 해요. 그러더니 책장을 하나 넘겨. 그러더니 또 이렇게 손에다 싹 담더니 머릿속에다 담어. 예, 약간 이런 상상인 거죠.

자면서 저는 그런 거 하긴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외워야 된다든지 제가 좀 알았어야 되는 그런 것들 이렇게 틀어놓고 자긴 하는데. 근데 자고 일어나면 하나도 기억 안 나던데. 약간 한국에 있었지만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봉수? 약간 이러고 있는 거잖아. 예. 1748님. 집에서 회사까지 출근길 순간이동 기계가 필요합니다. 순간이동 기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저도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근데 정말 세상은 너무너무 너무너무 어지러워질 것 같아요. 세상을 걷다님. 감정 자막 안경. 아내의 감정, 부장님의 기분, 소개팅녀의 취향 등을 안경을 쓰면 상대방의 얼굴 위에 자막으로 표시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 오, 근데 그런, 오, 약간 이렇게 소개팅녀가 앞에 나왔는데, 안녕하세요. 그리고 안경을 딱 꼈는데, 짜장면을 좋아함. 강아지보단 고양이. 네. 주식을 하고 있음. 뭐 약간, 그래서 오늘 기분이 안 좋음. 약간 이런 게 뜨는 건가? 아니, 되게 웃기긴 하겠다. 말랑콩떡님? 피곤할 때문 열고 들어가면 씻겨주고 헹궈주고 말려주고 하는 그런 기계가 필요합니다. 말랑콩떡님 혹시 접시신가요? 그릇? 그렇다면 우리에겐 식세기가 있습니다. 씻겨주고 헹궈주고 말려주기까지 하죠. 네. 동네 노는 언니님. 씻겨주고 말려주고 그런 거 있더라고요. 인간 세탁기라고. 근데 한 5억. 그냥 제 손으로 씻어야겠죠? 하셨습니다. 아, 집사를 부리시겠다? 집사를 부려도 이건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아니, 약간 너무, 저 어제 치과 갔다 왔거든요. 가가지고 이제 치료 이렇게 받고 있는데, 제가 너무 앉아가지고 이렇게 개구리 다리,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다리 살짝 접어가지고 좌우로 이렇게 싹 벌리면 약간 개구리 다리 되잖아요. 제가 약간 개구리 다리라고 발가락을 계속 오므리고 있었나 봐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약간 너무 뭐라 그럴까? 수치스러운 거 있죠. 저의 모습이. 근데 약간 인간 세탁기라고 있는 것도 약간 수치스러울 것 같은데? 네. 비리비리. 뭐, 하체를 숙이세요. 비리비리. 뭐 이런 거. 비리비리 진짜 오랜만인데? 비리비리. 와. 현타 온다. 매일 빛나는 나님. 자동으로 살 빼주는 기계 있었으면 좋겠네요. 하셨습니다. 자동으로 살을 빼주는 기계. 이 약간 생각의 반전인 거야. 자동으로 살을 빼주는 기계가 아니라 내가 뭘 먹으려고 하면 달려와갖고 내 손을 탁 쳐. 그리고 음식을 떨어뜨려. 자동으로 살 빼주는 기계입니다. 그렇잖아요. 안 먹으면 살 빠지니까. 그죠? 현숙님, 식탁 정리봇. 근데 왠지 두 팔로 식탁을 쓸어버려서 다 와장창 해버릴 것 같은. 그릇 안 깨려면 로봇 오기 전에 후딱 치워야 되네. 습관 길들이기 봇이었던 건가요? 생각에 꼬리를 물고. 이거 저거잖아요. 강아지 응아 먹는 로봇 청소기. 옛날에 로봇 청소기 처음 나왔을 때 진짜 그걸로 정말 많이들, 네, 진짜 전쟁터 만드셨죠. 외출 갔다가 돌아왔는데 마루가 그냥 아이고, 예, 아유. 요즘은 다 알아보죠. 알아보고 피해갑니다. 심학산 초롱이님. 딱 하루만 11살 시절로 돌아가게 해주는 안경이 있다면 걱정 없이 뛰어놀던 시절, 미래가 영원하던 시절. 아이고. 근데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약간 우리 약간 버추얼 리얼리티 같은 안경 딱 쓰면 내가 살아왔던 그 시절의 약간 풍경과 어떤 내 주변인들과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쫙 보여주는 거야. 약간 메타버스 같은 거죠, 일종의. 램틀님. 그대찬 게시판에 지우기 기능 누가 좀 발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게시판에 여러분들 글 올린 거못 지워요? 본인이 못 지우나? 왜안 돼요, 그게? 안 되니까는 이렇게 올려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신중하게 따시면 됩니다. 아, 나 이거 지우기 기능 없는지 오늘 알았어. 안 되는지 몰랐어요. 핑크 스웨트, I feel good. 그리고 페델리아스의 페이퍼 플레인 두곡 듣고 옵니다.

1748님. 세탁 건조기에서 나올 때 빨래가 다 개어져서 나오거나 싹 다려져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너무 필요해요. 하셨습니다. 세탁기 안에서 나오는 옷이 다 다려져 있을 수가 없죠. 드라이기는 이렇게 굴러가면서 따뜻한 바람을 쬐는 원리로 말리는 거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아무리 생각해도 약간 호텔리어 같은 사람이 안에 들어가가지고 일하고 있는 예. 밀초 집사님, 빨래개 주는 기계 저도 한 표요. 펀딩 참여 의사 있습니다. 이게 또 이렇게 흘러가나요? 스칼렛 주유님, 장나라 스윗드림 뮤비가 막 그런 거였잖아요. 기상시간에 침대 한쪽이 자동으로 올라가고 로봇이 양치질 해주고 기계가 식빵에 딸기잼 자동으로 쏴주고 살짝 어설퍼서 도와주는 건지 방해하는 건지 몰리는 헷갈리는 발명품들. 오, 스윗드림의 뮤직비디오가 그런 거였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노래 들으면서. 장나라의 스윗드림.

선주님 반찬 간봐주는 김이상국 로봇 발명해주세요. 제 입엔 다 맛있는데 신랑은 싱겁대고 비리비리 너무 짭니다. 부셔버려. 자, 박지훈의 난 사랑에 빠져서 뛰어들면서 저희는 잠시 인사드리고 2부에 돌아옵니다.

0: CBS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5: 가전제품 살 때 성능과 가격만 따지시나요?
4: 이제 11가지 재활용 기준까지 통과한 친환경 이순환 우수제품 인증마크를 확인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6: 이순환 우수제품.
7: 가전제품 버릴 때 아직도 돈 내고 버리시나요? 이제 집안까지 방문 무상으로 수거. 재활용까지 가능한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6: 무상 방문 수거.
4: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살 때는 이순환 우수제품,
7: 버릴 때는 무상 방문 수거.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순환 거버넌스와 함께합니다.
8: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 세포 임상.

0: 임상진행, 세계 최초 만성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한국일보 제휴 CBS 녹화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18일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합의 직전에 있다면서 이란 핵무기 금지 합의가 이뤄지면 만족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행사에서 19일로 예정됐던 이란에 대한 군사공격 체계를 보류하겠다고 밝힌 배경을 묻는 질의에 이런 내용의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전과는 달리 이미 매우 큰 조처를 취할 준비가 돼 있으며 자신이 원했던 일은 아니지만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둘 수는 없기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이란을 압박했습니다. 한일 정부가 오늘 경북 안동에서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에 맞춰 에너지 안보 협력 등에 대한 발표를 조율 중이라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양국 정상이 회담에서 원유 조달을 둘러싼 공동 비축 등 협력체제 구축에 합의할 거라고 전했습니다. 다카이시 총리는 오늘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해 이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정부의 중재하에 진행되고 있는 삼성전자 노사 사후 조정이 이틀째를 맞이한 가운데 최종 결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노사 합의에 대한 정부 의지가 강한 상황에서 중노위가 양측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최종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내란 사건 재판에 통일성과 전문성이 필요하다며 이를 특정 재판부가 전담하도록 정한 특례법은 입법부의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법 내란 전담 재판부인 형사 12의 일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하면서 내란 외환 반란 범죄 사건의 항소심을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맡도록 정한 5조 3항에 대해 위헌 소지가 없다고 봤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까지 낮 기온이 올라 덥겠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CBS 뉴스 김윤주였습니다.
3: CBS
4: 1분 기상정보입니다. 오늘은 어제와 달리 하늘에 구름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뚜렷한 비 소식은 없는 상태고요. 내일과 모레 사이에 전국에 봄비답지 않은 꽤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서 이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평년보다 많이 덥겠습니다만 그나마 구름들이 햇볕을 가려주면서 어제보다는 더위가 조금 덜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이 27도까지 오르겠고 춘천, 청주 28도, 광주 30도, 대구는 31도까지 올라서 남부지방은 좀 더 덥다는 점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새벽에 충남, 호남, 제주도부터 비가 시작돼서 오전에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대부분 모레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특히 제주 산지에 최대 120 이상, 수도권과 강원 영동 남해안에 최대 8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10에서 60mm 안팎의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입니다.
5: 마음이 머무는 라디오 CBS 라디오입니다.
6: 나를 돌보는 시간 1분.
7: Hi everyone. 영어 강사 케일린입니다. 저는 하루에 딱 1분 냄새를 맡는 시간을 만들었어요. 아침엔 커피 향을 맡고 밖에 나가면 공기 냄새를 느껴보고요. 또 음식을 먹기 전에 냄새를 맡으면서 먼저 음미해봐요. 처음엔 별 의미 없을 줄 알았는데 그 1분 때문에 하루가 더 또렷하게 기억되기 시작했어요. 그날 맡았던 냄새가 그날 있었던 일들이랑 같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하루가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씩 구분되는 느낌이었어요.

CBS 그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2부 첫 곡으로 임재범의 비상 띄워드렸습니다. 지난 주말에 네, 그 마지막 마무리 콘서트였죠. 네, 진행하시고 은퇴를 하셨습니다. 오피셜리 은퇴를 하셨습니다. 음악 인생의 마무리를 지으셨죠. 하지만 그의 음악은 여전히 영원히 사랑받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라디오 통해서 또 계속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예, 신청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띄워드렸습니다. 자, 선물 드려야죠. 베스트엠에서는 불맛이 살아있는 레트로 감성 레시피 알렉스의 숯불에 둥근 고기, 커피, 치킨, 베이커리 등등 바로 교환해서 드실 수 있도록 모바일 쿠폰 넉넉하게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응원 프로젝트 잭잭 쿠폰 가맹점. 장장 8개월에 걸쳤죠. 시즌1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1호 전부터 27호 전까지 다양한 업종의 가맹점이 탄생을 했죠. 자랑스러운 우리 잭잭 가맹점을 다시 복귀해보는 차원에서 1호 전부터 쭉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13호점 다시 소개해드릴 차례예요. 인천 연수구에 자리한 땡땡 곱창 연수점. 단골이 추천하는 검증된 맛집이고요. 곱창, 대창, 막창, 막창은 물론 라면 셀프바와 볶음밥이 또 그렇게 인기라고 합니다. 아우, 맛있겠다. 맛있겠다. 아기새 인증하시고요. 막창 또는 곱창 주문하실 경우 10%를 적립해 주신다고 합니다. 예. 심지어 라면이 셀프바야. 와우. 아, 먹고 싶다. 자, 잭잭급 가맹점. 구체적인 리스트가 궁금하시다면 그대창가의 홈페이지 포토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1호 전부터 27호 전까지 상호와 위치 할인 내역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인별그램에서도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인별그램 주소는 레인보우 상단 공지란에 안내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맹점 참여 원하시는 대표님들은요. 지역과 상호명 혜택 내역 남겨주시면 검토해서 저희가 시즌2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맹점 방문하시는 분들은 잭잭이라고 아기새 인증하셔서 할인 내역 혜택도 챙기시고 다녀오시면 인증 문자 저희에게 보내주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커피 쿠폰으로 저희가 보답할 테니까요. 준비한 선물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사연과 신청곡 인증 문자는 샵1212 우물정 하나둘 하나둘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첨부는 100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1: 새벽반 김치,
0: 새벽반 제조, 새벽 판매. 새벽.

0: 국민의 세금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1: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2: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1: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2: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1: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준호입니다. 선물할 일 많은 5월 무슨 선물할까 고민이라면 쿠쿠 에코웨일 큐브 음식물 처리기를 추천합니다. 좋아하는 건 다 달라도 음식물 쓰레기 싫어하는 건 다 똑같잖아요. 쿠쿠만의 누름 방지 모드로 누러부터 멈추는 고장까지 해결. 어때요? 선물 걱정도 처리 완료죠?

자, 스베스 그대 착각의 알렉스입니다. 노래 두 곡 이어서 듣고 오셨는데요. 웨스트라이프의 My Love 그리고 백스트리트 보이즈의 As Long As You Love Me. 아기새들이 영어 공부해야 할 것 같은 노래들이라고. 맞아요. 이 노래 두 곡이 약간 옛날로 따지면은 브래드의 If 같은 거죠. 이제 팝으로 영어 배우시는 분들. As Long As You Love Me. 네, 여러분들 아시죠? 네. 당신이 나를 사랑할 때까지라고 해석을 해야 되나? 네. 요거 가만히 듣고 있으면은 영어가 좀 들립니다. 네네, 나쁘지 않아요. 네. 사연을 좀 볼까요? 발명품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6276님, 3단 접이식 스포츠카. 자동차는 편리하지만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하면 정말 애물단지죠. 목적지에 도착하면 딱딱 접어서 주머니에 쏙 넣을 수 있는 자동차. 오, 좋다. 요거 너무 좋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저기 뭐야 예전에 여러분들 만화 중에 드래곤볼이라는 만화 기억나신지 모르겠는데 우리 조PD는 잘 모르죠? 드래곤볼. 네네. 토리야마 아키라라는 아주 유명한 이제 작가님이 이제 그리신 건데 굉장히 오랫동안 연재했던 만화인데 거기에 완전 초반 때 보면 어떤 아이템이 나오냐면 그거는 이제 시대 약간 그 없는 시대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여자 주인공이 이렇게 여행을 다니다가 이제 잘 곳이 없으니까 주머니에서 캡슐을 꺼내요. 그래서 위에를 뾱 누른 다음에 던지면 펑 소리 나면서 집이 생겨. 그리고 그 집에서 다시 캡슐로 변하는 버튼을 누르면 그게 펑 하면서 요만한 캡슐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소지품이 조그만한 파우치 하나가 있는데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오토바이, 자동차, 뭐 침대, 뭐 샤워할 수 있는 곳, 뭐 이런 게 다 들어있거든요. 어렸을 때 그거 보면서 와 이런 상상력을 하다니 대단하다 막 이런 생각했었는데 약간 그런 거죠. 네, 주머니에 쏙 넣을 수 있는 자동차. 주머니에 쏙 넣을 수 있으면 뭐 자동차 말고 저는 헬기. 지리사님, 그날그날 그 사람들 불쾌지수나 컨디션지수를 머리 위에 3D 영상으로 띄워주는 시스템이요. 알아서 미리미리 조심하게요 하셨습니다. 요거는 영상으로 띄워주는 시스템이 없다 그래도 약간 내가 눈치 좀 챙기면 알 수 있죠. 저 사람 지금 상태가 좀 안 좋네. 말 걸지 말아야겠다. 약간 좀 이런 거. 내 눈치를 좀 키우는, 미리미리 키우는, 네. 약간 그러시면 가능은 할 것 같아요. 7522님. 지금 이 순간 알디님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알려주는 기계가 있었으면 좋겠다. 기계는 필요가 없어요. 아무 생각 안 하고 있거든요. 제게 프론, 젠다이아의 Rewrite the Stars, 엘리 굴딩의 Love Me Like You Do. 아무 생각이 없어요. You know I want you. It's not a secret I try to hide.

털어놓을 수 없는 사소한 고민, 알량한 하소연, 숨겨왔던 나의 수줍은 자랑, 갈팡질팡 선택장애 괴로울 때 알디가 알아서 잘 깔끔하고 센스 있게 정리해드립니다. 이름하여 알잘딱깔센 성곡 처방전. 김봉환님, 알디, 결혼한 아들 내외가 3주간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리스며 이탈리며 신나게 여행하고 와서는 자기 집으로 바로 간다고 해서 도착하면 연락달라고 했는데 연락도 없고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요즘에 시엄마가 먼저 전화하는 것도 조심스럽거든요. 제 주위에 며느리 본 친구들도 하나같이 무조건 마음 비우고 내려놔야 한다 하던데 그 말이 뭔지 알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 시집살이 끝나니까 며느리 눈치 보기, 우리처럼 낀 세대 위로가 필요.

아니 잠깐만요. 이분 그 얼마 전에 아드님 결혼식 그 저기 아니에요? 그분? 그죠? 이거 거의 그대창가 공식 행사였죠? 지금 갔다 왔어요? 자, 여러 아기새 분들이 축하 속에 결혼식을 잘 치렀고 신혼여행까지 잘 다녀왔으면 그걸로 된 거긴 하죠.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아들이 나오면 1촌, 대학 가면 4촌, 제대하면 8촌, 장가 가면 사돈의 8촌, 이민 가면 해외 동포. 잘난 아들은 나라의 아들, 돈 버는 아들은 사돈의 아들이라고. 자, 괜히 기대하지 말고 마음을 비우라. 뭐 이런 뜻일 것 같은데. 자, 일단 여러분들도 그때 한참 많이 축하해 주시고 동참해 주셨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예. 비슷한 경험하신 아기새 분들의 조언과 충고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봉환님께 이 곡을 처방전으로 띄워드리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죠. 화사의 굿굿바이.

자,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이게 그냥 갑자기 그냥 들어온 고민거리다라고 했으면 저도 그냥 뭐 그러니까 대충 얘기하는 거는 좀 아니지만 어쨌든 참 그럴 수도 있겠네요. 우리 친구들도 또 너무 피곤하고 또 여행 갔다 와서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우리가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한 입으로 게시판에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이 돼서 우리 봉화님 아드님 결혼식을 축하를 해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남 얘기 같지가 않은 거죠, 지금. 저는. 자, 일단 여러분들 게시판 사연을 좀 볼까요? 램틀님, 멀지 않은 미래에 닥칠 일, 점점점 귀 쫑긋하고 듣고 있습니다. 오늘 선배님들 댓글에 한수 배우고 가겠습니다. 아, 이제 그 우리 아드님이나 어머, 그 따님이 지금 이제 결혼 막 준비하고 계시나 봐요. 그지, 그지. 이런 거는 배워야지. 그 밀초 집사님, 아이고, 아무리 그래도 여행 갔다 왔는데 연락은 해야지. 그건 좀 그렇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저도 딱이 마음이거든요. 근데 난좀 화가 나. 혹시 봉하님, 우리 아드님 이거 방송 뭐안 들으시겠죠? 예. 근데 나는 좀 화가 나요. 내가 만약에 이 녀석 삼촌이면 너네 그러면 부모님들 욕 먹이는 거야라고 저는 한마디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야, 우리 때는 신혼여행 갔다 돌아오면 바로 우리 어르신들 찾아뵙고 했어가 아니라 잘 다녀왔습니다. 저희 너무 즐겁게 잘 다녀왔습니다. 저희 일단은 와서 짐도 풀어야 되고 하니까 내려놓고 엄마 우리 내일 엄마 찾아뵐려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얘기만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도리라는 게 우리가 막 옛날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가 아니라 아니 당연히 여행 갔다가 돌아오면 걱정하고 있는 우리 어르신들한테 전화해서 여행이 어땠다, 너무 즐거웠다, 행복했다. 다음에 시간 되시면 부모님들 모시고 같이 가도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죠? 752님, 사촌에 팔촌도 좋고 해외 동포도 좋고요. 저보고 독박 육아 맡겨도 좋아요. 성환이 엄마도 이런 일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놈의 새끼 도대체 언제까지 나랑 같은 주소 쓸 거냐? 제발 가라! 사전에 팔촌도 좋고 해외 동포도 좋아요. 갑자기 본명이 튀어나와요. 성환이. 그리고 이번에는 이놈의 새끼. 이분 사연 한 두세 번만 더 보내시면은 호적에서 드러내실 기세인데. 성환이 이놈의 새끼. 예, 엄마 고민시키지 말고.

네, 아주 빨리 연애하시고 장가 가셔야죠. 5887님, 우리 둘째 서방님이 딱 그러셨는데 기분 안 좋더라고요. 서로 간에 존중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본인의 결혼식에 우리도 시간을 내고 에너지를 내서 참석한 거잖아요. 그럼 본인들도 인사는 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이랬는데 너희도 이렇게 해야지가 되면 그걸 이행하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 나태처럼 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처음부터 좀 초반 때부터 그런 교육이 좀 많이 필요해요. 이런 경우엔 누구 먼저 찾아뵙고, 이런 경우엔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이번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은 뭐 시댁부터 찾아뵙고, 그러고 천천히 올라와도 된다, 라고 얘기를 하던지, 그거는 엄마한테 물어보고 해야지. 아들이 나가고 제대로 행실하지 못하면 엄마, 아빠 욕먹이는 거야, 라고. 그렇게 그 성교육이 좀 이루어졌었어야 되는 거죠.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이거는. 현숙님, 며느리한테 하지 마시고 아들한테 연락하세요. 잔소리도 아들한테만. 그러니까 이게 눈치 보는 거잖아. 예. 참, 그러니까요. 주유님, 한참 좋을 텐데 뭔들 눈에 보이겠어요. 냅둬요. 콩깍지 좀 벗겨주면 알아서 연락 올 거예요. 저는 이것도 뭐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네. 잘 갔다 왔겠지, 뭐. 잘 갔다 왔으니까 연락 안 하는 거겠지, 뭐. 얘네 또뭐 배고프고 내 김치 뭐 받아가고 우리 집에 와가지고 뭐 가져갈 거 없나 싶을 때또 연락 오겠지 뭐. 나 그때 문 잠그면 돼. 약간 이런 마인드로. 이제는 부모와 어떤 아이의 관계를 떠나서 성인 대 성인. 네가 한 말엔 네가 책임지고 네가 한 행동에는 그 결과가 따를 거야. 옛날에는 엄마 아빠가 매를 들었지만 이젠 넌 세상에 나가서 맡게 될 거야. 뭐 약간 이런 약간 친절한 무서움 있잖아요. 뭔지 아시죠? 3652님, 장가 안 가도 남이던데요. 공감합니다. 어릴 때 재롱으로 행복 줬으니 평생 할 효도 다 했다 생각합니다. 잘 살기만 바랄 뿐이에요. 오, 진짜요? 오, 어머님 또 정말 이런 분이 태평양 같은 마음. 네. 근데 상대적으로 이런 마음을 가졌다고 해서 이런 마음을 갖지 못한 우리가 마음이 작은 건 아니에요. 우리 3652님께서 마음이 유난히 넓으신 겁니다. 본인 등판해 주셨어요. 봉화님. 알디 화내줘서 고마워요. 안 그래도 아들한테 톡에 엄마가 좀 서운했다 했더니 자기 집에 도착하자마자 짐 풀다가 잠이 들었다네요. 그러니까 어머니 그런 문자도 하지 마세요. 그런 문자도 하지 마시고 이제 연락 오고 오면 좋은 밥해 먹이시고 앞에 아이들 앉혀놓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다. 그리고 이건 엄마한테도 지켜야 되지만 너 시댁 가서도 그러고 친정 가서도 서로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양가 부모님한테 서운함이나 이렇게 그 욕먹이지 않는 거야. 라고 잘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서운했다 이런 문자 하지 마세요, 어머니.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삼촌인 내가 할게. 그냥 방송 들으라 그래. 이놈의 시키. 어디. 문자가 여기 더 있네. 오늘 아침에 이렇게 우리 친정 가족 단톡방에 올렸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신혼여행 무사히 잘 다녀와서 인사드립니다. 결혼식 때 축하해 주시고 따뜻하게 마음 써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행복한 시간 잘 보내고 왔어요. 조만간 엄마 생일 때 뵈어요.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그러니까 저도 라떼 삼촌이나 어쩔 수 없지만 또이 친구들은 이 친구 나름대로의 감사 표현하는 방식이라는 게또 있잖아요. 우리는 또 하나같이 다 찾아뵙고 했어야 됐지만 또 우리 친구들은 또 진심을 담아서 단체 카톡방에 자기네 마음을 또 이렇게 남길 줄 아는 나름 또 보면 네 그렇게 현명하지 않은 친구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네, 하지만 그 방식이 조금 너무 신세대 같다. 원래 저 같은 삼촌도 막 혼낸 다음에 가서 저기랑 와이프랑 맛있는 거사 먹어 그러고 주머니에다가 이렇게 네 이렇게 꽂아주고 원래 저는 잔소리 하면은 돈을 줍니다 저희 직원들한테. 이거 약간 진짜 우리 가족 같아서 제가 하는 얘기인 거예요. 예. 9118님께서
그런 문제는 딸 엄마가 자주 시켜야 합니다. 시부모님한테 전화드리는 것도 시댁 행사에도 딸 가진 엄마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는 딸 엄마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입장 차이인 거죠. 반은 너무나도 맞는 얘기고 반은 또또 다른 입장에서 봤을 땐또 틀린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누가 누구한테 시켜야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어른이 아이들에게 그 좋은 문화, 이건 솔직히 좋은 문화거든요. 이런 문화를 잘 물려줄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우리 몫이죠. 자, 삼촌이 또 노래 두곡 띄워드립니다. 코난 그레이의 매니악 그리고 맥스의 체크리스트.

자, 뭐 어쨌든 오늘 마지막 곡 BTS의 Body to Body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를 드릴 겁니다. 자, 오늘요 잠시 후 11시부터는 민주당 서울시장 정원호 후보의 BJC 방송기자클럽 토론회 중계가 있다고 합니다. 요것도 귀담아 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저는 음악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나 둘 셋 안녕.

0: CBS.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5: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6: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7: AI 바이오의 혁신이 시작되는 곳, 더 건강한 내일을 여는 대한민국 바이오의 중심 시흥시. 시민의 자부심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바이오 중심 시흥시와 함께합니다.
8: 대한민국의 경쟁력이자 성장 동력이 될 시흥.

0: 이 캠페인은 K-바이오 도시 시흥시와 함께합니다.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정원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초청 토론회를 생중계로 전해드리겠습니다. CBS를 비롯해 KBS, MBC, SBS, YTN, MBN이 공동으로 중계하며 각사의 정치 부장들이 정 후보를 상대로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앞서 지난 11일에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고 오늘 민주당 정원호 후보에 대한 토론회가 이어지는 건데요. 부동산 공약이나 최근 불거진 각종 의혹들에 대해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중계 바로 시작합니다.
1: CBS, CBS, YTN, MBN이 공동 중계합니다. 그럼 오늘의 출연자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정원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나오셨습니다. 후보님 어서 오십시오. 이어서 오늘 함께할 패널들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SBS 최선호 논설위원입니다. KBS 조태흠 정치외교부 팀장입니다. CBS 권민철 정치부장입니다. YTN 이동우 해설위원실 실장입니다. MBN 윤석정 정치부장입니다. 네, 패널 여러분께는 기탄 없고 날카로운 질문 부탁드리고요. 정원호 후보께는 시민 여러분의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정원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모두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은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2: 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의 서울특별시장 후보 정원호입니다. 먼저 오늘 이런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신 방송 기자 클럽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민들께서 일상과 업무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삶의 터전이 안전해야 합니다. 안전하지 않으면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민들께서는 과연 서울은 안전한가에 대한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용산 참사, 이태원 참사, 폭우 참사, 그리고 오늘 최근 삼성역 철근 누락 공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서울이 안전한가? 반복되는 참사 속에서 시민들께서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뭔가 구조적인 잘못이 있다 라고 생각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서울의 안전불감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전하지 않으면 시민의 일상은 흔들립니다. 서울시가 시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뒷받침해야 됩니다. 안전불감증 도시 서울을 바꾸고 안전특별시 서울을 만들어서 시민의 일상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잘 들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각 패널에게는 4분의 시간이 주어지는데요. 이 4분 안에 질문과 후보의 답변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준비된 질문이 많습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 다양한 주제를 깊이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질문과 답변 모두 핵심 위주로 간결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은 KBS 조태흠 정치외교부 팀장이 해주시겠습니다.
3: 후보님, 가벼운 질문으로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 서울시장 후보가 되신 거는 성동구에서의 성공 덕분일 겁니다. 그런데 구의 행정과 서울시의 행정이라는 거는 그 운동으로 치면은 서로 다른 종목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다른데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인구 28만 성동구에서의 생활 밀착형 행정이 930만 서울시에서도 가능할까요?
2: 네. 서울시 행정이나 구의 행정이나 원리는 같은 지방 행정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규모와 범위의 차이가 있을 텐데요. 기자님께서 스포츠로 질문을 하셨으니까 저도 운동 경기를 비유해 보겠습니다. 저는 운동 경기로 치면 풋살 하다가 축구로 데뷔하는 거랑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과거에 오세훈 시장, 박원순 시장 그리고 그 전에 조순 시장 이런 분들은 야구하다가 축구로 들어온 것만큼 아주 다른 분야에 있다가 이 운동 경기로 치면 아주 다른 분야에 있다가 데뷔한 겁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풋살하다가 축구하는 것이 훨씬 더 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3: 네,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신인들에 비해서 행정 경험은 누구보다 앞선다 뭐 이런 설명이신 것 같은데 그 표 구체적인 좀 표로 내세우시는 게 시민이 주인인 서울. 입니다. 이게 거창한 어떤 사업이나 구상보다는 서울 시민의 실생활 민원에 집중하겠다 이런 뜻 같은데요. 그런데 각자 민원은 다양할 테고 그중에 한정된 자원을 어디에 먼저 투입하느냐 하는 게 정치의 영역이잖아요. 당선되신다면 1호 정책 내지는 1호 지시인은 어떤 게 될까요?
2: 네. 저는 시민의 삶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 문제는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막상 사고가 일어나면 그때서 삶이 온통 흔들리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안전은 늘 일상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저는 성동구청장 첫 결재로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대대적인 안전점검을 통해서 성동구를 안전한 구로 만들겠다는 의지였고요. 그리고 12년 후 퇴임할 때도 역시 잔여기간에 국민의 안전을 챙기라는 그런 안전점검으로 역시 마무리했습니다. 그 결과 성동구는 최근 5년 동안 언론 보도에 의하면 싱크홀 사고 제로, 침수 사고 제로, 대형 안전사고 제로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제 1호 공약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형 공사장들을 비롯한 서울 시내 전역의 안전점검을 지시할 예정입니다.
3: 제가 가진 시간이 좀 남아서 한 가지만 좀 더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성동구의 정책 모델을 서울시로 확장하겠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앞서는 서울에 20개의 성수동을 만들겠다 이런 공약도 내놓으셨었거든요. 이게 좀 가능할까요? 이게 질문 드리는 게 당장 한 곳이 이른바 핫플이 되면은 쇠락하는 것도 있기 마련이거든요.
2: 네. 쇠락하지 않으려면 그곳만의 독특한 매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매력이 있는 도시는 절대 쇠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따라하기를 하면 쇠락합니다. 한 곳에 출렁다리가 잘 된다고 다른 곳에 출렁다리를 만들면 결국 나중에는 다 매력을 잃게 됩니다. 저는 성수동 같은 성수동이 아니라 그곳만의 매력을 살린 그런 제2의 성수동 20군데를 만들겠다라는 비전을 갖고 있고 그 계획은 가장 잘 아는 그 지역의 시민과 기업과 로컬 크리에이터들 그리고 구청 이런 행정들이 함께 어울려서 좋은 안을 내면 그걸 지원하는 방식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1: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SBS 최선호 논설위원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4: 네, 여당 후보시고 또 그동안 여론조사에서도 줄곧 우위를 보여왔습니다만은 사실 정 후보는 현직 시장에게 도전하는 도전자 입장이다. 이건 뭐 틀림이 없을 겁니다. 도전자로서 오세훈 서울시를 평가했을 때 이건 실패다, 이건 안 된다, 반드시 고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점 하나. 반면에 이건 괜찮다, 이건 좀 계승에 나갈 만하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점 하나씩을 실패와 계승의 관점에서 하나씩 꼽아주신다면 어떤 걸 드시겠습니까?
2: 네, 저는 먼저 첫 번째 행정의 방향, 철학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주인이고 따라서 시민이 원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행정이 이제 시장이 주인인 것 같은 행정, 그래서 시장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행정, 이것은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안전을 등한시하는 듯한 그런 행정은 반드시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잘한 측면이 있다고 하면 저는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데 신통기획, 기획 단계에서 신통기획을 도입해서 기획 단계와 또 정비구역 지정 단계를 좀 빠르게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 있어서 모아타운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조금 더 실속 있게 하려고 했다는 그런 측면의 아이디어는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4: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럼 관련해서 이 그동안 논란이 됐던 세 가지 현안에 대해서 좀 명확한 입장을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이 한강버스, 그리고 감사의 정원, 그리고 종묘 앞 이 세운상가 재건축 문제, 이 세 가지 문제는 사실은 각 진영 간의 어떤 평가와 판단도 좀 엇갈리고 매몰 비용에 대한 고민도 좀 있는 사안입니다. 이 만약 당선되신다면 이 세 가지 사안, 한강버스, 감사의 정원, 그리고 종묘 앞 재건축 문제 어떻게 풀어나가실지 명확한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먼저 한강버스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강버스는 이미 교통용으로는 판단이 끝났다. 교통용은 아니다 라는 걸로 이제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강버스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저는 제가 취임을 하게 되면 한강버스에 대한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한강버스 운행길 또 한강버스 자체에 대한 문제들도 전면적으로 점검해서 이것이 안전한지 아닌지에 대한 것을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한 안전진단 또 안전점검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한강버스의 안전 여부를 판단하고 안전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관광용으로 전환해서 이용할 생각이고요. 안전하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사고 위험이 있다라고 판단한다면 매몰비용이 들더라도 중단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안전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 감사의 정원은 현재 감사의 정원이 많은 시민들이 와서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또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세금이 이렇게 쓰여도 되는지 206억이나 든 조형물이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있습니다. 광장은 말 그대로 열린 공간이어야 하는데 광화문 광장을 닫히게 만들었습니다. 닫힌 광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전을 할 생각입니다. 조형물은 지금 가장 많이 제한되고 있는 것은 용산 전쟁기념관입니다. 그래서 전쟁기념관으로 이전할 생각입니다. 물론 참전국들에 대한 감사와 저희가 예우를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감사와 예우를 다하는 것은 별도로 다른 곳에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종묘 앞 세운 사지구, 이건 그동안 종묘를 훼손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유산청과 유네스코 등지에서 많은 우려를 표명했고 그것이 오세훈 후보가 계획한 대로 간다고 하면 굉장한 갈등과 손실을 불러올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세계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고 세계유산영향평가의 권고대로 시행을 한다면 개발도 하고 또 유네스코 유산인 종묘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발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종묘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의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그것은 세계유산영향평가로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네, 수고하셨습니다. 후보님 이제 좀 몸이 풀리셨죠? 네. 네, 다음은 CBS 권민철 정치부장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5: 네, 후보님. 저는 95년 폭행 사건 관련된 질문으로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당시 사건은 이제 경찰이 1차적으로 수사를 했고요. 또 검찰이 관련된 내용을 바탕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또 그거를 가지고 법원이 판단을 했고요. 사건 자체는 매우 단순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체도 어느 정도 명확하게 규명이 됐다고 보이고요. 그런데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 이 사건을 가지고 정치 소재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선거 앞이기 때문에. 그런데 언론은, 그렇다면 언론은 왜 이렇게 단순한 사건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고 보는지,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2: 저는 선거가 아무리 급해도 그런 식의 흑색 비방을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사건은 이미 판결문이나 그 당시에 언론 취재 기사 등을 보면 종합적으로 이미 판단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런 흑색 비방을 일삼는다면 시민들께서 크게 실망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반드시 이것은 사법적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조치를 취했다는 말씀 아울러 드립니다.
5: 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좀 새롭게 의혹이 불거진 게 지난주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때 후보님은 국회에서 새로운 그 선거 관련 공약을 발표를 하셨고요. 그때 기자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 차례 물었습니다. 그러나 후보님은 좀 직접적인 답변을 좀 하지 않으셨거든요. 약간 저희들이 볼 때는 답변을 회피하신 듯한 그런 인상도 조금 가졌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슈가 더 커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이 소극적인 대응이 옳았다. 지금도 그렇게 보십니까?
2: 그 대목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 달 상황을 보면 저희가 25개 구청장 후보 그리고 서울시장 후보가 함께 모여서 소득 없는 그 은퇴자들, 1주택자 은퇴자들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대한 발표를 하는 것이었고 저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고 선거 과정에 가장 중요한 공약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25개 구청장 후보들이 다 모이고 또 제가 함께 기자회견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자회견을 바로 그 주제로 하려고 했는데 기자회견 전에 이제 좀 의논들을 했습니다. 구청장 후보들하고. 그래서 그 주제 말고 또 다른 주제에 대한 질문 또는 25명의 구청장 후보와 제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또 개개인에 대한 질문들이 들어왔을 때 이게 아마 이 집중력을 흐릴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질문들이 오면 이제 사회자가 그 질문은 별도로 받고 별도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의견을 합의를 받던 내용이어서 그날 그렇게 제가 진행이 된 건데 그런 점이 조금 아쉽게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5: 결과적으로 이게 위기 대응의 실패로 보여집니다. 결과적으로요. 앞으로 서울시장을 이끄시다 보면 이와 비슷한 위기들이 더 많이, 더 심각한 위기들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번 논란이 그 후보님께 어떤 교훈을 남겼는지 좀 짧게 말씀 부탁드릴까요?
2: 네. 미흡했다는 점을 말씀드렸고요.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하는 그때그때 맞춰가서 대응하는 그런 신속한 대응 같은 것을 제가 좀 교훈으로 느꼈습니다. 상황이 변화하면 그것에 맞추어서 또 신속하고 정직하게 또 대응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일에 대해서 잘 처리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1: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YTN 이동우 해설위원실 실장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6: 그동안 이제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요, 정원 후보님은 이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에 비해서 상당히 지지율에서 이제 우세를 보여왔었는데, 최근에 보면 지지율 격차가 이제 점점 축소되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이제 오차 범위 내로 이제 지금 좁혀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 지지율 격차가 이렇게 축소되고 있는 원인은 뭐라고 지금 이제 판단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아울러 이제 향후 지지율 격차를 더 벌릴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나 보관은 무엇인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네, 저는 선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박빙의 승부이다라고 규정하고 했습니다. 여론조사의 지지율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차이가 나는 조사들이 많지만 이것에 연연하지 않고 결국 서울시장 선거는 마지막에 가면 박빙의 승부가 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하고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대응도 그런 마음이니까 매 순간 진실하고 절실하게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마음이고 가장 좋은 무기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진실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6: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보면 그 TV 토론이 법정에서 정하고 있는 뭐 최소한만 지금 치러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는 정 후보가 양자 토론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측은 정 후보와 관련한 각종 논란과 의혹에 대해서는 묻지 않을 테니까

부동산 정책 토론만큼은 반드시 나와달라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토론을 기피한다는 프레임이 이 캐스팅 보트라고 할 수 있는 중도층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는데요.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혹시라도

0: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한편으로 또 토론을 요구하는 건 정직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상황이 바뀌었다고 말이 바뀌는 것, 이것은 시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불과 한 달여 전에 오세훈 후보는 TV토론만이 능사는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TV토론을 피한다고 비겁하다고 하는 프레임을 씌우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었다고 이제 말이 바뀝니다. 그렇게 하면 신뢰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실천력이고 정책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많은 얘기들 또 정책 비교들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1: 이제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시 전체 행정을 책임지는 이제 행정관뿐만 아니라 대선 주자급의 이제 유력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다소 좀 민감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소 취소 논란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최근 이제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조작 기소 특검에게 공소 취소 권한을 주는 방안에 대해서 부정적 여론이 좀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그 민주당 관련 인사 가운데서는 이 조작 기소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을 주는 것은 배제하자 뭐 이런 의견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공소 취소 논란 관련해서 정 후보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0: 네. 지방정부의 장인 서울시장이 매번 정쟁의 한복판에 서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서야 될 곳은 정쟁의 한복판이 아니라 시민의 삶, 민생의 한복판에 서야 된다는 게 저의 일관적인 생각입니다. 다만 시민들의 의견과 아주 다른 방향으로 또는 사법적 정의와 맞지 않은 방향의 어떤 의논들이 진행이 되고 또 결론에 이르려고 한다면 마땅히 저의 의견을 시민을 대표해서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논의가 중단된 상태이나 논의가 시작된다면 시민들의 입장에 서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생각입니다.
2: 네, 다음 질문은 MBN 윤석정 정치부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3: 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말 공개 칭찬을 하신 뒤로 이제 후보께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명픽 후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인데요. 이런 평가 속에서 만약 서울시장이 되셨을 때 중앙정부의 정책이나 기조가 서울시의 정책이나 이익과 크게 배치가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0: 네, 저의 구청장 시절 3선 4년 동안 내내 구정 지지도 만족도가 90%를 넘었습니다. 90%를 넘는다는 것은 누구의 눈치를 봐서 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시민만 보고 국민만 보고 일했기 때문에 90%가 넘는 지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시민만 보고 일하는 것, 누구 눈치 보고 일하지 않고 시민만 보고 일했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도 가장 중요한 준거, 판단의 준거 기준은 바로 시민이다.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저는 일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겠습니다.
3: 네, 비슷한 맥락에서 추가 질문을 드리자면 이번 지방선거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꼭 1년 만에 치러진 선거인데요. 당적을 떠나서 서울시장 후보로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그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0: 네, 지금 점수를 매기는 것은 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이재명 정부가 반환점 정도는 돌아야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취임하자마자 오세훈 후보께서 장삼대청의 토제 번복 사태 그걸 통해서 집값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그런 와중에 이제 이재명 정부가 대책들을 수립을 해서 6.27 대책 또 이렇게 11.5 대책 이런 대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안정화가 됐었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좀 꿈틀거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0: 시험 때 올랐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서울시장과 서울시와 국토부, 정부와 얼마나 같은 시그널을 내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목소리를 내야 시장이 안정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달라진다면 시장은 더 불안하고 집값은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장이 된다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또 시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또 관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이번에는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후보께서는 그 구청장 시절 디테일한 행정으로 호평을 받으셨고 또 그것이 서울시장 출마의 자산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살기 편한 곳을 넘어서 뭐 세계의 자본과 인재가 모여드는 그런 도시가 되려면 강력한 성장 동력이 필요한데요. 행정가를 넘어서 서울시의 미래 먹거리를 제시할 어떤 설계자로서의 비전은 무엇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0: 네, 저는 성동구청장 시절 한국의 브루클린 성수, 한국의 브루클린 성동 이런 이 구호로 성동구와 성수동, 낡은 공장지대 또 낡은 도시 이미지였던 성수동과 성동구를 요즘 세계 최고의 핫플레이스 그리고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도시로 변모하게 됐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서울을 글로벌 G2 도시, 아시아의 경제 문화 수도, 국가로선 저희가 G2 중국과 미국과 중국을 넘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도시로서는 저희가 아시아의 글로벌 수도로서 아시아의 경제문화 수도로서의 역할, 그래서 서양의 경제문화 수도 뉴욕과 비견되는 대견 뉴욕과 맞서는 그런 경쟁하는 도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만들기 위해서 저는 두 개의 새로운 업무 중심 지구를 만들려고 합니다. 청량리, 왕십리, 신촌, 홍대 두 군데의 업무 중심을 만들고 또 세 곳의 창업 클러스터를 만들고자 합니다. 신촌 그리고 청량리, 관악의 세 곳의 청년 창업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일자리들 창업을 늘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곳의 특구를 만들어서 기업과 자본과 인재가 모이게 하겠습니다. 용산과 또 양재, 홍릉, 구로가산 네 곳의 특구를 만들어서 그렇게 일자리와 기업과 자본이 모이게 하겠습니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저희가 아시아의 경제문화 수도, 글로벌 G2 도시 서울의 비전을 갖고 나아가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JC 한국방송기자클럽이 주최하는 정원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초청 토론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MBC, KBS, SBS, CBS, YTN, MBN이 지금 공동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29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 모두 좀 더 간결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선거 이슈와 정치 현안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앞으로는 후보의 중요 공약과 또 비전을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뜨거운 주제일 것 같은데요. SBS 최선호 논설위원께서 부동산 관련 질문 해주시겠습니다.
2: 예, 최대 관심사 중에 하나죠. 이 부동산 문제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보도된 것 같습니다. 한국부동산원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값이 3.1% 올라서 상승폭이 지난해 한 두 배 정도 된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공급 확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사실 절차가 10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시차의 문제가 있어서 공급 확대 이게 생각만큼 당장의 대책이 될 수 있느냐 좀 부족하다 이런 지적도 사실 적지 않습니다. 정 후보께서는 현재 서울시 부동산 상황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고 수요 억제든 공급 확대든 간에 현재 시급한 부동산 1호 대책 어떤 걸 고민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0: 네, 서울의 현재 부동산 문제는 원인은 현 시장인 오세훈 후보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세훈 후보는 지난 선거에서 당선되면 36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또 매년 8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 5년 동안 평균 계산해 보면 22년부터 24년까지 계산해 보면 매년 39,000호 정도였습니다. 절반도 안 된 것입니다.

0: 이렇듯 공급이 크게 줄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공급을 늘려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제가 착착 개발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을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이미 공약으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전월세 대책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심각하게 고민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전월세 대책에 대해서도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당장 먼저, 맨 먼저 해야 될 일은 당장 착공을 늘려서 분양을이나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까지, 27년까지 8만 7천 호를 착공하거나 공급하겠습니다. 먼저 6만 호의 정비사업구역에 착공을 시작해서 속도를 빠르게 할 것이고요. 그리고 매입임대를 통해서 2만 호를 공급해서 빠르게 전월세 안정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7천 호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고밀개발을 통해서 바로 착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급하는 것, 빠르고 안전하게 공급하는 것이 현재로선 가장 중요한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1: 예, 27년에 8만 7천 호 공급하겠다라는 약속은 사실 이제 현재 앞서 말씀하신 대로 오세훈 시장에 현재 공급하고 있는 것 두 배를 넘는 그런 양인데, 그렇다면 정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이 재건축 관련 착착 개발, 이게 앞서 평가하실 때 오세훈 시장이 이른바 신통기획을 또 긍정적으로 평가한 지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세훈 시장의 신통기획하고 본질적으로 뭐가 다른지, 왜 더 효율적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0: 네, 도시정비 사업은 단계가 많습니다. 맨 먼저 단계가 정비구역 지정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추진위원회나 조합을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나는 사업 시행인가, 그리고 나면 관리처분, 그리고 나서 착공, 이렇게 되는 건데요. 지금 오세훈 시장의 신통기획은 맨 첫 단계, 정비구역 지정 단계를 빠르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는 현재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까지 단계 단계마다 관리가 돼야 되고 그 단계를 빠르고 안전하게 해줘야 됩니다. 저의 착착 개발은 그래서 사업 시행 인가와 관리 처분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한 번의 총회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2, 3년 정도가 빨라집니다. 그리고 나서 정비계획을 변경할 일이 있습니다. 일을 추진하다 보면 사업계획이 변경이 불가피할 때가 있으니까 대부분의 정비사업 지역에서 정비사업 변경을 하게 되는데, 그 변경할 때 또다시 또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게 변경과 사업 시행 인가를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런 절차로 해서 현재 도정법을 개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당 주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개정된다면 속도가 훨씬 빨라질 겁니다. 또 한 가지로는 속도가 빨라지려면 사업성이 있어야 됩니다. 사업성의 핵심 중에 하나는 현재 정비사업에서 가장 애로사항은 용적률 상향분에 대한 임대주택, 이것을 시가 정부의 자금과 함께해서 매입을 하는데 이 매입 가격이 현실화되지 있고 있지 않아서 많은 정비사업 업체들이 사업성의 난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표준 건축비로 매입되고 있는 걸 저는 기본형 건축비의 80% 수준으로 높여서 매입하겠습니다.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획기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 대하면 신속하게 진행이 되리라고 보고요. 이 밖에도 공사 중에 공사비 때문에 시공사와 조합이 분쟁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쟁이 일어날 때 신속하게 서울시가 전문가, 부동산원이라든지 SH라든지 전문가들이 그곳에 개입해서 분쟁을 조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의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면 기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목표는 착착 개발로 정비 사업을 안전하고 튼튼하게 해서 10년 이내에 정비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저의 계획입니다.
2: 네, 최선호 의원님 혹시 추가 질문 하시겠습니까?
1: 시간 많기 때문에 좀 힘들 것 같은데요.
2: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부동산 공약 질문이 이어집니다. YTN 이동우 해설위원실 실장께서 관련 질문 해주시겠습니다.
3: 네, 정 의원님, 저 이번 지방선거 이후에는 이제 양도세 그 장기 보유 특별공제 축소라든지 보유세 인상 등

0: 이제 예상되는데요. 이 같은 정책들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이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 여당은 일단 이제 이 시행은 그 이후로 이제 미뤄둔 상태인데요. 이제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이후에 부동산 세금 폭탄이 몰려올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동산 세제 관련해서 정 후보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1: 네. 세금으로 집값을 잡으려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재명 정부나 또 민주당의 같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세금 문제로 세금을 가지고 집값 잡을 생각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문제에 있어서 저는 일관적으로 주장을 했고 또한 또 1가구, 1주택자들에 대해서 투기 목적이 아닌 이상 완벽하게 보호해야 된다. 현행의 권리는 보호돼야 된다고 저는 누차 처음부터 지금까지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제가 그런 얘기를 안 한 것처럼 공격하고 있는 것,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세금 논쟁이 진행이 된다면 시민의 입장에 서서 시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앞장설 생각입니다. 저는 구청장 시절 때도 그런 주장을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0: 그러면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 인상이나 그걸 축소하거나 또 보유세를 인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1: 제 생각은 시민의 입장에 서서 시민들의 기본 상식 선상이 있을 겁니다. 그 선에서 할 것이고요. 원칙은 1가구 1주택자들에 대해서 현행 지켜지고 있는 권리 이 부분들이 보호돼야 된다라는 게 명확한 입장입니다.
0: 네. 정 후보는 이제 소득이 없는 1주택 고령자에게 재산세 감면 공약을 최근 하셨어요. 이제 아무리 소득이 없더라도 이제 고가주택 소유자들에게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이런 지적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아울러 이제 서울시 이제 세수 감소로 인해서 서울시 재정 건전성 우려도 있는데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 네. 먼저 지금 고유가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중동발 고유가 사태 이 부분이 힘들어하고 계시고 그것은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특히 또 이번에 재산세를 기준으로 만드는 게 지금 재산세가 약 예측컨대 한 15% 정도 또 전문가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만은 공시가격이 18% 정도 올랐기 때문에 재산세도 거기에 따라서 많이 오를 것이다 라고 하고 있고 지금 그 문제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걱정이 있으십니다. 특히 소득이 없는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이 더 크십니다. 특히 소득 없는 은퇴자들 경우는 수입 지출 구조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출이 늘어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애로를 갖게 됩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좀 같이 좀 공감하고 좀 해결책을 조금이라도 좀 드려보자 이런 마음에서 한 거고요. 특히나 이게 고유가 지원비로부터 조금 떨어져 있는 소외되어 있는 그런 측면도 고려가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은퇴자들 소득 없는 은퇴자들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결 수준의 감면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원에 있어서는 인상분에 대한 감면이니까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 다른 측면으로 또 보완이 될 생각입니다. 각 구와 서울시가 함께 이것은 나누어서 갖는 부담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0: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요. 지난주 서울 전셋값 상승률이 0.28%로 10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올해 서울 전세가격 누적 상승률도 2.89%로 작년 같은 기간에 6배에 달하고요. 또 월세 상승률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에 4배가 넘는 상황입니다. 전세나 월세가 이렇게 오르는데도 그 매물을 구하기도 또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물론 이제 어제 청년과 신혼부부 관련 대책은 어제 발표를 하셨는데 일반 가정의 어떤 전월세난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1: 네, 이 문제 역시 현 시장인 오세훈 후보의 약속 불이행에 따른

0: 이 후가입니다. 오세훈 후보의 약속이 지켜졌다면 이런 문제는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특히 매입 임대 같은 경우가 전월세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매년 7,000호에서 9,000호 정도씩이 매입 임대가 공급이 돼서 전월세란에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 들어와서는 이게 대폭 줄어서 2,000호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정부에서 주는 돈마저 반환하면서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세훈 후보의 반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점에 대해서 먼저 명확하게 짚고 싶고 저는 제가 시장이 된다면 이미 발표했던 대로 8만 7천호 빠르게 공급하면서 그중에 2만 호는 매입 임대를 추진해서 신속하게 내년까지 일부 정도를 공급하는 그렇게 해서 전월세를 좀 풀어갈 거고요. 현재 전월세로 고통받고 있는 월세, 특히 월세 상승으로 해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매년 5만 명씩 20만 명에게 매달 20만 원씩 1년간 이렇게 지원을 해서 현재의 극심한 전월세 상승을 일부라도 보완하고자 합니다.
1: 네. 다음은 서울시 균형 발전 방안에 대해서 KBS 조태흠 정치외교부 팀장이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2: 네, 후보님 아까 앞서서 후보께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서울의 여러 문화 산업 거점을 만들어서 5도심 6광역체제로 개편하겠다는 공약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거 임기 내에 가능할까 좀 의문이 드는데요. 질문 드리는 이유가 GTX-C만 해도 지금 예상 완공 시점이 계속 늦어지고 있고 대학가 창업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나왔던 여러 클러스터 구상들하고 차이점이 잘 안 보이거든요. 잘 협의해서 해보겠다 이상의 좀 구체적인 방안이 있을까요?
0: 네, 문제는 말이 아니라 실천력, 실행력이고 그것을 확인할 방법은 과거에 어떤 성과를 냈는지, 일을 방식은 어떠한지 그런 것이 판단할 겁니다. 저는 그동안 약속한 것들은 반드시 실천해냈고 그걸 성과로서 시민들께 증명해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개의 새로운 업무지구, 그래서 신촌 홍대 일대 나아가서 상암 수세 그리고 연신내까지 확대되는 축, 그리고 동북부에는 왕십리 청량리 성수에서 시작해서 왕십리 청량리 그리고 광운대 창동 상계까지 확대되는 축, 이 축을 업무지구를 만들어서 직주 근접의 업무지구들을 만들어내겠다. 그러게 제 목표인데요. 그걸 만들 수 있는 건 현재의 구조, 현재의 제도로는 안 됩니다. 저의 제도는 그 중심 시범지역에 제가 착착 경제활력존이라는 걸 새로운 도시계획제도로 제안을 드리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는 것을 창조적으로 새로 적용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착착 경제활력존을 화이트존으로 만들고 거기에 경제활력지수 예컨대 일자리 창출 그리고 기업 유치, GRDP 증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그 지역의 경제를 경제활력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기여가 된다고 한다면 공공기여를 대폭 완화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공기여를 할 때 용적률 인센티브의 50% 정도를 공공기여로 서울시가 회수하는데 이걸 착착 경제활력 지수에 의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기업을 유치하면 이것을 기업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완화시켜서 차등으로 0%에서 50%까지 다 이제 완화시켜준다면 기업 입장에서 보면 초기 비용도 획기적으로 줄고 그리고 수익이 엄청나게 늘기 때문에 기업들로서는 사업성이 생겨서 그곳에 투자가 활성화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특혜가 아니겠느냐 이런 질문도 있을 텐데요. 강북 지역 특히 새로운 도심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 결국은 좀 말씀을 요약해보자면 규제를 풀어서 할 수 있다 그리고 과거의 성공 경험을 좀 보라 뭐 이런 얘기 같은데 좀 이렇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상대 후보가 공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원호의 도시재생은 박원순 도시재생의 시즌2 아니냐라는 겁니다. 이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좀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0: 저의 도시재생은 개발과 보존의 균형입니다. 그리고 또 창조적 도시재생이고 또

0: 시민들이 주도되는 도시 재생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비교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도시 재생 지역 안에 벽화만 그리다 끝나는 도시 재생을 예전부터 반대했고 그 당시에도 저는 건물을 신축해야 할 곳은 신축하고 리모델링 할 곳은 리모델링 해야 되고 지켜야 할 것은 그 도시의 전통, 그 도시의 아이덴티티를 지키면 되는 거지 건물을 지킬 필요는 없다라고 제가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의 핵심은 그래서 저는 성수동을 도시재생을 하면서 성수동 골목을 지키고 또 그대로 전통인 붉은 벽돌을 지킨 것이지 쓰러져가는 건물을 지키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용적률 인센티브로 오히려 줘가면서 신축, 붉은 벽돌 신축을 권장했고 리모델링을 권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붉은 벽돌 마을 성수동이 만들어지고 세계인의 관광객들이 전 세계 관광객들이 열광하는 그런 도시가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명백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시민 주도형이다. 전문가들이 도시재생을 끌고 가는 그런 도시재생이 아니고 저는 시민과 기업,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제안하는 방식, 원하는 방식을 제가 오히려 예산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그래서 지금 성수동이 시민 주도로 만들어졌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1: 네, 어느덧 시간이 10여 분밖에 지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질문은 CBS 권민철 정치부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2: 네, 후보님은 그 교통 공약으로 집 앞 5분 대중교통 그리고 30분 통근 도시 만드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거를 실현을 하려면 환승 체제 개편을 해야 하고 도로망, 철도망 다 확충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실현하는데 대단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이게 언제쯤 정원호표 이른바 교통혁신의 그 효능감을 체감할 수 있을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0: 예, 저는 현재 약 45분 정도 걸리는 서울 시민들의 평균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이거를 30분으로 줄이겠다. 그래서 30분 통근을 제안하고 또 공약화했습니다. 이걸 위해서 내 집 앞 5분 정류소, 그리고 10분 역세권, 그리고 유형 근무제 확대를 위해서 공공공유 오피스 제공, 이것을 제가 공약으로 한 바 있습니다. 이 중에 4년 임기 내에 실현 가능한 것과 또 4년 임기 때는 착공, 진행 이런 것으로 나눠질 수 있겠습니다. 경전철을 아시다시피 한 10년 정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4년 임기 안에 착공하고 또 진행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4년 임기 내에 바로 저희가 효과를 볼 수 있는 건 버스 노선을 개편하고 또 마을버스 노선을 개편하고 또 없는 구간에 교통 사각지대에는 공공 셔틀버스를 도입하는 내 집 앞 5분 정류소 이것은 바로 시행을 임기 안에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서울시에서 버스 노선을 전철망과 연계된 노선으로 또 중복 노선을 개편하는 또 장대 노선, 굴곡 노선을 개편하는 용역들을 진행했는데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무 어려운 과제인가 봅니다. 제가 들어가면 이 문제 반드시 해결해서 버스 노선 개편을 진행할 것이고 두 번째는 버스 노선 개편된 거에 맞춰서 마을 버스 노선을 또 합리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수익성 때문에 사각지대가 생길 텐데 그 사각지대는 각 부천과 협력해서 공공 셔틀버스를 도입해서 사각지대를 없애겠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나와서 5분 이내에 대중교통을 첫 대중교통을 만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게 13분입니다. 그런데 5분으로 줄이면 출근 시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정원호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교통 인프라를 확충을 하는 이런 노력들도 불가피하게 좀 필요해 보입니다. 결국엔 좀 속도도 매우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데 이거를 강조를 하다 보면 안전 문제가 불가피하게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GTX 삼성역 철거 누락 사고 있었죠. 그 후보님은 상대적으로 이런 그 인프라 사업에 대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속도와 안전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보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 저는 속도와 안전 둘 다 챙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안전 불감증이지 속도냐 안전이냐 이것의 선택이 아닙니다. 안전불감증이 문제입니다. 서울시에서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

0: 해야 될 것은 안전인데 그것에 대해서 불감증으로 대처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깁니다. 안전을 기반으로 해서 속도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두 가지를 조화롭게 진행할 텐데 기본적으로 안전이 기본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 위에 속도를 낸다면 저는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한 질문 하나 더 할 수 있습니까?
2: 네, 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1: 아, 주시겠다는 거죠?
2: 네, 네,
1: 네. 네, 이번에 그 철거 누락 사고를 보면서 이게 이제 정치권에서 책임 소재 공방이 좀 있었습니다. 서울시 도시 기반 시설 본부장이냐 아니면은 서울시장이냐 뭐 이런 논란인데 앞으로 만약에 이제 서울시정에 이끄시게 된다면 서울시가 발주 위탁하는 공사에서 어떤 책임자 실명제 이런 걸 도입할 의향이 있으신지 간략하게 좀 답변 부탁합니다.
0: 네. 저는 이번 상황에서 도기본 본부장이 그걸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걸 듣고 약간 좀 충격이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을 시장이 결정하지 않고 도기본 본부장이 결정했다는 것 자체가 현재 서울시의 안전불감증이고 안전에 대한 인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장이 챙기지 않으면 그 밑에 간부들도 등한시하게 되고 쭉 내려가면...
3: 네,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는데요. 교통 인프라 확충과 관련한 질문에 안전이 중요하다, 안전을 기반으로 속도를 내겠다는 답변을 하는 중에 시간 관계상 토론회 중계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4: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5: 네.
4: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5: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4: 맥스 안 터져요.
6: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4: 맥스 안 터져요.

0: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1: 서울사이버대학교 도심지공사 전문 비싸난 건설
2: 도심지공사 알아서 척척 잘하는 곳 어디 없나?
3: 도심지공사는 달라야 하니까 빌사남 건설에 맡기세요. 빌딩, 신축, 리모델링까지 복잡한 도심지공사는
1: 도심지공사 전문 빌사남 건설.
4: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너무 좋다 참 좋은 여행.
5: 경험한 분들의 한결같은 추천. 전 세계 7천여 개의 여행 상품 중에서 당신도 골라보세요.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 정은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초청 토론회를 생중계로 전해드렸습니다.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빠르고 안전하게 진행하겠다 밝혔고요. 또 최근 지적된 서울시의 GTX 공사 현장 철근 부족 사태를 직격하며 안전한 서울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지난 11일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토론회에 이어 오늘 정은호 더불어민주당 후보 토론회까지 두 후보를 비교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됐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토론회 중계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고맙습니다.

0: CBS 농업이 AI를 만나 데이터로 흙을 읽고 자동으로 관리하는 스마트 농업 시대. 충청남도는 지금 청년 농업인의 미래를 함께 키워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교육부터 창업까지 청년의 꿈이 현실이 되는 곳,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수도 바로 충청남도입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선두주자 충청남도와 함께합니다.
1: 서울의 365일, 서울특별시의회는 숫자로 증명합니다. 3,094건의 행정사무감사 조치로 막힌 민원은 뚫고 낭비되는 세금은 철저히 막았습니다. 6. 62조 원의 서울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오직 민생과 안전, 미래에 집중 배치했습니다. 5. 519건의 새로운 조례들이 서울 시민의 일상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365일 시민의 삶을 힘차게 이끌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4: 경향신문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1박 2일 방한 일정을 위해 오늘 오전 도쿄 하네다 공항을 통해 출국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월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 고향인 일본 나라현을 찾은 데 대한 답방 성격을 지닌 셔틀 외교 차원입니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의 세 번째 대좌이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6번째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이기도 합니다. 삼성전자 노사의 총파업 전 마지막 협상이 될 수 있는 2차 사후 조정이 오늘 정부 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회의실로 향하는 길에 조정안 지시 여부를 묻자 최종적으로 양 당사자가 타결될 수 있는지를 보고 안 되면 조정안을 낼 것이라며 아직은 타결 가능성이 있으니 그걸 보고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적자 사업부의 성과급을 얼마나 배분할지가 이번 협상의 최대 쟁점 중 하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조는 반도체 부문 성과급 재원의 70%를 전체에 배분한 뒤 30%만 사업부별 실적에 따라 나누자는 입장이지만 사측은 적자 사업부에도 많은 성과급을 보장하는 이 같은 방식이 성과주의에 역행한다며 전체 배분율을 낮추자고 맞서고 있습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어제 진행된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이벤트와 관련해 5.18 민주화운동 영령과 유가족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상처를 드렸다며 그룹을 대표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있어서도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는 부적절한 마케팅이자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해오신 모든 분의 고통과 희생을 가볍게 여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라며 이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통감한다고 사과했습니다. 정 회장은 앞서 어제 논란을 접한 뒤 곧바로 손정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와 담당 임원을 해임했으며 관련 임직원 모두에 대한 징계 절차에도 착수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선전 혐의를 받는 이윤우 전 KTB 한국정책방송원 원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 심사가 오는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앞서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어제 이 전 원장에 대해 내란 선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지난 2월 종합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 확보 시도입니다. 이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2024년 12월 13일까지 비상계엄과 포고령 등 내란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비판하는 뉴스는 차단, 삭제해 내란을 선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비트코인 기반 해상보험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현지 시간 18일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립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4.3도, 습도는 42%입니다. CBS 뉴스 이지민이었습니다.
3: CBS
5: 안녕하세요. 카드 고객센터입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은데요. 확인을 위해 이 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런 전화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익숙한 카드사, 친절한 상담원, 믿을만해 보여도 이건 보이스 피싱입니다. 어떤 기관도 절대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카드 배송과 고객센터를 사칭해 앱 설치를 유도하는 보이스 피싱. 최근 가장 피해가 급증한 금융사기 수법입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끊고 금융기관이나 112, 경찰에 신고하세요.
1: 보이스피싱 예방 금융안전 캠페인, 농업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6: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9: May I help you?
6: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 12시 5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발명품은 무엇일까요? 스마트폰이나 자동차, 에어컨을 떠올리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느 설문조사에서 인류 최고의 발명품 중 하나로 지우개를 꼽았답니다.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 필연적으로 쓰게 될 실수를 지워주기 위해 태어난 작지만 따뜻한 발명품이라는 이유죠. 5월 19일 오늘이 바로 발명의 날입니다. 우리 삶을 더 편리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숨은 발명품들 천천히 살펴보면 우리 주위에도 얼마든지 많을 텐데요. 어쩌면 라디오도 그중 하나겠죠? 보이지 않는 주파수를 타고 음악이 흐르고 목소리가 전해지는 건 기본이고요. 누군가의 잔잔한 일상과 말하지 않은 속마음까지 영화처럼 펼쳐 보여주니까요. 오늘도 그 라디오의 매력에 푹 빠져보실까요?

5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첫 곡은 머글스의 Video Kill the Radio Star 였습니다. 조선시대 축구기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

0: 한 나라 기념해 매년 5월 19일을 발명의 날로 정했답니다. 뭐 예전에는 발명이라 하면 에디슨이나 테슬라처럼 이 천재 한 사람의 번뜩이는 영감에 의존했다면 요즘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팀 단위 협업이 주를 이루고 있죠. 계란 흰자로 친환경 전기차 방열 소재를 만들기도 하고요. 타의 칸방울로 뇌질환을 진단하는 나노 소재를 발명하기도 하니까요. 발명은 언제나 일상 속의 작은 궁금증과 호기심에서 싹트고요. 이걸 더 편하게 만들 순 없을까? 이런 질문에서 시작된다 하죠. 그러니까 뜬금없는 쓸데없는 질문을 한다고 아이들을 나무라진 말아야겠습니다. 거대한 발명의 씨앗이 그 질문 속에 들어있을지 모르니까요. 화요일에 함께하고요. 팝이 있어 행복한 오후 유지수의 해피송 듣고 계십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 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2: 저축은행. 당신에게 대저축은행에
3: 기대세요.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4: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5: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1: 저축은행.
6: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7: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육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육배.
8: 마더스제약.
9: 신축도,
10: 리모델링도
11: 경동하우징.
12: 경동하우징 40여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13: 빌딩앤리치.
12: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13: 빌딩앤리치.
9: 신축도,
10: 리모델링도
11: 경동하우징.

0: 조기 졸업부터 졸업생 무료 청강까지 평생 교육 시대의 경쟁력이 되다.
1: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 아이
2: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3: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2: 방탄 꼭지 방탄 꼭지
4: 아직 한 번 남았다.
2: 방탄 꼭지 방탄 꼭지
5: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0: 피부 각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0: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3: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아비가일님, 지수님, 걸어서 출근하는데 오늘은 신선하고 선선한 바람이 딱입니다. 건널목에서 신호 기다리면서 톡해요 하셨습니다. 오늘은 사뭇 진짜 선선해졌습니다. 바람결이. 또 내일과 모레는 비가 지나가면서 조금 기온이 낮아질 것 같죠? 3490님은 지수님 저는 엊그제는 불암산에서 오늘은 남대문시장 가는 길 지하철 안에서 듣고 있습니다 하셨는데요. 와, 해피송과 함께 어디든 가시는군요. 고맙습니다. 쉬게 굿타임스도 다이아나 로스의 업사이드다운까지 신나게 두 곡 들었네요. 산책님은 맞아요. 지우개가 최고의 발명품이라 하시면서 요즘 지워지는 볼펜도 있는 거 아세요? 폐 꼭지에 전용 지우개가 달려 있습니다. 광고에서 본 것 같아요. 그 지우개랑 볼펜이랑 함께 있는 세트. 또 날이 더워지니까 에어컨도 최고의 발명품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분들도 계셨고요. 산재비님은 인류 최대 발명품은 바퀴라고 들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하셨는데 진짜 찾아보면 대단치 않은 발명품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해피송을 기준으로 가장 창의적이고 훌륭한 활동은 해피송의 선곡이 아닐까. 우리 햇님이들이 해주시는 선곡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화요일이고요. 아, 그 노래도 있었지. 제시어로 팝송을 찾아보는 날이죠. 오늘의 제시어는 홈입니다. 우리 집이요, 집. H-O-M-E, 홈. 우리 팝송 제목 안에 홈이 들어있는 노래 찾아주시면 됩니다. 우리말로 편하게 알려주셔도 되고요. 얽힌 사연도 있으면 함께 적어주세요. 오늘의 제시어는 홈. 홈이 들어간 팝송 찾아주세요. 자, 유지수의 해피송 문자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 또 레인보우 게시판 무료입니다. 팝송 제목 안에 홈이 있으면 됩니다. 홈이 들어있는 팝송 지금부터 해피송에 알려주시죠. 유지수의 해피송 저희가 먼저 준비한 곡은 윤진님 휴이 루이스 앤더 뉴스예요. The Power of Love.

신나게 달려봤습니다. Pointer Sisters의 I'm So Excited, The Huey Lewis and the News의 The Power of Love까지 두 곡을 전했네요.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해피송은 화요일이고요. 제시어로 팝송을 찾아보는 날. 오늘의 제시어는 홈입니다. 홈. 우리 6138님 등, 이 곡이 그죠. 저도 제일 먼저 떠오르긴 했어요. 존 덴버의 Take Me Home, Country Road. 이 곡이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죠. 치즈달 여행님은, 그치. 이 곡도 빠지면 서운하지. 이 곡도 둘째라면 서운하지. 마이크 무블레의 Home. 너무나 좋아하는 곡이라서 바로 떠오릅니다. 따뜻하고 세련된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하셨는데 특히 어디 해외여행 갔다가 돌아오는 게 이 뮤직비디오도 그랬나? 아무튼 그래서 더 생각이 나는 곡이고 6362님은 영화 로컬 히어로 테마 음악인 마크 노플러의 Going Home을 부탁합니다 하셨고요. 비공개로 또 공개로 마룬5의 Won't Go Home Without You 신청하신 분들 계셨고요. 카밀로님은 찰리푸스의 Home을 청하셨고요. 화곡동 김밥님은 쉬안의 Way Back Home 청하셨습니다. 자,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의 제시어는 듣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단어 홈입니다. 우리 팝송 제목 안에 홈이 들어있으면 됩니다. 이 홈이 들어있는 팝송 지금부터 해피송에 알려주세요. 유지수의 해피송 먼저 보람님 제임스 블런트가 노래합니다. Carry You Home.

세상을 걷다님, 이제 점심시간인데요. 집에 가고 싶네요. 집에 있으면 출근하고 싶고, 이게 무슨 마음인지 좋은 노래로 마음을 달래봅니다 하셨는데, 사람이 왜 그런 거죠? 뭐 원래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거고, 먹지 말라면 더 먹고 싶은 거고, 가지 말라면 가고 싶은 거고, 듣지 말라면 듣고 싶은 거고. 아, 캔디핑님이 신청하셨고요. 키라 나이틀리의 Tell Me If You Wanna Go Home, 노제임스 블런트의 Carry You Home이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소 오늘의 제시어는 홈입니다. 오일탱크님 워터마크의 My Heart, Your Home. 2477님은 밖에서 이 곡을 들으면 집에 가야 할 것만 같은 캐니지의 Going Home. 그러니까 명절 마지막 날 귀경 차량 안에서 라디오에서 꼭 나오는 곡이죠. 바둑과 야구님은 사이먼 앤 가펑클의 Homeward Bound. 3340님은 니디. 퍼프데디죠? Coming Home. 군대 있을 때 많이 들었다고. 아, 스칼라 그레이가 이거 피처링한 곡. 지리사님은 보니 M의 곡을 신청을 하셨고요. 가라 고 홈. 또 졸리나님은 존 레전드의 Coming Home. 또 메이플피카님은 레너드 스키너드의 Sweet Home Alabama 청하셨습니다. 다양하죠? 곡들이 진짜. 자, 유지수의 해피송 이어지는 곡은 블루카페님 존 덴버입니다. Back home again.

아가다님, 호레노츠님 신청하셨어요. 오늘 날씨에도 잘 어울렸죠? 숀 콜빈의 Sunny Came Home이었습니다. 오히려 해가 이게 나지 않은 날이라 더 반어적으로 어울리는 것 같고요. 존 덴버의 Back Home Again이었네요. 유지수의 해피송 이제 1부 되는데요. 다이아나 크롤드 브라이언 아담스의 Feels Like Home 남기고요. 저희 뉴스 듣고 2부에 옵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3: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안녕하세요. 배우 박신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으로 투자하시나요? 수만 명의 팔로워, 화려한 수익인지, 화면 속 누군가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마치 정답처럼 들릴 때가 있죠.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그 사람의 추천 종목이 사실은 그가 미리 사둔 주식일 수 있습니다. 나의 좋아요와 매수가 누군가의 부당한 수익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보이는 것보다 팩트를 먼저 확인하세요. 타인의 투자 정보에 의해 나의 자산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투자의 길, 금융감독원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5: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6: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5: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7: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8: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뉴스입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예고대로 18일 동안 총파업을 하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최대 0.5%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고 한국은행이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은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비공개 분석 보고서를 최근 재정경제부 등 관계 부처에 전달했습니다. 보고서는 메모리 반도체 생산 라인 가동이 전면 중단됐다가 다시 복구되는데 약 3주가 걸리는 점 등을 고려해 반도체 생산 차질 규모가 3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18일 동안 약 5만 명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삼성전자 노사 갈등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장 선대위원장은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입구에서 노사의 대타협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 양향자 경기지사 후보를 만난 자리에서 이번 파업 위기의 원인으로 정부 여당이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을 꼽으며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통과시킨 노란봉투법이 가져온 문제들을 직접 나서서 빨리 해결하길 바란다.

0: 라고 촉구했습니다. 장 위원장은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 양 후보의 단식을 알리며 양 후보는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연구 보조원으로 시작해서 임원까지 오른 고졸 신화의 주인공이라며 평생 몸담았던 회사의 파국을 막고 대한민국의 위기를 막기 위해 모든 것을 건 투쟁을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 오는 27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합참지휘통제실에서 군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전현직 합참 관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회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후 합참에 추가 병력 투입 요청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으며 이진우 전 육군수도 방위사령관도 군 형법상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입니다. 지난 2월 출범한 특검팀은 오는 24일 2차 수사 기간이 만료되는 점을 고려해 이번 주 중 대통령실과 국회에 수사 기간 연장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우리 국민의 상당수는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물가 상승 탓에 외식과 여행 등 소비를 줄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가 지난달 전국 20에서 60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78%가 경제적 불안을 경험했으며 불안의 원인으로는 유가 및 물가 상승 우려와 경기 침체 심화 등이 꼽혔습니다. 반면 국방 안보 상황 우려를 불안 요인으로 꼽은 응답자는 67%로 경제적 불안보다 상대적으로 적어 전쟁을 군사 문제가 아닌 생활 경제 문제로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서울지방의 현재 기온은 25.1도입니다. 김은영이었습니다.
1: CBS
2: 사랑으로, 연애로, 그 알싸한 감정으로 청춘을 낭비하라. 떼쓰기, 보채기, 연락 끊어보기, 설득하기, 밀고 당기기, 미워하기, 욕하기, 칭찬하기, 그리워하기. 사랑이라는 이름이 없다면 모두 불가능한 것들. 이나미의 시, 내게 스무 살이 다시 온다면 이었습니다.
0: 1시 5분입니다.

0: 해피송 2부 모니엠의 Gotta Go Home. 머라이어 박님, 배로우님, 화곡동 김밥님, 또 바비나리, 애너벨리님 등등 신청하셨습니다. 2부로 건너왔고요. 아, 사연이 도착했는데 이거 401호님 한번 생각해 주세요. 지수님 예전에 남사친 사연 보냈던 사람인데요. 지난 제 생일 때 그 남사친이 밥을 사주길래 너는 왜 나보고 사귀자고 안 하는 거야? 말했더니 고민은 하고 있었는데 라는 말뿐이더라고요. 그래서 5월 말까지 생각하고 답을 달라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답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덜컥 문자가 왔는데 손을 다쳐서 수술하고 입원 중이라고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 근데 아직 5월 말까지 시간이 좀 남았잖아요. 남자분도 제가 보기에 마음이 없진 않은데 용기를 내자니 조금 한 문턱이 걸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손을 다쳐 입원 중이라는 문자를 보내면 사귀자라는 문자도 보낼 수는 있지만 아, 물론 수술하셨으니까 손을 다쳐서 힘드시겠지요. 그리고 빨리 쾌차하시고 건강하셔야겠지요. 일단은 좀 더 간을 보시죠. 남자분도 지금 간을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 매운지 짠지 단지 서로 지금 간보기 중이잖아요. 조금 더 일단 이번 주는 간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흥미진진합니다. 자, 유지수의 해피송 2부는요. 발명의 날을 맞아 발명, 비읍, 미음, 초성입니다. 비읍, 미음, 초성, 이행시. 저부터 가볼까요? 비읍, 본질을 꿰뚫어 봅시다. 미음, 마음은 행동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비읍, 미음, 초성 이행시, 햇님이들의 이행시 기다리고요. 신청곡도 적어주세요. 문자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 또 레인보우 게시판 무료입니다. 자, 비읍, 미음, 이행시 기다립니다. CBS 라디오 유지수의 해피송 2부입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4: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비공개로 주셨는데요. 지수님, 날씨도 좋은데 가족여행으로 태안 안면도 1박 2일 갑니다. 남편, 딸, 아들 넷이서 오랜만에 가는 여행 신나고 설렙니다. 아니 날씨가 흐린데 하고 보니까 전국 날씨가 이 중부지방은 흐리지만 남부지방은 좀 맑은 날이네요. 아마 근처까지 가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들고요. 막 콧노래가 절

로 나오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네요. 잘 다녀오세요. 올리비아 뉴튼존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Take me home, country roads. 또 강아지님, 병아리님, 5938 꽃마리, 슈꼬린, 해숙님 등 탐존스의 Green Green Grass of Home. 또 메이플 피카님, 클리프 피처.

비읍 미음. 비읍 미음. 냥이 엄마님 바보구나. 몰라서 물어보냐? 컴백홈 하셨는데 왠지 모르게 뜨끔해지네요. 눈꽃송님은 비바람이 불어도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오, 아주 이 정신이 제대로 똑바로 이렇게 살아야죠. 오늘도 놀자님은 보라 보이는 라디오 모두 모두 모이세요 하셨는데 아 고맙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보라는 매주 월수금입니다. 3367님 비읍 봄이 떠나가고 있는 지난 토요일에 설악산 문이 열렸습니다. 미음 마침내 일요일에 설악산을 다녀왔네요. 지난 겨울에도 두 번이나 다녀왔는데 봄 설악은 더 특별합니다. 설악산을 그렇게 자주 가기 어려운 산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한 계절에도 두 번 이상 갔다 올 수 있군요. 와, 설악의 아름다운 경치를 다 담아 오셨을 것 같고요. 하중님, 보러 가려고 예매를 냈습니다. 마이클 영화 2시에 부럽쥬 하셨는데 부럽지 않쥬. 저도 일요일에 볼 겁니다. 목동에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미구님, 보고파도 볼 수 없는 먼 길 떠난 내 반쪽 크립다 하셨는데 아 마음이 찡하네요. 부부의 연으로 만나서 먼저 보내셨나 봅니다. 안타까워요. 웅이님, 비읍 박보검 미음 만나고 싶다 하셨는데 갑자기 박보검. 그렇다면 저는 비읍 브래드 비트 미음 만수르가 저의 이상형입니다. 자,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분은 초성 이행시고요. 비읍 미음입니다. 비읍 미음 초성 이행시 기다립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이어지는 곡은 박보검 아니고 무슨 관계세요? 박보경님 또 아가다님 마루5예요. Won't go home without you.

하우스 타이거님, 해피송 들으면서 제주도 해변 자전거 라이딩 중입니다. 해피 라이딩이에요 하셨는데 음악하고 이 분위기하고 라이딩 이거 어쩔 거야 진짜 그죠? 아 너무 부럽습니다. 잘 다녀오시고 세상을 걷다님 필리필립스의 홈 또 Fifth Harmony의 Work From Home, Maroon 5의 Won't Go Home Without You까지 세 곡이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 피읍 미음 이행시 7575님 바다가 보고 싶은데 관절 마디마디가 다 아파서 누워있는 내 신생 유유유 하셨는데 바다보다는 바디가 중요하죠. 바디가 중요하지 뭐가 중요해. 무엇이 중요한디? 몸이 중요하지 그죠? 3318님은 바쁘다는 핑계로 걸음이 뜸했는데요. 우리 엄마 맘 사랑해요. 주말에 찾아뵙겠습니다. 아, 불이 나게 달려가셔서 마음껏 안아주세요. 별해는 달토끼님은 바닥이 대체 어디니? 미치겠다 내 주식아. 좀 올라주면 안 되겠니? 비상금 다 넣으신 걸까요? 무리하신 건 아니길 바랍니다. 진짜. 아, 어제 오늘 이번 주 조금 그러죠? 자, 비읍 미읍 이행시 신총캐비님은 비읍 봄이 벌써 이렇게 가나요? 미음, 며칠만이라도 더 붙잡고 싶습니다. 비읍 중에서 제일 설레는 단어는 봄. 아, 미음 중에서 제일 설레는 단어. 마지막 이런 거 아닐까요? 아, 설렌다기보다 그거는 좀 아련한 마지막 인사를 할 때가 됐습니다. 웹님, 비읍, 밥 주세요. 미음, 마마 하셨는데 우리는 셀프에

강혁 씨가 비읍 밥맛이 없으면 구운 김에 미음 묵은지와 명태젓갈을 넣어서 먹으면 꿀맛입니다. 와 디테일하다. 밥도둑 저는 마늘쫑 추천합니다. 여름에도 마늘쫑 빼놓으면 섭하잖아요. 고마미님은 부럽다 말고 레인보우 해피송 함께 들어요. 망설이지 말고 right now 바로 지금. 5938님 보이는 라디오 지수님의 햇빛송 마구마구 사랑해주세요 하셨는데 아이 두 분의 이행실 보니까 브라보 무후답니다. 2240님 바람나서 헤어진 여친 미치도록 밉다. 방송 한번 타겠다고 약간 무리수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커피 쿠폰 전해봅니다. 자,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곡은 피터 슐링이에요. 메이저 톰 커밍 홈.

머라케 사노니 머틀리 크루 노래 좋네요 하셨는데요. 마켄나의 짱돌님, 부엔카미노님, 림자님, 또 7529님 신청하신 머틀리 크루의 홈 스윗 홈이었고요. 그 전곡은 피터 슐링의 메이저 톰 커밍 홈이었습니다. 353725님은 저는 집에서만 지냅니다. 5년 전에 백혈병을 앓고 후유증으로 못 걷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서 라디오를 듣는데 음악만이 제 유일한 안식처입니다. 오늘 근데 해피송을 듣다 보니까 집에 가고 싶네요 하시면서 사연 주셨어요. 아, 집에 있어도 격하게 집에 가고 싶게 만드는 곡들이었을까요? 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커피 쿠폰 전할게요. 유지수의 해피송 이어지는 곡은 캐니 G의

going home. 아, 그 전곡, 아, 이게 먼저구나. 우리 많은 분들이 신청하셔서, 아, 이게 왜냐면, 이게 약간 제가 실수를 하면 이렇게 노래 바꿀 수도 있는데, 분위기가 이게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못 들은 걸로 해주시고, 다 못 들으셨죠? 못 들으신 걸로. 그러니까 없었던 일입니다. K는 없었던 일인 거고, 다시 마이클 부블레입니다. 홈. 7849-9929-3857. 아이리스님, 프리지아, 주영맘, 미라님, 치즈달 여행, 솔량이님. 함께 들어요.

사이먼의 가펑클 Homeward Bound였습니다. 6261님 못 들었습니다. 줄리나님 잘 들었습니다. 부엔까미노님 케니지의 Going Home은 아직 못 들었죠. 아셨는데 아 본의 아니게 스포일링을 했네요. 미스터 캐시 대기 중이고요. 자 유지수의 해피송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마이마장품에서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순우 아토크림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2477 바둑과 야구 또 민고님 캐니쥐 고잉홈 들으면서 저는 물러갑니다. 내일 다시 봬요. 유지수였습니다.

0: CBS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노후의 품격 어디에서 올까요? 정든 내 집, 익숙한 우리 동네에서 이웃과 함께 살아갈 때 지켜집니다.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지역사회 계속거주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시설 격리가 아닌 마을의 돌봄으로 도시의 틀을 바꿉니다. 턱없는 무장의 설계, 스마트 안전 시스템, 그리고 고령자 맞춤형 주거 개선까지. 어르신이 걷기 편한 길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안전한 길입니다. 모두를 위한 도시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6: 한국경제신문 제휴 CBS 녹화뉴스입니다. 삼성전자 노사의 총파업 전 마지막 협상이 될 수 있는 2차 사후 조정이 오늘 오전 재개된 가운데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안 제시 가능성이 거론됐습니다.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점심 휴게시간에 회의장을 나오면서 조정안 제시 여부를 묻자 저녁에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견이 좁혀졌는지 여부에 대해선 조금이라고 설명하고 오늘 회의에서는 부문별 분배율 협상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노측 교섭위원인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의 최승호 위원장은 말씀드릴 게 없다면서도 조합원들이 최대한 만족할 수 있는 안을 만들겠다면서 성과급 제도화를 아직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업 전 마지막 협상 기회로 여겨지는 오늘 회의에서는 이전보다 비교적 긍정적 기류가 내비치고 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삼성전자 파업이 가져올 파장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면서 노사의 극적인 타결을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예고와 관련해 자신의 발언이 현재 진행 중인 2차 사후 조정에 영향을 줄까 조심스럽다면서도 노조가 오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예고한 파업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정관 장관은 파업이 발생했을 때의 악영향을 모두가 알면서도 우리 사회가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절박하고 아쉬운 마음이라고 토로하며 부디 온 국민이 바라는 결과가 나오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대구공항으로 입국했습니다. 오늘 오전 전용기편으로 대구공항에 도착한 다카이치 총리는 국방부 의장대 사열을 받으며 대기 중이던 의전 차량을 타고 정상회담이 열리는 안동 시내의 한 호텔로 향했습니다. 한일 정상은 오늘 회담 후 하회마을을 찾아 만찬 및 친교 행사

0: 를 이어가고 다칼치 총리는 안동 시내 호텔에서 하룻밤을 묵은 뒤 내일 오전 대구공항을 통해 출국합니다. 정부가 지난 18일부터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신청 접수를 시작한 가운데 1, 2차 누적 신청자가 전체 지급 대상자의 22%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어제 자정 기준 고유가 피해 지원금 1, 2차 누적 신청자는 총 804만 4,281명으로 전체 지급 대상자의 22.39% 수준이며 지급액은 총 2조 3,743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1차 지급 대상자는 총 297만 6천 명이 신청해 대상자 대비 신청률은 92%를 기록했으며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신청은 오는 7월 3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데 1차 지급 대상자 가운데 아직 신청하지 않은 사람도 이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공사에 함께 근무했던 동료 6명을 살해 대상으로 삼아 한 명을 실제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환이 오늘 법정에 처음 출석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7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동환의 공판 준비 기일을 진행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다가 밤부터 흐려지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5도입니다. CBS 뉴스 김윤주였습니다.
1: CBS
2: 이제 곧 어두워지겠는걸? 그럼 이제 아바나의 불빛이 보이겠지. 너무 동쪽으로 나왔다면 새로운 해안의 불빛이 보일 테고 아무도 나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물론 그 아이는 내 걱정을 하고 있을 거야. 늙은 어부들도 내 걱정을 할 테지. 그 밖에 다른 많은 사람도 역시 걱정하고 있겠지. 노인은 생각했다. 난 정말 좋은 마을에 살고 있구나. 책 속 이야기,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속 한 구절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마음을 쓰고 있다는 느낌이 사람을 살게 합니다.
1: 2시 5분입니다.
3: 이봉규의 어떤 가요!

잠들어 있던 음악 세포들이 깨어난다. 가슴이 뛰는 슈퍼 사운드. 이제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는 조용히 듣지 말고 소리 높여 따라 불러보세요. 지금부터 플레이 재생합니다. 오늘 A면 첫 번째 노래는 이 곡 어떤가요?

0: 5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이봉규의 어떤가요? 아니면 첫 번째 트랙 박기영이었어요. 시작!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봉디 붕부르붕붕 아나운서 이봉규입니다. 다행히 오늘 저녁부터 좀 날씨가 흐려지면서 수요일에 비 예보가 있더라고요. 지금 이 무더위가 살짝 한풀 꺾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더위가 찾아왔다. 더위가 한풀 꺾였다. 이 멘트는 이번 여름 내내 정말 자주 하게 될 듯합니다. 그만큼 우리 봉팔님들의 건강도 저희 어떤가요 제작진들이 살뜰히 챙길 텐데요. 기온도 오르고 습도도 오를수록 일하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분명 이 시간 야외에서 일하는 봉팔님도 많이 계실 테고 그래서 오늘은 신명나는 노동요 잔뜩 준비했고요. 운동하면서 또 산책하면서 듣긴 좋은 노래들 가득 선곡해봤습니다. 봉팔님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하는 화요일 하고 싶은 얘기 듣고 싶은 노래 계속 기다릴게요. 문자번호 샵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광고주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좋다
1: 너무 좋다 참 좋은 여행. 경험한 분들의 한결같은 추천. 전 세계 7천여 개의 여행 상품 중에서 당신도 골라보세요. 이제 여행 갈 때마다
2: 찾을래요. 참 좋은 여행.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콜레스테롤.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위제로 위제로

0: 입학지원에서 스마트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또 눌어붙었네.
2: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7291번님 위해서, 6084번님 위해서 펄스 난 얘기하고 넌 웃어주고 재생해드렸습니다. 최첨단을 달리는 레트로 방송 이봉규 어떤가요? A면 함께하고 있고요. 4953번님이십니다. 창문을 열어놔도 덥네요. 오전엔 아 한 잔 마셨는데도 또 땡깁니다. 이무진의 신호등 신청해봅니다. 본격 뭐 여름이 시작됐지만 이제 목요일에 전국에 비 예보 있으니까 더위가 뭐 주춤할 겁니다. 신청해 주신 이무진 신호등 재생해 드리고요. 요새 길가에 또 들꽃들도 많이 폈고 장미꽃도 예쁘게 피었는데 다 보셨죠? 이럴 때 장범준 안 들을 수 없겠어요.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우리 봉팔님이 느껴진 거야 들어보고요. 대혜님의 신청곡 강승윤까지 갑니다. 본능적으로.

4953번님의 신청곡 이무진의 신호등과 장범준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그리고 대혜님 강승윤 본능적으로 이어드렸습니다. 이번 기회 어떤가요? A면 추임새 없는 날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올드재즈님 딸내미가 경주로 여행 가고 있어요. 남친하고 가는 거 다 알거든. 신청곡 거짓말 박상민 박미경. 아, 뭐 다 아시겠죠. 우리 어머니분들은 딸내미 말하는 톤만 들어도 딸내미 얼굴 표정만 봐도 다 알 겁니다. 경주에 천년고도 신라의 역사 탐방하러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역사 탐방이 주 목적이다. 간 김에 또 황리단길 가서 맛집도 탐방하고 말이죠. 너무 간섭하지 말자고요. 어차피 우리 딸도 성인인데. 신청하신 곡은 저도 오늘 처음 들어봅니다. 덕분에 감상하게 됐네요. 3775번님. 어제 아들 데리고 올해 첫 워터파크 물놀이 다녀왔습니다. 아들이 너무 좋아해서 저도 너무 행복했답니다. 그런데 정말 다녀온 뒤에 삭신이 다 쑤시고 뼈 마디가 아파요. 엄마 아빠 마음은 그거죠. 니들이 행복했으면 됐다. 너희들이라도 행복했으면 됐다. 우리 애들 보면 수영장에서 진짜 물개가 따로 없습니다. 이렇게 좋아할 줄 알았으면 좀 진작에 많이 올 걸, 더 자주 올 걸 싶지만 집에 가면 또 막상 다음은 기약하고 싶지 않아지죠. 다음이 두려워지죠. 그래도 애들 문놀이 한 날은 밤에 일찍 뻗어버리잖아요. 오늘 밤은 일찍 주무십시오. 체력 관리해야 됩니다. 김현정까지 재생해 드릴 거예요. 자유 선언!

올댓 재즈님의 신청곡 박상민, 박미경, 거짓말 그리고 김현정, 자유 선언이었습니다. 1985번님, 봉디 아빠가 편히 쉬라고 아이 데리고 놀러 갔어요. 오롯이 나만의 시간을 즐기며 도넛에 커피 한 잔, 봉디 목소리 듣고 있는데 정말 더할 나위 없이 너무 좋네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혼자 있고 싶은 순간이 얼마나 많아요. 그쵸? 애 낳고 나선 더 하잖아요. 뭐 특별한 걸 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오롯이 나에게 말 거는 사람 아무도 없이 커피 마시고 싶으면 이렇게 커피 마시러 가규, 산책 나가고 싶으면 산책 가규, 아무런 눈치 보지 않고 시간을 그냥 허비하고 싶으면 허비하면 얼마나 좋아요. 저도 이따금 시간을 그렇게 낭비할 때가 너무 행복해지더라고요. 자주 없는 순간이니까 말이죠. 우리 아빠 조금 더 늦게 들어오셔도 됩니다. 박지윤의 아무것도 몰라요. 로즈핑크님의 신청곡 재생해드리고요.

그리고 웅이님, 궁금증이 있습니다. 레게봉의 노래 타사 라디오에 가서 신청해도 되나요? 레게봉의 아아를 타사 라디오 가서 신청하는 행동은 우리나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나는 US 시티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격입니다. 그냥 혼자 댁에서 들으세요. 클론 사랑과 영혼 옥수 토박이님의 신청곡까지 재생.

0: 동팔님들 듣고 있어요?
1: 면역력, 기력, 체력, 활력 전부 다 원하니 당신의 프로폴리스 프로바이오틱스 완벽한 서비스 전국 CBS 주파수 알려주겠소 981, 98.1 서울과 경기 청주 그리고 포항 91.5 대구와 광주는 말하구 103.1 구 나누기 3은 3 제주 93.3 777 대전 91.7 강원 93.7 전북 103.7 더블 마운틴 울산 100.3 부산 102.9 소리 질러 나 같은 미남만은 전남 102.1 나 같은 훈남만은 경남 106.9 태백 산맥 넘어 대관령동

0: 넘어 넘어 강원 영동 91.5.
1: 매일 오후 2시 5분 어떤가요? 에서 우린 We are the one. 이번 교회 어떤가요? 들어볼래?
0: Come on.
1: 이번 교회 어떤가요? 즐겨볼래?
0: Come on, come on,
1: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0: come on.
2: 이번 교회 어떤가요? A면 마지막 트랙. 오늘 야간 근무하시는 8506번님의 신청곡 준비했습니다. 박혜경이 부르는 깊은 밤을 날아서. 테이프 갈고 B면으로 돌아올게요.

0: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0: 네, 바로 노란 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 우산.
0: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 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0: 5월 24일부터 6월 1일까지 오산시 고인돌 공원에서 오해피 장미빛 축제가 열립니다. 꽃내음 가득한 축제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3: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4: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경기도에서 지난 사흘 동안 15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낮 기온이 30도를 넘는 때이른 더위가 이어지면서 열탈진 10명, 열사병, 열실신 각 2명 등 다양한 온열 질환이 보고됐으며 수원, 하남, 고양 등에서 2명씩 발생했습니다. 경기도는 평년보다 5도에서 6도 높은 기온이 지속되고 있다며 오는 9월 30일까지 폭염 대책 기간을 운영해 온열 질환 예방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논란과 관련해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공사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SNS를 통해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이번 사안이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경기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단순 과실로 넘길 일이 아니라며 국토부의 엄정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GTX-A 삼성역 구간 공사 과정에서 철근 누락 시공이 확인돼 긴급 현장 점검과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대출과 세제 부담으로 시장 관망세가 확대되면서 수도권 주택 사업자들의 경기 전망이 하락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수도권의 5월 주택 사업 경기 전망 지수가 5.3포인트 내린 72.9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는 8.5포인트 내렸고 서울은 5.3포인트 내렸으며 인천도 2.2포인트 하락 전망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협박성 글과 장검 사진을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게시한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협박 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지난 12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5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 잡으러 오산 간다는 내용의 글과 장검을 든 사진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으며 사진 속의 장검은 장난감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반포대교에서 추락한 운전자에게 프로포폴을 공급한 서초구 소재 성형외과 원장 40대 남성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최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병원은 포르쉐 운전자에게 프로포폴을 건넨 전직 간호조무사가 일했던 곳으로 경찰은 지난 3월 병원을 압수수색해 처방전과 의약품 반출입 자료 등을 확보하며 수사를 확대해 왔습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시중에 유통되는 햄프 유래 제품 등을 대상으로 마약 성분 함유 여부를 조사한 결과 모두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0: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햄프 유래 제품은 산업용 대마에서 얻은 섬유, 씨앗, 추출물 등을 원료로 만든 제품을 의미합니다. 내일 전국에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5도에서 1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CBS 뉴스 백원경입니다.
1: CBS
2: 가전제품 살 때 성능과 가격만 따지시나요? 이제 11가지 재활용 기준까지 통과한 친환경 이순환 우수제품 인증마크를 확인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3: 이순환 우수제품.
4: 가전제품 버릴 때 아직도 돈 내고 버리시나요? 이제 집안까지 방문 무상으로 수거. 재활용까지 가능한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3: 무상 방문 수거.
4: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2: 살 때는 이순환 우수제품,
4: 버릴 때는 무상 방문 수거.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순환 거버넌스와 함께합니다.
5: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5: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8: 3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9: 여러분 즐기고 계신가요? 행복하신가요? 이 시간만큼은 볼륨을 키우고 비트의 몸을 맡겨보는 건 어떤가요?
10: 나나나나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9: 이 무브 이 텐션 이 리듬과 함께 이봉규 어떤가요? 비면 플레이 재생합니다.

이봉규 어떤가요? 비면 첫 번째 트랙 9963번님 오늘도 열심히 도로를 달리는 박지태 화이팅! 김장훈이었습니다. 고속도로 로망스 이봉규 어떤가요? 비면도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고요. 아이디 402님이신데 지난주 13일은 결기 20주년, 17일은 제 생일 기념으로 부산 거제 여행 중이었습니다. 13일에 결기 20주년이라고 사연 보냈는데 안 읽어주셨어요. 오늘은 꼭 읽어주실 거죠? 너무 늦게 읽어드려 죄송합니다. 결기 20주년 축하드리고요. 지난 17일 생신도 축하드립니다. 안전한 여행길 되셨길 바라겠고 채소 3kg은 쪄서 돌아오는 맛있는 여행 되셨길 바랍니다. 이어서 플라이하이님 신청해 주신 곡 베이비복스의 우연 준비했고요. 7541번님 법조 빌딩 주차관리 아저씨도 봉팔님이시네요. 반가. 전국의 여기저기 미스터 봉팔님들이 얼마나 많으신데요. 주차 관리하면서 이렇게 무료함을 달래면 얼마나 좋겠어요. 법조 빌딩 봉팔님 우리 함께 달려볼까요? 카라까지 갑니다. 미스터.

베이비복스의 우연, 플라이하이님의 신청곡, 그리고 카라 미스터까지 재생해드렸습니다. 보리댕댕님이세요. 저 운전하느라 맨날 못 보냈는데 처음 보내봐요. 지난주 보라보니까 봉디 엄청 귀염상이셨더군요. 인피니트 내꺼 하자. 제가 뭐 제 입으로 이런 말하기 좀 민망하고 부끄럽고 죄송합니다만 실제로 보면 좀 귀엽긴 합니다. 예, 귀여움을 실제로 못 보여드려 아쉬울 따름이에요. 오후 2시 시간대 라디오 DJ 중 제가 가장 귀여운 DJ입니다. 그건 확실해요. 여기까지만 그냥 말씀드릴게요. 자, 보리댕댕님 신청해 주신 내꺼 하자 들어보고요. 행복한 노일라님, 아침 일찍 파주에서 출발해서 아산 신정호수 구경하고 점심 먹고 아산 곡교천 은행나무길에 와 있습니다. 남편은 돗자리 펴고 누워서 어떤 거에 듣고 있어요. 은행나무길 사이에 피크닉들 많이 나오셨네요. 저 거긴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정보를 주셨으니까 언젠가 저도 한번 나들이 가봐야겠습니다. 아산 곡교천 은행나무길, 돗자리 펴놓고 누워있기 너무 좋은 곳. 돗자리 펴고 누워서 바람에 흔들리는 이 나뭇가지들, 뭐 나뭇잎들 보면 얼마나 거기서 우리가 평화로움을 느낍니까? 거기에 저희가 Inner Peace 더해드립니다. 어떤 가요만의 선곡으로 틴탑, 긴 생머리 그녀, 아우뚜바님의 신청곡까지 플레이.

내꺼 하자 인피니트의 곡이었고요. 그리고 틴탑 긴 생머리 그녀 이어드렸습니다. 최강권철님 더운데 원타임 핫뜨거 뚫어주세요. 핫뜨거 뜨거 핫핫. 요 곡은 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되려고 할 때 5월 말부터 이제 슬슬 신청곡으로 들어와요. 겨울에는 영건이었다가 이제 제철이 되니까 뭐 기하급수적으로 돌을 것 같네요. 4953번님 봉디는 학창시절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궁금해요. 개구쟁이 조용한 학생. 아, 이것 또한 예,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좀 부끄럽습니다만 진짜 모범생 그 자체였습니다. 사고 일도 안 치고 선생님이 하라는 거 무조건 빨리 하고 하지 말라는 건 가끔 몰래만 하고 점심시간에는 무조건 축구했고요. 밥 먹으러 갈 때 무조건 5등 안으로 뛰어갔고 예뻤던 매점 누나에게 괜히 말 걸어보고 뭐 지금과 거의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막 공부를 막 잘하진 않았어요. 그냥 모범적으로 보이는 사람일 뿐. 빨간 망토 차차님이십니다. 어린이집에서 30년 교사 생활하고 얼마 전 퇴직 후에 봉디 즐겨 듣고 있어요. 매일이 신나는 하루입니다. 와, 30년이면 정말 여러 세대의 어린 시절을 함께 걸어오신 겁니다. 울던 아이 달래주고 또 우리 아이들 처음 막 그 글자를 읽던 순간도 함께 기뻐하시고 어떤 애들은 부모님보다도 오래 본 아이들도 있었을 거예요. 이제는 뭐 시간표 없이 저희 어떤가요 보내는 하루가 우리 봉팔님의 새 시간표가 된 것 같습니다. 매일이 신나는 하루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우리 선생님의 에너지가 느껴져요. 30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 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는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쉬시고 더 많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파이팅! 그 새로운 인생길 저희가 응원해드리면서 원타임의 핫뜨거 이어서 부가킹즈 여행길까지 재생해드리겠습니다.

핫뜨거 원타임의 곡 최강 관찰님 신청곡이었고요. 부가킹즈 여행길 빨간 망토 차차님을 응원해드리며 재생해드렸습니다. 피고인 통키님, 저희 가족 동료들 모두 요즘 이 노래에 푹 빠져 있어요. 도경수 팝콘. 오케이. 어떤가요? 또 팝콘이 잘 어울리죠. 입이 심심하신 분들을 위해서 팝콘 챙겨드리고요. 우주데스타님은 이런 문자를 주셨어요. 예비 와이프가 저만 일하고 결혼 준비에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 미안하다고 회사 서류 합격하고 오늘 면접 보러 갔습니다. 일은 나중에도 된다 했는데 그런 마음이 정말 고맙기도 하네요. 여러 회사를 넣으면서 불합격하고 또 자존감도 많이 낮아졌는데 힘내라고 메시지 보내봅니다. 이석훈 그대를 사랑하는 10가지 이유. 그저 우리 예비 아내분 응원 많이 해주십시오. 결혼 준비라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돈도 들고 체력도 들고 마음도 쓰이는데 그 과정에서 내가 결혼하는 이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가 더 선명해집니다. 예비 신부님이 미안한 마음에 다시 이렇게 면접 보러 가시는 것도 과정에서 여러 번 흔들리면서도 도전하는 것도 정말 충분히 멋진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불합격 몇 번이 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건 절대 아니니까요. 이렇게 서로 애쓰는 마음 참 예쁩니다. 신청하신 곡 재생해드리고요. 그전 곡 해피바님의 신청곡까지 이어드리죠. 성시경 안녕 나의 사랑.

0: 어느 맑은 여름날 화려한 조명에 흔들리는 댄서를 바라보며 제자가 물었다. 스승님, 저것은 조명이 움직이는 겁니까? 댄서가 움직이는 겁니까? 스승은 제자가 가리키는 곳은 보지도 않은 채 웃으며 말했다. 무릇 움직이는 것은 조명도 아니고 댄서도 아니며 서로의 인생뿐이다. 당신의 삶이 음악이 되는 순간, 이봉규의 어떤가요?
1: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 성공
6: 함께해요.
4: 이카운트
3: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8: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9: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10: 어디까지 가시나요?
11: 살아서 장까지요.
10: 혹시 닥터 캡슐 전?
12: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1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4: 휴레

0: 연간 인당 200만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준호입니다. 선물할 일 많은 5월, 무슨 선물할까 고민이라면 쿠쿠 에코웨일 큐브 음식물 처리기를 추천합니다. 좋아하는 건 다 달라도 음식물 쓰레기 싫어하는 건 다 똑같잖아요. 쿠쿠만의 누름 방지 모드로 누러부터 멈추는 고장까지 해결. 어때요? 선물 걱정도 처리 완료죠?
3: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기나긴 봉팔 침묵은 내 이별로 받아두겠소. 좋은 프로 만나시오. 진정 행복하길 바라겠소. 갈 땐 가더라도 오늘 이 텐션은 가져가시오.

봉규수 팔로워 봉팔님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아라움 간식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화장품,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디톡스에 도움을 주는 만나 한끼 디톡스 차와 제주 월동 무차, 그리고 모바일 쿠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뼘뿐인 선물 창고, 펜트하우스급으로 성장하는 그날까지 봉팔님들의 힘찬 응원 부탁드려요. 이봉규 어떤가요? 오늘 마지막 트랙 아기상어님의 신청곡입니다. 요새 이 그룹 정말 핫해요. 코르티스입니다. Red Red. 봉팔님들 내일 또 올 건가요?

0: 캠페인은 경기관광공사와 함께합니다.
1: 농업이 AI를 만나 데이터로 흙을 읽고 자동으로 관리하는 스마트 농업시대. 충청남도는 지금 청년 농업인의 미래를 함께 키워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교육부터 창업까지 청년의 꿈이 현실이 되는 곳,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수도 바로 충청남도입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선두주자 충청남도와 함께합니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4: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지 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사측이 노조의 총파업 시 7,087명의 근로자가 투입돼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와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에 회신한 공문에서 회사는 쟁의 행위 기간 평상시와 동일한 인력 수준으로 근무표를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측은 앞서 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준 1단위 필요 인원은 안전업무 2,396명, 보안작업 4,691명 등 총 7,087명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이에 초기업 노조는 구체적인 파트별 인원이 특정된 자료를 발송해달라며 비조합원을 먼저 배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후 고향인 경북 안동의 한 호텔에서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시작했습니다. 양 정상은 소인수 회담과 확대 회담을 연이어 소화하며 양국의 관계 심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특히 중동 위기 고조 속 에너지 안보 협력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에 더해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평화 진전 방안 등에 대한 대화가 이뤄질지 주목되며 양 정상은 확대 회담을 마친 뒤에는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논의 결과를 양국 국민에게 소개할 계획입니다. 대통령 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하루 전인 2024년 12월 2일 대통령 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은 뒤 이를 노전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노전사령관은 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수사단장 역할을 하며 비화폰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46주년에 연 탱크데이 판매 촉진 행사로 국민들의 공분을 산 신세계그룹이 5.18 단체를 찾아 사죄를 시도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광주를 찾은 신세계그룹 임원은 고의성이나 의도는 없었다고 부인했으나 광주시민사회와 사회관계망에서는 거센 반발이 불매운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수환 신세계그룹 부사장은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이벤트에 대해 사죄하기 위해 광주 서구 쌍촌동 5.18 기념문화센터를 찾았지만 5.18 단체는 약속을 잡지 않고 일방적으로 김 부사장이 찾아왔다고 반발하며 사과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허위 여론조사 결과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배포자를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후보 측이 확인한 허위 여론조사 결과 이미지에는 인천시장 후보 뉴스 여론지수 비교 0.6포인트 박빙 차이 등 문구가 담겨 있었고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때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조사 의뢰자와 일시, 표본수, 응답률, 표본오차 등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으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최저기온은 15도에서 1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3.5도, 습도는 49%입니다. CBS 뉴스 송인찬이었습니다.
5: CBS
6: 올바른 품질하면
7: 올품,
6: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2: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3: 여름철 농촌의 논에서 흔히 들리는 소리. 끄르르륵 끄르르륵. 이 참개구리의 소리는 대부분 수컷이 암컷을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암컷도 소리를 낸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참개구리는 짧은 번식기에 많은 개체가 한꺼번에 모이기 때문에 수컷 간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이 과정에서 산란을 마친 암컷에게도 수컷이 계속 접근해 보접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암컷이 짧게 소리를 내면 나는 지금 번식할 수 없다는 신호가 되고 수컷은 더 이상 접근하지 않고 물러납니다. 수컷 참개구리의 소리는 사랑의 노래이지만 암컷의 소리는 거절의 신호입니다.
2: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가끔은 구구절절한 위로나 복잡한 조언보다 고개만 까딱일 수 있는 기분 좋은 리듬 하나가 더 간절할 때 있죠. 분주하고 복잡한 생각에서 잠시 벗어나 리듬을 타다 보면 내 안의 소란스러움도 어느새 음악과 함께 흘러갈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애쓰지 말고 잠깐 마음의 조명을 좀 낮춰보세요. 그리고 은은한 달빛 아래 아무 생각 없이 몸을 맡기듯 지금 이 순간의 여유를 즐겨보는 거예요. 탐로더입니다. Dancing in the Moonlight.

0: 팜로더의 Dancing in the Moonlight, 라이키팝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효진의 라이키팝 하효진입니다. 아, 언제나처럼 님이 언제 들어도 편안한 음악과 편안한 DJ예요 하셨는데 오, 그래서 혹시 닉네임이 언제나처럼이신가요? 언제 들어도 정겹고 언제 들어도 좋은 하효진의 Like Pop. 오늘도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인기곡들로 가득 채워드릴게요.
1: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3: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4: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3: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자꾸자꾸 이비가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5: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4: 1일 1짬뽕 오케이?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2: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패키지 여행이 얼마나 좋은지. 좋은 것은 더 좋아져야 하기에 참 좋은 여행이 패키지 여행을 라르고 합니다. 머무르고 싶은 곳에 길게 머물며 여행을 여유롭게 나르고를 만나보세요.
3: 또 눌어붙었네.
4: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5: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이 노래 리듬이 참 흥겹지 않나요? Color Me Bad의 All For Love였고요. 양평땡님께서 청해 주신 곡 티파니의 I Saw Him Standing There 함께 들어봤습니다. 예쁜 미녀님이 깍두기랑 김치 담그면서 귀요강해요 하셨는데 와 깍두기와 김치는 정말 한국적인 우리나라의 음식인데 거기에 팝송이라 뭔가 어울리지 않으면서도 오묘한 조화가 왠지 김치 맛이 더 맛있어질 것 같은 건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맛있겠다. 깍두기랑 김치. 근데 고생 많으시겠어요. 그게 허리가 진짜 아프거든요. 김장하다 보면 조심하시고요. 근데 우리 왜 김치 엄청 요즘에 사 먹잖아요. 물론 사 먹는 김치도 나름의 매력과 맛이 있지만 저는 집김치가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특히나 갓 절인 그 겉절이 있잖아요. 그거 하나면 밥 한 공기 뚝딱인데 거기에 이제 계란 프라이 하나 해가지고 와 맛있겠다. 갑자기 침 고이는데요. 집김치라 부럽습니다. 이진원님 신청곡입니다. 피터 폴 앤 메리의 500 miles, 브래드의 오브리, 로코홀릭님 청해 주셨고요. 5667님께서 보내주신 곡 존 덴버의 애니송까지 함께 들어보자.

존슨의 Turn Your Love Around 그리고 찰스 메이와 퀸시 존스가 함께했습니다. A Now Corrida CBS 뮤직 차트 95위 곡 함께 들었어요. 6679님께서 가끔 부득이하게 방송 못 들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듣기 있나 찾아봤더니 없더라고요. 다시 듣기 꼭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하셨어요. 아, 저도 라이키팝 다시 듣기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한 적 있는데 정말 아쉽지만 이 음원에 음악에 저작권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문제로 다시 듣기는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 본방사수라고 하죠. 어쩌면 라디오는 그래서 조금 더 매력이 있지 않을까요? 이번에 못 들으면 다시 안 돌아오니까. 그래도 오늘의 방송은 물론 오늘 못 들으면 끝이지만 여러분 저는 매일 옵니다. 내일도 오고요. 내일 모레도 오고요. 그러니까 혹시 뭐 못 들으셨어도 내일 듣지 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라미님은 저는 나이가 50이 넘었는데도 장난감이 좋아요 하셨어요. 장난감 좋아하는데 나이가 뭐 큰 상관이 있나요? 좋아하면 좋아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저도 장난감 좋아해요. 특히 왜 마트 가면 그 초콜릿 먹으면 주는 장난감 아세요? 그 초콜릿 알 모양. 약간 달걀 크기의 그 초콜릿 있는데 그거 깨먹으면 안에 막 장난감 있고 이러거든요. 그거 은근 재밌어요. 모으는 거. 그리고 옛날에 왜 햄버거 가게에서 그 햄버거 시켜 먹으면 장난감 주는 세트 팔았는데 그 요즘도 파나? 아, 그것도 모으던 재미가 쏠쏠합니다. 맨날 엄마 따라가서 사달라 그러고. 근데 그게 또 랜덤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장난감 안 나오니까 두근두근 두근두근 하다 내가 원하는 거 안 나오면 실망하고 그랬던 기억이. 오아시스의 원더월 문국남님 신청곡이고요. 이영규님 청해주신 마이클 브랜치의 All You Wanted 함께 들어보자.

마이클 브랜트의 All You Wanted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하이오진의 라이키팝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마임 화장품에서 라헤 데이케어 앤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그리고 스페인 청정 자연이 키운 팜팩토리의 파미고 올리브유를 드립니다. 라이키팝 오늘의 끝곡은 나자렛의 Love Hurts 준비했어요. 여러분 즐거운 저녁 보내시고요. 우린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청취자 라이커님들, 이 노래 좋아요?

0: SBS
1: 1분 기상정보입니다. 구름이 많거나 흐린 날씨를 보이면서 어제보다는 기온이 낮은데요. 하지만 예년 기온을 웃돌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더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은 비가 내리면서 때이른 더위가 한풀 꺾일 전망인데요. 변덕스러운 날씨에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차차 흐려지는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내일은 대부분 지방 강풍과 함께 많은 비가 예상돼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늦은 새벽부터 충남과 호남권, 제주도 오전에는 그 밖의 지역에 비가 시작되겠는데요. 모레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고 강원 영동과 제주도는 모레 저녁 까지도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중부지방은 30에서 80mm, 남부지방은 20에서 60, 남해안과 제주도는 최대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1분 기상정보입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렉.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4: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0: 가득한 축제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3: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4: CBS 경제 연구실. 안녕하세요. CBS 경제 연구실 서현미입니다. 오늘은 어딘가 모르게 달라진 미중 관계의 미묘한 변화를 짚어봅니다. 지난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첨을, 시진핑 주석은 단호했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와 함께 알아봅니다.
5: 잘 돌아갑니다.
6: 잘 돌아갑니다.
7: 잘 돌아갑니다.
8: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9: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0: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N코.

0: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1: 지넥스.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3: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2: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4: 아, 또 눌어붙었네.
5: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6: 경제적 본능 시작합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7: 네, 안녕하세요.
6: 미중 정상회담이 원래는 3월 말에 하려고 했었는데 네네네. 이게 늦춰져가지고 지난주에 진행이 됐단 말이죠.
7: 네, 그 3월 말에 트럼프 대통령의 연기 요청에 의해서 연기가 됐기 때문에 연기 요청을 한 이유가 있잖아요.
6: 전쟁이 그러니까 나서요.
7: 전쟁이 나서 그 부분을 잘 마무리하고 가고 싶어서 그랬는데 결국은 마무리까지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흐름이 트럼프 대통령이 아쉬운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된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이 틈에 달라진 위상을 좀 과시하자.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면 사실은 중국이 어떤 특별한 얘기를 하지 않아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분위기를 중국이 보여줬단 말이죠. 특히 이제 지도자 입장에서 보면 좌충우돌하는 트럼프에 비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 물론 중국도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인 어떤 소위 미국의 어려움에 편승한 그런 효과를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트

0: 트럼프가 사라졌다. 네. 그리고 시 주석이 굉장히 점잖게 뭔가 미국과 1대1로 상대하는 모습을 보이더라.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중국이 훨씬 더 이번 회담에서는 뭐 승자 패자를 얘기하는 건 굉장히 어렵지만 왜냐하면 외교라는 건 원래 누가 이겼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어떻게 문제를 정리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표면적으로는 이길 수 있지만 정리가 잘 안 되면 계속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일견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중국이 훨씬 더 중국의 모습이 좋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1: 네.
0: 특히 시 주석이 특별히 강조했지만 대만 문제에 대한 사실은 이번이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잖아요.
1: 그쵸.
0: 이미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뭐 머리가 터지고 피를 흘릴 거다. 불장난하다가 불타 죽는다. 이런 얘기들을 중국의 최고 지도부들이 계속 해왔던 건데 이거를 정상회담이라는 데서 물론 모두 발언해서 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트럼프 면전에서 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우리는
1: 할 말했다.
0: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다라는 거를 중국 국민들에게도 알리고 그다음에 세계적으로도 내가 할 말을 분명하게 전달했다라는 메시지를 줬다라는 차원에서는 표면적으로는 중국이 얻은 게 있다. 그런데 또 하나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이번에
1: 네.
0: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이란 전쟁에 대해서 일정한 역할을 해주기로 하고 갔는데 그거는 이제 해줬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그거를 중국이 물론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자기들이 또 전략적으로 계산을 하지 않겠어요? 근데 계산을 하는데 중국도 놀란 게 있습니다. 뭘 놀랬냐 하면 이 미국 이란전을 보면서 역시 미국은 미국이더라. 자기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
1: 어떤 게요? 지금 이란이랑 전쟁이 쉽진 않잖아요.
0: 쉽지는 않지만 아무 저항을 사실 받지 않잖아요. 이란이 버티기를 하는 거지. 그렇다고 미국에 대해서 뭐 다른 나라 예를 들어서 러시아나 중국이 다른 국가들한테 무기를 공급할 수도 없고 말로는 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거를 하지 못하는 한계를 중국도 뼈저리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회담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을 더 이상 확대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학문적으로는 관리된 경쟁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1: 네.
0: 경쟁을 하긴 하는데 네. 어느 선을 넘어서지 않는 관리된 경쟁을 하자라는
1: 네.
0: 그런 큰 틀에서 대화를 지속한다라는 모멘텀을 전 세계에 보여준 뭐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승자 패자를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렇지만 표면적으로는 어쨌든 이 여러 가지 해결을 못하고 중국에 왔기 때문에 대중 협상 레버리지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트럼프를 상대로 중국은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을 결과에 관계없이 했다라는 차원에서는 뭐 굳이 승자를 가릴 수는 없지만 중국이 표면적으로 선전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1: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저희는 사실 뭐 외교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표면적으로 보면 시진핑이 처음에 악수할 때도 위에서부터 이렇게 가면서부터 오른손을 위로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원래 같았으면은 굉장히 악수하면서 좀 힘 과시를 했는데 이번에는 지금 저희가 영상에서도 보여드리고 있지만 그냥 밑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시진핑의 손을 잡고 부여잡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모습도 그렇고요. 또 트럼프가 원래 술을 안 마시기로 유명하잖아요.
0: 네네네.
1: 근데 이번에 저희가 영상으로도 보내드리고 있지만 저렇게 화이트 네. 와인을 한 모금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중국에 대한 예의를 갖췄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중국에서도 트럼프가 술 안 마시는 거 아는데
0: 네네.
1: 저걸 준 건 어떤 의미일까
0: 뭐
1: 궁금하더라고요.
0: 일단 기본적으로 악수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식 스킨십이 뭐 따로 있겠지만 원래는 악수를 가지고 서로 기선제압을 하고 그러잖아요.
1: 네.
0: 근데 보시면 아시지만 트럼프가 처음부터 손을 밑으로 집어넣었어요. 그러고
1: 네.
0: 나서 바로 손 등을 두드리는 오히려 그런 작전을 짠 게 아닌가.
1: 처음부터.
0: 네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술을 안 먹는데 먹은 거는 이제 예의상 그 중국과 그런 걸 가지고 소위 기싸움을 하는 모습을 안 보여주겠다. 그것도 스트롱맨 트럼프의 평소의 성정과 비교해 보면
1: 너무 온순해져가지고
0: 갑자기 좀 낮춘 거.

0: 거죠. 그런 만큼 중국과 잘 다뤄야겠다. 왜냐하면 지금 모든 부분에서 전부 벽에 가로막혀 있잖아요.
1: 네.
0: 이란 전쟁도 그렇고. 그런데 이런 게 모든 게 우크라이나 전쟁도 금방 끝내겠다고 그러는데 안 되고 있고 중동도 전쟁도 지금 계속 이렇게 네. 가고 있으니까 더 이상은 각을 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적어도 이번 회담 중에는 그런 생각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종의 예의도 있고 자신 나름대로는 조금 그 부드러운 분위기를 연출하려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니까 힘도 많이 빠져 있더라고요.
1: 맞아요.
0: 물론 연세도 있으시지만 그 조금 우리가 알던 트럼프가 아니네. 뭐 이제 이런 생각은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되게 트럼프도 강량 약강인 것 같다. 오히려 스트롱맨 맨들한테는 저런 식으로 대하고 네. 좀 동맹국들한테 오히려 되게 호랑이 같은 모습을
0: 네.
1: 보이고
0: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강자한테
1: 약하고
0: 약자한테는
1: 강하고.
0: 오히려 강하고 뭐 중국은 대륙이고 대만은 섬이다 작은 뭐 이제 이런 표현들을 사실 스스럼없이 한단 말이죠.
1: 네.
0: 그런 것들이 아무리 거래적 동맹관이더라도 그런 거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지금까지 미국은 인자한 강대국으로서
1: 그쵸.
0: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렇게 잘 끌고 왔다. 그리고 2차 대전 이후에 전 세계가 평화스럽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거를 만들었던 그게 맞다라는 건 아니에요. 적어도 2차 대전 이후에 그렇게 지구촌 질서가 왔었는데 그거를 스스로 깨면서 좀 이렇게 나오니까 굉장히 당황스럽죠. 그런데 문제는 그 대체 세력을 중국이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충돌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이제 전환기라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적어도 이전에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질서는 이제 와해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럼 새로운 형태의 질서가 이제 태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나온 거로는 뭐 미중 패권 전쟁 이렇게 얘기하지만 미국과 중국이 열전 뭐 무기를 가지고 싸우고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1: 그쵸.
0: 지금 일단 우리 앞에 드러난 거는 중국 중심의 공급망과 여기에 대항하는 새로 짜고 싶어하는 미국 중심의 공급망 이거로서는 지금 이미 경쟁이 시작이 됐다.
1: 네.
0: 그러면 이제 많은 국가들은 어느 쪽에 우리가 자리를 잡는 게 좋으냐를 또 다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 그렇죠.
0: 다만 한 가지 목표가 있죠. 그런 그 분위기가 가더라도 평화와 안정 속에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전쟁의 포화 속에서 가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이든 중국이든 누가 그런 메시지를 줄 수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미래 향후 중미 관계 미중 관계도 마찬가지고 국제 질서가 어떤 식으로 가느냐가 규정이 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 네. 그런데 또 시진핑이 계속 앞서지만은 않았던 게 시진핑도 예우를 다 갖춘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2박 3일 정도 다른 나라 수장이 와 있으면 그렇게까지 시간을 많이 빼지 않는데 시진핑이 하루 빼고는 다 같이 했더라고요.
0: 네, 네, 그렇습니다.
1: 시진핑이 이런 경우도 잘 없다고 하더라고요.
0: 예,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최정상이 할 때도 있고 또 총리가 나서서 실무적인 거 하면서 할 때도 있고 그런데 이게 원래는 3월 30일 날 갔을 때는 처음에 4박 5일 일정이었었어요.
1: 네.
0: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느 날은 만나고 안 만나고가 있었겠죠. 그런데 미 백악관에서 5월 14, 15일로 발표했을 때는 1박 2일이었어요. 중국에서 아니 중국을 방문하는데 1박 2일 원포인트로 오는 것처럼 오면 어떡해. 그래서 사실은 2박 3일이 됐는데 그 전날 9시에 도착했으니까
1: 네.
0: 잠만 자고 실제로는 1박 2일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중국을 의식해서 하나 날짜를 늘렸고
1: 네.
0: 중국의 요구가 또 받아들여진 면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코너에 몰려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하는 것이 중국에도 유리하지 않다라는 거를 다 알죠. 그래서 최대한 그 의전이나 이런 거에서 최대한 트럼프를 예우하면서 깊은 얘기를 나누는 듯한 이런 모습. 뭐 여섯 번을 만났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잘 안 그러잖아요. 그게
1: 네.
0: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의전이나 여러 가지를 잘 맞추어서 준비를 했고

0: 그때그때 그 얘기하는 대화하는 것들도 잘그 조정을 해서 만들어 놨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측이 다 신경을 많이 쓴
1: 관리된 경쟁을 했다.
0: 관리를 하는 고 이 그릇을 깨지 말자. 이 모멘텀을 유지하는 그릇을 깨지 말자라는 데 대해서는 양측이 기본적인 동의를 하고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1: 하기사 G2가 각자의 나라에서 경쟁할 때는 네가 이기고 내가 이기고 이게 중요하지만 외교를 하러 가서는 사실 그래 우리가 파열음 없이 잘 지내는 것을 세계에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0: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1: 그래서 서로가 그렇게 예우를 다했던 것 같아요. 계속 트럼프도 막 판타스틱 판타스틱 엄지척 엄지척 계속 하더라고요. 그리고 위대한 지도자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자 그러면 우리가 그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봐서 이번에 미국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원했던 게 5B라고 하잖아요.
0: 네네.
1: 그리고 중국이 원했던 게 3T라고 네. 하는데 결국 여기에서 이루어진 것은 5B 중에서는 보잉밖에 없었다라고 네. 얘기를 하던데요.
0: 이번에는 보잉밖에 없었는데 작년 10월에 우리 경주 에이펙 계기에서 이 사실 대두 수출 1200만 톤
1: 그게
0: 그
1: 진짜 중요하잖아요.
0: 구매하기로 했는데 그건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도 안 되는 건 아니고요.
1: 그건 이제 관세랑 묶여 가지고.
0: 네, 네. 근데 하여간 그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5B, 3T를 이렇게 놓고 보시면 5B는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다 대체재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두는 아르헨티나에서 사도 되고 브라질에서 네. 사도 되고 보잉 같은 경우는 산다고 그랬지만 중국도 C-191이라는 중형 여객기를 개발을 했어요.
1: 네.
0: 그래서 수출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일종의 또 사준다는 상호 교역이니까 중국도 워낙 많이 파니까 그런 것도 있고 쇠고기.
1: 네.
0: 쇠고기는 사실은 중국 사람들이 쇠고기를 많이 안 먹어요.
1: 맞아요.
0: 솔직히 뭐 아시지만 돼지고기를 더 좋아하잖아요.
1: 그리고 지금 미국 쇠고기 엄청 비싸대요.
0: 맞습니다.
1: 네. 네.
0: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갑자기 이루어지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가시적으로 보잉이 원래 500대 계약을 하고 싶었는데 한 200대 정도 했으니까 그것도 성과로는 볼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이번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이 원하는 게 가장 지금 중국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게 아시다시피 과학기술 분야의 그 압박이거든요. 수출 금지라든가 이 테크놀로지 하이 테크놀로지 특히 AI의 기본적인 부품으로 작동하는 반도체라든가
1: 네.
0: 그다음에 AI를 설계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국가 전략물자로 묶어서 지금 안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1: 네.
0: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말은 아직까지도 안 나오고 있어요.
1: 그쵸.
0: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자기네는 미국이 원하는 일부 경제적 차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성의를 보였는데 자신들이 원하는 거는 별로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애초부터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미중 간의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은 이게 근본적으로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쌓여왔던 겁니다.
1: 네.
0: 원래 미국과 중국 간에는 4T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 뭐 3T 얘기도 하지만
1: 네.
0: 이게 뭐냐 하면 중국은 제조업을 해서 미국에 수출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미국이 이 트레이드 부분에 대해서 소위 적자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중국의 입장은 뭐냐 하면 아니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 돈을 벌지 사는 사람은 싸게 사 쓰는 건데 그걸 가지고 적자라고 그러면 안 된다.
1: 그렇죠.
0: 그다음에 티벳. 강제 점령했다. 민주 말살. 티엔안먼. 티잖아요. 천안문
1: 네.
0: 사태. 이것도 강제로 압박을 한 거다. 그리고 하나가 타이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40가 있었잖아요. 이거는 중국과 미국 중화인민공화국 수립하고 계속 있었던 거예요. 특히 개혁개방 때 더 커진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중국의 부상이 소위 중국의 굴기가 시작이 되면서 미국의 기본적인 미국이 지배하고 있던 기본 질서에 전부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1: 네.
0: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그 관세라든가
1: 네.
0: 그다음에 하이테크놀로지 이런 거 뭐 희토류도 마찬가지고요. 맞아요. 광물 자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구조적으로 합의나 이런 걸 할 수가 없는. 그래서 합의문이 없는 거예요.
1: 그 이번에 공동 성명 발표조차 없었잖아요.
0: 네. 그거는 하면은 발목이 잡히니까.

0: 서로 각자 해석하기로 처음부터 했습니다. 많은 언론은 공동 기자회견이라도 하지 않겠냐고 그랬는데 네. 중국 자료에는 네. 이제 물론 공식 발표는 아니지만 아무것도 안 할 거다가 이미 나와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각자가 발표하기로 했어요. 각자가 발표하기로 했으니까 앞으로 이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부 아전인수적인 해석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1: 근데 원래 정상회담 하면 기자회견이라도 하지 않아요? 이렇게 아무것도 예, 없는 일이 있나요?
0: 그게 사실은 미중 간에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전통이 된 부분이 있어요. 서로 발목 잡힐 얘기를 하지 말자. 이게 전통이 돼서 사실 그 이전에 클린턴 장점인 강택민 이럴 때 뭐 후진타오 이때까지는 그래도 비슷하게 했는데, 했었는데 네. 그 이후에는 특히 시 주석 올라오고 나서는 더 사라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예를 들 수가 있는 그 경우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당초부터 구조적으로 레벨이 다른 논의를 가지고 한 거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합의할 게 없다. 레벨이 다른 거라도 합의를 예를 들어서 야 우리가 중동 이란 전쟁을 휴전을 해야 되는데 좀 도와줘. 그럼 중국 입장에서 알았어 도와줄게. 근데 내가 도와줬는데 내가 손해보는 일을 하고 싶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안 하게 돼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타이완 문제 있어. 너희 그렇게 무기 팔고 그러면 안 돼. 그 얘기를 들은 거죠. 네.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대답을 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1: 대답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0: 문제가 되죠. 네. 그러니까 루비오 국무장관이 얘기했잖아요. 미국의 대만 정책은 변함이 없다.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또. 그게 갑자기 몇십 년간 이렇게 온 게 정상이 한번 만났다고 뭔가 합의했다고 않는.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 미중 정상회담이 정말 세계의 회담이고 우리 사실은 작년 그 부산 회담도 네. 막 기대했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때는 대만 문제를 얘기 안 하기로 해서 대만 문제는 꺼내지도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이건 답도 안 나오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입장에서는 이게 홈그라운드잖아요. 홈그라운드 외교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 그것도 조율이 됐겠죠. 사전 조율이. 네. 뭐 모두 발언이나 무슨 우리가 무슨 얘기할 거다. 그래서 잘 보시면 중국 외교부라든가 이런 데 발표에 의하면 양 정상은 뭐뭐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다 이렇게 나와요. 의견을 교환했다라는 말은 서로 각자 말을 하고 상대방이 들었다는 뜻입니다.
1: 협의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0: 네, 협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어가 뜻글자니까 네. 그런 것들이 행간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전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모멘텀을 유지하는 데 대해서는 분명히 플러스 요인이 있지만 이게 합의 자체를 이끌어내거나 뭔가 공감대를 이끌어내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였다. 그렇기다 보니까 야 이제 중국이 근육이 옛날보다 훨씬 많이 생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됐으니까. 그게 이제 제가 이게 뭐 좋은 표현은 아닌데 네. 이제 중국에서 여러 가지 책이 옛날에 나와요. 그런데 네. 왜 우리가 이렇게 미국한테 끌려가느냐. 이제 미국한테 아니라고 얘기하자.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중국. 그런 책이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크니까 앵글리 차이나라는 책이 나왔잖아요. 이제 우리 자꾸 건들지 마. 우리 이제 화낼 거야. 이게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어쨌든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표했지만 어느덧 중국은 전 세계 글로벌 체인, 밸류 체인의 42%를 담당하고 있고 공급망에 그다음에 전 세계 제조업의 31% 2%를 생산하는 국가예요. 물건 3개 중에 하나가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네.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월드뱅크 통계에 의하면 중국이 첫 번째 무역 파트너인 나라가 140개가 넘고요. 미국이 첫 번째 무역 파트너인 나라는 50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중국의 외교적 영향력이나 경제적 영향력이 커졌다는 거죠. 그거는 미국이 생각한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다가왔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G2라는 말을 잘 안 썼었어요. 그러다 작년 말부터 쓰기 시작합니다. 물론 중국은 G2 안 씁니다. 왜 안 쓰냐 하면 세계 양대 경제체라는 표현을 써요. 2대 경제체. G1이 미국이기 때문에 안 쓰는 거예요. G7, G1은 미국이에요. 우리는 그 밑에 들어가지 않겠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당신들도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 대신에 나도 이쪽에서 할게. 이런 구조로.

0: 내가 2등이다.
1: 2등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는 피하지 않겠어요? 예.
0: 오, 그렇겠네요. 네네. 근데 이번에 2017년이랑 비교하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2017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갔었는데 그때랑 좀 달랐던 점들을 정리를 하나씩 해보면 일단 수행단이 좀 달라졌다. 근데 트럼프가 이번에 기업인들을 많이 데리고 가고 멜라니아 네네. 여사를 안 데려갔어요. 네네. 국빈 방문인데 이건 왜 그런 거예요?
1: 그 사실은 이제 날짜를 굉장히 줄였고 지금 미국 입장에서 제일 급한 거는 사실은 이제 경제적 성과를 거둬야 네. 되는 거거든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 중동 지역에서 우리는 원유를 수입하지 않기 때문에 이 미국의 원유 가격은 상관이 없다라고 그랬는데 놀랍게도 2월 28일 이 이란을 공습했을 때 미국의 물가가 갤런당 그 석유 가격이 3.2달러였습니다. 그 1갤런이 3.7리터인데 그런데 중동 원유를 쓰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0: 올랐죠.
1: 6달러가 넘었어요. 네. 두 배가. 이게 뭐냐. 네. 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뭘 생각했을까요? 가시적인 경제 성과를 가지고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0: 민심이 너무 안 네. 좋으니까.
1: 그러니까 기업인들을 대거 데리고 가고 그래서 그게 실물적 차원의 어떤 경제에서의 성과를 거두는데 초점을 맞출 맞췄다. 수밖에 없었다.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주의를 강조하잖아요. 우리는 중국한테 계속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너무 봐주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이제 우리의 목소리를 찾겠다. 이렇게 해서 데리고 이제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다 보니까 처음부터 경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양측의 실무자를 보면 그게 나오는데 미국은 베센트 재무장관이 네. 이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을 핸들링을 했고 중국에서는 경제 담당 부총리인 허리펑이라는 사람이 했단 말이죠. 네. 사실 이 정도 되면 뭐 외교안보 보좌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깊숙하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 그렇게 됐고 이게 이제 이란 전쟁 뭐 그다음에 대만 해협 문제 이런 게 나오면서 이제 국무장관도 가고
0: 네.
1: 뭐 이런 이제 나중에 늘어났죠. 국방장관까지 가고 이렇게 됐지만 처음에 이 시작은 양측이 모두 경제 쪽에 조금 초점을 맞추려고 했었다라는 네. 차원에서 이 관리형 실무회담 그래서 멜라니아 여사도 안 데리고 가고 이제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0: 좀 더 집중을 하기 위해서 네, 네. 그랬던 걸로 보이죠. 자, 그러면 저희가 여기까지 오늘 진행을 하고요. 다음번에 더 깊은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준영 네. 한국외대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CBS 경제연구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유튜브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CBS 경제연구실을 검색하세요. CBS. Don't you know? 당신 곁에 CBS 라디오. I'm falling apart right in front of you. Can't you see? 나를 돌보는 시간 1분.
3: Hi everyone. 영어 강사 케일린입니다. 저는 하루에 딱 1분 냄새를 맡는 시간을 만들었어요. 아침엔 커피 향을 맡고 밖에 나가면 공기 냄새를 느껴보고요. 또 음식을 먹기 전에 냄새를 맡으면서 먼저 음미해봐요. 처음엔 별 의미 없을 줄 알았는데 그 1분 때문에 하루가 더 또렷하게 기억되기 시작했어요. 그날 맡았던 냄새가 그날 있었던 일들이랑 같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하루가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씩 구분되는 느낌이었어요. 돌이켜보면 그 1분이 제 하루를 기억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었던 것 같아요.

0: 5시 30분입니다. 잠시 후 박지환의 뉴스톡 530이 방송됩니다.
1: 토크로 전하는 뉴스, 박지환의 뉴스톡.
2: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9일 주요 뉴스입니다. 성과급 지급을 둘러싸고 삼성전자 노사의 2차 사후 조정이 진행 중인 가운데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노사 합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가 오늘 경북 안동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공군방과 LNG 수급 협력 확대 그리고 원유 비축 관련 정보 공유 등에 합의했습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인 어제 진행된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이벤트와 관련해 5.18 민주화운동 영령과 유가족 그리고 국민께 깊은 상처를 드렸다며 사과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3: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4: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6: 휴렉

0: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1: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2: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5: 혹시 닥터 캡슐 전?
6: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7: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0: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전문 건설 공제조와
1: 케이핀코. 준호입니다. 선물할 일 많은 5월, 무슨 선물할까 고민이라면 쿠쿠 에코웨일 큐브 음식물 처리기를 추천합니다. 좋아하는 건 다 달라도 음식물 쓰레기 싫어하는 건 다 똑같잖아요. 쿠쿠만의 누름 방지 모드로 누러부터 멈추는 고장까지 해결. 어때요? 선물 걱정도 처리 완료죠?
2: 네, 첫 소식입니다. 모레로 예정된 총파업을 앞두고 삼성전자 노사가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수십조 원의 성과급 지급 문제를 놓고 노사가 조금씩 접점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중노 위원장은 타결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박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중앙노동위원회가 주재하는 삼성전자 노사 막판 협상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양측이 접점을 조금씩 찾아가는 중이라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는 가운데 핵심 쟁점은 성과급 제도화에서 재원 규모와 사업부별 배분 비율로 넘어갔습니다. 현재 사측은 향후 3년간 매년 영업이익이 200조 원을 넘길 경우 영업이익의 10% 안팎을 재원 삼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노조도 일정 부분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 돈을 DS 부문 내에서 어떻게 나누느냐를 놓고 막판까지 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측은 DS 부문 전체의 일정 부분 성과급을 나눠주되 대규모 흑자를 낸 메모리 사업부에 보다 높은 비율의 성과급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불만의 품은 비메모리 사업부 노조원들의 이탈로 과반 노조 지위 상실을 우려한 노조는 적자를 낸 비메모리 사업부에도 적정선 이상의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전보다 쟁점이 줄어든 만큼 극적 타결 가능성도 언급됐습니다. 박수근 중노위원장입니다.
4: 아직까지는 양 당사자가 타결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하겠습니다. 일부는 좁혀지고 있습니다.
3: 총파업이 모레로 다가오면서 중노위는 어떻게든 오늘 안에 타결을 보겠다는 각오여서 당초 저녁 7시까지로 예정된 협상이 심야까지 이어지거나 내일까지 하루 더 연장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CBS 뉴스 박희원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이번에는 경북 안동에서 취임 후 네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실용적이고 획기적으로 협력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중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0: 이번 정상회담은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 경북 안동 방문을 통해 성사됐습니다. 지난 1월 회담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일본 나라를 방문했는데 그 답례 차원으로 이번에는 이 대통령의 고향 안동에서 회담이 열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제가 나고 자란 안동에 모시게 돼 뜻깊고 영광이라며 작년 10월 다카이치 총리의 취임 이후 네 번째나 만나게 된 것은 셔틀 외교의 진면목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1: 이처럼 전례나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교감의 폭을 넓혀 나가면 실용적이면서도 획기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해 나갈 수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0: 특히 호르무즈 해협 이니셔티브 동참, 중동 사태 발발 당시 상대국 국민들의 안전한 귀국을 위해 서로 항공편을 제공해 준 점 등을 언급하며 양국의 우정이 빛나고 발전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의 고향을 방문해 기쁘다며 중동 등 국제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양호한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자고 화답했습니다. 원유 수급 및 비축 관련 정보 공유 심화 등에 합의했습니다. 최근 정상회담을 가진 미중 양국에 대해서는 한일,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한편 한중일 3국 간 존중과 협력을 통한 공통의 이익 모색 필요성에도 공감했습니다. 아울러 AI 분야 협력 기반 강화, 초국과 스캔 범죄 공동 대응, 조세이 탄광 발굴 유해 DNA 감정 등 각종 현안에 대한 협력에도 뜻을 모았습니다. 청와대에서 CBS 뉴스 이준규입니다.
2: 스타벅스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5.18 당시 계엄군 유혈 진압의 상징인 탱크를 연상케 하는 탱크데이라는 이름의 프로모션을 진행해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직접 고개를 숙였습니다. 광주 CBS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3: 1980년 5월 27일 새벽 계엄군이 군부 독재에 항거하던 시민군을 유혈 진압하며 앞세웠던 군수 장비가 장갑차와 탱크입니다. 그런데 스타벅스 코리아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데이라는 이름 아래 탱크 텀블러를 홍보해 광주 시민과 5.18단체에 공군을 샀습니다. 박강배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입니다.
4: 오르고 그렇게 하는 건지 커피 몇 잔 팔자고 그렇게 하는 건지 욕사의식이 없는 건지.
3: 심지어 스타벅스 코리아는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케 하는 책상에 탁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해 역사의 아픔을 상업적 마케팅에 이용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SNS에 민주주의 가치를 부정하는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형태라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도덕적, 행정적, 법적, 정치적 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민주주의의 비극을 상품 홍보에 이용한 몰 역사적 형태라고 비판했습니다. SNS를 비롯한 온라인상에서는 스타벅스 불매운동에 동참하겠다는 누리꾼들의 게시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오늘 직접 사과문을 발표했으나 5.18 기념일에 발생한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프로모션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김한영입니다.
2: 6.3 지방선거가 정확히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어제 5.18 기념식의 여진이 정치권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과 함께 김부겸 후보의 출마로 격전지가 된 대구 민심을 김수진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2: 네, 먼저 5.18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가장 크게 불거진 논란은 뭡니까? 네,
5: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의 발언입니다. 어제 송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가 끝난 뒤 티타임 자리에서 했던 발언이 퍼지면서 문제가 됐는데요. 5.18 기념식과 관련해서 광주에서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겠다. 그래서 나는 더러워서 안 간다 이렇게 말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2: 네.
5: 네, 이 뉴스가 나온 뒤에 국민의힘은 해당 발언은 더러워서가 아니라 서러워서라면서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고요. 이를 보도한 언론사와 해당 보도 관련 글을 SNS에 올린 민주당 정청래 대표까지 법적 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오늘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더러워서든 서러워서든 본인이 피해자라 광주에 안 가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말하는 게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2: 네.
5: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바이든 날리면 시즌2냐 진정성 있게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응당한 조치다 직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송 대표를 지원사격했습니다. MBC 라디오에 나와서 자신은 송 대표와 30년 이상 된 친구인데 그런 폄하를 할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편을 들어줬습니다.
2: 네, 그렇군요. 그리고 앞서서 김한영 기자가 스타벅스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을 전해줬는데 정치권에서도 어떤 논란이 있었는지 살펴볼까요?
5: 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이 논란에 참전했는데요. 오늘 원내대책회의

0: PC에서 스타벅스 코리아를 향해서 시정 잡배에게도 허용하지 않을 비인간적인 작태라고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오늘 이 스타벅스 마케팅에 동참한 듯한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1: 네.
0: 네, 오늘 새벽 그러니까 스타벅스의 사과문이 올라온 이후 국민의힘 충북도당 공식 스레드 계정에 문제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내일 스벅 들렀다가 출근해야지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요. 이 글에 국민의힘 김선민 거제시장 후보마저 가서 샌드위치 먹어야지 이렇게 댓글을 달아서 논란을 더 키웠습니다.
1: 네, 심각하네요. 5.18 모독에 동조하는 것 아니냐, 뭐 2차 가해다 이런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0: 네, 그래서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이에 사과문을 올렸고요. 김선민 거제시장 후보는 경위를 파악하고 대응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1: 네,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김수진 기자에게 오늘 듣고 싶은 이야기가 따로 있는데 엊그저께 대구 표심을 살피러 현장에 갔었는데 어떻던가요?
0: 네,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 유세를 함께 먼저 해봤는데요. 대구 영남공고 총동창회 체육대회였는데 여기에 모인 시민들이 추 후보 앞에서는 환호를 했다가도 후보가 떠나자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세 명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 대구는 대구 경북이 너무 이제 한쪽에 물은 썩다 보니까
3: 아니 정책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대구가 너무 힘드니까 정말 힘들거든. 뭔가 좀 색다른 바람이 불어요. 나는 김부겸 후보를 지지해요.
4: 예, 당직도 한번 바뀌어야죠 대구.
1: 네, 그 김부겸 후보 유세도 따라가 봤나요?
0: 네, 서남시장에서 하는 일정을 함께 했는데요. 이곳에서 만난 시민들은 그간의 대구 경제 이야기를 좀 같이 했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대구 민심이 김 후보에게 완전히 돌아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였습니다. 역시 세 명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5: 네, 여기는 뭐 보수의 성지니까 저는 계속 국민의힘을 지지해왔어요. 김부겸 씨도 상당히 참 좋은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집권 여당이고 힘 있는 후보니까 그래도 또 여기는 우리 보수의 심장 아닙니까?
6: 그래, 나이대가 보수를 좋아할 나이지. 박정희 대통령 교육을 받고 원래부터 보수. 우리 편이기 때문에.
7: 원래 구간의 명관이라고 하는데.
0: 네, 이렇게 김 후보에게 마음이 갔다가도 또 민주당에서 나온 공소 취소 이야기에 다시 등을 돌렸다 이런 반응도 있었는데요. 당에서 나온 이슈가 흐름을 다시 힘들고 있다 이런 말도 현장에서 속속이 들렸습니다.
1: 네, 결론은 예측하기 어렵다는 거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수진 기자 수고했습니다.
8: 여러분은 지금 박지원의 뉴스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박재홍의 한판승부 박재홍입니다. 잠시 후 이어지는 한판승부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차 종합특검이 윤석열 정부 당시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는 오는 27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박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9: 2차 종합특검은 오늘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호진 전 관리비서관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실장 등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의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대통령 비서실을 부당하게 동원한 혐의를 받습니다. 21그램은 김건희 씨가 운영한 코바나 컨텐츠 주체 전시회를 후원한 업체로 특검은 김 씨의 영향력이 작용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내란 선전 의혹을 받는 이운우 전 KTV 원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전 원장은 계엄 당시 내란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적으로 보도하고 비판하는 뉴스는 차단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또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 오는 27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오늘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도 군형법상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입니다. 이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무기를 휴대한 부하들에게 국회 봉쇄를 지시하는 등 폭동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한편 특검은 오는 24일에 1차 수사기간이 만료되는데 이번 주 중 대통령실과 국회에 수사기간 연장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CBS 뉴스 박정환입니다.
1: 선조들이 중국인이었다는 이유로 북한에서 나고 자랐다가 탈북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도 국적도 받지 못한 채 인권 사각지대에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CBS가 연속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들을 중국인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는데 정말 그럴까요? 송선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 1961년 북한 평안북도 구성시의 작은 촌동네에서 태어난 윤성

0: 아 씨.
1: 그럼 선생님은 북한 학교를 다니셨어요?
2: 그럼요. 인민학교, 중학교 다 졸업했죠.
1: 친구들도 다 당연히
2: 아,
1: 이제
2: 그건
1: 북한
2: 뭐,
1: 사람들이랑 같이
2: 북한 사람하고
1: 지내고.
2: 같이 생활하고 살았죠.
0: 그러다 1980년대 어느 날 당국에서 조선 출생증을 버리라더니 화교 출생증이 주어졌습니다. 선조가 중국인이라는 이유였는데 성화 씨는 중국에 가본 적도 없고 중국말도 모릅니다.
1: 중국말도 좀 하세요?
2: 몰라요, 하나도. 북한 사람하고 같이 불러서 컸으니까, 아니.
0: 이후 큰 병마가 찾아와 중국에서 치료를 받던 중 탈북을 결심해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무국적 판정, 우리 정부의 판단은 성화 씨가 중국인이라는 겁니다. 무국적자로 어렵게 생활을 이어가던 중 차라리 난민지위라도 인정을 받아보겠다며 난민 신청을 했지만 이마저도 거절당했습니다. 난민법에 따라 성화 씨가 정치적 박해를 받았다는 증명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변변한 직업을 구할 수도 없어 교회의 지원 등으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는 성화 씨는 막혔던 심장혈관을 뚫는 수술을 하는 등 매일 병마와 싸우고 있습니다.
2: 내일 당장 죽어도 북쪽에 있고 죽고 싶다는 거예요. 아, 짐승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완전 나라가 없는 사람 아니에요, 저한테는.
0: 유령이 된 탈북자 성화 씨의 어쩌면 마지막이 될 바람입니다. CBS 뉴스 송선규입니다.
3: 남북 여자 축구 선수들이 내일 아시아 축구연맹 준결승전을 갖습니다. 3천 명의 시민들이 남북 모두를 응원하기 위해 준비 중인데 북한 선수단은 경기에만 집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학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4: 북한 선수들로는 8년 만에 온 내 고향 여자 축구단 넬손 FC 위민과 아시아 축구연맹 여자 컨퍼런스 준결승전을 갖습니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정책으로 남북 관계가 완전 단절된 상황에서 처음 이루어지는 방문 경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눈길이 갑니다. 특히 내일 경기는 200개 단체 3천여 명의 시민들이 남북 모두를 응원하는 대규모 응원전을 준비 중입니다. 다만 북한 선수들이 곳곳에서 마주치는 우리 시민들의 인사에 굳은 표정을 풀고 선뜻 호응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남북이 특수관계가 아닌 국가관계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듯 인천공항에서는 35명 선수단 전원이 여권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의 리율 감독도 오늘 열린 기자회견에서 시민 응원과 상관없이 경기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5: 이제 경기에만 집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응원단 문제는 뭐 우리가 뭐 저는 감독으로서 또 우리 팀 선수들이 뭘 생각하는 문제는 아닌데 우리는 어제 경기에만 집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호응이 없어도 남북이 경기를 갖는다는 자체에 의미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번 경기에 국제대회 성격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일 경기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CBS 뉴스 김학일입니다.
3: 세종경찰이 지난해 발생한 중증장애인 학대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인권보호 규칙조차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전 CBS 박우경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6: 세종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에 머물던 40대 지적장애인 A씨. 지난해 1월 갈비뼈와 척추뼈가 골절돼 전치 12주의 상의를 입으면서 학대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세종시 장애인권익 옹호기관은 자체 조사 끝에 학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관은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임을 고려해 조사 시 신뢰관계인과 진술조력인 등을 동석시켜달라고 경찰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수사를 맡은 세종북부경찰서는 이 같은 요청을 묵살한 채 조력인을 동석시키지 않고 피해자를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발달장애인법은 발달장애인을 조사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뢰관계인을 동석시키고 전담사법경찰관이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역시 장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조사 전 신뢰관계인 동석 가능 여부를 안내하고 희망의사를 확인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입니다.
7: 진술 조력인도 안 가셨고요. 신뢰관계인도 안 가셨어요. 그냥 갔어요. 그냥. 매뉴얼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뻔히 알면서.
6: 사건 발생 70여일 만에 이루어진 피해자 조사는 단 한 차례로 끝났고 사건은 결국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입건 전 종결 처리됐습니다. 앞서 담당 형사가 가족에게 장애인 면담이 의미 있겠냐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세종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박우경입니다.
3: 미국이 중동 국가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전격 보류했습니다. 일단 충돌은 피했지만 군사적 긴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권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8: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로 예정했던 이란 공격을

0: 중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정상들로부터 공격 보류 요청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이란과 중동 국가들 사이에 협상이 진행 중이며 결과가 매우 수용 가능한 수준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합의안에 이란의 핵무기 보유 금지가 포함되기를 바라지만 협상이 실패할 경우 대규모 군사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경고도 내놨습니다. 수용 가능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즉시 전면적이고 대규모 공격을 준비하라고 군에 지시했다고도 밝혔습니다. 뉴욕포스트 인터뷰에서는 이란이 제시한 종전안에 실망했다. 어떠한 양보도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고 압박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1: 우리는 내일 매우 큰 규모로 움직일 예정이었습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도록 둘 수 없어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0: 앞서 이란 타스니 통신은 14개 항으로 구성된 새 종전안을 파키스탄을 통해서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여전히 커서 42일째 지속된 휴전이 언제 깨져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 권신우입니다.
2: 온라인 핫 이슈를 짚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3: 네, 어텐션 뉴스 송인찬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3: 네, 오늘 가져온 소식은 어떤 겁니까?
4: 드라마 역사 왜곡 논란에 배우들 직접 사과.
3: 아, 최근 유행하는 21세기 대군 부인 얘기죠?
4: 네, 맞습니다. 지난 15일 방송분이 문제가 됐던 건데요. 변우석이 연기하는 이안 대군이 왕으로 즉위하는 장면에서 이안 대군은 구류 면류관을 착용하고 있고 신하들은 천천세를 외쳤습니다.
3: 네.
4: 그러나 이 부분이 한국의 자주성을 인정하지 않는 고증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한국사 강사 최태성은 SNS를 통해 쓴소리를 던졌는데요. 황제는 줄이 12개인 12면류관을 착용하는 것이 맞고 천천세가 아니라 만만세가 맞다며 치명적인 예법 오류를 비판했습니다. 또 미디어 시장의 고질적인 역사 왜곡 논란을 두고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배우들의 출연료는 몇 억을 아낌없이 지불하면서 역사 고증 비용은 몇십만으로 퉁치려 하시는지,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서 고증에 드는 시간은 왜 그리도 무시하는지라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3: 네.
4: 이에 제작진들은 다음날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고요. 주연 배우인 아이유와 변우석도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아이유는 작품의 주연 배우로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하고 큰 실망을 끼친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라고 밝혔고요. 변우석도 SNS를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 연기뿐 아니라 작품이 가진 메시지와 맥락까지 더욱 책임감 있게 살펴보고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게 됐다라고 했습니다.
3: 네, 한국 드라마가 이제는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고 제작에 임했으면 합니다. 다음 소식은요?
4: 스쿨존 24시간 규제 사라진다.
3: 아, 항상 시속 30km를 유지해야 했죠, 그동안은.
4: 네, 맞습니다. 이에 경찰이 도로교통법 조항 개정을 추진한다는 건데요. 어린이가 잘 다니지 않는 새벽 시간대나 공휴일에도 속도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정부 TF도 스쿨존 속도 제한 개선의 의지를 보여서 관련 절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스쿨존 속도 제한 규정에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건의하지 말고 직접 개혁하라라고 말한 바 있고요.
3: 네.
4: 다만 심야 시간이나 공휴일 중에도 스쿨존 내 어린이 부상자가 드물게 발생했던 만큼 논의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경찰청은 오후 9시부터 오전 7시까지 속도 제한을 시속 40에서 50km로 상향하는 시간제 방식을 일부 시행하고 있는데요. 전국 스쿨존 16,000여 곳 가운데 78곳 정도에서 시행 중입니다. 한편 미국과 영국, 호주는 원칙적으로 평일 등하교 시간에만 스쿨존 속도를 제한한다고 합니다.
3: 네, 그렇군요. 마지막 소식은요?
4: 졸업여행의 비극, 절벽에서 다이빙하다 참사.
3: 아, 어떤 소식이죠?
4: 미국 조지아 대학교를 졸업한 한 학생이 친구들과 떠난 졸업여행 도중 절벽에서 호수로 뛰어내렸다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절벽은 침니 로그로 불리는데 해당 절벽은 바위 위에서 수면까지 18m, 수심은 21m에 이른다고 합니다. 현지에서는 스릴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꼭 한번 뛰어봐야 하는 곳, 이라는 명소로 알려져 있다고 하는데요. 24살 제이든 바레토는 이 유명 절벽 명소에서 뛰어내린 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와 잠수팀은 몇 시간 동안 수색 작업을 벌였고 수면 아래 약 15m 깊이의 수중 안반지대에서 바레토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3: 네.
4: 당국은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고요. 사고로 인한 익사에 무게를 두고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3: 네.

0: 졸업 여행에서 사고가 났다니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어텔에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송인찬 아나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날씨 알아봅니다. 이수경 기상리포터.
1: 네, 오늘도 예년 기온을 웃돌면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더운 날씨를 보였는데요. 서울은 25.5도의 낮 기온으로 어제보다는 기온이 낮았습니다. 내일은 비가 내리면서 때이른 더위가 한풀 꺾일 전망인데요. 서울은 내일 아침 19도로 시작해 한낮 기온은 20도에 머물며 기온 변화가 거의 없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 낮 기온도 18도에서 24도의 분포가 예상돼 오늘보다 크게 낮아지겠는데요. 오늘 밤은 점차 흐려지는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대부분 지방 강풍과 함께 많은 비가 예상돼 대비가 필요하겠는데요. 새벽부터 충청과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오전에는 수도권과 강원도에 본격적인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겠고 강원 영동과 제주도는 모레 저녁까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대부분 지방 내일과 모레 20에서 80mm, 일부 동해안과 서해안은 100mm 이상의 큰 비가 내리겠고 강원 산간 에는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0: 스타벅스를 전 세계적인 커피 브랜드로 키워낸 하워드 슐츠 전 회장은 스타벅스를 집이나 직장이 아닌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제3의 공간으로 정의했습니다. 커피향 가득한 매장 그리고 은은한 조명 아래에서 고급스러운 음악을 들으며 휴식을 취하거나 친구들과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커피를 파는 게 아닌 문화를 판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미국 본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은 신세계 그룹은 독자적인 마케팅 기획과 메뉴 출시 등 경영의 전권을 쥐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는 탱크 마케팅으로 이제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문화를 판다더니 비극을 상품으로 파는 것은 아닌지 따져 물을 때입니다. 우리가 돈을 내고 산 것은 문화의 공간이지 역사의 조롱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일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노동조합이 필요할 땐 한국노총.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AI 바이오의 혁신이 시작되는 곳. 더 건강한 내일을 여는 대한민국 바이오의 중심 시흥시. 시민의 자부심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바이오 중심 시흥시와 함께합니다.

0: 이 캠페인은 K-바이오 도시 시흥시와 함께합니다.
1: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오늘 경북 안동에서 이란 전쟁이 이래 시작된 이후 첫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오늘 공동 언론 발표를 진행했는데요. 주요 내용 잠시 후 짚어보고요. 이번 주 목요일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앞두고 주요 격전지 여론조사 결과 격차도 다양하게 나오면서 선거 열기가 높아지고 있고,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 파업 예고시한데 나가면서 막판 노사협상 결과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잠시 후 1부 배추 한판과 이어지는 한판 브리핑에서 주요 현안들 짚어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김종대 전 의원과 함께 종전협상에 지연되고 있는 이란전쟁 문제, 더불어 미중정상회담, 한일정상회에 이르는 주요 국제정세 이슈도 짚어보죠. 본방회에는 더 락홈이 이어집니다. 박정희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7: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7: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8: 잘 돌아갑니다.
9: 잘 돌아갑니다.
10: 잘 돌아갑니다.
11: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12: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13: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성장.
1: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0: 행복 짓는 건설 금융 K-PIMCO. 믿음 쌓는 건설 금융 K-PIMCO.
1: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0: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2: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누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견본주택해관정. 문의 1544-8802. BS안양 제일건설.
3: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4: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3: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5: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6: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5: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6: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5: 에어렉스.

0: 수영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준호입니다. 선물할 일 많은 5월, 무슨 선물할까 고민이라면 쿠쿠 에코웨일 큐브 음식물 처리기를 추천합니다. 좋아하는 건 다 달라도 음식물 쓰레기 싫어하는 건 다 똑같잖아요. 쿠쿠만의 누름 방지 모드로 누러부터 멈추는 고장까지 해결. 어때요? 선물 걱정도 처리 완료죠?
2: 이것은 시사인가 코미디인가? 여론조사와 성대모사의 콜라보. 배종찬 이상민의 배추 한판.
3: 네, 박정희 한판승 배추 한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4: 네.

0: 안녕하십니까. 살 빠진 선거 배추,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1: 선거 운동 하고 계세요?
0: 네?
1: 선거 운동을 해야지 살이 빠지는데 배추가.
0: 식사 운동이죠.
1: 네. 식사. 아, 식이요법. 네. 예, 저탄고지. 네. 자, 이상민 크리에이터 어서 오세요.
2: 네, 반갑습니다. 이상민.
1: 이상민 크리에이터 한참 하시더니 요즘은.
2: 간식을 많이 먹고 있어가지고.
1: 아, 괜찮아요. 네. 잘 드시고 계시는군요.
2: 네. 예. 잘 먹겠습니다.
1: 네. 자, 오늘도 자 엘레강스 정 정옥임 전 의원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예, 인정하셨습니다. 엘레강스
2: 여사님.
1: 자 오늘 그 특별한 분이죠. 우리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장현주 변호사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1: 아유, 두 분이 그 타 방송에서는 저 자주 뵀었던 것 같은데.
4: 네,
1: 아, 두 분이 잘 맞으셔서 오늘 같이 또 모셨습니다.
4: 감사합니다.
1: 예, 한파성 보신 게 좀 어떠세요? 오랜만에 오셨는데.
4: 마음이 설렜습니다.
1: 아 그러셨어요?
4: 예, 일단 이 CBS 건물을 보는 순간부터 마음이 설레면서 가벼운 발걸음으로 왔습니다.
1: 예, 변수장이 왜 웃으세요? 근데
0: 아니 저는 매일 설레니까요.
1: 아,
0: 일어날 때 제가 외치는 한마디가 CBS.
4: 아니, 너무 과한 설정 아닙니까?
1: 그러니까
4: 설정이 좀
1: 아니 이게 장윤미 변호사한테 한 번 안 웃으셨거든. 근데 장현주 변호사한테 바로 웃을 제가 지금
2: 그러니까 임직원도 아니고 그러니까
0: 이거 상시 개편 체제니까요.
1: 알겠습니다.
2: 아 잘릴까 봐.
1: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러면 여론조사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선거 기간이니까 먼저 부산 북갑. 한판스부가 지난 토요일 다녀왔던 부산 북갑. 자 여론조사 소개해 주실까요?
0: 북갑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조선일보가 매트릭스에 의뢰를 해서 지난 16일 17일 부산 북갑 501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면접 조사 방식 결과입니다.
1: 예.
0: 후보 지지도 조사입니다. 민주당의 하정우 39, 무소속의 한동훈 33, 국민의힘의 박민식 20 모두 퍼센트입니다.
1: 예.
0: 가상 양자 대결 하정우 대 박민식, 하정우 44, 박민식 30, 하정우 41, 한동훈 39 이렇게 나왔습니다.
1: 예, 자 일단 오차 범위 내에서 이제 한동훈 후보가 하정우 후보를 또 추격하는 양상의 여론조사 결과인데 그리고 박민식 후보로 단일화 됐을 때는 오차 범위 밖에 조사합니다. 현재 판세 한번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 정 의원님.
3: 진짜 이 이번 지방선거의 네. 하이라이트는 네. 가보셨잖아요.
1: 네, 부산.
3: 부산 북갑일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쫄깃해요, 진짜.
1: 아, 하루하루가.
3: 네.
1: 야, 그런데 표현 보세요.
4: 예. 우아합니다.
1: 예, 우아합니다. 예.
3: 이게 우아한 표현인가?
1: 의원님이 하시는 거죠.
3: 왜냐하면 지금 그 삼자구도 물론 이제 이거는 경향성을 보기는 해야 되는데. 예, 예. 보면은 하정우 후보의 경우는 40%가 깔딱고개 못 넘고 있어요.
1: 아.
3: 그런데 박민식 후보 같은 경우는 20%에서 그 초반에서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지금 20에 지금
1: 묶여 있다.
3: 묶여 있는 것 같은.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 후보가 흥미로운데 3자 네. 구도에서는 33이고 양자 대결에서는 39, 하정우 41 해서 오차 범위 안에서 지금 3자도 그렇고 양자도 그렇고 오차 범위 안에서 이제 대결을 하는 건데
1: 예.
3: 이게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계속 올라가긴 하는데 저는 더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네. 조금 아쉬워요. 이쪽에 이게 조금 더 올라가야 돼.
1: 더 올라가야 돼.
3: 그래서 거의 40으로 이렇게 치고 올라가면은 진짜 여기서 대전환극이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1: 예.
3: 제가 전 사람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없잖아요.
1: 그러니까요.
3: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지방선거가 전반적으로 민주당에 유리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한동훈이라는 그 후보가 여기서 정말 하나의 드라마를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그러면은 다른 건 몰라도 현 정부에 대한 어떤 그 공격수로는 예. 이만한 사람은 없을 거다라는
1: 한동훈.
3: 것하고
1: 네.
3: 그 다음에 지금 국민의힘의 이 앵시앙 레짐, 구체제.
1: 예.
3: 이 구체제를 뒤집어서 어떤 개혁으로 갈 수 있는 또 유일한 그런 어떤 상징성을 갖고 있고 그리고 제가 놀란 건 북갑의 그 시민들의 반응이에요. 느끼셨죠?
1: 맞아요.
3: 신기해요. 그러니까는 그 보면은 아주 왜 까칠하잖아요. 말하는 것도 그렇고. 근데 그 초등학생, 중학생, 그 다음에 그 아주머니들 예. 또 청년 아저씨들한테 하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북갑 시민들이 상당히 그걸 느끼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의 랍보가 형성이 됐다고 그럴까? 지금 그래서 이

0: 드라마가 굉장히 재밌고 제가 볼 때는 결국은 또 들으시는 분은 좀 지리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단일화가 화두일 수밖에 없어요. 다음 주가 또 기대돼. 다음 주에 이 수치가 어떻게 될지. 아하. 네. 그러나 지금 한동훈이 안심할 수 있는 수치는 아니다.
1: 조금 아쉽다.
0: 아쉽죠. 조금 더 올라가야 돼.
2: 더 올라가야 돼. 네. 마치 그 자녀의 그 모의고사 성적표를 본 어머니의 마음으로 지금.
3: 아, 중간고사 왜이래
1: 외국 영역 언어. 아, 외국은 좀 1등부터 치고 올라가.
0: 아니, 제가 그 우리 애들이 우리 애들이. 기억을 못 하는데 엄마 나 100점 맞았어 그러면 그 니 짝 하정우는 몇 점이래. 네 제가 그랬다는 거야. 그랬다는 거야 내가. 그래서 그게 우리 아이들한테는 상처였대. 그냥 그거 자체로 칭찬을 해주면 좋은데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자도 부족한 인간이더라고요.
2: 정옥이 메시지. 미리 보는 정옥이 메시지.
4: 반성을 하시고.
2: 반성하겠는 메시지. 자,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4: 저는 일단 뭐 앞서 이제 정옥이 의원님은 뭐 네. 하정우 후보가 뭐 깔딱고개 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뭐 그러니까 박스권에 네. 갇혀있다 이런 표현을 주신 것 같은데 네. 저는 이게 박스권이라고 볼 것은 아닌 것 같고 하정우 후보의 하방은 우리가 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2: 하방.
4: 사실 그러니까 초기에 실수가 있었던 것도 분명한데 그 실수가 있었음에도 그리고 한동훈 후보라는 어찌 보면 전국적인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후보와 붙어 예. 있는데도 예. 지금 여러 가지 하정훈 후보에게 하정훈 후보에게는 유리한 것도 있지만 불리한 부분들도 있어요.
2: 그렇죠.
4: 근데 그런 부분들을 다 상쇄하고서도 하방은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박민식 후보는 저는 예. 박민식 후보 캠프에서는 굉장히 아쉬울 것 같아요. 이런 조사들이.
2: 그렇죠, 그렇죠.
4: 왜냐하면 국민의힘의 어쨌든 공식 후보잖아요.
2: 예, 예.
4: 그리고 정당의 후보이고 또 정당의 어쨌든 그 지지세라는 것이 있고 그 예. 조직이라는 것이 있을 텐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이 수치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은 좀 아쉬울 것 같고 한동훈 후보는 뭐 나름대로 본인의 개인기로 올라오고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사실상 하정우 후보는 하방을 확인했는데 한동훈 후보는 저는 한계를 확인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한동훈 후보다라고 하더라도 무소속 후보의 한계는 우리는 분명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무소속 후보임에도 한동훈 후보가 그래도 나름의 선전을 하는 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인지도. 개인기 이런 것 때문이라고 보이거든요.
2: 예.
4: 그런데 그런 인지도나 개인기를 이제 무소속 후보라는 한계로 저는 깎아먹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한동훈 후보에게는 한계가 분명하고 그리고 하정우 후보는 예. 이미 하방을 받기 때문에 이제 좀 올라가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2: 장현주 변호사의 분석이 굉장히 재미있는 하정우 나서 하방 있고 한동훈은 한계를 봤다. 야
0: 라임을 짰어요.
2: 라임을 짰어요. 네, 자 우리 배수장님.
5: 그렇다면 박민식에게는 너무 또 박하네요.
0: 좋았어.
5: 아,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상태로 가면 정말 쫄깃한데 하정우, 한동훈 뭐 차이가 얼마든 간에 예. 박민식 이 순서거든요. 하한박. 그런데 이제 단일화가 없다. 저는 없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아무리 외쳐도 장동혁 대표는 기등도 반응을 안 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러면 이대로 쭉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선거라는 거는 정말 결과가 한 표든 열 표든 뭐 이기면 이기는 거고 지면 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판 자체가 바뀌어지려면 한동훈 후보의 뭔가 반전카드가 절실한 것 같아요.
2: 아하.
5: 그래야 그래도 하정우 후보를 앞서갈 수 있는데 하정우 후보도 이게 하방에 직면되어 있는 게 전재수를 못 뛰어넘어요. 우리 시간에 그건 전재수는 완전히
1: 재수야.
5: 국민이 그렇죠. 재수야 누님 재수 아닙니까? 뭐 이래가지고 이제 막 지지를 얻은 거거든요. 그런데 미안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승부처는 뭐 이제 지금 하한박의 순서니까 만약 이 판을 뒤집으려면 한동훈 후보가 이대로는 안 될 거예요. 뭔가 한방이 있어야 돼요.
2: 네. 한방이 있어야 된다. 예.
0: 그 뭘 것 같아요?
5: 그건 이제 용역이 필요하죠.
2: 용역이 필요하죠. 돈 받아야 얘기해 준다.
5: 아니 이게
3: 이름도 요료 서비스.
5: 이런 게 되면 자칫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어요.
2: 너무 과한 팁이 될 수 있다. 예. 자, 이강인 선거에서 이제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 그 의원의 대표의 그 동탄 승리 모델이 또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를테면 한정민 후보를 박민식 후보에 비교하면서 20% 아래로 묶고 이제 공용원 민주당 후보가 이제 30% 후반대에 나왔었고 이준석 후보가 이제 40% 초반에 그룹 당선이 됐었으니까 이 상황에서 이제 그 하정 후보가 30% 후반대에 있고 한동훈 후보가 40% 초반을 치고 나온 경우에 당선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근데

0: 하정우 후보의 주식 파킹 논란이 나왔어요. 작년 8월에 당시 이제 하정우 수석이 업스테이지 주식 4,444주를 주당 100원으로 개인에게 매도를 했다. 근데 이게 이제 주식 파킹 아니냐? 뭐 이런 취지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주식 파킹이라는 게 잠시 넘겨졌다가 다시 찾아오는 뭐 이런 건데 이제 하정우 후보 측은 전혀 뭘 모르고 하는 얘기다. 사실 무근이다.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 본인 SNS에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또 한동훈 후보는 SNS에 이거 정말 해명을 들어보니 정말 이거 큰 이해충돌이다. 이렇게 또 다시 맞받아쳤어요. 정 의원님. 어떤 촉이 오세요?
1: 요새는 이 정치인들 때문에요. 네.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라는 말은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하는 게 남 시켜서 고발하는 거. 그것도 하나도 안 무서워. 자기가 직접 고소하면 아 네. 이건 진정성이 있다. 우리가 뭐 여기서 지금 법 제대로 아는 사람 장 변호사밖에 없겠지만 지금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게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라 했는데 예. 상대 후보가 법 전문가 아니에요?
0: 그렇죠.
1: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앞으로 100원에 팔았대잖아요. 근데 좀 이상해. 아, 파킹 아닌가 싶어. 어떻게 100원에 파는 거 맞아요?
0: 아, 예, 뭐,
1: 100원 소리가 예. 나오더라고요. 제가 예. 잘못 읽었나?
0: 아, 100원 맞아요.
1: 아우, 예. 요새는 조심스러워가지고 아, 몇 번을 재확인을 하게 되는데 네네네. 아무튼 앞으로 이 싸움은 지금 하정우와 한동훈의 치열한 신경전으로 아하. 그런데 저는 여전히 박민씨 후보의 그 뭐라 그럴까 대응
0: 예.
1: 내지는 이제 다음 주에 어떤 그 결단을 할까 아니면 끝까지 이대로 이제 그 포기하지 않고 갈까 이게
0: 예.
1: 오히려 저의 관전 포인트죠.
0: 아 네. 그렇군요. 장 변호사님 이거 법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2: 사실 이 부분은 이미 저는 설명이 충분히 됐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가지고 공격을 해봤자 뭐 앞서 이제 배 소장님 말씀해 주신 것 같이 뭐 판을 흔들 만한 큰 한방 전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0: 네.
2: 일단 스타트업에서 베스팅 방식으로 그 주식을 받는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됐고 뭐 3년 근무하고 5천주 확정받고 그 이후에 1할로 계산했다라는 것이 충분히 이미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0: 3년 거치 3년 분할.
2: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뭐 계속 공격 포인트가 돼서 뭐 하정우 후보가 흔들린다 또는 뭐 부산 북값 선거의 변수가 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0: 아하.
2: 저는 부산 북값 선거에서는 이제 마지막 변수는 뭐 다들 마찬가지 생각이시겠지만 네. 단일화 여부밖에 남지 않은 것 같아요.
0: 아하.
2: 그러나 저도 단일화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0: 예?
2: 사실 단일화가 되려고 한다면 정말 모두의 생각이 일치해서 아하. 또 후보들도 진짜 단일화가 절실하고 막 지지자들도 다 같이 해야 된다. 네. 뭐 거의 온 우주의 기운이 모아서 다 같이 단일화를 하자라고 모여도 며칠 걸리고 시간이 걸리는 게 단일화입니다. 방식부터 해서 누가 유리하냐.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벌써 뭐 부산시에 부산 지역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모여서 얘기를 하다가 이거 합의가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0: 그렇죠.
2: 그리고 지금 지도부 장동혁 대표는 단일화 생각은 꿈에도 하고 있지 않을 거. 단일화의 디귿자도 생각 안 하고 있어. 이런 상황인데 단일화가 될 가능성은 이제는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0: 예?
2: 이 3자 구도로 계속 간다라고 한다면
0: 예?
2: 뭐 이 구도에서는 하정우 후보가 유리한 고지를 갈 수 있겠다라고 판단합니다.
3: 저는 짧게 이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적어도 하정우 후보의 주식과 관련된 사람들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려고 들진 않아요.
1: 그냥.
3: 근데 주식? 주식? 7,200대까지 내려갔는데 뭐야? 이러고 있는 지금 완전히 뿔이 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0: 예.
3: 그럼 심리적으로 보수 후보들로서는 박민식, 한동훈 후보로서는 하정우 후보를 묶어둘 수는 있죠. 이게 더 올라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게 이게 하정우 수석만 AI가 아니라 이번 선거도 AI 선거거든요. A는 뭐냐? 앵거, 분노. 주식? 그럼 이건 20대, 30대들은 분노할 수 있어요.
0: 예.
3: 그다음에 I, interest, 이익. 40대, 50대, 영포티는 뭐야?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0: 갑자기 영포티가 났어요.
3: AI입니다. 조금만 들어보시죠.
0: 예, 들어보세요. 사정 하시는
3: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정우 후보가 좀 아쉬운 게 뭐
0: 예.
3: 하미나이가 됐든 핫클로드가 됐든 좀 저는 AI를 더 이용해야 될 것 같아요. 판세 분석을 좀 더 해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뭔가 좀 전략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0: 배수장님 좀 최근 주식 좀 물리신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좀 많이 떨어졌던데. 자, 일단 한동훈 전 대표 잠깐 만나볼게요. 잠깐 나와주시죠.
4: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육감으로 6월에 반드시 길 육동훈입니다. 박인권님 정말 자주 뵙습니까?
0: 예.
4: 정말 기분이 좋네요.
0: 그러니까요.
4: 전 육개장을 예. 제일 좋아하고요.
0: 육개장이요?
4: 예. 육각형도 좋아합니다. 육이 들어간 숫자라면 뭐든지 좋아하는
0: 예.
4: 그런 배수장님. 혹시 저랑 같이

0: 육회 드실 생각 없으신가요?
1: 어, 육회 딱.
0: 근데 드시기에는 너무 몸이 육중하십니다. 또또또또 또또또또저저저 용병이 설치고 앉아 있어요. 예. 범죄 혐의로 제명된 작가리 비방에 나서는 거 보니까 부산 판세가 힘들어도 너무 힘들다 그렇게 보입니다. 예. 참새들은 조용히 좀 해라 그래 봅니다. 그런데요 저는요 묻고 싶습니다. 홍 시장님 저는 근데 타령은 안 했습니다. 또또 찍찍찍찍찍찍 윤석열의 종물은 조용히 해라. 저는 근데 가만히 있었는데 뭘 자꾸 조용히 해라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또또 방자하다 그래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예, 진행자님 진행해 주시죠. 예, 부산 내려오실 건가요?
2: 네. 예, 아주
0: 내려와 주시죠. 고맙습니다. 예. 네. 만덕 아저씨 한동훈이었습니다.
2: 네. 네, 예. 아유 세상에. 자, 홍준표 전 시장님 방송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 예, 그 나와주세요.
1: TV 콜라 봐야죠.
2: 예, 나와주세요 빨리.
1: 그 진행도 방자하다.
2: 예, 최선을 다.
1: 야비하게 그러지 말고 언능 예, 예. 진행해라네 그래 봅니다.
2: 예, 요즘 SNS 많이 하시고 이분이 이제. 하정우 당선도 예상하시고 아. 전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옹호하는 발언도 하시고 지금 김부겸 대구시장 민주당 후보도 굉장히 지지하는 입장이신데 이 발언의 의도는 그래 큰 그림이 있는 거 아닐까요? 정 의원님?
3: 이분은 지금 이 예측은 예. 자기가 그동안의 경력 도 있고 그렇죠. 경륜도 있고 예. 해가지고선 뭐 이렇게 예측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홍준표 전 시장이 어떻게 예측했느냐는 그렇게 관심 없어요. 이 시점에서 왜 이따위
1: 그러니까 이런 왜 이따구가 뭡니까 방송 중에 저 저자도 참 방자하다. 자 이제 제기하세요.
2: 네, 네 우아하십니다.
3: 예. 이러한
1: 엘레강스지.
2: 예, 엘레강스. 예.
3: 이러한 예. 이러한 그 1, 2, 3등을 얘기하는 예. 의도가 무엇일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물론 이제 보수 진영의 지지자들이나 정치인들이 막 그 홍준표 전 시장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난을 하겠지만 그렇죠? 그 보수 진영에 있는 있지 않은 사람도 어떻게 그래도 거기서 그 우물을 먹고 그동안 그 자신의 어떤 그 정치 경력을 쌓아왔는데 예, 예. 저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아마 민주당이 품격 있다고 얘기하면서 아하. 저 사람은 또 비위를 상하게 하면 우리한테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아하. 벌써 거기까지 감 다 잡고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예, 근데 이 판을 읽는 게 과학적이냐 아니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요 시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과연 홍준표 전 시장의 품격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물론 정치를 그만두신 분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그런 점까지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2: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렇게 우호적인 말씀하면 그래도 짧게. 네.
4: 오늘 뭐 정 의원님 말씀대로 이 분석이 과학적이냐 아니냐, 뭐 맞는 말이냐 아니냐, 뭐 이거는 뭐 크게 문제가 아닐 수는 있겠다라는 거는 공감해요. 그런데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는 좀 달리 봐야 되는 것이 당연히 보수 진영에서 봤을 때는 여기에 몸담았던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가 되겠지만 중도에 계신 국민들이 볼 때는요 아하. 오죽하면. 오죽하면 보수 진영 출신 인사가 그리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입지가 컸던 저 정치인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까? 이게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하시는 홍준표 전 시장이 하는 여러 가지 예측들이 뭐 이거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중도층이 보기에는 오 진짜 요새 판세가 이렇게 돌아가나 보다 라고 저는 느낄 수 있는 지점이 분명히 된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번 선거는 양쪽 진영이 다 결집할 거고 이번 선거 또한 중도층이 결정할 겁니다. 그럼 중도에서 바라봤을 때는 야 오죽하면 저런 얘기할까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3: 제가 그거는 장담할 수 있는데요. 중도층에서 절대로 오죽하면이라는 말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한두 번 보여줬으면은 아 오죽하면 전 시장이 그랬을까 하는데 이런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사람 참 변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2: 아유 두 분이 아주 불꽃 튀는 평론. 자 북갑에 이어서 평택 을로 가보겠습니다. 핫플레이스 역시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배 소장님.
5: 네 평. 입니다. 뉴시스가 에이스 리서치에 의뢰해서 16일 17일 경기 평택을 주민 유권자 5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선 자동응답 조사 결과입니다. 퍼센티지입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29.3, 민주당 김용남 25.5, 국민의힘 유호이동 20.

22.4, 자유와 혁신 황교안 9.4, 진보당 김재현 6.0. 김용남 후보의 이 특징을 보면은 민주당 지지층에서 채 절반을 못 차지하고 있습니다. 49.3%. 예. 반면에 유희동 후보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62.6%.

0: 31, 조국혁신당 조국 27, 국민의힘 유희동 17, 자유화혁신 황교안 7, 진보당 김재현 2 이렇게 나오는데 양자대결에서는 김용남 53, 유희동하고의 양자대결입니다. 김용남 53, 유희동 23, 양자대결입니다. 조국 52, 유희동 25. 이 결과를 보면 민주당 지지층에서 확연히 나누어지는 모습입니다.
1: 예, 자 일단은 조국 후보, 김용남 후보 오차 범위 내 서로 엎치락뒤치락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 이거 보면 또 좀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초조하십니까?
2: 뭐 초조하다기보다는 좀 예. 걱정은 됩니다.
1: 걱정되는 건 사실이네.
2: 예, 걱정은 되는 것이 예. 일단 이 지역이 뭐 아시다시피 조국 후보와 또 김용남 후보 사이에 어떤 신경전들이 그동안 있어 왔던 것도 분명하고 예. 또 그러면서 김용남 후보도 조국 후보를 향해서 아니 국힘제로 하시겠다면서 왜 민주당 후보만 그렇게 공격하냐 뭐 이런 얘기까지 오고 가던 중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여론조사 결과들을 지금 보면 지금 오차범인에서 다 접전 중이고 뭐 이런 구도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선거 결과 이후도 저는 걱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 자체도 당연히 중요하고 또 민주당에서 공식 후보가 나갔기 때문에 당연히 당으로서는 민주당 후보의 승리를 위해서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 있지만 선거 이후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에 진보 진영에서의 어떤 뭐 재편이라고 할까요? 또는 예. 이제 지지자들 간의 어떤 그런 갈등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려하는 목소리가 조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선거 과정에서 저는 이제는 좀 정책적인 이야기 그리고 이제 평택에 대해서 조금 더 뭔가 좀 건강한 이야기들이 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조금은 좀 감정적인 이야기나 신경적 양상으로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있습니다.
1: 예, 정홍 의원님.
3: 건강한 이야기는 안 나올 것 같고요. 아마 조국 혁신당 예. 쪽에서는 예. 그동안에 했던 일련의 그런 그 검증의 이름으로 마타도라고 한쪽에서는 그렇죠. 그러는데 예. 그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거 선거 날 선거 방송하는 사람들은 이 평택을 때문에 밤새게 생겼다. 이거 언제 끝날지 마지막 합표까지도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되면 혼전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지금 칼자루는 예. 혹시 진보당 김재현 후보가 쥐고 있는 건가? 잠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 그렇군요. 자, 그런 건데 오늘 김용남 후보 관련해서 또 폭행 논란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좌관 관련해서 그래서 본인은 반성한다 얘기했는데 배 수장님 짧게 말씀해 주시죠. 이것은 어떤 악재가 될지.
0: 그렇습니다. 이제 이전에 의원 시절에 초선이었을 때 보좌진을 행사장에서 준비 관련해서 발길질로 이제 폭행을 하고 폭언했다는 주장인데 뭐 큰 목소리는 내긴 했지만 김용남 후보 측에서는 폭행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또 이제 해명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여하튼 이게 이 이야기가 나온 것만으로도 논란이
1: 화를 낸 것이든 사실이고
0: 그렇죠. 그런데 예.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러다 보니까 민주당 지지율을 오롯이 못 받는 거예요. 이 지역에서 민주당 지지율만 받아도 당선권에 가까워질 수 있는 게 민주당 후보거든요. 예. 바로 그 부분 때문에 검사 출신의 김용남 검찰 개혁을 이야기하는 조국 후보의 지금 마지막 막판 뜨거운 대결이 되고 있는 거죠.
1: 자 여기서 조국 후보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나와주시죠.
4: 다 돌려놔 용남 만나기 전에 내 모습으로 조국입니다. 한때 제 눈이 피멍이 들었습니다. 문에 부딪혀서 그랬는데요. 예. 대한민국 가슴 국민의 가슴에 멍 평택 시민의 가슴에 멍을 푸는데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범민주가 바뀌도록 제가 중심이 되겠습니다. 조국이었습니다.
3: 아니 나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 두 분 말씀 때문에 평택의리 그 예. 선거가 예. 꽤 달라질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1: 아, 두 분 말씀 때문에
3: 예, 예. 지금 예. 본인들은 아셔?
4: 이 두 분 말씀 듣지 마시고 저만 바라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1: 자 오세훈 후보도 잠깐 만나보겠습니다. 오세훈 후보 나와주시죠.
5: 안녕하세요. 오세훈입니다. 아니 철근 누락이 말이 됩니까? 저는 치킨을 먹을 때도 뼈 있는 치킨만 고수하고 있는데요. 저는 참으로 개탄스러운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저는 명백한 건설사 잘못인데 이분 나오셨네요. 정원호 후보입니다.
4: 정원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건 서울시가 잘못한 거죠.
5: 무슨 말씀이세요? 이건 건설사 잘못이죠.
4: 오세훈 서울시 잘못이죠.
5: 와 요즘 많이 쫄리시나 봅니다. 아무튼 이건 건설사 잘못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두 분 다 서울시장이 될 걸 상정하고 열심히
4: 공부를 합니다. 제가 반드시 돼서 오세훈 서울시를

0: 네, 마무리 짓고 우와. 새로운 서울시로 가겠습니다. 정원호입니다.
1: 예,
0: 아직 성대모사 좀 어색하죠?
1: 예, 그러니까요.
2: 아, 너무 잘하세요.
3: 민정 예, 좋아요. 네,
2: 너무 잘하시는데?
1: 예, 민정 부대변이네.
4: 아니 너무 천파적인 모사냐? 그럼 끝나는 거야?
2: 네? 아니, 너무 잘하신다.
5: 후보님 토론을 하셔야죠.
0: 예. 그거는 마타도화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5: 토론을 하셔야죠.
2: 아니 법정 토론을
0: 그런 게 어디
2: 있어요?
0: 법정 토론 하잖아요.
5: 알겠습니다.
0: 예, 고맙습니다. 정원호입니다.
1: 예, 자 오늘 또 한일 정상회담 마치신 이재명 대통령 잠깐 만나고 마무리할게요. 나와주시죠.
6: 예, 곤바와 다카이지상. 예, 전개야 탑에 마시다가.
7: 예, 일본어를 좀 써봤는데 이러면 안 되겠고.
1: 예.
7: 전개야라는 게 그 안동 닭을 잡아가지고 이거 사케랑 또 한잔했습니다. 정말 만찬에 정말 좋은 무대가 될 것 같은데.
1: 예.
7: 오김상.
1: 오김상.
7: 예, 비즈니스네.
5: 아, 그리고 미인이라는 거죠. 미인.
7: 오. 미인. 오. 오늘 이제. 어떻게 일본어 좀 공부하셨나 봐요?
5: 스바라시.
2: 예.
7: 일본어 공부하시는 만큼 이제 뉴스 좀 공부하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5: 예, 어쨌든
7: 예, 한일 정상회담 잘 마치겠습니다.
1: 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아유 세상에 깔끔했어요.
4: 대단하십니다.
1: 자 배추 한 판 배종찬 소장님 이상민 크리에이터 고맙습니다.
8: 감사합니다.
9: 고맙습니다.
10: 제주 4.3의 진실과 기억이 이제 세계가 함께 지켜야 할 유산이 되었습니다. 제주 4.3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1주년. 오랜 시간 침묵 속에 묻혀있던 이야기들이 기록으로 남고 진실로 이어져 인류가 함께 기억해야 할 역사로 자리했습니다. 이 기록은 단지 과거의 아픔이 아니라 국가폭력의 역사를 마주하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되새기게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지 않고 이어가기 위해 기억합니다. 제주 4.3. 그 기억은 계속됩니다. 지금 우리의 기억이 더 나은 내일을 만듭니다.
11: 알쏘! 좋다!
12: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쏘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11: 얼쏘 신난다!
12: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3: 오늘 저녁 놓치면 안 될 뉴스 한판 브리핑.
1: 네, 박정희 한판 승부 한판 브리핑 시간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4: 네, 반갑습니다.
1: 자, 한일 정상회담 오늘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시 사나 일본 총리가 만남을 가졌고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열렸습니다.
14: 네, 올해 들어서 두 번째 한일 셔틀 외교격이었는데요.
1: 예.
14: 이번 정상회담은 안동에서 열렸는데요. 지난 1월에는 다카이시 총리 고향인 일본 나라현에서 열렸습니다.
1: 예.
14: 그 이후 4개월 만에 만남이었고 이렇게 양정상이 각자의 고향에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1: 예.
14: 그리고 1월 당시에 다카이치 총리는 직접 이재명 대통령 숙소 앞에 찾아가서 영접을 했는데요. 이번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안동 시내 한 호텔 입구에서 다카이치 총리를 직접 영접했습니다.
1: 예.
14: 양정상은 소수 참모만 배석한 소인수 회담을 마치고 나서 확대 회담을 이어갔고요. 그리고 정상회담 후 진행을 한 한일 공동 언론 발표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셔틀 외교가 완전히 정착했음을 의미한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1: 예.
14: 또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LNG와 원유 등에 관련한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고 인공지능, 우주탐사, 바이오 등 협력에 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1: 예.
14: 또 일본 조세이 탄광 발굴 유해 DNA 감정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에 합의했다는 소식도 전했고요.
1: 예.
14: 이 두 정상은 이 발표와 만찬을 진행을 한 다음에 안동 하회마을로 이동해서 선유 줄불놀이와 판소리 공연을 관람할 계획입니다.
1: 예. 제가 일단 사진으로 확인을 했습니다만 두 정상이 굉장히 반가워하는 모습. 예, 두 분이 또 잘 웃으시는 것 같긴 한데 예, 한일 정상회담 두 번째 만남입니다. 이란 전쟁 와중에 이제 첫 한일 정상 만남이긴 한데 정의님 간단히 들으셨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4: 그 민주당 정부가 네. 이렇게 한일 관계의 신뢰를 그 돈독히 하기 위해서 상당히 주도적으로 이런 셔틀 외교를 제도화하는 거는
1: 예.
4: 이거는 칭찬할 만한 일이에요.
1: 예.
4: 단지 이제 선거 앞두고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선거와 연관져 가지고.

0: 가지고 야당으로서는 상당히 예민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 사실은 한국과 일본 간에 뭐 역사 문제라는 그런 예민한 부분도 있지만 이해관계가 공유하는 그런 몇 가지 쟁점이 있거든요. 예. 지금 그 미국과의 그 관세 내용도 그렇고 그때도 사실은 한일이 좀 더 협조했었으면 예. 미국에 대해서 유리한 결론을 얻을 수 있었는데 각자 도생하듯이 지금 그 합의를 했었고
1: 예.
0: 그런데 지금 이제 중동에서의 이런 상황에서 뭐 LNG 얘기도 나오는데 그 원유라든지 또는 가스 관련해 가지고 거의 이해관계가 같다고 봐야 되고요. 예. 북한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지금부터 신뢰가 구축이 되면 이제 검증하면서 실질적인 뭐 실용 외교를 강조하니까 그런 점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보이네요.
1: 예.
0: 저는 선거하고 별로 연계시키고 싶지 않아요. 예.
1: 사실 이제 타이밍이 미중 정상회담이 네. 어제인가 끝이 났는데 거기도 네. 맞춰서 또 한일 정상회담을 함께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뭐 여러 가지 좀 세력 균형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2: 그렇죠. 그 예?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뭐 전화 통화를 통해서 뭐 얘기를 했다라는 부분도 알려졌잖아요.
1: 예?
2: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한일 정상이 함께 셔틀 외교를 하면서 이런 부분도 공유를 좀 하고
1: 예?
2: 그리고 특히 에너지 안보 차원을 어떻게 우리가 격상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있어 왔었거든요.
1: 예?
2: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시점에 아주 적절했다라고 보이고 이거 일부 야당에서 뭐 자꾸 선거 갭이다라고 하는데 그럼 대통령이 그러면은 선거 앞두고는 뭐 아무것도 못합니까? 셔틀 외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고
1: 예.
2: 그리고 뭐 안동을 방문한 것도 예. 1월에는 아시다시피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에 방문을 했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어떤 답방의 차원이었다라는 점을 생각하면
1: 예.
2: 뭐 선거와 연결 지을 것은 아닌 것 같고 외교는 외교 그대로 좀 보고 외교만큼은 또 정쟁의 장으로 끌고 들어오지 말아달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1: 근데 이제 대통령이 얼마 전에도 그 TK 지역 방문해가지고 또 이제 그 모내기 하는 장면도 연출을 하고 또 은사 선생님도 고향에 가서 만나고 또 이번에도 이제 고향인 그 경북 안동에서 또 이제 한일 정상회담을 여러 가지 메시지를 보이는 거 이런 거 자체가 또 하나의 메시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3: 네.
1: 경북의 고향인 김수민 평론가.
3: 네.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이 이재명 대통령 내심에 있다고 하더라도 네. 근데 선거에 관련한 얘기를 직접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1: 그렇죠.
3: 근데 네. 이런 경우는 뭐 법적으로는 물론이고 선거 개입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예전에 1월에 한일 정상회담 할 때에도 다카이치 총리 고향에서 만났었거든요.
1: 예.
3: 그때도 고향에서 만났던 거기 때문에
1: 예.
3: 만약에 그게 이번에 안동에서 만날 것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짠 거였다면 근데 그건 그것대로 또 전략적인
1: 판단이지.
3: 교묘한 것이기 예. 때문에 이걸 예. 뭐라고 일부러 선거 개입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1: 아.
3: 그리고 뭐 대통령이 어디 주변에 왔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영향이 가긴 가는데
1: 예.
3: 근데 또 경상북도 워낙 넓어가지고 안동은 또 북부 지역입니다.
1: 아.
3: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오히려 너무 긁어서 이게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게 오히려
1: 더 관심을 가게 한다.
3: 역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아. 하는 점.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좀 민감한 쪽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1: 네.
3: 이것을 대처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게 선거에도 더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0: 아니 저는 이거 이게 안동이잖아요.
1: 안동.
0: 경북지사 선거에 무슨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좀 짧게 한 말씀을 드리자면 그 뭐 고향 방문 다 좋은데요.
1: 예.
0: 이제는 그런 정상회담은 이제는 진짜 알곡이 있는 회담이 돼야 되잖아요.
1: 아.
0: 근데 이 다카이치한테 궁금한 게 없었을까? 과연 이 대통령은 지금 호르무즈 그 통행 때문에 굉장히 전세가 민감한데
1: 그렇죠.
0: 요 다카이치 네. 정부만 일본에 있는 배를 지금 하나 둘씩 지금 다 이렇게 끌어
1: 예.
0: 나오고 아우 자기는 외교를 통해서 했다고 이런단 말이에요.
1: 네.
0: 분명히 여기에 노하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그 의사소통 우리도 지금 거기 배들이 수십 척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선원도 있고 그게 진짜 실용 외교죠. 그런 점이 좀 아쉽네요.
1: 그러니까 선박을 또 이제 좀 귀환시킬 수 있는
0: 그렇죠.
1: 그 조언을 좀 받으면 좋겠다 네. 이런 바람들.
0: 기법이 예, 있을 것 같은데
1: 오늘 저녁에 이제 한동 하의 마을에서 만찬을 진행한다고 그렇죠. 하시니까 그 자리에서 뭔가 또 실용적인 결과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5.18이었는데 기념일에 맞아서 나온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마케팅 굉장히 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건데 정용진 회장이 직접 사과를 하고 또 자리에서 물러나기도 했습니다.
3: 네, 스타벅스 코리아는 어제 단테 탱크 나수데이라고 하는

0: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탱크데이에서는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를 사용했고요.
1: 예.
0: 이것은 1987년 민주화운동가 박종철 열사가 숨졌을 때 사건을 은폐하던 경찰이 사용하던 표현 책상을 탁친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연상시킨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1: 예, 예.
0: 또 탱크도 어제 5.18이었기 때문에 계엄군을 연상케 한다. 5.18 폄훼다 이런 비판이 제기가 됐는데요.
1: 예.
0: 정용진 회장은 오늘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영령과 유가족, 국민 여러분께 깊은 상처를 드렸다. 그룹을 대표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정 회장은 이번 사안은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해오신 모든 분들의 고통과 희생을 가볍게 여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라면서 이번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이 저에게 있음을 통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1: 예, 이제 그 광고 이미지를 잠시 아까 이미지로 보여드리긴 했는데 이제 스버코리아 측에서 이제 5.18 단체와 면담을 시도했는데 거절당했고 이제 대통령도 굉장히 그 SNS에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0: 네, 오늘 오전 10시에 김수환 신세계그룹 총괄 부사장이 사과를 위해 광주에 있는 5.18 기념재단을 찾았습니다.
1: 예.
0: 하지만 5.18 공법 3개 단체는 일방적인 방문이라면서 거부를 했고요. 김 부사장은 기자들에게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부적절한 마케팅이었다. 5.18 영령들에게도 죄송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최종 책임은 계열사 대표이사에게 있다라고 하면서 정용진 회장 관련성은 부인했습니다. 앞서 어제 스타벅스 코리아의 손정현 대표이사는 해임됐습니다. 하지만 김태찬 5.18 부상자회 부회장은 신세계에서 이런 논란이 처음이 아니다. 정용진 씨만 보더라도 극우적 메시지를 수차례 내지 않았는가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한편 이재명 대통령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스타벅스 코리아 논란을 두고 X에 글을 올렸는데요. 이런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에 분노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1: 예. 대통령도 굉장히 그 수위 높게 비판 메시지를 낸 게 사실이죠. 저질 장사치 비인간적 막장 행태에 분노한다. 그러면서 이제 또 국민적 공문도 함께 전해줬고 스타벅스 코리아도 거기에 대한 대응을 했는데 자 이번 마케팅 논란 어떻게 보셨는지 정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2: 이제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난 것 같은데 그 아까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옛날에 그 멸콩인가?
1: 맞아요, 멸콩.
2: 뭐 그런 것 때문에. 이 문제가 예사롭지 않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뭔가 이렇게 크게 실수를 했다라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누적되어 온 것 같은 그런 것 때문에 분노가 더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정용진 회장이 좀 다른 기업에 비해서 상당히 그런 어떤 뭐 SNS라든지 그런 활동이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뭐랄까 근데 그게 이렇게 좀 선순환이 되지 못하고 기업 활동에 이런 일이 있다라는 게 좀 개탄스러워요. 저도 속으로는 할 수 있는 말이 많은데 그리고 솔직히 아마 그 보수 정당 측에서도 상당히 당혹스러울 거예요. 가뜩이나 지금 5.18과 관련해가지고 그 정치인들의 그 한두 마디가 또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고 분노가 되고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이 사람은 우파 기업인인가 보다라는 인식을 주는 사람이 이런 식의 어떤 해프닝을 벌이다 보면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선거에 임하는 사람들은 좀 예민하겠다 싶은 마음이 아니 안보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건 좋은데 이게 이상하게 지금 연루가 되는 거 아닙니까?
1: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 김수인 평론가도
0: 일단 뭐 탱크라고 하는 게 이 해당 회사의 제품 이름이기는 한데 결정적으로 이제 5월 18일이라는 날짜 그리고 책상에 탁이라는 표현
1: 아니 그것도 왜 문구로 왜 있었던 거 다시 한번 이미지 있으면 보여주세요. 아무튼 계속 전해주시고
0: 그렇습니다. 이거 텀블러를 책상에 그냥 딱이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1: 그
0: 탁이라고 일부러 탁이라고, 이렇게
1: 지금 보여 책상에 탁이라고
0: 탁이라고 하는 게 좀 치는 소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연상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고 날짜가 5월 18일이다라고 하는 거는 마케팅 담당자들도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
1: 그러니까요.
0: 물론 이게 어떤 경위에서 이렇게 나왔는지는 조사를 해봐야 될 일이겠지만 근데 이거를 거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스타벅스에서 워낙 많은 그 마케팅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다가 뭐 그걸 검수를 못한 것인지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되겠지만 좀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구였습니다.
1: 스타벅스 코리아는 굉장히 매출이 높아요. 조단이에요.
3: 그렇죠.
1: 그러면서 또 마케팅 엄청 잘하는 회사고 그 NBA 출신들도 굉장히 많이 가고 저런 거는 한 번에 엄청 감수 많이 한단 말이죠. 사실은.
3: 그렇기 때문에 더 참담하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런 마케팅을 하면 누구 직원 한 명이 독단적으로 해서 그냥 올리고 이런 시스템이 리가 없잖아요. 결제 라인이라는 게 분명히 있었을 텐데 이걸 누군가가 아이디어를 내서 만들어서 이걸 검수하고 걸러지지 못했고 누군가

0: 이거를 승인해줬다라는 거 자체가 이해하기가 어렵고 정말 뭐 이해하기 어렵다를 넘어서서 정말 참담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뭐 스타벅스 코리아의 대표를 경질했다라고 해서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예. 당연히 결제 라인에 대한 진상 조사도 필요하지만 예. 저는 정용진 회장에 대해서도 본인이 이런 논란을 자초한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뭐 예, 벌써 멸콩 논란 앞서 말씀 주셨는데 예. 이런 것들이 앞서서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이 스타벅스와 관련된 그 마케팅 자체가 예. 사실상 뭔가 그냥 단순한 실수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이거 뭐 의도된 거 아니었냐라는 의심을 지금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시 돌아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스타벅스 본사도 막 사과를 하더라고요.
1: 미국 본사에서.
0: 네. 미국 본사에서 네, 사과를 하고 이게 뭐 국제 뉴스가 돼서 다른 나라의 해외 언론에도 보도가 되는 이런 상황들이 예. 아, 사실은 5.18 영령들과 5.18 유가족분들에게는 얼마나 큰 상처가 될지를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예. 이게 뭐 단순히 스타벅스 코리아의 대표를 경질했고 뭐 사과했으니까 그냥 넘어갈 문제인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예, 괜히 뭐 SNS에도 계속 더 이상 이제 스벅에 가지 않겠다, 스타벅스에 가지 않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긴 합니다만 이게 평상시 그 오너의 어떤 성향을 알고 이게 오너가 있는 기업에서 좀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추리도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2: 오너 리스크라고 하죠. 예, 예, 그 예. 이제 조금 전에 그 영영 유가족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그걸 훨씬 뛰어넘는 국격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이게 예, 5.18이 예. 그 당한 분들만의 그 그렇죠. 5.18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예. 그런 차원에서 이 오너 리스크라고 보기에 충분하고요. 지금 이 정도로 지금 이게 잠잠해질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여기 지금 대통령도 나서서 또 이렇게 굉장히 격한.
1: 굉장히 이례적인 얘기예요.
2: 매우 사실은. 격해요. 표현이. 예.
1: 저질 장사치의
2: 아마 본인도
1: 막장 행태.
2: 네. 오너를 포함해서 상당히 예. 긴장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예. 기업은 그 기업 운영에 전념하기 바란다라는 얘기를 좀
1: 전문 경영인이
2: 그렇습니다. 예, 예. 전문 경영인도 있을 것이고 예, 예. 또 오너도 있잖아요.
1: 맞아요.
2: 근데 지금 그게 신세계 그룹이죠.
1: 맞아요.
2: 한마디로 예, 예. 그 그룹 경영에 전념했으면 좋겠다. 최근에 지금 예. 그 오너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마치도 그 오너면 또 셀럽이기도 하잖아요.
1: 맞아요.
2: 나오는데 이렇게 많이 나오다 보면은 이런 일도 벌어질 수가 있고 이게 그 본인들의 리스크에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1: 맞아요.
2: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또 이런 얘기를 정치 코너 시간에 해야 하고 그래서 참 아까 제가 그래서 한마디로 그냥 개탄스럽다.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네. 그냥 안타까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1: 예, 예. 더 강력한 말씀 하고 싶은데 이렇게 절제를 해주셨습니다. 자, 또 기업 얘기입니다. 오늘은 또 이래저래 기업 얘기를 또 이어갔는데 삼성전자 이 초기업 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해서 이틀 남았죠? 22일 예고했는데 지금 막판 노사협상 진행되고 있는데 굉장히 지금 관심 있게 보고 계신 것 같아요.
3: 네, 삼성전자 노사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정부 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예. 사후조정 이틀째 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1: 예.
3: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은 점심 휴게시간 중에 회의장을 나서면서 조정안 제시 가능성에 대해 저녁에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고요.
1: 예.
3: 노사 간 이견에 대해서는 조금 좁혀졌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노조 공동투쟁본부 측 교섭위원인 최승호 위원장은 여전히 성과급 제도화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알려왔는데요. 노조는 성과급 산정 기준과 지급 방식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사측은 경영 상황과 실적 변동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중노위는 양측 입장을 수렴하면서 절충점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의는 오후 7시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종료 시각이 늦춰질 수도 있고요. 총파업 전날인 내일까지 조정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1: 예, 자 일단 삼성전자 노사 간에 지금 이제 갈등이 있는 상태고 이제 막판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떻게 보시는지 정 의원님부터.
2: 이거는 무조건 타결을 봐야 돼요.
1: 예.
2: 그리고 만약에 총파업으로 가면 예. 긴급조정권 발동해야 돼요. 이거는 지금 국가 예. 경제와 관련된 것이고
1: 그죠.
2: 그 이재용 회장이 자기 입장을 표명하면서 전 세계의 소비자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이러잖아요.
1: 예.
2: 이게 삼성의 현 주소예요. 우리는 메이드 인 코리아 삼성 해서 굉장히 자긍심을 갖는데 많은 국제사회에서는 이 삼성은 글로벌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1: 그렇죠.
2: 이렇게 해서 노조와의 갈등이 표면화되면은 이게 코리아 디스 디스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런 상황인데다가 이 성과급과 관련해 갖고 영업이익이잖아요.

0: 예. 근데 영업이익이라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세전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제 국가에 세금도 내야 되는 것이고 예, 예, 예. 지금 이 성과급이 왜 문제가 되냐면 성과를 낸 파트뿐만이 아니라 성과를 내지 않은 삼성전자 노조에게도 성과급을 줘야 된다 해갖고 그 비율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럼 나중에 성과 안 나오면 토해내겠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제 그런 얘기도 하죠. 이걸 왜 현금으로 주느냐? 주식으로 줘야지 이런 말도 나오고 왜냐하면 내가 주식을 갖고 있으면 더 열심히 일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어쨌든 현실에 대해서 그 정확하게 간파하면서 예.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고 산업부 장관도 이렇게 돼서 파업으로 가면은 결국 긴급 조정권 발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이고 지금 예. 노조 안에서도 노노 갈등도 있고 예. 노조 위원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확실한 거는 국민 여론은 노조 편이 아니에요 지금.
1: 예. 전 변호사님.
2: 일단 어제 법원의 가처분이 그래도 삼성전자 측의 입장을 좀 많이 수용해 줬다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일단 반도체 산업의 어떤 그 업계의 특성을 따지고 24시간 돌아간다라는 부분을 따져서 예. 평상시 수준으로 안전조치라든지 뭐 보안조치 유지하라라는 일단 가처분이 인용이 뭐 일부지만 인용이 되었기 때문에
1: 예. 예.
2: 저는 그래도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또 최악의 가능성까지 일단은 막았다라고 일단은 봐야 될 것 같고
1: 예.
2: 그리고 오늘 2차 조정이 저는 그래도 뭐 저녁 얘기 나오지만 저녁은 어려울 것 같고 아주 네. 밤늦게라든지 아니면 필요하면 밤을 새서라도 저는 끝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 예.
2: 뭐 지금 정부의 긴급 조정권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1: 예.
2: 거기까지 가기 전에
1: 예.
2: 그래도 노사가 이 조정장에서 조정이 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된다라는 생각은 하고요. 그리고 오늘 조정에 만약에 조정이 된다면 그 내용이 우리 사회 전반에 그리고 우리 산업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1: 예.
2: 모든 당사자가 좀 책임감 있게 좀 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합니다.
1: 예, 김수인 평론가도 말씀 주시죠.
3: 네,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게 경영 철학이 달려 있는 문제거든요.
1: 예. 그러니까
3: 노조 입장에서는 이거를 성과급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마련을 해놔서 나중에 영업이익이 커졌을 때 노동자들이 받지 못했던 혹은 뒤늦게 어떤 보상을 받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인 거고 지금 사측에서는 그 영업이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축적이고 탄력적인 운영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우리 사회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제대로 해본 적이 있었던가 이게 이제 급하게 이제 한 기업의 노사 간의 문제로 좁혀져 있는데 좀 어떤 이정표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1: 사실은 이제 이 논쟁이 또 커지게 된 이유는 너무 잘 팔려서 그래요. 반도체가
2: 최근에
1: AI 호황 때문에 너무 잘 팔렸고
2: 맞아요.
1: 또 하나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너무 잘 돼서 그쪽은 또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성과급을 받게 되고 내년도 네. 받는다더라.
2: 네.
1: 그러면 삼성은 SK 하이닉스보다 전체적인 이 매출은 많은데 우리 노동자들에게 왜 그만큼의 혜택이 돌아오지 않느냐라는 문제의식을 노조는 갖고 있는 것이고
2: 그렇죠.
1: 근데 지금 이제 노사 간의 단협이라든가 이런 네. 게 지금 삼성 같은 경우는 노조 전통이 있지 않기 때문에
2: 네.
1: 이익 배분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의 논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서로 양자 간에 오랜 시간 현대자동차 같이 맨날 이렇게 어떤 임단협을 해온 경험이 없으니까 서로 어려운 거죠. 이럴 때 그럼 정부가 좀 노력을 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긴 한데.
3: 네, 그렇습니다. 뭐 중재의 어떤 힘을 갖고 있는 게 정부인 거고.
1: 네.
3: 근데 지금 여러 딜레마들이 한쪽에서는 SK 하이닉스는 저렇게 많이 받는데라고
1: 그렇지.
3: 하는 노동조합의
1: 예.
3: 이유가 있는 것이고.
1: 예.
3: 근데 다른 한편에서는 뭐 반도체가 아닌 DX
2: 그렇죠.
3: 계열이라든지
2: 네.
3: 혹은 하청 협력업체는 어떻게 하느냐.
1: 그렇죠.
3: 근데 다른 나라에서는 이제 산별 교섭을 하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1: 그렇죠.
3: 이런
1: 독일?
3: 나라들은
1: 네.
3: 노동자 내부에서 이해관계를 맞춰놓고 교섭을 하기 때문에
1: 네.
3: 노동자 내부 격차가 크게 벌어지지 않는데
1: 네.
3: 우리나라는 기업별로 이 교섭을 하다 보니까 항상 이 격차 속에서 또 노동자들이 살아나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1: 예. 또 하나의 중요하도 또 삼성전자 노조가 민주노총이든 한국노총 산하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2: 예.
1: 또 개별 노조로 이제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더 협상이 어려워진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0: 그런데다가
1: 예.
0: 이게 지금 그 법원의 가처분도 나왔지만
1: 예.
0: 당장 이렇게 해서 뭐 파업이 아닌
1: 예.
0: 그런 어떤 그 업무 내용에 있어서 변화가 있게 되면은 당장
1: 예.
0: 뭐 웨이퍼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
2: 예.
0: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긴 한데 그런데다가 이 삼성 그다음에 SK뿐만 아니라 삼성 SK와 유사한 반도체를 제작하는 해외의 경쟁 사업체도 또 있을 거 아니에요.
1: 그러니까요.
0: 또 보완하고 또 삼성 물건을 사는 데도 있을 것이고
1: 음흠.
0: 그래서 그러한 어떤 국제적인 차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노조의 어떤 그
1: 여기까지?
0: 소요를 만족시키는 그런 합의를 만들어야 되겠죠.
1: 예.

0: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 CBS 일부 기상 정보입니다. 오늘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예년보다 더운 날씨를 보였는데요.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때이른 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서울은 내일 아침 19도로 시작해 낮 기온은 20도에 머물며 기온 변화가 거의 없겠는데요. 그 밖의 지역 낮 기온도 18도에서 24도의 분포로 오늘보다 크게 낮아지겠습니다. 내일은 대부분 지방에서 강풍과 함께 많은 비가 예상돼 대비가 필요하겠는데요. 새벽에 충청과 남부지방을 시장으로 오전부터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본격적인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겠는데요. 대부분 지역 20에서 80mm의 제법 많은 비가 내리겠고 일부 동해안과 서해안에 100mm 이상, 강원 산간에는 150mm 이상의 큰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도에도 30에서 많게는 120mm 정도의 비가 예상됩니다. 1분 기상정보입니다. Don't you know I'm losing control. 당신 곁에 CBS 라디오.

0: 다시 선취팀 왔다.
1: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2: 인천을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3: 안녕하세요, 배우 박신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으로 투자하시나요? 수만 명의 팔로워, 화려한 수익인지, 화면 속 누군가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마치 정답처럼 들릴 때가 있죠.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그 사람의 추천 종목이 사실은 그가 미리 사둔 주식일 수 있습니다. 나의 좋아요와 매수가 누군가의 부당한 수익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보이는 것보다 팩트를 먼저 확인하세요. 타인의 투자 정보에 의해 나의 자산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투자의 길, 금융감독원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경기관광공사와 함께합니다.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3: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CBS 라디오 박정현 판사는 이 부분을 열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 충돌 계속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현지 시간으로 19일 예정됐던 공격을 보류하면서 큰 충돌은 일단은 일단락이 됐습니다만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 이 시간에는 국방 전문가시죠. 김종대 전 의원 모시고 현재까지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0: 오랜만입니다.
1: 의원님. 아, 그러게요. 네.

0: 의원님 건강 걱정하신 분 많이 계셨는데.
1: 아, 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듣고 있습니다.
0: 지금 네. 괜찮으신 거죠? 좀 예, 많이 나아지신 뭐 거죠?
1: 잘 적응하고 예, 예. 또 새롭게 건강하게 잘 회복 중에 있습니다.
0: 예, 예. 의원님 그 건강하신 모습 보니까 좋습니다. 자, 일단 본안으로 가보면 이란 전쟁 사실상 미국이 지는 전쟁이다 이렇게 SNS에 말씀하셨던데 그럼 현재까지 그럼 전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1: 예, 이 전쟁이 보여주는 아주 미국의 네. 여러 전쟁 중에서도 네. 특이한 게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0: 예.
1: 첫째, 지상군 능력이 거세돼 버렸습니다.
0: 거세됐다.
1: 지금 중부군 사령부의 저 편제는 예. 또 전력은 상륙전이나 지상전을 할 수가 없어요.
0: 어허.
1: 공중 폭격만 합니다.
0: 예.
1: 이 공중 폭격으로 전쟁 종결 어렵죠.
0: 그러니까요.
1: 예, 그런 사례는 1999년에 코소보 전쟁을 예를 드는데
0: 예.
1: 그건 매우 특별한 사례고 거의 그런 전례가 없습니다.
0: 예.
1: 지상전은 종결자다. 승리로 종결할 수 있는 전쟁이 준비가 안 돼 있다. 두 번째는 호르무즈 해협인데
0: 예.
1: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은 미국이 연안 작전을 할 능력이 현재 없습니다. 예컨대 기뢰를 제거한다거나
0: 예.
1: 해안선을 따라가지고 이란의 어떤 그 위협을 제거한다거나
0: 음흠.
1: 이런 걸 못하는 거죠. 이건 한국 해군이 잘해요.
0: 예.
1: 우리 NLL 보십시오.
0: 맞아.
1: 200km 넘는 NLL을 한국 해군 잘 지킵니다.
0: 맞아요.
1: 그런데 예. 미군은 왜 안 됩니까? 기뢰 제거함 없죠. 연안 전투함도 별게 없죠. 완전히 이 부분에 미국 한 중령이 최근에 기고문에서 365가라 그랬거든요. 네, 그러게 두 번째. 세 번째는 드론에 대한 방어 체계가 없습니다.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4년간 진행되는 걸 볼 때 드론이 얼마나 중요한 걸 우리가 봤잖아요.
0: 예.
1: 그런데도 드론에 대한 제대로 된 방어 체계가 없이 패트리어트 사드로 방어한다 그러면 가성비가 이건 너무 안 맞죠.
0: 예.
1: 그래서 현대전에 맞는 준비를 못했다. 이런 것들이 겹쳐지고 나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연안 전투에서 그다지 효용성이 없는 항공모함 전단이
0: 예.
1: 저 멀리 호르무즈 해협의 입구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0: 예.
1: 그래서 이렇게 어떤 전쟁의 양상과 그 전쟁을 수행하는 이 핵심 무기체계 전력이 불일치가 돼서 맞질 않는 거죠.
0: 예, 예. 예.
1: 전쟁은 A라는 시나리오대로 하고 싶은데 무기체계는 B라는 시나리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이다 이거는. 종결자가 없잖아요. 전쟁을 예. 종결할 수 있는. 예, 그래 대신에 멀리서 군사적 압박만 가하는 일종의 강압 외교로 가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0: 그 이란 혁명 수비대가 그러면 이러한 미군 어떠한 그 미군의 능력에 대해서 간파를 했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1: 예. 이 부분은 저기 1980년대부터 이란은 이제 이란 이라크 전쟁을 통해 가지고 혁명 수비대가 그 가장 권력의 중추로
0: 예.
1: 부각이 됐고요. 그다음에 1990년대부터는 비대칭 전쟁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 이제 미국이 사담 후세인을 제거하는 걸 보고
0: 예.
1: 모든 전쟁은 저 이란 이라크 같이 되지 않는 방법.
0: 어허.
1: 다시 말하면 지하로 숨고
0: 어허.
1: 모든 걸 지하화하고 두 번째 전선을 중동 전역을 교전 지역으로 바꿔서
0: 어허.
1: 내가 원하는 곳 어디에서 전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프록시 전쟁이라고 헤즈볼라,
0: 예,
1: 예멘
0: 예.
1: 후티 반군 이런 대리 세력이죠. 네, 세 번째는 비대칭 전력인데 이런 거를 30년 이상 준비해온 나라에다가 그 독특한 정신세계, 이슬람 혁명의 정신, 또 순교의 정신,
0: 예.
1: 순교를 영광스럽게 생각하니까
0: 예.
1: 10대 소년들이 천국의 열쇠를 주니까 그걸 몸에 지닌 채 지뢰밭에 뛰어들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종교적 순교 이러면서 이제 그 준비해왔던 이런 전쟁은 이란의 주요 당국자들 얘기가 우리는 20, 30년 준비했다. 이런 비대칭 전쟁을 준비했다. 그래서 구체적인 목표까지 정해놨었어요. 그게 이제 최근 기록에 나오는데 그 만약에 미국이 쳐들어오면 유가는 $120까지 높인다. 그다음에 미국의 전쟁 비용은 $1,000억까지 높인다.
0: 예.
1: 그다음에 걸프 지역 전역을 전쟁터로 바꾼다. 이런 구체적인 목표가 지금 보니까 소름 끼치게 맞아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손자병법의 지피지기를 이란이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미국은 너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군사력의 본질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
0: 그 말씀하시는 그 부분.

0: 근데 사실은 미군 하면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작전 능력이 있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었는데
1: 네.
0: 이게 이제 구석구석 치수 마지막 결정타를 낼수 없는 작전 능력의 한계에 직면해 있는 이런 상황이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겠네요.
1: 그러니까 이제 현대로 올수록
0: 예.
1: 미군이 점차 지상군을 기피하거나
0: 예.
1: 이렇게 피를 흘리는 소모전에 취약한 모습을 자꾸 보여주고 있어요.
0: 왜냐하면 전사자가 발생하면 국내 여론이 너무
1: 국내
0: 나빠지니까.
1: 여론에, 예,
0: 예.
1: 그렇죠. 그래서 이 모름지기 패권국이라면은 스스로 피를 흘려서 질서를 바꿀 수 있는
0: 예.
1: 이런 종결자가
0: 예.
1: 패권국인데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지상전, 소모전
0: 예.
1: 이런 걸 하면 아주 질색을 하니까
0: 그렇죠.
1: 자꾸 피해가는 이런 어떤 그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기 체계가 지나치게 공중 폭격에만 의존하면서
0: 예.
1: 엄청난 그 국방 예산을 폭격기라든가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대형 투발 수단에 넣거든요.
0: 예.
1: 근데 이것도 너무 편중이 돼 있는 게 작은 전투, 특수부대가 들어가야 된다거나.
0: 권총,
1: 예.
0: 기관총,
1: 그렇죠.
0: 예, 육군,
1: 이렇게
0: 특수부대.
1: 해서 그런데 특수부대 예산이 미국 전체 국방 예산의 5%가 안 됩니다.
0: 네네.
1: 인력은 3만 명밖에 안 되고.
0: 예.
1: 예. 그런데 아프간이나 이라크에서 실제로 효과 본 거는 특수작전이거든요.
0: 예.
1: 그렇게 보고서도 지금 전력은 큰 중후장대한 레거시 무기 체계.
0: 그렇죠.
1: 그 저기 이런 어떤 대형 플랫폼에다가 돈을 쓰면서 이 꾸준히 일을 할수 있는 특수부대가 국방 예산의 5%도 안 되는 상황이죠.
0: 그런 것이 이제 현재 전황을 빨리 끝내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1: 못하는
0: 있다.
1: 거죠. 종결자가 없죠.
0: 예.
1: 예. 퍼붓기는 하나.
0: 퍼붓기는 하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종전
1: 예.
0: 협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럼 이걸 또 하긴 하고 있는 거냐?
1: 네. 예.
0: 정말 그뭐 실효적인 어떤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거 맞냐?
1: 예.
0: 트럼프 대통령이 하여튼 SNS에 얘기를 많이 하긴 하는데, 이제 오늘 밤 끝난다 뭐 얘기 몇 차례 했는데 또 끝나진
1: 그렇죠.
0: 않았었기
1: 이번에 또
0: 때문에.
1: 했죠.
0: 예. 지금 어떤 상황인 거예요, 의원님?
1: 그러니까 미국은 우선 이란에 요구하는 가장 우선은 핵 우선주의입니다.
0: 예.
1: 핵물질을 제3국, 미국 같은 데로 가져와라. 20년간 농축하지 마라. 핵시설은 해체해라.
0: 예.
1: 이걸 맨 앞에 내세우고
0: 비핵화를 내세우고 있다.
1: 이게 제일 우선이고
0: 예.
1: 이란은 그건 좀 나중에 얘기하고 우선은 경제 제재부터 해제하고 석유 수출 제재도 해제하고
0: 예.
1: 자산 동결도 해제하면서 해협의 호르무즈 해협을 단계적으로 개방하겠다.
0: 예.
1: 이런 걸 맞바꾸는 종전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핵 문제는 30일 정도 시간을 두고 하자.
0: 예.
1: 이게 이제 최근에 알려진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트럼프가 못 받는다. 이렇게는 전쟁 못 끝낸다. 못 받는다. 이러니까, 이란 쪽에서 핵에 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다고 문을 조금 열어두는 쪽으로 최신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0: 예.
1: 예. 그런데 이에 대해서도 역시, 미중 정상회담 직전에 베이징으로 출국하기 전에 트럼프가 쓰레기라 그랬죠.
0: 쓰레기.
1: 이란이 보낸 건 쓰레기다.
0: 아.
1: 이렇게 얘기를 했죠.
0: 예.
1: 그래서 이거는 말하자면은 엔진 공회전 같이 앞으로 나가지 않는 상태에서
0: 예.
1: 엔진만 돌아가는
0: 아하.
1: 일종의 공회전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0: 사실 전쟁 시작부터 이거 왜 전쟁 왜한 거야? 뭐 이랬을 때 전쟁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뚜렷한 게 별로 없는 거 아닙니까?
1: 처음에 전쟁할 때 명분은 1번이 정권 교체.
0: 예.
1: 이슬람
0: 그렇죠.
1: 정권을 바꾸겠다. 그래서 시민봉기로 해서 엎어버리겠다. 쿠르드족이 내전에 참여하겠다. 이게 이제 모사드 국장이 트럼프한테
0: 예,
1: 보고한 내용입니다.
0: 확신을 줬던 내용이었는데
1: 이렇게 해서 바꿉니다.
0: 예.
1: 그러니까 완전히 그건 넘어가는데 지금은 그건 아예 뭐 말도 못 꺼내고
0: 예.
1: 두 번째는 핵 문제인데 이핵 문제는 뭐 지금 저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공회전 중이라는 거고 이란이 다른 건 몰라도 우리도 핵무기 안 갖겠다는 거예요. 이란도. 그건 이미 오바마 때 약속한 거죠.
0: 예.
1: 그런데 뭐냐면 평화적 핵 이용 권리는 갖겠다. 아니 우라늄 농축 원자력 발전 이 정도 우리 기본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트럼프가 못 받아들여요.
0: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호르무즈 해제 광케이블을 통제할 수 있다. 이란 혁명 수비대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나중에 통행 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이건 그러면 전쟁이 끝나도 이전보다 더안 좋아지는 상황은 분명해 보이는 거 아닙니까?
1: 아니 그러니까 이 전쟁 이전의 호르무즈 해협으로 정상화되는 거는 올해 안에는 전 안 된다.
0: 올해 안에는 안 된다.
1: 아,

0: 올해 안에는 안 된다.
1: 아이고.
0: 이제는 중동 질서가 바뀌었다.
1: 그래요.
0: 그러니까 이란이 자 보십시오. 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통제권을 주장하고 예. 지금 뭐 광케이블 얘기까지 하셨는데 네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기본적인 배경은 뭐냐면은 자기들이 승전국이라는 겁니다. 미국을 호르무즈 해협 바깥으로 퇴거시켰다. 즉 이란 우리는 전쟁에서 이긴 나라다. 그러면 승전국의 권리라는 거예요 이게.
1: 예.
0: 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이.
1: 예. 예.
0: 그러니까 이제는 이걸 놀 리가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걸프 국가들이 미국의 기지를 제공하면서 전쟁에 협조했다.
1: 예.
0: 그런데 그 아마존 같은 데이터 센터
1: 예.
0: 이런 데서 협조를 했기 때문에 그 우리 표적이다.
1: 어허.
0: 그리고 그 데이터 센터에 저기 데이터가 호르무즈 해협 수중에 광케이블로 연결이 돼 있다. 실제로 그 광케이블을 끊어버리면
1: 예.
0: 중동의 인터넷이 블랙아웃 사태가 옵니다.
1: 큰일 나네요 그러면.
0: 예, 90%. 이제 무선 인터넷으로 바꿔야 돼. 그 90%가량이 지나가는 블랙아웃 시대가 온다.
1: 예.
0: 이렇게 일부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죠. 경고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 네. 트럼프로서도 협상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0: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이제 한없이 추락하는 자신의 정치적 위신.
1: 예.
0: 이걸 어떻게든 승리로 포장을 해야 되는
1: 예.
0: 이런 상황에서 출구를 못 찾고 있거든요.
1: 그런데
0: 여기서 언론에서는 그 얘기를 많이 안 하는데 제가 예. 유심히 보는 것은 미국의 중부군사령부와 합참의 입장이에요.
1: 예.
0: 그걸 잘 봐야 되는데
1: 예.
0: 지금 브래드 쿠퍼 이 전쟁을 지휘하는 브래드 쿠퍼 중부군 사령관은 완강합니다. 우리가 군사력을 여기 중동에서 철수시키면
1: 예?
0: 이제 중동은 이란판이 된다. 그 뒤에는 중국이 있다.
1: 아하.
0: 통째로 중동을 내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1: 예?
0: 군사력 빠지지도 못한다. 그러면 뭡니까? 괜히 건드렸다가 뺄 수 없는 형편. 바로 이런 논리로 아프간에서 미군이 20년간 있었던 겁니다.
1: 그러니까요. 네.
0: 그때도 그 오바마 대통령은 아프간에서 미군 철수시키려고 그랬는데 맥크리스털 아프간 사령관이 무슨 소리냐. 4만 명 더 증원해달라. 우리 여기서 빠지면 탈레반한테 그냥 나라를 내준다. 이래가지고 대통령하고 사령관이 정면으로 붙었거든요.
1: 예.
0: 그래서 맥크리스털 사령관을 해임시키죠.
1: 예.
0: 옛날에 맥어다가 해임시키듯이. 말 안 들으니까.
1: 예.
0: 그런 사태가 오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저 중부군사령부 입장에선 미군은 전쟁 종결을 못 시켰고 이란에 고속정하고 드론이 날아오고 있고
1: 예.
0: 저 뒤에는 중국이 보이는데
1: 예.
0: 여기서 후퇴하면은 패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뺄 수가 없다 이런 건데 그러면 트럼프가 그 의견을 무시할 수 있냐? 저기 중동을 다 내줄 수는 없고
1: 예.
0: 그렇다고 계속 개입을 해서 소모전을 할 수도 없고.
1: 예.
0: 이 양상은 완전히 미로에 갇힌 거예요. 출구를 못 찾고 있는 겁니다, 지금.
1: 예.
0: 그래서 빨리 이걸 수습하려면 미국 혼자는 위기 관리를 할 능력이 없고
1: 예.
0: 국제사회하고 이제는 연대하고 협의해서 예, 국제사회가 정치와 외교에 의한 수단으로 예, 이제 국제사회가 같이 풀어나가야 되는 시기가 오는 것이죠.
1: 트럼프는 유엔 제일 싫어하는데.
0: 아니 그러니까
1: 다자주의 외교 이런 거 제일
0: 싫어하는데 이제는 전 세계가 피해자가 돼버리고
1: 그러니까요.
0: 전 세계가 인질로 잡혀 있으니
1: 예.
0: 이걸 미국하고 이란이 잘 풀리는 걸 이제는 국제사회가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 없어지거든요.
1: 예.
0: 이게 5월 말 6월쯤 되면은 이 공급망의 위기에 아픔이 다릅니다. 이때는 원자재 식량난 다 옵니다. 거기에다 유가도 지금보다 더 오를 거고 이게 지금 6월 상황은 심상치가 않아요. 그때쯤이면 국제사회가 개입을 해야 되는 거죠.
1: 그래서 어제 끝난 미중 정상회담도 너무 중요했는데 그 큰 소득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란 전쟁 관련해서는.
0: 예, 소득이 없었던 게
1: 예?
0: 일단은 그 이란에 대해서 중국은 굉장히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방관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고요.
1: 예.
0: 그러면서 그 미국 당신이 풀어라. 그리고 미국이 중국더러 이란 문제를 좀 압박을 해서 풀으라는 얘기를 또 안 하고 있습니다.
1: 어허.
0: 예. 중국의 개입이 싫다는 거거든요. 예. 주도권 뺏길까 봐.
1: 예.
0: 그래가지고 여기도 역시 공회전하는 얘기만 했고
1: 예.
0: 걷더라고. 별 소득이 없었죠.

0: 괜히 애만 대만만 그냥 얻어 터지고.
1: 그 대만 얘기하는데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시진핑 주석과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문제 매우 상세히 논의했다고 해서 파장이 컸는데 네. 그러면 이렇게 가다가는 중국에서 나중에 곧 그 대만 어느 무력으로 인한 힘으로 제압도 임박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0: 이번에 중국이 네. 아예 작심을 하고 미국의 대만 문제를 들이댔거든요.
1: 예.
0: 대만 문제를 잘못 관리하면 충돌이 일어날 거다.
1: 예.
0: 와.
1: 투키디데스의 함정.
0: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우리가 협의해서 극복하자. 과거에 이건 중국의 금기어였어요.
1: 사실은 투키디데스의 함정은 강대국이 약소국한테 그러니까 올라오는 그 슈퍼파워한테 조심해 하고 경고하는 건데 이거는 오히려 다른 양상으로 떠오르는 헤게모니 국가가 이미 있는 헤게모니 국가를 향해서 경고를 한 듯한 메시지니까
0: 그렇죠.
1: 앞뒤가 G2, 바뀐 거 아니에요?
0: 투키디데스 네. 함정 이런 거 중국에서는 다 금기어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는 막 써요. 그만큼 이제는 대놓고 하겠다. 그러면서 대만 문제를 집중적인 공략을 했는데
1: 네.
0: 지금 대만 문제가 네. 미국 정치의 급소로 급격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는 이미 대만을 흥정물 즉 강대국끼리 협상하는 식탁의 메뉴판으로 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좋은 칩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1: 예.
0: 이렇게 되면은 중국을 거스르는 대만에 대한 미국 무기 판매는 중단되거나 아니면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핵심 무기는 빼고
1: 예.
0: 다른 거 조금 위협이 좀 덜 되는 거.
1: 아하.
0: 이런 걸로 내용을 바꾼다든가
1: 예.
0: 이런 가능성이고 이미 2월 말에 트럼프가 무기 수출을 중단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사실은.
1: 그러면 대만의 무장을 돕지 않겠다?
0: 예.
1: 아니
0: 그러니까 언제는 대만더러 저 국방비 올려서 네. 자체적으로 방어해라 이렇게 얘기해놓고
1: 예.
0: 지금은 또 미국 무기를 안 판다.
1: 예.
0: 이렇게 되면 심각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미국이 밀리면
1: 예.
0: 이건 정말 심각한 건데 앞으로 중국이 대만에 대한 공세가 강화될 겁니다.
1: 예.
0: 여기서 미국의 억지력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1: 그 힘의 균형이 좀 깨지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0: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급격한 바로 충돌로 간다기보다는
1: 예.
0: 시진핑이 끊임없이 트럼프의 의지를 테스트 일종의 시험하면서
1: 예.
0: 어느 정도 그 미국의 빈 공간을 확인해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1: 예.
0: 그러면 나중에 가서 어떤 동북아시아의 그 조금 약간 지정학적인 위기가 발생했을 때
1: 예.
0: 이러한 빈 공간이 중국의 적극적 공세를 일정 정도 유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한반도 문제 관련해서 비핵화 문제를 재확인했다 정도 수준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0: 네.
1: 그럼 우리는 그러면 이 관련해서 어떤 메시지를 받아야 됩니까?
0: 저는요.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한테 전화를 요청했다는
1: 30분.
0: 건
1: 예.
0: 예, 그래서 통화를 30분
1: 예.
0: 했는데
1: 예.
0: 굉장히 뜻밖으로 봤습니다.
1: 아 그런가요?
0: 대부분
1: 예.
0: 이렇게 중국에 갔다 온 미국 대통령이 야 한반도 문제도 얘기했는데 한국에 좀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 이래서 미국 대통령이 전화를 해주거나 뭐 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1: 우리가 뭐 얘기하셨어요? 라고 전화하는 느낌인가요?
0: 글쎄 뭐 그런 느낌이잖아요.
1: 그래서
0: 이런 청와대 발표가
1: 예.
0: 좀 뜻밖이다. 그다음에 이런 전화를 또 받고 바로 이게 정상회담 직후에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1: 예.
0: 한국과 대만은 다르다 이런 느낌도 일견 있습니다. 트럼프가 대만은 그렇게 홀대하더니
1: 예.
0: 한국은 존중을 해주나 보다. 그래서 우리가 대만은 아니구나.
1: 이런 오히려 긍정적인 메시지.
0: 그런 긍정적인 메시지가 있죠. 그래서 북한
1: 예.
0: 문제도 상의하고
1: 예.
0: 뭐 또 작년에 경주에서 한미 정상이 맺은 그 합의의 백트시트에 조속한 이해.
1: 예.
0: 이게 뭐냐 하면 원자력 협정 개정하고 핵추진 잠수함 원료 제공인데
1: 예.
0: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조속하게 그 이행을 갖다 한다. 이런 부분들 보면은 대만하고는 분위기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1: 예.
0: 그런 건 다행이죠.
1: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이런 아까 이란 얘기하다가 저희도 이제 이란과 많이 얽혀 있고 빨리 해결돼야 되는데 나무 있잖아요, 나무.
0: 나무.
1: 이게 지금 이제 우리 잔해를 가져와서 분석도 하고 하는데 지금 오늘 아침에 박선원 의원 인터뷰를 제가 들어보니까 이게 드론보다도 미사일에 의한 공격일 가능성도 있다.
0: 거의 확실합니다.
1: 그럼 이거는 우리 배

0: 이란에서 미사일 공격 두 방을 맞았다 하면 이거 정말 안보 이슈로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1: 근데 이 부분 참 조심스럽게 이제 정부 여당이 얘기를 하는데 예. 사실은 드론보다 미사일은 더 심각한 거예요.
0: 그러니까요. 예. 예.
1: 드론은 경고용일 수 있는데 미사일은 격파.
0: 엔진을 향해서 쐈다는 건데. 예.
1: 그거는 훨씬 더 전쟁 행위에 가깝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잔해가 확인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신중한 것이지
0: 예.
1: 사실은 미사일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취재한 바로는 그래요.
0: 그렇죠.
1: 네. 미사일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어요.
0: 그런데
1: 이걸 갖다가 확정을 못 짓고 있는 거죠. 그런 만큼 매우 민감한 문제라는 거.
0: 예.
1: 그다음에 이제 공격 주체를 우리가 특정하게 되면
0: 예.
1: 이거는 전쟁 도발 행위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당장 우리가 이란과
0: 예.
1: 어떤 무력을 앞세운 해결을 할 수 없다면 그 복잡한 중동 정세에서 상당히 심각한 단계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가 증거 우선주의 마지막 잔해까지 다 분석하고 나서 판단하겠다 이렇게 지금 신중 모드로 가 있습니다.
0: 그렇죠. 네. 이게 이제 남북 관계 어떤 휴전 상태에 있었던 그런 발생한 일도 아니고 지금 그렇죠. 이란에 의한 지금 그러면 그 공격 주체인데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지금 공격 주체도 우리도 의문이다. 가짜 깃발 작전 가능성 이런 것도 얘기하고 있는데
1: 네, 그렇죠.
0: 예.
1: 그 부분도 제가 기억나는 게 있는 게 그 예. 문재인 정부 시절에 우리 그 민간 상선이 호르무즈에서 예. 이란 혁명 수비대에 나포당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때 외교부 제1차관 최종건 차관이 특사로 갑니다.
0: 예.
1: 그래서 이란하고 우리 선박 구출 문제를 협의를 하는데 이란 외교부가 자기네 혁명 수비대가 한국 선박을 나포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꾸로 알려줬다.
0: 군 체계가 좀 다른 두 개의 체계가 운영되고 있는 거니까.
1: 예.
0: 이란 군, 이란 혁명 수비대.
1: 그렇죠. 예. 그리고 혁명 수비대가 이 지휘 체계가 보면은 이란이 31개 주거든요.
0: 예.
1: 그 31개 주에 각기 분권화된 지휘 체계를 갖는 걸로 전부 다 분리돼 있고. 그 다음에 지휘관도 지휘 체계도 사령관 대리가를 4명까지 임명해서 사령관이 제거돼도 그 다음 사람 해가지고
0: 예.
1: 지휘체계도 완전히 이게 유보를 내면.
0: 과도체제군요 그러면.
1: 그렇죠.
0: 예?
1: 그리고 31개의 지역군으로 분할돼 있고.
0: 아.
1: 이게 그 내에서도 복잡합니다 이게.
0: 그렇군요. 그럼 이게 이란 군에 대한 맥락과 어떤 지휘체계가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이고 이것도 굉장히 네. 판단이 복잡다단하군요. 그러면.
1: 복잡다단한데 지금 제가 좀 여기서 이제 좀 보여지는 게 이 남모가 20초? 피격당한 거를 네. 미국이 제일 먼저 알았잖아요. 그럼 미국이 우리한테 줄 자료가 없을까? 그 레이더 궤적도 있고 뭐 많을 텐데 이게 저 미사일이라면 네. 비행 궤적이 네.
0: 그러네요.
1: 있고 네. 이런데 전혀 자료가 또 안 나와요.
0: 안 줍니까?
1: 그건 모르죠. 아, 그런데 뭐 그렇게까지는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0: 알겠습니다. 예, 예. 그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정확한 팩트에 기초한
1: 네.
0: 대응 좀 냉정하게 절제있게 단호하게 할 필요는 있어 보이고 일단 한미 간의 협조도 필요해 보이는 상황이네요. 자, 오랜만에 여러분 깊은 얘기 해주셨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2: 아, 또 눌어붙었네.
3: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2: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3: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집에.

0: 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천 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0: 이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5: 휴레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네, CBS 박종현 판승부 본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유튜브로 와주십시오. 유튜브 연재방송 더 라커룸 이계인 개혁신당 사무총장 이석현 판론과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한판 승부.
3: CBS 여기가 뉴욕입니까?
4: 이곳이 파리입니까?
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치. 호밍루치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기대하세요. 호밍루치.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5: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6: 여름철 농촌의 논에서 흔히 들리는 소리 끄르르륵 끄르르륵. 이 참개구리의 소리는 대부분 수컷이 암컷을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암컷도 소리를 낸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참개구리는 짧은 번식기에 많은 개체가 한꺼번에 모이기 때문에 수컷 간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이 과정에서 산란을 마친 암컷에게도 수컷이 계속 접근해 보접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암컷이 짧게 소리를 내면 나는 지금 번식할 수 없다는 신호가 되고 수컷은 더 이상 접근하지 않고 물러납니다. 수컷 참개구리의 소리는 사랑의

삶은 무엇으로 이루어질까요? 제 생활에는 저를 감동시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 순간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생활은 바로 이런 조각들로 구성되기 때문입니다. 책 속 이야기. 중국의 인류학자 샹바오, 낯선 사람들과 북은 만들기 속 한 문장입니다.

0: 7시 30분입니다. 잠시 후 이강민의 잡지사가 방송됩니다.
1: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5월호 13번째 페이지. 매일같이 쏟아지는 정보의 빗속에서 진짜 지식만 골라담는 21세기형 지식 추구기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1: 오늘 추구기에 대해서 박광일 선생님과 알아보려고 하는데 마침 5월 19일 오늘이 추구기와 관련이 있는 기념일이라고 하더라고요.
2: 네. 그 5월 하면 이제 기념일이 많은 달이잖아요. 개인적으로는 결혼 기념일도 5월달에 있는데요.
1: 축하드립니다.
2: 네, 뭐 예.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뭐 이런 기념일과 함께 사실은 그 밑에 있어서 잘 안 보이긴 하지만 5월 19일이 발명의 날입니다.
1: 발명의 날.
2: 네, 그 4월달에 이제 과학의 날이 있었는데요. 이 발명의 날로 정한 것은 조선시대 세계 최초로 발명했던 어떤 무엇,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0: 우량계라고 할 수 있는 최고기가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아.
0: 조선왕조 실록을 보면 1441년 세종 23년 4월 29일 날
1: 네.
0: 이 최고기에 대한 기사가 처음 언급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 4월 29일을 양력으로 환산했더니 5월 19일.
1: 아, 그래서.
0: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고 또 네. 기억하자는 의미로 또 한편으로 우리나라의 발명을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관심을 가져달라는 의미로 이날을 지정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근데 뭐 조선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발명품들이 많은데 왜 하필 치구기를 제작한 날짜를 발명의 날로 기념했을까요?
0: 그렇죠. 조선시대 특히 15세기 세종년간은 발명의 시대라고 할 정도로 또 과학의 시대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발명품 과학기구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날을 이제 정하게 된 1957년에 정했다고 하는데요.
1: 네.
0: 이때 정하게 된 배경 가운데 하나는 어떤 무언가가 등장을 했는데 누구누구누구가 만들었다. 그다음에 만들어서 쓰긴 했는데 언제 만들었다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1: 아.
0: 그런데 이 추구기만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441년 4월 29일 첫 번째 기사가 등장을 하고요. 더불어서 이 기사 속에서 이건 누가 만들었어?
1: 네.
0: 라고 하는 내용이 적혀 있는데요.
1: 네.
0: 바로 당시 세자였던 문종.
1: 어렸을 땐 장영실이 만들었다라고 했었는데 추구기.
0: 맞아요. 네. 그렇게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시지만 실록 기록에 명확하게 문종이 오랫동안 가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비의 양을 측정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이런 그릇을 만들었다.
1: 세자 시절에.
0: 라고 기록이 나옵니다.
1: 네네.
0: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크고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에 자랑할 만한 발명품 그다음에 문화유산들이 많지만 또 세계 최초라고 꼽을 수 있는 것들은 또 그렇게 숫자가 많지는 않은데
1: 네네네.
0: 이 측우기가 세계 최초이기도 하고요.
1: 그러니까 강우량을 측정하는 과학기구 중에 세계 최초인 건 맞아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네. 이 측우기와 관련해서 우량계를 처음으로 서양에서 언급했던 인물이 이탈리아의 베네데토 카스텔리라고 하는 인물인데 1639년에 언급을 했고요. 우리 우량계를 만들어야 된다. 필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1: 예, 예.
0: 그러다가 1662년에 영국의 천문학자였던 크리스퍼 렌이 처음으로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1: 네.
0: 여기에는 약간의 이제 이설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록과도 비교해서 200년 이상 우량계가 앞선 것이 우리나라의 측우기 실록에도 그냥 측우기라고 이름이 딱 나옵니다.
1: 네.
0: 이렇게 본다면 네. 세계 최초 그리고 조선의 과학기술을 보여주는 탁월한 어떤 과학기구가 아닐까
1: 네.
0: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1: 네.
0: 그런데
1: 네.
0: 어렸을 때
1: 네.
0: 이제 그 왜 이렇게 사진하고 역사 어떤 사람들 업적 이런 거 쭉 정리한 기록들을 보면은 15세기 과학 발명품들이 정말 멋진 게 많아요. 혼천이
1: 진짜 멋있죠. 지폐에 있는 거, 지폐에
0: 네.
1: 그려진 거.
0: 간의
1: 자경루 이런 거.
0: 자경루
1: 진짜 멋있죠.
0: 그다음에 일성정시 네. 이런 것만 뭐 용이 막 이렇게 있고 네. 막 저기 별 관측하는 그런 거거든요.
1: 네.
0: 근데 그 옆에 조그맣게 통 하나가
1: 아주 추구기는 저게 저희 초등학교에도 저 모형이 있었거든요. 아, 저게 왜 대단한 발명품이지?
0: 그렇죠.
1: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0: 그래서 네. 느낌상 아니 저게 그때 발명됐다고는 하지만
1: 네.
0: 그 전에 저런 정도의 원통에다가 비를 받아서
1: 네.
0: 그 강우량을 측정하는 것들은 있지 않았을까라는
1: 네.
0: 생각이 하나가 들었고요.
1: 네.
0: 더 나아가서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발명품인가?
1: 그러니까라는
0: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1: 네.
0: 그런데 조금 더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1441년에 이 측우기를 만들게 된 배경들을 보면은 굉장히 흥미로운 기록들이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1: 네.
0: 이 측우기가 조선 역사에서
1: 네.
0: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 아.
0: 이 측우기가 얼마나 중요했는지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런 어떤 측우기와 관련된 기록들을 외국의 기상학자들이 보고 조선 미쳤구나 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1: 좋은 의미로
0: 그러니까 어메이징인 거죠. 어떻게 이런 기록을 남길 수가 있어 라고 했던 기록도 남아 있어서 세계 기상 역사에서 뭐 한국이 가지고 있는 위상도 그 낮지는 않겠습니다만은
1: 그렇죠.
0: 이 측우기가 가지고 있는 위상은 독보적이다.
1: 상징성이 있다.
0: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1: 네.
0: 그렇다면은 도대체 이 측우기가 어떤 면에서 조선 역사에 큰 영향을 끼쳤고 또 세계 기상 역사에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신다면 조그만 원통형
1: 겉모습만으로는 담기지 않는 진가가 있다.
0: 그렇죠. 그 진가를 이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아, 좋습니다. 한번
0: 네.

0: 들어가 보지요. 그럼 치고기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 언제 어떻게 등장합니까?
1: 네, 이제 실록에다가 여러 가지 키워드를 넣어서 검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치고기를 딱 넣어서 검색을 하면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4월 기사가 아니라 1441년 8월 기사가 먼저 노출이 기사가. 될 겁니다. 네. 왜냐하면 그때는 치국이라는 이름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 8월 기록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호조의 요청으로 치국이를 설치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쇠로 만든 원통형으로 길이가 두 척, 지름이 8촌이며 받침대 위에 올려놓고 빗물을 받아 강우량을 측정했다. 그리고 그 서운관의 관원이 자를 가지고 네. 이제 통에 담그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강우량을 측정하면은 호조에 보고를 했는데 이게 성과가 있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0: 예.
1: 그래서 각 도, 그러니까 조선팔도 수령들에게 치국이 제작의 사례를 보냅니다.
0: 네.
1: 보내서 그 동네에서 치국이를 갑자기 만들 수는 없으니
0: 네.
1: 도자기나 그다음에 질그릇, 그러니까 항아리 같은 걸로 만들어서
0: 네.
1: 이거를 관청의 객사 뜰에다가 놓고
0: 네.
1: 조사해라.
0: 어.
1: 그래서 그걸 기록해서 이제 네. 보고해라. 이렇게 했던 것들이 1441년 8월 기사에 등장을 하는데요.
0: 네.
1: 이 기록이 치국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첫 번째 기사이긴 하지만
0: 네.
1: 사실 이때 이제 치국이를 통해서 강우량을 측정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0: 4월, 같은 해 4월 기록이 또 네,
1: 문종 얘기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0: 예, 예.
1: 이제 그런 면에서 이 치국이를 만들어 썼던 것과 관련된 좀 더 이른 기록은 다른 데서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0: 그 이른 기록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1: 그게 이제 1441년 4월 26일 기사인데요.
0: 네.
1: 그때 한양 도성에 비가 내렸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0: 예.
1: 비가 내렸는데 사람들이 불길하다라고 하면서 소문이 막 퍼져나간 거예요.
0: 비는 많이 자주 내리는
1: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비가 예사롭지 않은 누런비.
0: 아, 누런비.
1: 한자로는 황우라는 표현으로 등장을 하면서
0: 불길하다.
1: 민심이 웅성웅성하는 겁니다.
0: 예.
1: 이렇게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국왕이 먼저 이제 반성을 하고
0: 네.
1: 뭐 반찬까지 수도 줄이면서 내가 삼가겠다. 신하들도 삼가라 이런 어떤 명을 내리는 것이 관례거든요.
0: 네.
1: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품었던 인물이 안평대군이 있었습니다.
0: 안평대군.
1: 네, 20대 예. 이제 중반의 안평대군인데
0: 네.
1: 그래? 하면서 네. 그 빗물과 관련된 것들을 자기가 조사한 거예요. 그런데 땅 위가 노랗게 검은 땅 위에 노랗게 뭐가 이렇게 묻어 있는 게 보이는 거죠.
0: 네.
1: 4월 달에.
0: 네.
1: 송화가 날리잖아요.
0: 아, 송화가루가.
1: 네. 네. 그래서 네.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황우라고 했던 것과 그 흙에 있는 것의
0: 네.
1: 그 재료를 한번 비교해보고 그리고 집에 이제 다식 만들려고 송화 같은 거 있었을 거 아니에요.
0: 네, 네, 네.
1: 그걸 물에 풀어서
0: 네.
1: 이렇게 그 빛깔도 보고
0: 네.
1: 노란 빛깔이네. 그리고 심지어는 마셔도 보고.
0: 약간 소래눈 느낌이었네요.
1: 그렇죠.
0: 예, 예.
1: 이런 느낌을 들면서
0: 네.
1: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0: 과학수사를 했네, 안평대군이.
1: 네,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하고 아버지이자 임금님인 세종에게 보고를 합니다.
0: 불길한 거 아닙니다.
1: 불길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마 한 3일 정도 조사가 들어갔었나 봐요.
0: 네.
1: 그래서 4월 29일에
0: 네.
1: 이 황후 문제를 이제 세종이 판단을 합니다. 안평이 얘기한 것처럼 그것은 황후가 아닌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늘 삼가겠다. 그러니까 뭐 그냥 아주 간단한 기상 상황을 염두에 둔 정치적인 언급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0: 네.
1: 그런데 여기에 나도 사실은 그 이야기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다라면서 추가로 설명을 합니다. 세종대왕이.
0: 세종이. 예.
1: 거기에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0: 네.
1: 근년 이래로 그러니까 최근에 세자가 가뭄을 근심하여 비가 올 때마다 젖어 들어간 푼수 그러니까 저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 깊이를
0: 푼수.
1: 재기 위해서
0: 할푼이 할 때 푼인가요?
1: 푼입니다.
0: 아,
1: 네. 그래서 그 푼수를 재기 위해서 땅을 파고 보았었다.
0: 네.
1: 그런데 적확하게 그러니까 여기를 파면은 이만큼 들어가 있고 여기를 파면은 요만큼 들어가 있으니까
0: 땅에 따라 다를 테니까
1: 그 격차가 다르니까
0: 그렇죠.
1: 그거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어느 날 구리를 부어 그릇을 만들고는 궁중에 두어 궁궐 안에 두어 빗물에 그릇이 괴인 푼수를 실험하였는데 이 물건이 하필이면 거기에 노란 비, 황후가 떨어져서 나도 그 내력을
0: 알고 있었다.
1: 라고 한 거죠.
0: 핵심은 그 구리로 그릇을 만든 게 세자.
1: 그렇죠.
0: 문종이 되는 세자였다는 거죠.
1: 그러니까 당대의 기록은 세종으로 볼 때는
0: 네.
1: 우리가 세자가 그 물그릇을 하나 만들었는데
0: 네.
1: 거기에 노랗게 그 송화가 뜨는 걸 내가 봐서
0: 네.
1: 안평의 말이 맞다가 포인트지만 지금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은 세자가 이미 물그릇을 만들어.

0: 가지고 강우량을 측량하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1: 이게 그럼 최초의 치구기를 사용한 기록이라고 봐야 되나요?
0: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기록을 보면은 치구기를 발명했던 날은 이거보다 더 이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치구기에 대한 언급이 처음 등장한 게
1: 8월 기록이기 때문에
0: 4월 29일 기록이니까
1: 아, 4월 29일.
0: 그래서 네. 이날을 양력으로 환산한 5월 19일을 지금의 아. 이제 발명의 날로 보고 있는데요.
1: 네.
0: 그런데 이제 여기서 다시 이제 8월 기사로 갈 필요가 있습니다.
1: 예, 예, 예.
0: 이 8월 기사로 갈 필요가 있는 게 치구기와 관련해서 이제 천문 관측 기관이 서운관, 나중에 세조 때 이제 관상감으로 바뀌긴 하지만 서운관의 관리가 되는 거는 당연하죠.
1: 천문 기관이니까.
0: 천문 기관이죠.
1: 예, 그렇죠. 예.
0: 그런데 그 서운관의 관리가 그 치구의 량을, 그 강우량을 재고 달려간 것이 어디냐면 호조입니다.
1: 호조가 뭐 하는 데죠?
0: 재정 담당 관.
1: 재정 담당. 예.
0: 지금으로 치면 기획 재정 하는 그 예. 부서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여기로 왜 달려갔느냐라는 거예요.
1: 왜 달려갔나요?
0: 이게 사실은 강우량이 네. 호조에서 뭔가 재정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근거로 활용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1: 왜냐하면 농사의 그 흉작과
0: 그렇죠. 예, 연결되니까. 풍흉에 따라서 올해는 풍년이니까
1: 그렇죠, 그렇죠.
0: 올해는 흉년이니까
1: 네.
0: 라는 기록을 바탕으로 세액을 결정을 하거나 아. 면세지를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1: 아.
0: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강우량이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1: 네.
0: 당시 이 시기가 세종이 공법 그러니까 연분 6등 전분 9등법을 고민하고 있던 시기인데
1: 네.
0: 핵심은 연분 6등은 풍과 흉을 정하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게 강우량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강우량과 치구기의 관계 그리고
1: 네.
0: 풍흉과 국가 재정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1: 네.
0: 이게 단순하게 지금처럼
1: 그러네.
0: 비가 많이 왔습니다. 적게 왔습니다. 오늘은 우산을 들고 나가세요.
1: 네.
0: 정도 이상의 정치적인 경제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1: 전분
0: 거죠.
1: 전분 6등법, 연분 9등법.
0: 네. 네.
1: 그 조세 제도의 어떤 기준이 되는 것을 그 적용할 수 있는 장치였던 거예요. 추구기가.
0: 그렇습니다.
1: 네. 그럼 이제 조선에서 추구기 생기기 전에는 우리나라 여름에 비 많이 오는데 강우량을 측정 안 했나요? 네.
0: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문종이 어떻게 강우량을 측정했는지 나오잖아요.
1: 땅에 뭘 꽂아서.
0: 땅을 파봤다고 했죠.
1: 아, 땅을 파서. 예.
0: 네. 근데 그 푼수가 각각 다르니까.
1: 땅에 따라 다르다.
0: 이거는 기본적으로 과학은 표준과 평균인데 이 표준과 평균이 안 맞으면 이거는 내가 과학자로서
1: 오차 범위가 너무 크다.
0: 너무 어떻게 보면은 연구 활동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세자가 판단을 한 거잖아요. 문종께서. 네.
1: 그러니까 비가 왔을 때 그 흙이 젖었을 때 그거를 파봤다는 거예요?
0: 그렇죠. 왜냐하면은 네. 치국이 이전에도 풍흉을 판단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으니까요.
1: 네.
0: 그러면 풍흉을 판단하는데 비가 내린 양을 결정한 상황으로 봐야 되니까 그렇다면 땅을 파봤다는 거죠.
1: 네.
0: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아니 이분들 너무 원시적인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1: 네.
0: 실제로 조선시대 강우량 측정과 관련된 보고를 우택보고라고 합니다.
1: 우택보고.
0: 네, 비우자에다가 그다음에 그 은택하다 할 때 택자가 되니까
1: 네.
0: 비가 내려서 덕을 본다, 은택을 본다 정도의 의미가 될 것 같고요.
1: 계책을 본다. 뭐
0: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그냥 비가 오면은 아 오늘 뭐 이렇게 우산도 그다음에 뭔가 다니는데 좀 불편하겠구나라고 했지만 농업사회였던 조선에서는 비님이 오시는 거거든요.
1: 아, 예, 너무
0: 그러니까
1: 반갑고.
0: 예, 그러니까 비 그 비에 은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도 이렇게 붙여서 썼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1: 네.
0: 이 보고가 조선시대에 상시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1: 네.
0: 다만 기록상으로는 태종 12년에
1: 네.
0: 그러니까 1412년에 이 우택 보고와 관련된 기록이 실록에
1: 네.
0: 처음 등장을 하는데요.
1: 네.
0: 물이 땅에 스며든 깊이를 가지고 이제 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들으면은 이 기준이 너무 비과학적이고 때에 따라서는 주먹구구식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1: 그러게요. 예.
0: 그렇지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기에 좀 부족함이 있던 것은 분명하고
1: 네.
0: 그 부족함 때문에 치구기가 발명된 것까지는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1: 네.
0: 그럼에도 지속되어 왔다라면은
1: 네.
0: 일정한 어떤 그
1: 방식과.
0: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지속됐을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1: 보고 시스템도 나름의 좀 체계화 방식이 있었을
0: 그렇죠.
1: 것이다.
0: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유효한 측량값을 이 우택보고 즉 땅에 물이 스며든 깊이를 재서
1: 네.
0: 파악하지 않았을까
1: 네.
0: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정값 없이 평균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필요한 측량기구 강우 측량기구가 바로 이제 치국이라는
1: 치국이다.
0: 점에서 조선 시대의 이 치국의 발명은

0: 이전에 있었던 우택 보고를 완전히 뒤바꾸는 새로운 체계를 만들었다.
1: 물론 당시에도 뭐 밀리미터 이런 단위는 없었겠지만 측량값, 수치로 표현을 했겠네요. 추구기가 등장하고 나서는.
0: 그렇죠.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구기를 처음에 이제 1441년에 만들었는데 그 제도는 1442년에 다시 한번 손을 본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두 척이라 그랬지만 현존하는 추구기는 1척 5촌, 그러니까 한 척 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숫자에 맞춰서 이제 그 자를 넣어서 강우량을 잴 수가 있었는데
1: 당시 그 척은 30cm 기준인가요?
0: 그 척은 주척이라고 하는 척을 써서 네. 20.8cm입니다.
1: 아, 그 정도.
0: 그러니까 대략 한 20cm 정도로 보면은
1: 1.5척이니까
0: 1.5척이면 높이가 30cm 정도라고
1: 예.
0: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우택 보고를 이제 1척을 10분의 1한 게 촌이잖아요.
1: 네.
0: 그러면은 그때 이제 보고가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은 1촌 7푼. 그러면은 1촌이 2cm고 그다음에 한 푼이 2mm니까 이걸 더하면
1: 3.4mm.
0: 요런 식으로 명확하게 이제 34mm 명확하게 이제 요렇게
1: 34mm죠.
0: 네, 이렇게 네. 이제 계산이 돼서 나오는 거고요.
1: 네.
0: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추구기의 역할이 풍흉을 정하는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짐작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예.
0: 자, 그런데 이렇게 세종 때 만들어 놓은 제도가 쭉 이어질 줄 알았는데 선조 때 기사가 나왔다가
1: 네.
0: 한동안 끊겨 버립니다.
1: 왜죠?
0: 임진왜란.
1: 선조니까.
0: 병자호란. 이 두 개의 양난을 겪으면서
1: 네.
0: 다시 기록에 뭐가 올라오냐면은 아까 우택보고에 등장했던
1: 땅파기.
0: 일서.
1: 일려. 돌아갔구나 다시.
0: 이걸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1: 왜요? 추구기가 있긴 있었을 거 아니에요.
0: 그래서 이제 네. 여기에 대해서 일단 우택보고가 예전에 비해서 치밀하게 매년 정해진 어떤 계통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통해서 행정이 좀 느슨해졌구나. 이 시기에 이제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네. 행정의 어떤 이완이 일어나거든요.
1: 네.
0: 더불어서 중요한 게 전쟁 통해 모든 추구기가 사라져버렸어요.
1: 아, 추구기가 소실됩니까?
0: 네. 사라져버렸는데 그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면서 예. 그냥 없는 채로 야, 우택보고는 해야 되니까.
1: 다시 호미 쟁기로 돌아가.
0: 그렇죠. 그래서 일서, 일려, 읍진 이런 방식으로 내용이 달라지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1: 그럼 이후에 추구기는 다시 등장을 하나요?
0: 우리가 추구기를 알고 있잖아요.
1: 네, 알고 있죠.
0: 임진왜란 때 다 사라졌는데 네. 우리가 모양을 알고 있다면
1: 등장을 한 걸 텐데.
0: 등장을 한 실제로
1: 거죠. 실제로 활용도 했을까요?
0: 그렇죠.
1: 예, 예.
0: 그래서 이 추구기가 한동안 추구기 없는 암흑의 세상에 살던 조선을 구원한 임금님이 바로 누구냐면은요.
1: 예, 예, 예.
0: 영조 임금입니다.
1: 아, 영조 때.
0: 네. 영조 임금이 세종 때의 여러 제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여러 자료를 보고 있었어요.
1: 세종 발악이라고 하셨죠.
0: 세종 발악입니다.
1: 예.
0: 그래서 청계천에 수표도 있었는데 그것도 다시 세우고 준설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우량 관련된 즉 강우량을 측량했다라는 기록을 확인을 합니다.
1: 네.
0: 그러면서 동시에 추구기의 존재를 확인하게 되고요.
1: 네.
0: 그 규범이 내부에 있었으니까
1: 네.
0: 그러면은 이것대로 추구기를 다시 복원해라 라고 명을 내리고요.
1: 네.
0: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창덕궁,
1: 네.
0: 경희궁을 포함해서 전국 팔도 그다음에 두 곳의 유수부에 설치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1: 네.
0: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라고 하냐면 세종께서 일풍일우 바람 한 점 그다음에 비 한 방울도 귀하게 여겼는데 나도 그 뜻을 이어가겠다라고
1: 예.
0: 했었는데요.
1: 네. 이런 거 보면 진짜 좋은 왕이에요, 영조.
0: 그럼요. 예. 영조의 예. 정치는 약간 그러니까
1: 성군의 면모가 있습니다, 진짜.
0: 그러니까 예. 그 어떤 왕실 역사와 정치를 조금 구분해서 보셨으면
1: 네.
0: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1: 네.
0: 더불어서 추구기와 함께 예전에 보니까 받침대도 있었다. 그러니까 그 받침대도
1: 그 네모 받침대.
0: 그렇죠.
1: 아, 그렇죠
0: 그 추구대라고
1: 그렇죠.
0: 하는
1: 예, 돌로 된 거. 예.
0: 그것도 만들어서 정확하게 측량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우택 보고 체계가 다시 어떻게 돌아가냐면 일서일려가 아니라
1: 다시 추구기
0: 한 푼 한 치 뭐 두 푼 두 치 이런 방식의 숫자 개념으로
1: 네.
0: 완성이 되었고요.
1: 네.
0: 그리고 이제 이 시기는 무엇보다도 조선 전기는 세금이 사람 머리에도 매겨지고 땅에도 매겨지고
1: 네.
0: 이랬었는데
1: 예.
0: 조선 후기로 가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동법의 등장으로 거의 모든 세금이 땅에 매겨집니다.
1: 예.
0: 그러니까 풍흉은 오히려 조선 전기보다 더 중요해진
1: 그러네요.
0: 상황이었으니까 이 세금 제도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을 거다라는 걸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즉 이 추구기라는 것에 놀라기도 하지만 아 이거 세계 최초야 라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영조 이후에
1: 네.
0: 무려

0: 6,000일, 7,000일 동안을 이 강우 기록을 남겨놓았다라는 점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대단하고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최장기 연속 강우량 측정 기록이라는 점.
1: 이건 진짜 대단한 거예요.
0: 네. 이런 면에서 이 측우기가 또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구나. 이런
1: 알 수가
0: 것들을 볼 수가
1: 있네요.
0: 있습니다.
1: 나중에 이 기록에 관심을 가졌던 일본 사람 한 명이 있다던데요.
0: 네, 1907년 대한제국에 이제 촉탁으로 왔던 초대 인천 측우 소장이었던 일본인 와다 유지라는 인물인데요.
1: 네.
0: 이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1: 이 기록을 보고, 예.
0: 조선 대한제국
1: 스바라시.
0: 무서운 나라구나.
1: 무서운
0: 정말
1: 나라구나.
0: 무섭다라고
1: 철저하다.
0: 느꼈을 거예요.
1: 예.
0: 아무튼 자기는 연구자고 학자니까
1: 네.
0: 이 1776년부터 1907년까지에 이르는 우량표를 기초를 만듭니다.
1: 네.
0: 그리고 자신이 조금 더 연구를 해서 1914년까지 있게 되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130년 정도의 우량표를 만들게 되는데요. 다만 이때는 치밀하게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약간의 오차가 좀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그걸
1: 네.
0: 아까 김일공 교수님이 조금 더 보정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1: 그런데 말입니다. 조선 후기 들어서 다시 측우기가 점점 사라졌다고 하네요.
0: 네.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만들기도 쉽고
1: 네.
0: 그다음에 나라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었으니까 여러 곳에 있었을 텐데 놀랍게도 근대 현대 그러니까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이 측우기와 관련된 기록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해서요.
1: 네.
0: 1915년경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측우기는 한 5개 정도 그다음에 측우기 받침대 화강석으로 만든 것도 한 10개 정도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 예.
0: 뭐 그래도 괜찮을 수 있다. 왜냐면 팔도에 감영에 보냈고
1: 예.
0: 뭐 유수부에 보냈고 궁궐에 썼으니까.
1: 네.
0: 그런데 광복이 되었을 때
1: 예.
0: 우리 손에 측우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1: 왜 일본이 가져갔나?
0: 그러니까요. 그래서 없어졌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1: 하나도 없다고요?
0: 하나도 없었어요.
1: 예, 예, 예.
0: 그러니까 문헌상으로 남아 있으니
1: 예.
0: 마치 이제 우리가 문헌을 통해서 자격로를 복원하는 것처럼
1: 예.
0: 그렇게 복원을 해야 되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던 참이었었고요. 다만
1: 예.
0: 측우 받침대, 그러니까 화강석으로 만든 측우대만 한 5개 정도가 남아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1: 예.
0: 그러다가 우연히
1: 네.
0: 일본에 조선 측우기 하나가 있다라는 거를 확인을 합니다.
1: 아, 일본에 예.
0: 누가 가져갔는가 봤더니
1: 예.
0: 앞에 그 강우량을 기록했던
1: 와다유지.
0: 그 사람이 가져간 거예요.
1: 아.
0: 그래서 우리 기상학자들이
1: 네.
0: 그를 오랫동안 설득해서
1: 네.
0: 1971년
1: 네.
0: 우리나라에 환수가 됩니다.
1: 아, 환수가 됐구나. 그럼
0: 네.
1: 지금 조선 측우기 우리나라에 있는 거 하나네요.
0: 하나입니다.
1: 환수한 측우기, 금형 측우기라고 하나 보네요.
0: 네.
1: 마치면서 어디 가서 볼 수 있나요?
0: 네. 네. 저 측우기가 이제 금형 측우기여서
1: 네.
0: 나는 그럼 공주로 가야겠다.
1: 네.
0: 공주의 감형터가 있거든요.
1: 예, 예, 예.
0: 근데 아쉽게도 이제 거기는 지금 학교가 들어서 있고. 네,
1: 공주 가면 안 돼요?
0: 네. 네. 네. 네.
1: 공주에 네. 없습니다.
0: 이 측우기는 이제 서울 종로 송월동에 있는 국립기상박물관에 보관 전시되어 있습니다.
1: 예.
0: 2020년에 문을 연 이제 새로운 박물관인데 건물 자체는 좀 오래된 건물입니다. 1932년에 건축해서 오랫동안 기상청으로 쓰던 건물이었기 때문에
1: 네.
0: 전체 그 분위기가 기상과 관련된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 안에 가장 중심 공간에 금형 측우기 국보 그리고 세자였던 문종이 세종 때 만들었으며 영조 때 다시 복구했던 그
1: 내려.
0: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달에
1: 네.
0: 날씨 좋으니까
1: 좋죠.
0: 그
1: 네.
0: 기상박물관 근처가 여러 가지 볼거리가 많거든요.
1: 아, 그렇죠.
0: 경기궁이 뒷길로 쭉 올라가면 바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다만 그 박물관이 있는 입구에서 약간 경사가 좀 심한 언덕
1: 운동해야 돼요. 예, 현대인들 운동해야 됩니다.
0: 가시지만
1: 예.
0: 올라가셔서 볼 수 있는 것들은
1: 보물이에요. 보물.
0: 국보가 있으니까
1: 예, 맞습니다.
0: 한번 가보셔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그러게요. 예, 저도 한번 들러봐야겠네요. 자, 오늘 발명의 날을 맞아서 세계 최초의 우량계이자 자랑스러운 우리의 국보 측우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박광현 선생님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또 눌어붙었네.
3: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4: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5: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6: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0: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1: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0: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2: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전?
2: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어렸을 때 추국이 모양만 봤을 때는 아우 저게 뭐 저렇게 대단한 발명품인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 제대로 알고 나니까 추국이라는 물건 그 자체도 훌륭하지만 그러한 발명이 있기까지의 국가적인 시스템과 또 백성을 위하는 어떤 애민 정신이 추국에 담긴 진정한 가치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쪼록 올해 봄비는 좀 충분히 오고 여름비는 적당히 오길 바라면서 추국이 편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잡지사 오늘 셔터 내립니다.

0: 이 캠페인은 경기관광공사와 함께합니다.
1: 서울의 365일 서울특별시의회는 숫자로 증명합니다. 3. 3,094건의 행정사무감사 조치로 막힌 민원은 뚫고 낭비되는 세금은 철저히 막았습니다. 6. 62조 원의 서울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오직 민생과 안전, 미래에 집중 배치했습니다. 5. 519건의 새로운 조례들이 서울 시민의 일상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365일 시민의 삶을 힘차게 이끌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3: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노사 간 성과급 협상을 중재하고 있는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밤 10시 정도면 합의가 되거나 조정안이 나오거나 가부가 결정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박 위원장은 현재 정부 세종청사에서 진행 중인 삼성전자 노사 2차 사후 조정 중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밤 10시까지 노사의 내부 검토를 기다린 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노사에 조정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한일 정상이 마주앉아 공동의 대응 전략을 모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와 경북 안동에서 정상회담을 연 뒤 공동 발표문에서 최근 중동발 공급망과 에너지 시장 불안정에 관해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국 간 LNG 협력을 확대하고 원유 수급, 비축과 관련한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한편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의

0: 자원 공급망 협력도 심화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루었다고 전했습니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를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 신경전이 가열되는 모습입니다. 민주당 김용남 후보와 혁신당 조국 후보 모두 다자구도에서 승리를 자신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조국 양보론을, 혁신당은 김용남 자질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양측 간 단일화 논의는 교착상태에 빠진 양상이지만 선거 구도 자체가 요동칠 경우 단일화 압력이 가중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됩니다.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선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와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단일화 문제를 놓고 치킨게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 하정우 후보가 우세한 상황이지만 두 후보 모두 완주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한 후보가 당선되는 것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못 볼 것이라고 언급할 정도로 국민의힘 지도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민주당이 어부지리 효과를 누릴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피해자가 가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유튜버에게 유출했다가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밀양 사건 피해자 A씨와 그의 동생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피해자 신분으로 확보한 판결문을 통해 가해자의 실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2023년부터 2024년 사이에 유튜버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46주년인 어제 군사정권 시절 비극을 연상하게 하는 탱크데이 이벤트를 진행한 데 대해 외신들도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해당 이벤트를 부적절한 마케팅으로 일컬으며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군부의 진압으로 시민 수백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이번 캠페인이 진행됐다고 지적했습니다. AFP통신은 탱크데이 표현에 대해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시위대를 진압하는 데 사용된 군용 차량을 연상시킨다는 광범위한 비판을 불러일으켰다고 분석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늘은 제주도에 비가 오겠고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제주도는 새벽부터 충청권과 남부지방은 낮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CBS 뉴스 이명희였습니다.
1: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0: 8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세바시 아나운서 송인찬입니다. 라디오 세바시는 CBS의 대표 강연 콘텐츠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를 오디오로 듣는 시간입니다. 세바시는 오늘을 사는 많은 이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위한 지식과 경험을 전하기도 하고요. 마음을 보듬는 방법,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 같은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를 명쾌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바시에서 소개된 명강연들 뽑아서 라디오 세바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라디오 세바시 오늘 준비한 주제 비움과 채움입니다. 오늘 첫 번째 준비한 강연은 나이 들고 지친다고 포기하지 맙시다. 방송인 조혜련 씨의 강연 준비했습니다. 어떤 분이 물어봤대요. 조혜련 씨,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요?

0: 마냥 즐겁고 에너지 넘칠 것만 같은 조혜련 씨도 가끔 힘이 들 때가 있답니다.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힘을 얻는다고 하는데요. 광고 듣고 조혜련 씨의 이야기에서 찾아보시죠.
1: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5: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4: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2: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3: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4: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0: 기다리고
1: 입학지원 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안녕하십니까. 야, 실물로 보니까 너무 예쁘죠. 예, 화면이 안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극복하고 방송을 32년째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 저는 오늘 나이 들고 지친다고 포기하지 말자 이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사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나이가 들면은 에너지가 이렇게 떨어지고 뭔가 몸도 안 좋아지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올라오잖아요. 저도 그런 순간을 뭐 말씀 안 드려도 산전수전, 공중전, 화생방전까지 겪은 거를 많이 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때마다 저는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사실 제 에너지의 원천은 여러분, 인정받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난 무조건 아들이었어야 돼. 엄마가 10달 동안 아들아, 엄마를 살려줘라 했는데 딸로 태어났잖아요. 남성 호르몬은 많아. 근데 딸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천덕꾸러기처럼 살아서 엄마가 대학 가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대학을 갔어요. 공부하지 말라면 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부정적으로 이렇게 나한테 얘기한 게 상당히 긍정적인

에너지로 제 인생을 좌지우지했던 거죠. 그래서 인정받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것이 에너지 원천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열심히 살고 뭔가를 해내도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막 달리기를 했어. 그리고 결승선에 딱 도착했어. 그런데 뭔가 허무하고 마음이 허여지고 이게 만족하지 못하는 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아는 동생이 제가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개발서를 몇 권을 주더라고요. 그 책을 읽고 제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읽어보신 거예요. 왜 긍정적인 에너지로 이렇게 끌어당기면 내 것이 되고 막 이러면서 이제 에너지가 나왔죠. 그러고 나서 또 열심히 한번 살아볼까 하는데 결국은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쩌지 못하는, 그러니까 내 인생을 내가 마음껏 이렇게 좌지우지하면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는 내 인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죠. 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너무 괴로울 때 이 인생은 언제 끝나지? 요거는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봐요. 언젠가는 갈 거 아니에요. 나는 안 갈 거야 하고 버텨봐야 친구도 없고 갈 때 가야 돼. 그래서 저는 미래일기를 써봤어요. 정말 힘들었을 때. 근데 제 인생이 마지막이 2070년 5월 3일이더라고요. 딱 100세 되는 뭐 더도 덜도 말고 딱 100대 저는 이제 마무리할 건데 그 생각을 해봤어요. 100세 때 어떻게 마무리하면 좋을까? 딱 100세야. 그런데 정말 막 350평 막 아파트야. 그게 뭐 그렇게 화장실도 아주 가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100세인데 멋진 스포츠카가 있어. 그거 타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돈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것은 100세에게 그렇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럼 뭘 하면은 내 인생 마지막이 가장 기쁠까? 그리고 딱 이제 정점을 딱 찍는 그 상상을 해봤더니 그날도 일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인데 조혜련을 부른 데가 있는 거예요. 세바시처럼. 그래갖고 제가 이 미래일기 쓴 것은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이었어요. 거기 20대 애들이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100세가 간 거야. 그리고 아나까나 이렇게 잘 나가지는 못해. 아나까나 이러면서 할매가 너무너무 힘들고 그랬는데 이봐라 너네보다 80살이 많은데 이렇게 해냈자니 너네의 인생은 정말 끝까지 화이팅하면 되는 거야 하면서 다 끝났어. 그리고는 이제 에너지를 썼으니까 이게 차를 타고 집에 가는데 노골노골노골 하잖아요. 그래서 아우 졸리다 하고 있는데 배터리 다 되면 해바라기 이게 돌아가면서 절대 안 켜지잖아. 그렇게 제 배터리가 다 된 거예요. 그러면 되겠다. 그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되게 에너지가 이제 솟아나게 된 거죠. 아, 그리고 이제 바로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이제 결혼 10주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남편하고 이렇게 여행도 가고 했는데 남편은 사실 크리스찬이었어요. 전 다른 종교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듣지 않았죠. 근데 어찌됐든 존댓말을 해준다라는 그 조건으로 교회에 가게 되고 제 눈에 들어온 거는 성경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인생이 달라진 게 있다면 성경을 읽으면서 남편한테 또 사랑도 받고 그렇게 긍정적인 에너지가 나오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도전을 했는데도 행복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뭘 해도 이게 과정이 너무 재밌고 그리고 그거를 도전하는 데 있어서 나도 모르게 에너지가 엄청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면서 또 내가 살면서 가슴 떨리는 일 지금은 별로 없잖아. 임영웅 씨 좋아하는 영웅시대는 정말 임영웅 씨 보면 가슴 떨리고 그런 건 있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이 없잖아.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뭘 하면 가슴이 뛸까? 저는요 축구할 때 가슴이 너무 뛰어요. 나 골키퍼잖아. 골 때리는 그녀들 공 막을 때 이거 승부차기 할 때 그럴 때 막 심장이 터져요. 그거 뭐라고. 그래갖고 하다가 전방 십자인데도 나갔잖아. 정말 좌절을 맛봤어요. 웬만한 축구 선수들이 나간다는 전방 십자인데가 나갔을 때 아 이렇게 열심히 살고 왔는데 이건 엄청난 시련이거든. 왜? 1년 동안 재활을 하고 그 긴 시간을 버텨내야 되거든요. 버텨냈잖아요. 시간이 지나니까 네 또 버티는 힘이 생기고 그리고 나서 다시 축구에 복귀를 했어요. 정말 그때는 앞이 안 보이는 것 같고 끝났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걸 또 견뎌내니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가슴 뛰는 일이 뭘까라고 생각을 했더니 뮤지컬이더라고. 제가 어느 날 옥주현 씨의 레베카를 보러 갔는데 가잖아요. 레베카!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보는데

뭐 심장이 두근두근 뛰는 거야. 내가 그 역할을 맡지는 않겠지만 나도 저 무대에 서서 진짜 멋지게 노래를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감히 조혜련이 개그맨인데 그거를 도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해야지. 응? 그래가지고 1년 반 전부터 노래 레슨을 시작했어요. 사실 그 레슨을 하면서 다리를 다쳐서 그 지하에 연습 갈 때 막 목발을 짚고 가고 그렇게 연습을 했죠. 그리고 나서 얼마 전에 메노포즈라는 멋진 뮤지컬을 했습니다. 이야, 진짜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대충 제가 55세니까 요 정도 되면 이제 뭐 마무리하고 그냥 모르겠어 그냥 사는 거야 온갖 쑤시고 이러면서 그냥 좀 살짝 이게 삶을 단순하게 정리하는 그런 삶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말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이제 열심히 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아니 조혜련 씨 왜 그렇게 열심히 사세요? 라고 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요 없는 공급이라고. 아무도 내가 공급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원하지 않았는데 바나나 날라밤바 하니까 다 좋아했잖아. 팔 흔들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내가 이렇게 잡겠더라고. 바나나 날라만 하겠어요? 다음에 또 딴 것도 해야지. 어? 레몬도 날라야지. 그런 식으로 진짜 제 인생은 수요 없는 공급이었어. 그런데 그렇게 들이대다 보니까 공급이 생기는 거야. 저기요 저 아이돌인데요. 조혜련 씨, 저희랑 챌린지 좀 해줘요. 오, 그래서 재배원, 뭐 투바투, 진짜 멋진 친구들하고 같이 챌린지도 하고요. 그리고 KBS에서는 사실 아나까나가 수준 미달로 심의가 안 났거든요. 근데 바나나 날라가 심의가 났잖아. 그래서 사실은 어제 김해에서 열린 음악회를 하고 왔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도 어깨에 담이 오고 바나나 날라 춤을 출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어떡해. 그래서 지금 진통제를 두 개를 먹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막 주고 막 조혜련 아마 사랑해요 이런 에너지를 받으니까 팔이 올라가더라고요. 저도 50견오고 저도 이제 완경기가 되고 관절도 아프고 비 오면 전방 십자인데 나간 것도 아프고 나도 그래요. 그리고 어떤 때는 좀 다운될 때도 있고 남편한테 맞추기 힘들어서 어떡하나 싶기도 하고 우리 아이들도 걱정되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 삶을 살면서 계산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요거는 좀 돈이 되는 거 아닌가, 아 요거는 하면 안 되는 게 아닌가를 가득 채워서 일단 시작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뮤지컬 할 때 어떤 음향 감독이 너무도 신나게 뜨개질을 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 뜨개질을 하는데 정말 마치 섬소목수 뭔가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하는데 그 눈빛이 너무 멋졌어요. 여러분들이 무엇이든 좋으니까 정말 내가 꽂히는 거 이거 하면 가슴 뛰는 거 그거 한두 개 정도 도전해보는 거 어떨까요?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한테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끝까지 살아내는 것이 진짜 성공입니다. 제가 강호동 씨하고 얘기했던 게 있어요. 혜련아, 인생은 성공과 실패가 있지? 하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그렇지. 틀렸다. 뭐가 실패고? 뭐 저 주식 떨어졌으면 실패야? 대학 떨어졌으면 실패야? 아프면 실패야? 인생은 끝까지 살아내면 그게 성공이다. 그러니까 인생은 성공과 과정만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엔딩의 그 목표, 그 목적, 그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이 너무너무 신나고 재밌더라고요. 어쩌면 파도타기를 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저에게도 앞으로 그런 시련이 있을지 모르죠. 그런데 저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그리고 전 세계를 아우르는 우리 멋진 사람들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삶을 살면 여러분은 성공자입니다. 우리는 살아내는 사람이니까요. 감사합니다.

0: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비움과 채움이라는 주제로 만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연, 나이 들고 지친다고 포기하지 맙시다. 방송인 조혜련 씨의 강연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보내드린 음악은 둘리스가 부른 원티드, 조혜련의 바나나날라 감상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보내드릴 강연은요, 맛잘알이 되는 것으로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문정훈 서울대학교 푸드비즈니스랩 교수의 강연 준비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나름 최고라는 셰프들이 서바이벌 경쟁까지 벌이는 나라입니다.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라고 하고 음식으로 100일장까지 열 만큼 음식에 진심인데요. 여러분은 음식에 얼마나 진심이신가요? 문정훈 교수는 미식가는 누구나 될 수 있고 또 수많은 맛이 주는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단 두 가지만 하면 말입니다. 알고 맛있게 먹으면 그게 미식가라는 이야기. 지금부터 들어보시죠.
1: 자, 여러분은 미식가이신가요? 네. 먼저 미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미식을 실제 좀 고급스러운 음식 경험으로 정의하는 경우도 있고요. 좀 정교한 예술의 어떤 장르로 정의하기도 하고요. 또 음식을 좀 뭐라고 그럴까요? 그 맛을 감상하는 미각과 취향으로 좀 정의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그 다양한 정의들 중에서 오늘은 좀 어려운 용어이긴 한데요. Sophistication. 이 우리말로 정확하기가 조금 정확하게 번역하기가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요. 아마 가장 비슷한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면 아마 세련됨이라고 하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뭐, 그 친구는 티셔츠를 고르는 취향이 좀 세련되었는데? 라고 할 때 그 세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딱 이 sophistication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잘 어울리는 티셔츠가 뭔지 잘 알고 어떤 상황에 어떤 티셔츠를 입고 나와야 하는지를 잘 안다라는 거죠. 여기서 세련된다라고 하는 것은 꼭 비싸고 고급스러운 티셔츠를 입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즉 이 관점에서의 미식, 즉 음식에서의 세련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입맛에 맞는 음식이 무엇인지, 어떤 요리를 할 때 어떤 식재료를 써야 하는지를 잘 아는 것. 그게 음식에서 세련된 것이고 그게 미식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럼 여기에서 여기 오신 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과연 미식가일까? 우리 서울대학교 푸드비즈니스랩에서는요, 내가 특정 식재료에 대해서 세련된 사람인지, 즉 자신이 미식가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좀 복잡한 내용이긴 한데요, 오늘 세바시에서는 좀 간단하게 판단할 수 있는 세 가지 기준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기준으로 여러분이 특정 식재료에 대해서 세련된 소비자, 즉 미식가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번에는 커피에 대해서 한번 이 기준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죠. 첫 번째, 나는 커피에 대한 내 취향이 뭔지 잘 알고 있고 내 나름의 평가 기준이 있다. 한번 자기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두 번째, 나는 커피에 대해 다양한 경험을 해봤다. 어떤가요? 세 번째, 나는 커피에 대한 경험과 의견을 내 지인들과 함께 나눈다. 뭐 대화를 나눈다라거나 뭐 SNS에 내 의견을 뭐 올린다라거나 뭐 댓글을 해서 이야기를 뭐 나눈다라거나, 이 세 가지 기준에 대해 만약 여러분들께서 대체로 난 좀 그런 것 같아 라고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셨다면 아마 여러분은 커피에 대해서 상당한 미식가적

경지에 이제 올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커피에 대해 미식가가 만약 좀 아니라고 예, 판단을 하셨다고 해서 조금 실망하셨나요? 굳이 뭐 특별히 실망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커피에 대해서 미식가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다른 품목, 예컨대 사과라거나 쌀, 소고기, 와인, 라면, 뭐 특히 뭐 라면에서도 충분히 미식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세련된 미식가가 있는 게 왜 중요할까요? 네, 세계적인 석각 하버드 비즈니스스쿨의 마이클 포터에 의하면 특정 품목의 구매자의 세련된 구매자의 그 비중이 높을수록 그 나라에서 그 해당 품목 산업의 경쟁력이 발전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수요가 그 나라의 수요가 더 세련될수록 공급 쪽이 그 세련된 수요를 맞추기 위한 더 뛰어난 상품을 출시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 와중에 전반적인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위에 던졌던 이 세 가지 기준을 한번 이번에는 라면으로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나는 라면에 대한 내 취향이 뭔지 알고 있고 내 나름의 이 라면에 대한 평가 기준이 있다. 자, 자기 자신에 한번 던져보십시오. 두 번째, 나는 라면에 대해 다양한 경험을 해봤다. 세 번째, 나는 라면에 대한 경험과 의견을 내 지인들과 다양하게 나누고 있다. 어떻습니까? 아까보다 조금 더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습니까? 네. 자, 사실 저희 서울대학교 푸드 비즈니스 랩에서는요, 실제로는 좀 더 복잡하긴 했지만 이 세 가지 기준을 국내 소비자 1,500여 명에게 실제 물어보고 그분들의 수년 동안의 라면 구매 영수증, 실제 라면을 구매했던 영수증들을 수집해서 분석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흥미로운 현상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라면에 있어서 미식적인 경향이 높은 분들일수록 같은 기간 동안 라면 구매액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크게 관찰이 됐고요. 또 라면을 더 다양하게 구매하고 있었고 또 신제품 라면이 출시되었을 때 그 신제품 라면을 구매할 확률이 유의하게 더 높다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하였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나요? 라면 미식가 분들이 라면 산업의 성장, 라면 산업의 경쟁력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거죠.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요. 이 기준을 한국의 소비자, 일본, 중국, 미국, 유럽 등의 전 세계 어느 국가의 소비자에게 조사를 해보더라도 아마 이 라면에 대한 이 미식가적 경향은 아마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가장 높게 나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전 세계 라면 시장을 우리나라 라면 기업들이 휩쓸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라면 제조사들이 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는 것은 실은 여기 계신 분들,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세련된 라면 미식가들이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나라 라면 제조사들이 라면 미식적 경향이 높은 한국 소비자들 입맛에 맞추다 보니 어느새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그런 라면을 생산하는 나라가 되어버린 거죠. 믿기지 않겠지만 이게 사실입니다. 토마토로도 한번 해봤는데요. 토마토에 대한 미식적 경향이 높은 이 사람들이 토마토에 대한 지출도 더 크고 즉 더 많이 구매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더 다양하게 구매하고 새로운 품종의 토마토가 나오면 그 새로운 품종에 대한 이 토마토의 탐색적 구매도 더 많이 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통계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토마토 산업의 발전도 이런 미식가들이 이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소고기만큼은 아니지만 최근에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미식가적 성향을 보이기 시작한 품목이 있는데요. 그게 돼지고기입니다. 돼지고기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2010년대 중반에 우리나라에 이베리코 돼지고기가 들어왔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네, 스페인의 토종 흑돼지이죠. 예,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먹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아, 돼지고기에도 품종이 다르면 맛이 다를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그때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베리코 돼지고기가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이 돼지고기 시장을 빠르게 양분하기 시작합니다. 고급육 시장을 이베리코가 장악을 하고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한도는 일반 중저가 시장의 포지셔닝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지금부터 제 스토리인데요. 어느 날 우리나라의 모 국가기관에서 절 찾아옵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수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나라 돼지고기 시장이 이러다가 이베리코 돼지고기 때문에 망할 것 같아요.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베리코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뭘 해야 하는지 좀 제안을 해주세요 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서 이베리코 돼지고기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R&D 전략을 제가 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주도에 갔었는데 그때 우리나라 그 제주도 흑돼지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주도 흑돼지도요, 사실은 계통이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진짜 재래돼지의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은 그 특유의 육향과 진한 맛이 있어가지고요. 아, 이거면 이베리코 돼지랑 경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그때 이제 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때가 2018년이었습니다. 송훈 셰프님이라는 분을 제가 찾아갔습니다. 당시 이 송훈 셰프님이 식재료를 한참 연구 중인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주도에서 흑돼지를 찾아다니다가 그 우리나라의 이 그 재래 흑돼지의 유전적 특성을 물려받은 난축 맛돈이라고 하는 이 흑돼지 품종을 알게 되었습니다. 봤더니 육향이 아주 좋고 좀 믿기지 않으시겠습니다만 돼지고기인데 등심에 마블링이 쫙 끼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돼지 품종입니다. 게다가 생산성도 좀 굉장히 좋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제가 송훈 셰프님한테 이 그 돼지 품종을 소개시켜드리면서 이 돼지고기로 이베리코를 극복할 수 있는 멋진 메뉴로 꼭 개발해달라고 부탁을 당시 이제 드렸습니다. 그래서 송훈 셰프님께서 이 돼지가 뭔가 싶어가지고 제주도에 내려가셔서 이 돼지고기를 가지고 연구를 하셨습니다. 이 돼지를 가지고. 그래서 송훈 셰프님이 이러한 육질의 특성을 잘 활용해서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셔가지고 크게 성공을 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이 난축 맛돈을 이베리코와 대등한 수준의 고급 돼지고기로 소비자의 인식 수준을 이렇게 올려놓으시는데 이제 성공하시죠. 그래서 이제 난축 맛돈은 국내 고급 식당의 고급 식재료로 이제 취급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애초에 이 난축 맛돈이라고 하는 품종의 돼지는 잘 알려져 있지가 않아 가지고요. 당시 제가 처음에 이 제주도에서 쭉 돌아다니면서 품종들을 이제 알아보고 다녔을 때 고작 한 개 농장에서 2천 마리밖에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좋은 식재료로 알려지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는 8개 농장에서 6,800마리로 오히려 개체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1만 마리로 개체 수가 더 늘어난다고 예,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다섯 배가 늘어난 거죠. 재밌지 않습니까? 그죠? 식재료로 더 많이 쓰니까 오히려 개체 수가 더 늘어나는 겁니다. 예. 자, 이렇게 셰프님도 잘 됐고 생산자분들도 또 돈을 더 많이 예, 벌게 되면서 산업 자체도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다 잘 된 거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와, 교수님도 돈 많이 버셨어요? 이렇게 하는데 네, 저는 다 잘 돼서 저는 기쁩니다. 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요, 이베리코를 거쳐서 난충맛돈이 알려지면서 돼지고기에 미식을 하는 소비자들이 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우리나라의 제주도에 있는 재래돼지, 경북에 있는 경북형 재래돼지, 버크셔, 버크셔 K, 우리흑돈 네, 등의 이런 다양한 품종의 돼지고기들을 시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급 시장을 차지하고 있던 스페인산 이베리코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자연스럽게 떨어졌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네. 소비자들의 이런 미식 생활이 국내 돈육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또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이 돼지고기들은 육향이라거나 맛의 측면에 있어서 서로 굉장히 다릅니다. 여기 계신 분들 꼭 자신의 그 취향에 맞는 그 돼지고기를 찾는 미식 생활을 예, 해보시기를 예, 바랍니다. 네. 우리는 매일 먹습니다. 누구나 하루에 두세 끼는 꼭 먹죠. 이왕 먹는 거 농업의 발전, 식품산업의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미식가가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딱 두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먼저 관성적으로 습관적으로 구매하던 것을 바꾸어 보는 겁니다. 쌀도 한번 매번 드시는 거 드시지 말고 다른 쌀로 한번 바꿔 보세요. 커피도 매번 드시는 거 드시지 말고 한번 다른 커피로 한번 바꾸어서 드셔보시는 겁니다. 고급을 사서 드시라는 의미가 아니라 탐색적 구매를 해보시라는 거죠. 그러면서 각 식재료별로 내 취향이 뭔지, 우리 집 아이들의 취향이 뭔지를 찾는 그런 모험을 떠나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름을 즐겨보십시오. 그게 바로 미식의 시작입니다. 둘째, 미각적으로 뭔가 다른 걸 느끼셨다면 그 다름이 어디서 오는지를 한번 찾아보시는 겁니다. 요즘 인터넷에서 이런 정보들을 너무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예, 품종이 달라서 이 맛과 향이 다른 건지, 재배 방법이 달라서 다른 건지, 산지가 달라서 다른 건지, 그걸 찾아보고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그냥 그렇게 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미식입니다. 그리고 좋은 게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나누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산업이 발전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미식이 세상을 바꿉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를 오디오로 듣는 시간,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비움과 채움이란 주제로 준비했고요. 첫 번째 강연, 나이 들고 지친다고 포기하지 맙시다. 방송인 조혜련 씨의 이야기 들으셨습니다. 두 번째 강연은 맞자랄이 되는 것으로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문정현 교수의 강연 보내드렸고요. 이어서 성기환이 부른 라면을 끓이며 윤종신 팥빙수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라디오 세바시는 리타 칼립소가 부른 페이퍼 마셰 보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송인찬이었습니다.

0: CBS
1: 농업이 AI를 만나 데이터로 흙을 읽고 자동으로 관리하는 스마트 농업시대. 충청남도는 지금 청년 농업인의 미래를 함께 키워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교육부터 창업까지 청년의 꿈이 현실이 되는 곳,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수도 바로 충청남도입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선두주자 충청남도와 함께합니다.
2: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슈!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3: 인천이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4: IH
3: 인천도시공사.
5: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6: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5: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7: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8: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파업전 마지막 노사 협상의 최종 시한이 오늘 밤 10시로 정해졌습니다. 노사 사후조정회의를 주재하는 중앙노동위원회 박수근 위원장이 제시한 합의안을 두고 현재 사측은 검토 중이고 노조는 대기 중입니다. 만약 10시까지 노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중노위원장은 조정안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사측이 받아들이면 노조 조합원 투표가 이어지고 이를 통해 합의 또는 파업이 결정되는 반면, 사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중노위 차원에서 조정안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중동전쟁 장기화로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커지자 한국과 일본이 한일정상회담을 계기로 원유와 석유 제품 스와프 체계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양국은 우선 원유, 석유 제품 분야에서 어느 한쪽에 공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 물량을 서로 융통하는 스와프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수급 위기 상황 발생 시 불필요한 수출 제한 조치를 자제하고 원유 조달과 운송 분야에서도 긴밀히 협력해 주요 자원 생산국과의 협상력과 물류 안정성을 함께 높인다는 구상입니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5.18 광주 민주화운동 46주년인 어제 군사정권 시절 비극을 연상하게 하는 탱크데이 이벤트를 진행한 데 대해 외신들도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해당 이벤트를 부적절한

0: 마케팅으로 일컬으며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군부의 진압으로 시민 수백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이번 캠페인이 진행됐다고 지적했습니다. AFP통신은 탱크데이 표현에 대해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시위대를 진압하는 데 사용된 군용 차량을 연상시킨다는 광범위한 비판을 불러일으켰다고 분석했습니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피해자가 가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유튜버에게 유출했다가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밀양 사건 피해자 A씨와 그의 동생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피해자 신분으로 확보한 판결문을 통해 가해자의 실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2023년부터 2024년 사이 유튜버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여야는 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국회 본회의를 다음 달 5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조정식 국회의장 후보와 남인순 국회 부의장 후보를, 국민의힘은 박덕흠 국회 부의장 후보를 선출했습니다. 다만 여야는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 등을 두고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올해 중으로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를 방문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루덴코 차관은 올해 안에 방문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9일 러시아에서 열린 2차 세계대전 승리 기념일 81주년 열병식에 맞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를 찾을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김 위원장의 방문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가자 전쟁이 시작된 이후로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추가로 점령한 땅이 약 1,000제곱킬로미터에 달한다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내일과 모레 전국이 흐리고 전국적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CBS 뉴스 이명희였습니다.
1: CBS 당신이 누릴 수 있는 생활 수준보다 일부러 조금 더 낮은 수준의 생활 양식을 유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신의 의지로 검소한 삶을 택해 살아간다면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뒤처지면 안 된다는 심리적 압박이나 사람들의 입방아가 주는 사회적 압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극심한 경쟁의 쳇바퀴로부터 빠져나와 나 자신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소박하게 살아봅시다.
2: 9시 5분입니다. 새롭게 하소서. 한 신앙인의 진솔한 간증으로 믿음의 뿌리를 좀 더 깊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고난 뒤에는 은혜가 옵니다. 김민홍 목사입니다. 잠시 후 어제에 이어 2부가 방송됩니다. 소리 질러!

0: 아니고
1: 입학지원에서 달라졌다.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또 눌어붙었네.
3: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0: 그거 어떻게 됐어요?
1: 그래서 이제 2006년 2월 달에 예.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 가서 예. 그 이 눈 수술을 망막을 네. 이렇게 붙이는 수술이 있거든요. 예. 예, 예. 그 수술을 하게 됐었죠. 예.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네. 너무 절망스러우니까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럽더라고요.
0: 그렇겠네요.
1: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러실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는 뭐 기도도 안 되고요. 네. 그냥 절망과 나락 속에 그러다 보니까 누구 이렇게 찾아와서 안 보이니까 네. 찾아와서 기도하자고 하고 이렇게 힘내시라고 하면 막 열받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너도 한번 눈 다 잃어봐라. 예. 그런 말이 나오나. 예. 이게 사람이 이게 막 심성이요. 예. 막 삐뚤어지고요. 예. 막 부정적이 되어지고 예. 막 누구든지 싸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이걸 그렇다고 하나님하고 싸울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막 표출하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딱 입원을 했는데 커튼을 딱 쳐놓고 6인실에 입원했었거든요. 네. 그냥 저 혼자 그냥 암흑 속에 안 보이지만 네. 다른 사람에게 내 모습도 보이기 싫기 때문에 암흑 속에 그냥 그대로 있었어요. 네. 그런데 우리 아버님 친구라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예, 목사님.
2: 예, 목사님. 네.
1: 이 목사님이 저를 늘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목사님이세요. 제가 무슨 일만 있으면 그 목사님 꼭 먼저 전화를 오세요. 그 제가 딱 입원해 있는데 얼마 안 있다가 예. 목사님이 오셨어요. 예. 그 목사님. 예. 근데 목사님이 혼자 오신 게 아니라 그 교회에 오케스트라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플룻, 예. 바이올린, 비올라 이렇게 몇 분이 악기를 갖고 오신 거예요. 예. 그 목사님이 그 같이 오신 분들이 악기를 꺼내 가지고 찬송가를 연주하는 거예요.
3: 아름답겠다.
1: 그런데 그 대학병원이기 때문에 6인실이거든요.
0: 그렇죠.
1: 그럴 수가 없는 그렇죠. 거예요.
0: 주변 분들 또 뭐라 할 수 있죠.
1: 막 그랬더니 뭐 이렇게 발소리가 막 들리는 것이 저희 집사람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막 간호사 예. 옆에 있는 막 환자들 보호자들이 다 몰려온 거예요. 예. 왜냐면 악기 소리가 나니까. 예, 예, 예. 그리고 그 목사님이 이렇게 지시하에 그분들이 찬송가에 있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몇 장인지 모르겠어요. 예, 예. 찬송가 연주를 쫙 하시고 몇 곡을 하시고 예. 그냥 가셨어요. 가시고 났는데 그 희한한 게요. 네. 뭐 기도도 안 됐고요. 예, 예. 그냥 눈물만 나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렇죠. 뭐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냥 나도 모르게
0: 그렇죠, 그렇죠.
1: 그 너무나 굳어져 있었던 그냥 강팍해 있었던 그 마음이 그래서 그 눈물로 이렇게 막 씻겨져 내린다고 해야 될까요? 네. 아 그래서 그냥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는데 네. 그 6인실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네. 커튼이 다 이렇게 쳐지면서 네. 저희 집사람 이야기 들어보니까 다섯 환자들이 다 울고 있었던 거예요.
3: 어머.
1: 거기 같이 계시던 분들이. 그래서 제 옆에 계신 분은 인천에서 오셨는데 그 다 눈 때문에 오신 분들이에요.
0: 야.
1: 그 안과 병동이니까 네네. 내 옆에 계신 분은 인천에서 학원을 운영하시는데 예. 자기가 10년 전에 집사였는데 교회를 안 다녔다는 거예요.
0: 예.
1: 그러면서 전태 이러는 목사님이신가 보죠. 그래서 예. 예 그랬더니 저 이제 교회 다니겠다고.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중간에 또 계신 분은 네. 눈 수술을 여러 번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도 저랑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계시는데 네.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다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
0: 네.
1: 찬송으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뿔 곧 그 소를 드림보다 찬양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거기 계신 분들이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한테 무슨 권면을

0: 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뭐 힘내거나 이러지 않으셨어요. 네. 그냥 찬송가, 그냥 연주만 그냥 하고 가셨는데 그 마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1: 네.
0: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냥 제 눈물샘을 그냥 확 터뜨리면서 제 마음을, 부드져 있던 제 마음을 한순간에 녹여주시다.
1: 아, 그렇군요.
2: 그러면 이제 수술은 잘 되신 거예요?
0: 예. 그래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2월 달에 수술을 했는데,
3: 네.
0: 한 달 뒤에 이제 그 검사를 하잖아요.
3: 네네.
0: 검사를 하는데, 아, 이 망막이 또 찢어진 거예요. 망막이. 그러니까 그만큼 안 좋다 보니까, 그러니까 재발된 거죠. 그리고 또 수술을 해야 된다, 빨리. 여기 이렇게 눈이, 눈에 물이 찬 게 보여요.
1: 아이고.
0: 네, 이렇게 눈, 물이 이렇게 막 너울치듯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1: 예.
0: 찢어지면.
1: 예.
0: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수술을 다시 또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한 달 전에 큰 은혜를 체험했잖아요.
1: 네네.
0: 아, 근데 이게 또 까먹어지는 거.
2: 그렇죠.
0: 이게 다시 또 원망이.
1: 그렇죠.
0: 이게 다시 또 올라오더라. 그러니까 참 이게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참 얼마나 참 답답하시겠어요. 좋았다가 좀 힘들면 또, 어? 또 삐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딱 제가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응급 상황이니까
1: 예.
0: 이제 그 병원에 이제 다시 또 입원을 했죠.
1: 네. 예.
0: 근데 응급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어른 병동이 없어갖고 소아 안과 병동에 입원을 하게 된 거예요.
1: 예.
0: 그러니까 거기는 소아만
3: 아이들만
0: 네. 있는 거예요. 나 아이들도 나 그렇게 눈 때문에 입원을 한 아이들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1: 예.
0: 그래서 저는 이제 커튼 치고 있었는데 마지막 저로서는 대각선
1: 네.
0: 끝죠. 그러니까 저는 문 입구에 있었고
1: 예.
0: 이제 거기는 그 창가
1: 예.
0: 거기에 이제 VIP거든요. 창가 쪽이.
1: 예.
0: 그러니까 그것은 오래된 환자라는 이야기.
1: 아,
2: 그렇죠.
1: 예.
0: 그리고 오래 있을 환자라는 이야기거든요.
1: 예.
0: 근데 이제 거기에 그 환자가 있었던 거예요.
1: 예.
0: 그런데 그 아이는 한 두 살 내지 세 살 됐던 것 같아요. 그 여자아이인데.
1: 네.
0: 근데 집에서 놀다가 이런 그 쇼파 뭐 이런 데서 이렇게 놀다가 뛰어내리면서 이게 물건이 있었는데 연필 같은 것에 눈이 찍힌 거예요.
2: 아이고.
0: 그 여자아이가. 그리고 얘는 완전히 실명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그 엄마들끼리 이야기하면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1: 네네. 어?
0: 그래서 이제 저도 안 보이니까 워낙 조용히 있으니까 그분이 퇴원했는지 안 퇴원했는지 몰랐어요.
1: 네.
0: 그리고 이제 저는 커튼 치고 이제 집사람 퇴원 수속 받고 올 때까지만 이제 기다리고 있었죠.
1: 네.
0: 아, 그런데 갑자기 복음성가가 들리는 거예요. 복음성가가.
1: 네.
0: 그러니까 그 엄마가 복음성가를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무슨 복음성가였냐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그런데요, 제가 커튼 쳤지 않습니까?
1: 네, 네.
0: 그리고 눈 수술해서 안 보이지 않습니까?
1: 네.
0: 제가 그 순간에 갑자기 환상이 열렸어. 환상이. 그 아무것도 지금 못 보는 상황인데
1: 네.
0: 그 침대의 모습이 제 눈에 너무나 확연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아이는 침대에 이렇게 걸터 앉아 있는 거예요. 여자아이가.
1: 네.
0: 그리고 엄마는 그 보호자 침대 있지 않습니까?
1: 네, 네.
0: 보호자 침대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여기 이제 딸이 있잖아요.
1: 네, 네.
0: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아주 그냥 너무 작은 목소리였어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그런데요, 그 엄마 뒤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엄마를 이렇게 안고 계시는 거예요. 그 엄마는 뭐를 몰랐겠죠.
1: 그렇죠.
0: 그 딸도 몰랐겠죠. 그 엄마도 아마 죄책감에
1: 그렇겠죠.
0: 내 딸을 내가 지키지 못했다라는 그렇죠. 죄책감에

0: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하는 가운데 이제 아무도 없는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거기서 나는 내가 내 딸을 지키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내 딸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내 딸을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딱 이렇게 손을 이렇게 보면서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 찬송가를, 그 복음송가를 부르는데 예수님이 뒤에서 그 엄마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마음속에 막 불이 일어나는데요. 제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커튼을 쳤어요. 그리고 더듬더듬 해가지고 제가 그쪽으로 간 거죠. 네. 거기서 제가 커튼 탁 치니까 제가 모습은 안 보였지만 그 엄마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엄마 있는 쪽으로 가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매님, 저는 목사입니다. 네. 자매님 찬송가를 드리는 순간 예수님께서 자매님의 뒤에서 자매님을 안고 계십니다. 이랬더니 이분이요 펄썩 주저앉아 버리더라고요. 주저앉고 그냥 막 우시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1: 그럼요.
0: 자기 딸을 못 지켰다라는.
1: 그럼.
0: 그런데 자기는 몰랐는데 아마 그 어머니도 하나님을 원망했을지 모르겠어요.
1: 그렇죠.
0: 원망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안아주고 있다라는 그 말에 이 어머니가 그냥 주저앉아 버리시면서 그냥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님, 내가 자매님을 위해서 해줄 것은 없지만 네. 내가 축복기도 한번 해주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요, 제 평생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아이한테 가서 그 아이와 그 엄마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요. 결국은 제가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 기도가 사실은 제가 그 엄마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시는 기도 같았어요. 내 입에서 나오는 기도였지만 그건 내 기도가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만큼 눈을 두 번 수술했고 지금 고통 속에 있는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나에 대해서 삐지거나 나에 대해서 실망하시거나 나에 대해서 실망하신 것이 아니라 언제나 변함없이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고 나를 축복하고 계셨고 그래서 그것을요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 네. 그래서 그때 또다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구나. 네. 그러면서 그때 제가 확실히 깨달은 것은 고난은 그 당시에는 모르지만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네. 몰라서 그렇지. 네. 그러니까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실히 느낄 수가 있었죠.
1: 그러셨네요.
0: 예예.
2: 아니 그럼 목사님 이제 눈은 어떻게 좀 시력이 좀 돌아오셨는 건지.
0: 예예. 예.
2: 아무래도 이제 건강에도 사실 목회하는 게 쉽지 않은데 예예. 좀 쉽지 않으셨겠어요?
0: 예예.
1: 건강은 어떠셨어요?
0: 그러니까 이제 눈 수술하고 나서 네.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1: 그렇죠.
0: 수술실을 그 이후로 6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수술 똑같이 한 건 아닌데
1: 네, 다른
0: 레이저하고 뭐 눈 주사 맞는 것도 있어요.
1: 네.
0: 눈에 주사도 맞고 뭐 이렇게 했는데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1: 네.
0: 그러던 차에 저랑 같은 교회에서 사역하시던 부목사님이 네. 그분이 이제 후에 개척을 하셨는데
1: 네.
0: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서울에 성령치유 세미나가 하는 곳이 있는데
1: 네.
0: 그곳에 가서 한번 기도를 한번 받아보시면 어떻겠느냐.
1: 예.
0: 그래서 저로서는 뭐 이게 회복이 안 되니까요.
1: 네.
0: 그렇게 2년을 지냈거든요.

0: 그렇게 잘 안 네. 보이는 상황에서 그래서 거의 이제 2년째 됐을 때에 이제 그 목사님이 추천한 그 세미나에 그 서초동에 있었어요. 순복음 교회였었는데 네. 거기는 이제 저희 집사람 저는 안 보이니까 저희 집사람이랑 같이 갔더니 예. 성령 치유 세미나를 근데 이제 3일째 되는 수요일 날 원주 그 강사 목사님이 예. 이제 아픈 분들 강단으로 나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나갔죠. 나갔더니 이제 목사님이 이제 기도를 해 주셨어요. 네. 기도를 세게 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강사 목사님 주변에 그 강사 목사님을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목사님들이. 네. 네. 그분들이 연이어서 저를 놓고 또 기도를 하고 제 옆에도 이제 다른 환자들도 있었죠. 그래서 그분들이 세게 기도를 해 주셨어요. 아. 좀 오랫동안. 예. 그래가지고요.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예. 이제 됐다. 예.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정말 눈을 딱 떴어요. 네. 어떻게 됐겠을까? 어떻게 됐을까요?
1: 보였어요.
2: 떴어요.
3: 네, 보였으면 좋겠어.
2: 밝아졌습니다.
0: 예. 예. 꽝이더라고. 아, 아, 또 꽝이구나. 어? 안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아, 좀 낙심이 돼서
1: 실망하죠.
3: 그죠, 사람인데.
0: 예. 네. 그래서 아이고 이번 세미나 또 잘못 왔다. 네. 그래서 그냥 힘없이 다시 숙소에 가서 이제 목요일 날이 이제 마지막 날이니까 마지막 날 그냥 참석하고 이제 가야 되겠다 하고서 이제 자고 아침에 이렇게 딱 일어났는데요. TV가 보이는 거예요. 아침에. 예. 아침에 예.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보이는 예. 게 아니고요. 예. 어? 막 점 같은 거 막 있고 막 그러니까 우리 그 사우나에 가면 예예. 약간 이렇게
3: 예예.
0: 약간 좀
1: 기미 꼈을 때
0: 예. 그리고 이게 우리 이렇게 좀 닦으면 예. 좀 불투명하지만 그래도
3: 예, 보이죠.
0: 이렇게 좀 보이잖아요. 네. 그렇게 딱 보이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막 이렇게 막 점 같은 막 이런 것들이 예. 막 있어가지고는요. 그래서 내가 집사람한테 일어나고 어? TV가 보인다고 예. 그리고 그 다음날 정말 특별한 은혜죠. 이게 일반적인 그런 일은 아니지만 예.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예. 하나님이 참 허락해 주신 그런 특별한 은혜로 좀 그 다음날 눈이 떠졌고요. 그래서 눈이 떠졌고 이제 고속도로를 내려오는데 예. 저는 고속도로 옆에 나무들이 그렇게 있는지 몰랐어요. 예. 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와. 나무가 보이고 그동안에는 몰랐는데 그 주변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얼마나 신기한지. 약 2년 만에 아. 예. 눈을 보게 됐죠.
2: 이건 기적이다 진짜.
1: 그래서 가오로도 이제 계속 이제 보실 수 있게 된 거죠.
0: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계속 그래도
1: 치료 받으시고.
0: 예. 진료는 계속 예. 예, 보고 있죠.
1: 그럼 눈도 안 좋으신데 그 또 당뇨병 볼 때 신장도 예. 손상이 가잖아요.
0: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당뇨면 또 합병증 중에 하나가 예, 만성 심부전증인데
1: 예, 저희 아버지도 그랬어요.
0: 예, 예. 아유 너무 힘드셨을 텐데.
1: 네네네.
0: 그 심부전증이 있는 데다가 눈 수술을 하다 보니까 예. 이게 결정적인 또 그 어떤 원인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수술을 하면 예. 항생제 쓰고 이런 막 주사 막 치료 막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예. 심부전증 있는 데다가 막 그런 예예. 수술 행위들을 막 하고 의료 행위를 하다 보니까 신장이 더
1: 손상이
0: 망가진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2006년 2월 달 3월 달 아까 그 눈 수술 두 번 예. 했는데 10월 달에 제가 집에서 쓰러졌어요. 그 눈 떠 보니까 대학병원 그 응급실에 있는데 보니까 신장이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그리고 응급실에서 눈을 떴거든요. 떴는데 다시 또 제가 의식을 잃고 눈 떠보니까 중환자실에서 투석하고 있더라고. 아. 그래서 그때부터 그러니까 그게 2006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딱 10년 이틀에 한 번씩 3일 동안 일주일에 3일 그렇게 혈액 투석을 그렇게 받게 됐었죠.
1: 고난의 끝.

0: 안 없네요.
1: 글쎄요. 예. 그 당시에는 뭐 이게 고난인지 뭐 그런 생각할 여력이 없었고요. 그냥 버티는 게 최선이었던 것 같아요.
2: 그렇게 투병 중일 때 또

0: 은혜가 있다라고 네네.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네네. 투석이 너무 힘들어요. 그럼요, 정말. 그럼요. 어? 그러니까 투석 받는 날은 그 내 날이 아니에요.
1: 맞아.
0: 그날은 완전히 그냥 누워서 그냥 하루를 보내게 되죠.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면 웃음이 사라졌어요.

0: CBS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0: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능력이야말로 인간이 가진 최대의 부입니다. 책 속 이야기, 생텍쥐페리의 말입니다.

0: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에 서울 강서구 미랄교회 신동명 목사입니다.
1: 자연계를 말할 때 자주 하는 표현이 약육강식 적자 생존입니다. 약육강식이란 약자의 살은 강자의 먹이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사자가 얼룩말 잡아먹는 것을 말하죠. 적자 생존은 다윗의 진화론을 설명하는 말로 유명하지만 처음 사용한 사람은 다윈이 아니라 영국의 사회학자이자 경제학자인 스펜서입니다. 스펜서는 우수한 자가 더 많은 이익을 갖고 그렇지 못한 자는 손해를 입는 것을 당연하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능력 없는 자, 연약한 자들은 적자가 아니기에 구제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스펜서의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회의 모습을 보면 스펜서의 말이 그대로 적용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적자가 되어서 생존하기를 원합니다. 자동차를 끌고 복잡한 도로로 나가서 30분만 운전해 보십시오. 이 사회가 얼마나 사소한 일상에서까지 치열한 전투 정신을 요구하는지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섣불리 끼어들기라도 했다가는 빵빵 번쩍번쩍, 그리고 우리의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실수 한번 하면 낯선 사람의 입을 통해서 무슨 욕이 나오고 있는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홀로 점잖게 운전하고 가던 사람도 옆에서 끼어들겠다고 깜빡임만 켜면 갑자기 카레이서가 되어서 속욕을 냅니다. 인텔사를 30년간 이끌었던 앤디 그로브는 편집광만이 살아남는다라는 책을 썼는데 그 가운데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성공에 안주하는 순간 미래의 생존 근거를 잃게 된다. 항상 긴장하는 편집광만이 살아남는다. 항상 긴장하는 편집광이 이 땅에서 생존할 수 있는 적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강자가 살아남고 늘 긴장하고 살아가는 편집광이 능력 있는 자만이 살아남는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시편 37편 11절입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팔복을 말씀하실 때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적자라는 것입니다. 온유가 무엇입니까? 농아인들이 사용하는 언어인 수어는 의미 언어입니다. 손동작 안에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온유라는 수어는 양심, 부드럽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온유는 양심이, 마음이 부드러운 것을 뜻합니다. 부드럽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참 성장하는 어린아이들의 몸과 피부는 매우 부드럽습니다. 그런데 다 자란 어른들은 몸이

0: 딱딱합니다. 딱딱하다는 것은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죽음에 이르게 되면 그 몸은 완전히 굳어집니다. 사람들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쉽게 발전하고 성장할 때는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받아들이고 잘 휘어집니다. 하지만 멸망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하면 마음이 점점 굳어져서 완고해지고 교만해지게 됩니다. 온유한 사람 이삭은 그랄 땅에서 다툼이 생길 때마다 양보하고 손해를 보며 빼앗깁니다. 이런 사람을 세상에선 바보라고 합니다. 적자가 아니죠. 그런데 바보 같은 이삭이 망했습니까? 오히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스스로 찾아와서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고 말을 하며 머리를 숙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온유한 자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온유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1: 5분 메시지. 지금까지 말씀해 서울 강서구 미랄교회 신동명 목사였습니다.
2: CBS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3: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4: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대한성서공회에서 보내드린 개역개정판 오늘의 성경 마태복음 18장 2절부터 4절 말씀이었습니다.

0: 라디오 강단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성경의 가르침을 찾아 음미해보는 시간. 오늘은 신촌성결교회 박노훈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1: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베다니 마을에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자, 이들 자매는 주께서 사랑하신 가족들이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에 지나가실 때 이들 자매의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언니 마르다는 바쁘고 분주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대접하려다 보니 일손이 부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생인 이 마리아는 얄밉게도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때 마르다는 나와 이 철없는 동생을 꾸짖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언니인 마르다가 화가 난 이유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분노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의외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좋거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우리 성경에 한 가지만이라도 좋거니라 하시니 말씀을 영어 성경은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마르다 이름을 부르시며 부드럽게 그리고 분명하게 일깨워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간결하고

유명했습니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이야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야기 어려운 까닭은 우리의 생각이 마르다와 같아서입니다. 우리에게는 마르다의 정신이 만연합니다. 마르다는 성실하고 부지런한 인물입니다. 그녀는 많은 일들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집에 오셨지만 그녀는 말씀은 듣지 않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그녀는 조바심을 내고 있습니다. 한편 마르다와는 달리 이 어린 동생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님 가까이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치 메마른 돼지가 단비를 사모하듯이 그의 심령에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니인 마르다 향하여 이 어린 마리아에게서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이 어린 마리아를 가르쳐주고 고쳐주려는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밤낮으로 심지어 이 주일에도 학원으로 학교로 보내고 있습니다. 근래 한국 교회에서 어린이들을 보기가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염려하고 조바심을 갖는 마르다가 어린 마리아를 다 데려가서입니다. 오스발드 챔버스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쓸데없이 염려하고 조바심을 내는 것은 결국 죄로 연결된다. 우리는 작은 걱정과 염려가 얼마나 우리가 지혜로운지를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라고 착각한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주는 것뿐이다. 우리의 모든 염려와 조바심은 하나님 없이 상황을 계산할 때 생겨난다. 언니 마르다는 자기 없이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 발 아래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그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 뿐이다. 주님은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마르다야라고 그녀의 이름을 두 번 부르시고 있습니다. 왜 두 번씩이나 부르시고 있을까요? 그것은 마르다가 바빠서 듣지 못해서입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바쁘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누구를 만나도 그 인사가 요즘 바쁘시죠? 라는 것입니다. 안 바쁩니다. 한가합니다. 라고 답하는 이는 없습니다. 분주함은 성실함의 증거이며 분주함은 인생의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분주함의 한복판에서 마르다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이 두 번의 부르심은 안타까움의 표현이었습니다. 한국은 지난 20년간 OECD 국가들 통계에서 자살률과 노동시간에 있어서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분주함이 우리를 살릴 줄 알았는데 분주함이 우리를 죽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언니는 분주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그녀에게 그러나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 뿐이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할 더 고귀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머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처럼 부지런히 살고 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그래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전부일까요? 저는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고된 일에 경의와 찬사를 보냅니다. 세상에 쉬운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고초와 고역은 이루다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이 일만 시키기 위하여 여러분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불멸의 영혼이 이를 위하여 존재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까? 바쁘게 먹고 사는 것이 인간의 제일 가는 목적입니까? 오늘 분주하게 사는 우리의 삶의 한 복판에서 주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로 멈추게 하십니다. 자, 오늘 분주하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께서 말씀하신 그러나를 넣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일하기 위해 바쁘게 분주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정신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르다를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주님은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두 가지, 세 가지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신 것이 참 다행입니다. 자, 우리는 목표가 두 가지면 우리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친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한 가지란 주의 진리를 사랑하고 주님의 진리를 가슴에 품는 것입니다. 주님의 진리는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뜻을 배우고자 애쓰는 것은 결코 부차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필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 필요가 다른 모든 것들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를 위하여 다른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 한 가지가 여러분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하여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을지라도 여러분이 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한 사람의 신자로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잊는다면 여러분 한 사람의 일꾼으로서 여러분의 능력마저도 잃을 것입니다. 만약에 박차를 가하기 위하여 더 빨리 달리게 하면서도 만약에 먹이를 주지 않는다면 말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주님께서 이 한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필요하다라고 하신 것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그만이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고기에게 물이 필요하다고 할 때 그 물은 물고기에게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 없이 물고기가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산소가 필요하다고 할 때 그것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산소 없이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의 말씀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말씀을 생수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는 샘물이 되리라. 선지자 예레미야는 두 그루의 나무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나무는 사막의 떨기나무입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 살리라. 곧이어 두 번째 나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 사막의 떨기나무와 물가에 심어진 이 나무가 자라는 대부분의 조건은 동일합니다. 동일한 팔레스타인입니다. 자, 더위도 가뭄도 같습니다. 차이는 오직 한 가지, 그 뿌리를 어디에 내리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더위가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잎이 청청합니다.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습니다. 결실이 그치지 않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나무의 뿌리가 생명의 강가에 뻗치고 있습니다. 반면 사막의 떨기나무는 광야 건조한 곳에 거하며 좋은 일이 와도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것은 이 떨기나무가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얼마나 부지런히 살겠습니까? 이 떨기나무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얼마나 강한 의지를 키워왔겠습니까? 그러나 그 뿌리가 생명의 근원에 닿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지금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일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부지런했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뿌리가 주님께 닿지 않고 있습니다. 그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녀는 초조했고 그녀는 불안했으며 그녀는 평강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그녀는 화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은 사실 동생을 향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메말라 가는 그 영혼이 외치는 비명이었습니다. 이것은 주 예수 없이 사는 일생이 지르는 마지막 호소였습니다. 마리아는 반면에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의 발치 아래 머물러서 주의 말씀이 그의 심령 가운데 흐르고 있습니다. 그 순간 마리아의 뿌리는 생명의 강가에 깊이 뻗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그 영혼 깊은 곳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주께서 필요하다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나무가 물 없이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지는 잠시는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멋있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잎사귀가 여전히 푸르러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죽은 가지입니다. 다만 죽은 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이들이 물가를 떠난 나무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분주하고 겉으로는 푸르러 보이지만 정작 그 영혼은 메마르고 시들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말다는 자기가 시들어가는 줄도 모른 채 일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멈추게 하지 않으셨다면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가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멈추게 하십니다.

0: 바르다야 바르다야 부르시듯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뿌리를 다시 생명의 강가로 내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뿌리가 생명의 강에 뻗지 않으면 청청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주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푸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발 아래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삶의 뿌리가 되고 근본이 될 때 비로소 더위와 가뭄 속에서도 결실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다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먼저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으십시오.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에 떡을 먹음이 헛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은 주님의 발치 아래 머무는 데서 비롯됩니다. 우리 안에는 능력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힘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바로 그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발 아래 머무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리아가 빼앗기지 아니한 더 좋은 편이었습니다. 이것 없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 없이 우리는 결실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주님은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 가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어야 할 사람은 우리 가운데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인 것입니다. 고귀하거나 비천하거나 왕이거나 거지이거나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건강하거나 병약하거나 어른이나 아이에게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하나는 모두에게 필요한 것인 동시에 오늘 나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다윗은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다윗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아가서를 보면은 솔로몬의 가마를 호위하는 60명의 용사들이 각각 자기의 허리에 칼을 차고 있습니다. 당시 다윗의 무기고에는 수많은 무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용사들이 각각 자기의 허리에 칼을 차기 전까지 그 칼은 위험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속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1인칭 단수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각 사람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의 긍휼의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여러분의 것이어서 여러분은 그 누구로부터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까? 자,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를 빼앗기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마리아처럼 참으로 복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그 한 가지, 그 한 가지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세상에 일은 많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1: 지금까지 말씀의 신촌 성결교회 박노훈 목사였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기 원하는 분은 가까운 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촌 성결교회에서 보내드린 라디오 강단이었습니다.

CBS. Don't you know I'm losing control. 당신 곁에 CBS 라디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좋은 제품 수출하고 싶다고요? 그럼 지페어 코리아로 고고고! 해외 바이어 만나고, 국내 MD 잡고, 기업 매출은 올리고! 대한민국 대표 K소비재 종합전시회 지페어 코리아에서 참가 기업을 모집합니다. 일찍 신청하면 참가비 할인에 사전 프로모션 우선 혜택까지! 500여개 기업이 함께하는 대규모 비즈니스 부대 지페어 코리아 2026.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지페어 코리아 고고고!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함께합니다.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평안하시죠? CCM 캠프 박성욱입니다. 5월 햇살이 가장 좋을 때 라일락 자스민보다 훨씬 강렬한 향으로 지나가는 이들의 발길을 붙잡는 꽃이 있습니다. 바로 쥐똥나무 꽃인데요. 요즘은 공원 울타리도 많이 심는데요. 향기에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이 나무의 열매 때문입니다. 하얀 꽃이 진 자리에 가을이면 작고 동글동글한 까만 열매가 맺힌다고 하는데요. 꽃을 알고 향기를 알고 열매를 알기까지 꽤 긴 시간이 필요할 텐데요. 꽃 향기를 맡으면 힘이 솟는다는 옛날 만화 주인공처럼 우리도 꽃 향기를 맡으며 하루의 수고를 툭툭 털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박성욱의 CCM 캠프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사라 그로버스의 Praise to the Lord 들으면서 박성우의 CCM 캠프 2016년 5월 19일 화요일 순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요. 오늘 하늘이 좀 흐리고 왠지 비가 올 것 같은 분위기가 하루 종일 있는 좀 답답한 하루였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향기 내는 꽃들이 많이 있어서 조금만 고개를 돌리면 기분이 이렇게 프레쉬, 상큼해질 수 있었죠. 전 라일락 자스민보다 쥐똥나무 꽃에서 은은히 풍기는 향기가 좋긴 좋더라고요. 네. 자, 그렇게 예쁜 꽃향기를 맡으면서 우리 하루 또 열심히 살았으니까 2시간 찬양으로 가득 채우고 또 내일을 힘차게 살아갈 준비해야겠죠.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실시간 문자 샵 1212로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CBS 레인보우 앱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듣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게시판에서 소근소근 대화도 나누시고 비공개 버튼 누르면 진행자에게 비밀글 남길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세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 고민 상담 모두 모두 기다리고 있어요. 광고 듣고 오늘의 이야기들 배달하겠습니다.

0: the Lord who is my rock. He is my strong tower. Praise you, God.
1: Bob Beach의 노래와 인도 I could sing of your love forever 함께 들었습니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계속해서 함께 노래합니다.

여러분의 사연 또 함께 나누면서 이어갑니다. 조날구님께서 찬양 들으며 하루를 정리해요. CCN 캠프 감사해요 하셨고요. 3431번님 성우님 안녕하세요. 쥐똥나무 꽃 사진으로 보냅니다. 이 꽃은 일주일 전에 찍었어요 하면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아, 네. 이렇게 보면 또 되게 이뻐요. 이름은 좀 그렇지만 네, 그렇죠? 네, 향기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침 어떻게 저희 오프닝 오늘 나갈자고 일주일 전에 사진을 딱 찍어두셨네요. 네. 음악은 님께서 하루의 마지막을 찬양으로 마무리합니다. 매일 듣는 CCN 캠프에는 처음 댓글을 쓰네요. 내일 시어머니가 무릎 수술하러 올라오시는데 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수술 진행하러 오시는군요. 그럼 또 잘 모셔서 하루 정도 며칠 정도 병원에 입원하시는 동안 잘 돌봐드리고 또 건강하게 수술 되시면 또 튼튼한 무릎으로 또 잘 활동하실 수 있게 옆에서 잘 섬겨드려야겠네요. 네, 내일 수술 잘 이루어지기를 같이 기도합니다. 김승희의 노래로 이어갑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연화의 목소리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함께 이어 들었습니다.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예, 어제와 다르게 오늘 또 사연이 속속속 들어오고 있어요. 아 좋네요. 4503번님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 꼭 좀 부탁드려요. 꼭 좀 듣고 싶네요 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꼭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018번님도 오늘 날이 흐렸지만 너무 시원해서 좋았어요. 땀도 적당히 나서 하루 종일 돌아다녔습니다. 올여름 예, 이만치만 해도 좋을 듯한데요. 주님께 감사 기도 드려야겠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주시고 충만하게 해주셔서요 하시면서 어머니의 기도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네. 날씨에 대해서 뭐 좋은 사람이 있으면 아 나는 이런 날씨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제 계절의 변화를 다 받아들이는 편이니까 조금 일찍 왔다 더위가 일찍 왔다 이런 생활의 불편함은 있지만 그때 그때 우리에게 주는 바람, 햇살 또 이 열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한다면 어떤 계절도 싫은 계절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머니 얘기도 준비하겠습니다. 요로니님께서 신청곡 데이빗 미스의 My Father's Chair입니다. 유튜브로 며칠 동안 신청했는데 안 들어줘서 어쩔 수 없이 PC에 레인보우 깔았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청취자들과 함께 듣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방송하는 동안 유튜브 창은 잘 못 보거든요. 샵 121이나 레인보우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그것도 왜 또 핸드폰도 아니고 PC에 깔으셨대? 아, 레인보우가 PC 버전도 참 좋습니다. 네, 오히려 PC로 하면 인터넷이 바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데이터로 안 나가도 되고 또 PC에서 좋은 스피커 딱 연결하면 아주 잘 들리죠. 네, 준비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러빔의 노래부터 들려드릴게요. 나의 모습 나의 소유.

크룩스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리고 기쁜 소식 들리니 이어서 들었고요. 조찬미의 목소리로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함께 들었습니다.

있습니다. 박성호의 CCM 캠프 함께하고 계세요. 오늘은 화요일 밤이고요. 일상의 말씀님께서 샬롬 CCM 캠프 게시판에 오신 분들 모두 모두 반갑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들으며 아끼는 옷들 손빨래하면서 함께합니다. 오늘 밤은 듣기 모드로 하셨어요. 아, 이 듣기 모드 좋죠. 네, 좋습니다. 라디오는 원래 듣는 거죠. 네, 잘 들어주시고 또 마음속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생각나면 바로 얘기해 주세요. 그럼 저희가 또 좋은 노래들 같이 나누면서 함께 시간 만들어 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 하루의 마무리를 함께하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좋은 씨앗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내일은 내일 염려하라. 그리고 어머니에게도 신청곡이었죠? 바로 듣습니다.

삼미워십의 주의 친절한 팔에 함께 들었고요. 1부 마치고 2부로 갑니다. 데이빗 미츠의 My Father's Chair 신청하신 분 있죠? 이 곡 들으면서 2부로 갑니다.

0: CBS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0: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0: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여기가 뉴욕입니까?
5: 이곳이 파리입니까?
4: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체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5: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6: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7: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8: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9: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8: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10: 레인보우.
11: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2: 교계 뉴스입니다. 내일부터 안동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는 가운데 종교시민사회가 일본의 역사 왜곡과 재무장 정책을 규탄하며 정부의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한일 역사 정의 평화 행동 등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일본은 무기 수출 3원칙을 폐기하는 등 평화 헌법을 무력화하고 있다며 일본과의 군사 협력을 확장하는 것은 역사 정의 훼손과 군국주의 재무장에 대한 사실상의 지원이며 주권과 평화를 스스로 훼손하는 자해적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기를 열어주는 한일 군수지원협정과 상호접근협정 체결 요구, 미국 주도의 킬웹 구상은 동북아의 군사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며 현 정부가 윤석열 정권이 남긴 굴종적 대일정책 기조를 이어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교회총연합이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강단에서 특정 정치 세력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교총 김정석 대표회장은 목회 서신에서 교회가 공직선거법과 민주적 질서를 준수해야 한다며 강단에서 정치적 편향이나 특정 정치 세력을 옹호하는 일체의 발언을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교총은 투표는 국민의 의무이자 그리스도인의 공적 책임이라며 무관심과 냉소를 넘어 국민 주권에 책임을 다하자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오늘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제110회 총회 실행위원회 2차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기장총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오는 9월 열리는 제111회 총회의 주제를 살아계신 하나님 만물을 새롭게 하소서로 결정했습니다. 김종희 총회 주재위원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소리 높여 증언해야 한다며 기장총회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마침내 만물을 새롭게 하실 최종적인 그날을 기다리고 희망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는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2박 3일 동안 일본 시가현의 한 호텔에서 법인이사회 정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법인이사, 운영이사 등 13명의 선교 지도자들이 참석해 동반자 선교와 통일 이후 북한교회 회복, 해외 선교지 이단 대응, 다친 지역 선교 전략 등 4대 주제를 집중 논의했습니다. 주승중 법인이사장은 KWMA는 2023년부터 현지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동반자적 선교를 주요 선교 정책으로 추진해왔다며 한국교회는 통일 이후 북한교회 회복을 위한

0: 성경적 원칙을 각 교단과 협력해 확산해 나가야 할 사명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산하 사단법인 아름다운 청소년들이 최근 서울특별시 시립 강북청소년센터 운영 수탁기관으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감리교는 이번 선정은 오늘의 청소년들이 마주한 외로움과 고립, 경쟁과 불안, 관계 단절과 환경 위기 속에서 누가 다음 세대의 곁에 설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응답이라는 점에서 깊은 의미를 가진다고 밝혔습니다. CBS 교계 뉴스 송주열이었습니다.
1: CBS
2: 당신이 누릴 수 있는 생활 수준보다 일부러 조금 더 낮은 수준의 생활 양식을 유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신의 의지로 검소한 삶을 택해 살아간다면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뒤처지면 안 된다는 심리적 압박이나 사람들의 입방아가 주는 사회적 압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극심한 경쟁의 쳇바퀴로부터 빠져나와 나 자신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소박하게 살아봅시다.
3: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10장 1절부터 3절 말씀이었습니다.
4: 11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0: 박성호의 CCM 캠프 2부 문을 열었습니다. 1시간 더 12시까지 좋은 찬양과 CCM 워십곡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사연, 신청곡, 기도 제목 보내주세요. 실시간 문자 샵 121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CBS 레인보우 앱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듣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게시판에서 소근소근 대화도 나누시고 비공개 버튼 누르면 진행자에게 비밀글 남길 수 있습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2부에 광고 듣고 새 노래 뉴 CCM 바로 만나보시죠.
1: 현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2부의 시작은 언제나 뉴시스템 새 노래로 함께하죠. 오늘은 이 노래 준비했습니다. 신현미의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지난달에 CCN 캠프 잠깐 들렸다 가셨죠? 국내에 나오실 일이 있을 때 CCN 캠프 잘 들려서 새 노래 발표 전에 소개해주고 가셨는데요. 노래가 정식 발표돼서 오늘 함께 들어봅니다. 신현미의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오늘의 뉴 CCM 신현미의 곡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함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발표되자마자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다시 들으니까 더 좋네요. 이렇게 새로운 노래에 대한 여러분들의 관심 부탁드리면서 많은 아티스트들이 좋은 노래를 계속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익숙한 노래도 좋아하지만 새로운 노래에도 관심 한 번씩 가져주시고 레인보우 선곡표에 하트 한번 콕콕 찍어주시면 아주 많이 감사하겠죠. 늘 함께 하시네 님께서 사연 주셨어요. 입주 아파트 조명 야간 시공 중입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의 빛을 비추는 일을 합니다. 최애곡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신청해요 하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일하시는군요.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아, 조명이면 전기도 다뤄야 되고 조명 그 기기도 다뤄야 되고 아, 여러 가지로 신경 쓰는 일도

텐데 안전하게 잘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의 빛을 비추는 자신의 일을 이렇게 사랑하시니까 제가 또 신청곡 바로 들려드려야죠. 청광수의 신뢰 그리고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오늘은 조수아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김명선의 사랑은 남는다. 예수님을 함께 하시는 조수아의 목소리로 함께 들었습니다. 박성욱의 CCM 캠프 함께 하고 계십니다. 11시 27분 28분 되고 있네요. 네, 여러분 지금 어디서 어떻게 이 밤을 보내고 계신가요? 아까 야간에 아파트에서 조명공사 하시는 분 있다고

사연을 주셨는데 보통 이 시간 이제 잠자리에 들 시간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때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처지에 계신 분들도 많이 있다는 것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대표적으로 지금 거리에서

꽃의향기님께서 가게 일을 마치고 CCN 캠프 듣고 있습니다 하셨고요. 가을수연맘님도 오랜만에 왔어요. 좋은 찬양 부탁드려요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찬양 들려드려야죠. 바보 생각의 바보 바울 그리고 데이빗 밴드의 주 예수 내 산 소망 이어드립니다.

광야를 지나며 정잘해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죄수 내 산소망 이 곡은 데이빗 밴드의 노래로 함께 들었어요.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곡 죄수 내 산소망은 The Living Hope, 필 위켐의 해외곡을 우리에서 번화해서 부른 곡이죠. 네, 광야를 지나면은 히즈윌의 노래. 김동욱의 솔로인데 이 노래도 이제 많은 가수들이 리메이크해서 부르고 있네요. 좋은 노래는 여러 가수들이 한 여러 번씩 불러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다양한 목소리로 표현되는 것 말이죠. 스테판 그레츠거의 Knowing You 이 노래도 널리 알려진 곡인데 참 이 버전은 그레츠거의 그 목소리의 매력이 참 잘 드러나는 곡입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앤리슨의 마이 지저스 함께 들었고요. 오늘 마지막 곡 준비하면서 저도 인사드립니다. 오늘 끝곡 사랑이야기 할렐루야 주의 거룩한 집에서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또 만나시죠.

0: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0: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축복송 김은영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고린도전서 1장 3절 말씀으로 여러분의 오늘을 축복합니다.

0: 참 마음이 순해지고 그 뭔가 가득 차는 참 좋은 축복의 찬양이죠. 조수진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첫 곡 전해드렸습니다. 김은영의 축복송이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을 응원하며 축복하며 두 시간 함께 할게요.
1: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축복송을 듣고 계십니다. 김은영의 축복송은 매일 오전 10시 CBS 레인보우 조이포유를 통해 만나실 수 있는 찬양 프로그램입니다. 국내외 찬송가와 복음성가, 새로 나온 CCM 워십 등 다양한 크리스천 뮤직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로도 들으실 수 있는데요. 매일 밤 자정에는 CBS 표준 FM 라디오로 방송되며 각 지역의 청취자분들은 오후 2시 5분 각 지역 CBS 표준 FM 라디오 주파수로 찾아와 주시면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유료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흑 더덕진액,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육족 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에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세요.

주찬양 싱어즈의 은혜 아니면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에 이어서 마르지 않는 샘의 은혜 이어봤습니다. 전해드린 찬양 이 곡 너무 좋아요. 은하수 구수록님께서 만세하는 레인이를 보내주시면서 엄지척 해주셔서 여러분이 이렇게 들려드리는 선곡에 좋아요 눌러주시면 해마다 이렇게 방송되는 방송 횟수 또 좋아요 횟수로 특집을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집계가 되는 것을 보면서 아, 이 곡이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구나 알 수도 있게 됩니다. 자, 좋아요 많이 눌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이 바로 나눔의 행복이겠죠. 평생 감사님께서 나만의 행복이 아닌 나누는 행복이 되는 오늘을 축복합니다 하셔서 줄라이 프로젝트 이석훈, 김수진, 예성, 송정미, 박승화 함께 부르는 참 멋진 곡이죠. 나눔의 미학. 제목도 참 멋있어요. 미학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나눔의 미학 함께 보시고요. 사랑님께서 오늘 쉬는 날인데 찬양 들으며 넝쿨 장미가 예쁜 공원에 놀러 가려고 김밥 쌉니다. 오늘따라 평안한 삶이 더 감사하네요. 참 아름다워라 찬양도 써주셨어요. 찐파랑님 열심히 일하며 귀로 들을게요. 정구지찜 찌짐 아 이거 항상 헷갈려요. 정구지 찌짐님께서 늘 잘 듣고 있어요. 샬롬 하셔요. 인사 나눠주셨습니다. 참 아름다워라는 오늘 어제 생긴 밴드 찬양 앨범에서 준비했어요.

박지현의 결국엔 주님이셨네. 어제 생긴 밴드의 참 아름다워라 줄라이 프로젝트에서 함께 부르는 찬양으로 나눔의 미학 신청곡이어 봤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님께서 와주셔서 아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였구나. 결국엔 주님이셨구나 고백하게 되는 찬양으로 이어뵀습니다. 이춘수님 예전에 면허 땄다고 자랑했었는데 다섯 번 운전해보고 아, 두 번을 그 긁고 지나가는 사고를 내시면 네 아무래도 그 운전을 하시길 어떡해요. 남편에게서 운전 금지를 받고 지금은 도보로 다닙니다. 운전의 갈망에. 아, 그쵸. 예, 면허가 있는데, 처음에는 조금 사고는 피해갈 수 없는 항상 그 초보에게는 그렇지만 조심하셨어야지 될 텐데, 참,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그래도 우선은 좀 씩씩하게 걸어 다니시다가 띄엄띄엄 남편분께 한번 좀 옆에서 좀이라고 하시면서 저희는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걷다가 목마르실 때 들어와서

바라게 커피 한 잔 교환하시라고 커피 케이크 교환권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응원할게요. 사임당님 행복한 일로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인사 나눠주셔서 사임당이라는 이 이름에 갑자기 그 강릉의 사임당 연수원 수련원 어렸을 때 학창시절에 갔었던 기억이 나네요. 한복 입고 3박 4일 생활하면서 열심히 그 여성의 아름다운 덕목에 대해서 배웠었던 아주의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존영의 마이 지저스 유리정은님께서 남겨주셨어요. 이 곡 준비할게요. 그리고 이춘수님 감기 다 나았고요. 치과 치료도 다 받았습니다. 이제 건강 지키는 일만 남았네요. 김아은의 찬양 써주셨는데 오늘은 김아은의 프레이 기도라는 곡으로 전해드릴게요. 존영 마이 지저스 김하은 프레이

보통은 이렇게 랩이 들어가는 찬양을 축복송에서는 자주 선곡하지 않는데 포레스트 이유가 있으시겠죠는 정말 특별한 찬양인 것 같아요. 감사에너지님께서 포레스트 찬양 남겨주셨어요. 신청하신 곡 이어받고요. 김하은의 프레이 또 조은영의 찬양 7493님도 다른 곡으로 청하셔서 맞아요. 주말 이삭줍기로 전해드릴게요. 오늘은 마이 지저 라는 찬양으로 함께 보셨습니다. 1부 끝곡으로는 아비가일님께서 오늘을 주심에 감사하며 내게 주신 것들을 헤아려 봅니다. 오늘도 아자자자 하셔서 아자아자 외쳐드리며 감사 위에 감사 마커스 워십 찬양으로 함께 하시고요. 저는 2부에서 뵐게요.

0: CBS
1: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 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 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 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한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0: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언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4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이었습니다.
1: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2: 감사의 마음 전하는 소리 CBS
1: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김은영의 축복송 2부 시작했습니다. 우리 가수가 부른 영어 버전의 찬양들 슈퍼펫 우물가의 여인처럼 Fill My Cup 에일리가 부른 The Lord Prayer 주기도문 함께 보셨어요. 오늘 사연을 보다가 정말 저도 태연님 덕분에 빵 터졌는데 같이 웃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게시판이 참 감사하고 화기애애하고 그렇습니다. 이해와 공감의 말들이란 무엇일까요? 하시며 책을 읽으시다가 그 내용 중에 한 구절 사람의 각각의 인생 앞에서는 어떤 이해와 공감이 없는 침묵만 흐르게 돼요.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왜 그리 몸이 망가졌는지 91세 섬 할머니가 말씀하시네요. 농땡이가 최고야. 맞아요. 농땡이가 최고야를 91세 섬 할머니가 해주신. 근데 이 말은 실은 아주 아가들도 우리는 모두가 다 알고 있잖아요. 노는 게 제일 좋아. 노는 게 제일 좋아. 네. 오늘따라 좀 농땡이가 필요한 그런 날인 것 같다는 생각을 살짝 해보면서 글사랑님 농땡이는 아니지만 그 쉬어가는 시간에 새로운 도전도 응원해드리고 싶습니다. 19년 교사의 길을 내려놓고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 오늘 바리스타 자격증 반에 등록하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처음 가보는 길인데 커피도 내려주고 쿠키도 구워주는 작은 동네 책방을 해보고 싶어서 우선 바리스타 도전 그리고 제과 제빵도 도전해보려고요. 잘할 수 있겠죠? 응원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셔서 저희 응원 선물 보내드릴게요. 강릉 BNC 제과 제빵이니까 BNC가 맞죠. 베이커리 앤 커피 BNC에서 제공해 주시는 커피빵이 저희 선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글사랑님은 비공개로 주소 남겨주세요. 저희가 응원의 선물로 강릉 커피빵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꼭 그 택배로 주소를 남겨주시는 분들은 전화번호가 있어야지 택배 발송이 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지금 외국에서 그 지난번 축복송 삼행시 참여하시고 선물 받으셨는데 외국이라 저희가 선물을 배송해 드릴 수가 없어서 국내에 사시는 가족분들께 전해드리겠다 말씀드렸는데 아쉽게도 핸드폰 번호를 안 남기고

주셨어요. 그래서 임인식님께서 장인어른이신 정순용님께 선물 드리고 싶어 하셨는데 정순용님의 핸드폰 번호가 없어서 선물이 지금 갈 수가 없습니다. 정순용님의 핸드폰 번호를 비공개로 꼭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개인정보는 비공개로 남겨주시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리고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어떻게 그 시간시간 인도하실지 우리 묵상하면서 들어봄직한 찬양입니다. 라희 앨범에서 시어그림 김정석, 러빔 김구슬이 함께 부르는 찬양이죠. 하나님의 시간표 전해드리고요. 석영찬, 홍민희,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농땡이가 최고야 여기에 준비해본 곡은 가볍게 여행하기 한웅재의 찬양 준비하고 있고요. 데키리 님께서 오후 2시에 다시 듣기 재방송 운행 근무하면서 방송 듣는데 저만 듣는 게 아니라 승객분들이 같이 들어요 하시며 신청곡 들려주시면 승객분께서 같이 들으실 것 같다고 하셨어요. 모든 걸음 대신에 가볍게 여행하기에 예라모십의 모든 걸음 대신에 이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해드릴게요.

예람50의 모든 걸음 되시네 한웅제 가볍게 여행하기 서경찬 홍민희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김정석 김구슬 하나님의 시간표 전해드렸습니다. 몽실 언니님께서 치앙마이에서 두 번째 글 이곳은 우기에 접어들어서 밤엔 비가 천둥과 함께 무섭게 쏟아졌다가 아침에는 언제 비가 왔나 싶게 너무나 예쁜 구름 파란 하늘 하나님 지으신 놀라운 솜씨 찬양이 절로 나옵니다. 홍이삭의 하나님의 세계 들을 수 있을까요 하셔서 준비했습니다. 안전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멋진 여행 잘 다녀오시고요. 오리날다님 오랜만에 레인보우 들어와 보니 벌써 걷기 1주년입니다. 집 근처 걷기 운동하고 있어요. 오늘도 나는 일어섭니다. 피아워십 곡 신청해 볼까요? 나는 일어섭니다. 청하신 곡 준비했어요. 베네통님께서 회사 경비 사무실에서 조용히 묵상하며 잘 듣고 있어요. 아멘 해주셨습니다. 영래님께서 농땡이요? 농땡이가 최고라고 하는 말 공감됐어요. 그런데 나는 오늘도 농땡이 하지 못하고 시니어 일자리 준비하고 있답니다. 나를 기다리는 어르신들이 또 필요를 느끼기에 힘차게 출발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파이팅 외쳐봅니다 하셨고 찡찡이 마음님 저도 울산에서 애청하고 있어요. 커피빵 받고 싶어요 라고 하셔서 모바일로 커피와 케이크 보내드렸습니다. 김성현님도 내일 제과 기능사 필기시험 준비 중

인데 공부한 만큼 좋은 결과 나오길 기도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하셔서 모바일 쿠폰으로 응원 보내드렸습니다. 영래님, 베네통님, 오리날다님, 몽실언니님께도 모바일 쿠폰으로 참여 감사의 마음 전해드렸어요. 홍이삭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피아워십 나는 일어섭니다.

피아 워십 나는 일어섭니다. 그리고 홍이삭 하나님의 세계 전해드렸습니다. 아, 오늘 순종하는 아브라함님 남편이 교통사고로 입원했다가 퇴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믿음의 길로만 걷기를 기도합니다. 또 지난주 교회에서 5월 가정의 달 사랑 나눔 페스티벌로 세 가족 초청해서 신나는 게임과 레크레이션 맛난 음식으로 은혜 가득한 시간도 보냈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모두 주관한 자리 한 영혼을 위한 그들의 헌신과 수고가 너무나 감사한 날이었답니다. 사연 조금 늦게 오셔서 저희가 급하게 소개를 해드릴 수밖에 없네요. 투다리님도 와주셨고 라니님도 사연 써주셨고 그 밖에도 도착한 신청곡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이 곡들은 또 이삭줍기 토요일 주일 녹음 방송할 때 여러분들의 신청곡 잊지 않고 이삭줍기로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자, 오늘 끝곡은 소울 서바이버의 Jesus, I Love You라는 해외 CCM 함께 나누면서 올라가겠습니다. 오늘도 축복의 날 되세요. 김은영이었습니다.

0: 여러분의 CBS입니다.
1: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원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말씀이었습니다.
2: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49장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대로입니다. 이 찬송가의 작사자 겸 작곡자는 모리스 요사입니다. 이 찬송가의 성경적인 배경은 말라기 3장 8절 말씀으로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봉헌물이라 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썩어 없어질 자신들을 위하여 투자하고 부를 누리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은 썩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이 허락하신 물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물질은 잘 사용해야 가치가 있습니다. 주님이 허락한 소득의 10분의 1도 주님의 것입니다. 찬송가 49장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대로입니다.

0: CBS
1: 나를 돌보는 시간 1분.
2: Hi everyone. 영어 강사 케일린입니다. 저는 하루에 딱 1분 냄새를 맡는 시간을 만들었어요. 아침엔 커피 향을 맡고 밖에 나가면 공기 냄새를 느껴보고요. 또 음식을 먹기 전에 냄새를 맡으면서 먼저 음미해봐요. 처음엔 별 의미 없을 줄 알았는데 그 1분 때문에 하루가 더 또렷하게 기억되기 시작했어요. 그날 맡았던 냄새가 그날 있었던 일들이랑 같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하루가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씩 구분되는 느낌이었어요. 돌이켜보면 그 1분이 제 하루를 기억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었던 것 같아요.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사냥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안에 영성을 깨우는 은혜로운 찬양의 시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프요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큰 뒷부리 도요새는 쉬지 않고 가장 먼 거리를 비행한 새로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새만금 시민생태조사단의 정의정 정책팀장이 뉴질랜드에서 한국으로 귀국하는 날 큰 뒷부리 도요도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1: 저와 같은 시간에 같은 하늘을 날고 있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창밖을 내다봤는데 저는 편안하게 앉아서 밥도 먹어가며 돌아왔지만 큰 뒷부리 도요는 한숨도 자지 않고 한 모금의 물도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하늘을 계속 날아서 거의 일주일 열흘 가까이 날아서 한국으로 오는 거거든요.
0: 이 도요새가 겨우 쉬었다 가는 곳이 한국에 있으니 바로 새만금. 그러나 새만금은 지금 매립공사가 한창입니다.
1: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이제 막 도착한 작은 배고픈 도요새들이 포크레인의 소음과 위협적인 움직임에도 허겁지겁 먹느라고 바로 거기에서 먹어야 되는 새들인데 매립이 돼서 내년 봄에는 아무것도 없을 거거든요. 근데 내년 봄에도 이 새들이 여기에 올 텐데 같이 보는 사람들하고 같이 울었었는데
0: 생명의 위기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2: 친구여, 나쁜 무리가 꾀더라도 따라가지 마라. 그들을 두 번 돌아보지도 말고 한순간이라도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마라. 사람들이 빤히 쳐다보는 곳에서 은행을 터는 사람이 없건만 그들이 하는 짓이 꼭 그 꼴이다. 제 무덤을 파는 격이다. 손에 잡히는 대로 다 움켜쥘 때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점점 더 초라한 사람이 된다. 지혜서 잠언에 있는 글입니다.
3: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CBS 중앙방송입니다. CBS는 전국을 잇는 14개의 방송망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CBS는 기독교 복음 전파와 민족의 통일, 지구촌 공동체의 발전과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표준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1: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샬롬,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5월 20일 수요일 새아침입니다. 김용신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보혜사 성령님,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불같은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메마른 우리의 심령을 적셔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마음 깊은 곳에 새겨져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이 너무도 쉽게 흩어지고 갈라집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흩어진 마음을 모아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의 교통 안에서 마음과 뜻을 같이 하는 공동체로 살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고통받는 이들의 신음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꿈과 소망을 보게 하옵소서. 생명의 영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자기의 것이 없음을 자각하고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소서.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으로 섬기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외롭고 가난한 이가 없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대 가운데 다시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소서. 식어버린 심령들을 깨우시고 교회마다 성령의 새 바람이 불게 하시며 전도와 선교의 거룩한 부흥이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연약한 우리를 붙드시고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아침의 기도, 서울시 송파구 낮은자리교회 김은등 목사였습니다. 5월 20일 수요일 아침 새아침입니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446장 듣겠습니다. 주음성 외에는 김윤진이 부릅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호산나 싱어즈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정영화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주의 은혜로.

0: 성경 낭독 시간입니다. 욥기 2장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입니다.
1: 욥기 2장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님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과 함께 주님 앞에 섰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어디를 갔다가 오는 길이냐 하고 물으셨다. 사탄은 주님께 땅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오는 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 없다. 네가 나를 부추겨서 공연히 그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그는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지 않느냐? 사탄이 주님께 아뢰었다. 가죽은 가죽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키는 일이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립니다.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들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시면 그는 당장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하고 말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그를 너에게 맡겨보겠다. 그러나 그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아라. 사탄은 주님 앞에서 물러나 곧 욥을 쳐서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에까지 악성 종기가 나서 고생하게 하였다. 그래서 욥은 잿더미에 앉아서 옹기 조각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긁고 있었다. 그러자 아내가 그에게 말하였다. 이래도 당신은 여전히 신실함을 지킬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당신까지도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말하는구려.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 하겠소? 이렇게 하여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은 욥이 이 모든 재앙을 만나서 고생한다는 소식을 듣고 욥을 달래고 위로하려고 저마다 집을 떠나서 욥에게로 왔다. 그들이 멀리서 욥을 보았으나 그가 욥인 줄 알지 못하였다. 그들은 한참 뒤에야 그가 바로 욥인 줄을 알고 슬픔을 못 이겨 소리내어 울면서 겉옷을 찢고 또 공중에 티끌을 날려서 머리에 뒤집었었다. 그들은 밤낮 이레 동안을 욥과 함께 땅바닥에

성경 낭독 욥기 2장 성우 손정아 권사가 낭독해 드렸습니다. 서울 바합장단의 찬양으로 찬송가 236장 보내드립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성정인이 부르는 주님 나를 만지소서. 이어서 최한나의 음성입니다. 여호와여.

0: 새아침의 말씀입니다.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새물교교회 이정철 목사입니다.
1: 하나님께 살아가신 새날 새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 따라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본문으로 영적 공헌 있습니까?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1850년대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뉴욕 맨하탄의 인구는 무려 4배나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곳곳에 빽빽이 들어선 빌딩 숲과 극심한 과밀화로 공해와 오염, 각종 질병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환경단체들은 도시의 허파, 곧 대규모 공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외치며 연일 캠페인을 벌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1853년 뉴욕 주의회가 공원 조성 승인을 허락합니다. 공원 설계 공모전에서 당선된 프레드릭 로 옴스테드는 이렇게 힘줘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이곳에 공원을 만들지 않는다면 100년 후에는 이만한 크기의 정신병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빡빡한 도시 생활과 고된 노동에서 벗어나 자연으로 최단 시간 안에 탈출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계산된 공원을 설계한 것입니다. 그리고 완성된 이 인공자연공원이 바로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 뉴욕 센트럴파크입니다. 그 효과는 놀라웠습니다. 해마다 약 4,200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오고 울창한 숲의 도시의 온도를 낮춰주는 천연 에어컨 역할을 했으며 복원된 생태계에는 철새들이 쉬어가는 거점이 되었습니다. 19세

세기 말 지구를 급습했던 콜레라가 창궐할 때에 탁 트인 공원으로 쏟아진 햇빛과 신선한 공기가 뉴욕에서만큼 어느 정도 예방 효과를 주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옴스테드의 말처럼 거대한 정신병원 대신 동물과 식물, 도시와 사람들이 함께 숨쉬는 거대한 자연치유의 땅, 영혼과 정신의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공원이 뉴욕에만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도시에는 이런 안식처, 마음의 쉼터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도시에만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에도 공원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 영혼, 정신세계는 어떤가요? 눈에 보이는 도시는 센트럴 파크 덕분에 숨통이 트였지만, 정작 우리의 내면의 도시에는 점점 더 빽빽해지고 쉴틈 없는 영혼의 과밀 상태에 내몰려 있습니다. 할 일은 끝이 없고 경쟁은 치열하고 관계는 복잡해질수록 마음 한가운데는 나도 모르게 공해가 쌓이고 쓰레기처럼 처리되지 않은 감정과 상처들이 쌓여갑니다. 겉으로는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불안과 우울, 공허가 우리 안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말마다 공원을 찾아가고 여행을 떠나고 숲세권 아파트를 꿈꾸며 이곳에 가면 좀 나아지겠지 기대합니다. 물론 잠시 숨을 고를 수는 있습니다. 숨이 트이는 느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육신은 공원에 가면 쉼을 얻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은 센트럴 파크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숲이 있다고 해서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고, 호수가 있다고 해서 마음 깊은 곳의 두려움과 외로움이 치유되지 않습니다. 숲세권의 아파트에 살아도 영혼세권이 아니면 여전히 목이 마른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다른 차원의 공원을 보여줍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인공자연이 아니라 주님이 만드신 영적 공원, 곧 참된 안식의 자리입니다. 우리 영혼의 쉼터, 영적 공원 오직 한 곳, 오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공원은 바로 in Christ,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세 가지 조건 아파트에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역세권, 전철역 아파트에 살면 편리함은 있을지 몰라도 주님 밖에 살면 평안함은 없습니다. 둘째, 병세권. 병원 옆에 살면 자녀 도움 없이 쉽게 진료를 받으니 안심될지 몰라도 주님 밖에 살면 영혼은 끝없이 병들어 갑니다. 셋째, 공세권. 매일 만보 걸을 수 있는 공원이 있으면 노년의 하체를 부실하지 않을 수 있을지 몰라도 영혼만큼은 더 허약해질지 모릅니다. 혹시 이 나이에 역세권, 병세권, 공세권 하나라도 누리지 못한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정말 사모해야 할 거주지는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살리시는 주님 곁, 곧 영적 공원 곁에 살고 있다면 그 영혼에는 쉼이 있고 평안이 있고 안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진짜 사모해야 될 거주지는 주세권 주님 곁입니다. 성경에서는 광야에 살아도 주세권 주님 곁에 살아서 진짜 평안을 누린 인생들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 주세권 거주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의 젊은 시절은 항상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자 인생, 척박한 광야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에는 항상 영적 공원 주님 곁에 살았습니다. 시편 23편 1절 2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아멘. 다윗은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영적 공원에서 평안을 얻었습니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나라가 망해가는 끔찍한 상황, 모든 소망이 끊어진 텅빈 상태에서도 하박국 선지자는 영적 공원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평안을 노래합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

0: 구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은 영적 공헌을 가진 자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투옥된 바울과 실라는 이게 웬일입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그들의 영혼은 감옥이 아니라 영적 공헌, 성령 안에서 지금 신나게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 복음 때문에 유배지 밧모섬으로 끌려간 채석장 노역자 신세가 된 사람 사도 요한입니다. 사방이 바다로 가로막힌 고립된 곳이었지만 그는 영적 공헌 주님 곁에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밧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외로운 유배지 밧모 섬인 줄 알았는데 주님의 밧모 공원이었습니다. 유배지가 아니라 은혜의 장소, 계시의 장소, 요한계시록 저술의 장소였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말한 자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현재 있는 곳은 광야, 포로의 땅, 유배지, 감옥, 절망의 장소, 고통의 장소에 있었지만 사실 그들의 영적 주소는 주님의 품, 영적 공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봄, 하나님을 경험하는 공원 하나 만드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주님의 공원에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 새아침의 말씀,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새물결교회 이정철 목사였습니다. 5월 20일 수요일에 함께한 새아침입니다. 두란노 경배와 찬양이 부르는 오 거룩하신 주님, 조수하의 음성으로 찬송가 256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나무엔과 KTG 박상현이 부르는 저 멀리 푸른 언덕에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CBS
1: 교계 뉴스입니다.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는 가운데 종교시민사회가 일본의 역사 왜곡과 재무장 정책을 규탄하며 정부의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한일 역사 정의 평화행동 등은 최근 일본은 무기 수출 3원칙을 폐기하는 등 평화헌법을 무력화하고 있다며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확장하는 것은 역사 정의 훼손과 군국주의 재무장에 대한 사실상의 지원이며 주권과 평화를 스스로 훼손하는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기를 열어주는 한일 군수지원협정과 상호접근협정 체결 요구, 미국 주도의 킬웹 구상은 동북아의 군사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며 현 정부가 윤석열 정권이 남긴 굴종적 대일정책 기조를 이어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교회총연합이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강단에서 특정 정치

0: 세력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석 대표회장은 목회 서신에서 교회가 공직선거법과 민주적 질서를 준수해야 한다며 강단에서 정치적 편향이나 특정 정치 세력을 옹호하는 일체의 발언을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교총은 투표는 국민의 의무이자 그리스도인의 공적 책임이라며 무관심과 냉소를 넘어 국민 주권에 책임을 다하자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어제 제110회 총회 실행위원회 2차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기장총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오는 9월 열리는 제111회 총회의 주제를 살아계신 하나님 만물을 새롭게 하소서로 결정했습니다. 김종희 총회 주재위원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소리 높여 증언해야 한다며 기장총회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마침내 만물을 새롭게 하실 최종적인 그날을 기다리고 희망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는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2박 3일 동안 일본 시가현의 한 호텔에서 법인이사회 정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법인이사, 운영이사 등 13명의 선교 지도자들이 참석해 동반자 선교와 통일 이후 북한 교회 회복, 해외 선교지 이단 대응, 다친 지역 선교 전략 등 4대 주제를 집중 논의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산하 사단법인 아름다운 청소년들이 서울특별시 시립 강북청소년센터 운영 수탁기관으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송주열이었습니다.
1: CBS I can't break the habit of my love. It's so strong. I just don't know the reason. 당신 곁에 CBS 라디오. Leave me behind. Out of your life,
2: I will go.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이었습니다.
3: FM 98.1 MHz, AM 837 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0: 날마다 주님과 함께 오늘 말씀의 새 은혜교회 황형택 목사입니다.
1: 오늘 말씀은 모세가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이전까지 모세의 이야기가 있긴 해왔지만 모세가 직접 하나님을 만났다든가 대면했다든가 얘기를 들었다든가 그런 내용이 전혀 담겨져 있지 않았던 모세의 삶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드디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하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시는 이야기다 이겁니다. 자,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먼저 하나 다시 상기해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광야일수록 더 세밀하게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는 장소, 그것을 가리켜 광야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는 장소, 그것을 가리켜 광야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는 장소, 그것을 가리켜 광야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된다는 그 철저한 고백을 하게 되는 그 장소를 광야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광야 이야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요.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이끌고 광야 서쪽으로 가게 됐다. 미디안 광야의 서쪽으로 가게 됐다. 그런데 갔더니 거기에는 호렙이라는 산이 있었는데 그 산을 가리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제가 시작했던 소론과 연결을 시키면 광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인데 오늘 모세가 광야 서쪽으로 갔더니 호렙에 이르렀는데 그 광야 서쪽에 있는 호렙은 무슨 산이라고요? 하나님의 산이다.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만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호렙산에 이르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난 일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입니다. 입니다.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타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그럼 좀 이상하지 않나요? 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고 재가 되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식입니까? 비상식입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비상식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나무가 타는데 타지도 않고 계속 불이 붙어 있다고? 더더욱이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떨기나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스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가시덤불 같은 거라서 불 속에 집어넣으면 1, 2분 안에 다 타버리는 나무입니다. 여러분, 거대한 통나무를 불 속에 넣었다면 오랫동안 타겠죠? 그리고 그것이 재가 될 때까지 있으려면 한참 있어야겠죠? 그거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 떨기나무는 불 속에 집어넣으면 금방 타오르다가 금방 재가 되어 사라져버리는 나무인데 이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도 타지도 않고 계속 사라지지도 않고 있다.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냐고요.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이상한 비상식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논리의 세계가 아니라 합리성의 세계가 아니라 그 세계를 넘어 있는 초자연의 어떤 세계, 비상식의 세계, 그것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비상식의 세계가 있고 비상식의 세계를 경험해 보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만일 이 비상식의 세계를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하고 아직 믿을 수가 없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아직까지 믿음의 삶을, 믿음의 세계에 아직 들어가 보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다 조금 이상한데? 그래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났어요. 니고데모는 탁월한 율법학자입니다. 근데 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몸은 육신만 있는 게 아니야. 육의 세계가 있는 것만이 아니라 영의 세계가 있어. 그것은 마치 바람이 부는 소리가 나긴 하는데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잘 몰라. 물론 기상청에서요 뭐 북서풍이 불어와서 이렇게 뭐 경로가 이렇게 될 거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 바람이 왔다가 이렇게 오는데 갑자기 돌아서 이렇게 가기도 하다가 오기도 하다가 도대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마치 영의 세계는 그런 거야 라고 니고데모에게 말해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세계, 신앙인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그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논리의 세계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있다. 그래서 어쩌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첫 번째 사건을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여주신 것은 모세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야, 네가 앞으로 살아가는 삶에는 너의 논리로 되지 않는 삶이 있을 거야. 네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을 거야. 그 일을 경험해 봐야 돼. 그게 내가 오늘 보여주는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 속에서 내가 말하는 거거든. 알겠니? 라는 의미는 아닐까. 혹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요 80이 됐습니다. 광야 생활을 몇 년을 했냐면 40년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모세가 애굽 왕자의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광야로 피신해 왔지만 혹시 이런 마음은 없었을까요? 바로 왕이 다시 나를 불러주지는 않을까? 그럼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을 법하지 않아요. 왜요? 자기가 그냥 왕자로 살아왔으니까 말이죠. 혹시라도 왕위를 이어받을 수도 있을지 모르니까요. 단지 그 순간에 바로의 왕이 조금 분노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혹시 마음이 바뀌어서 나를 다시 부르지는 않을까? 그런 마음 있었을 법도 합니다. 또 하나, 그를 좋아했던 사람이 없었을까요? 40년 동안 왕궁에서 왕자로 살면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 없었을까요? 혹시 그들이 자기를 찾아와서 막 소소문을 해서 찾아와서 당신이 와야 됩니다 라고 옹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런 세월이 10년이 지나요? 20년이 지나요? 30년이 지나요? 40년이 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드디어 모세는 아,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는 끝이 났네. 내 나이 이제 벌써 80이 된 노인이 됐네. 이제 끝난 인생이네 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법 하잖아요. 이게 상식적인 거거든요. 이제 나를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찾는 사람도 없고 광야의 삶을 살아 이제는 내 나이가 80이 되어서 무엇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시기가 된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여주면서 모세야, 너 다 끝난 것 같으니? 아니야. 세상의 상식은 다 끝났다고 말할 수 있을 거야. 너를 찾는 이도 없고 너를 옹립해 주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너를 지지해 주는 애굽 아무도 없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아 너의 인생 다시 타오를 수 있어.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상식의 삶을 사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 자식이 공부를 제대로 못해. 좋은 직장도 못 갔어. 결혼도 시원찮게 했어. 그 집안도 별로야. 그럼 우린 전부 다 뭐라고 생각해? 아, 야, 너는 그냥 그 정도야 라고 생각하는 게 상식의 세계입니다. 근데 혹시 이런 마음은 없었어요? 야, 너의 인생 배운 것 없어? 돈이 없어? 뭐가 없어? 백도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의 삶은 상식의 세계를 뛰어넘는 비상식의 세계를 살게 될지도 몰라. 너 이거 믿어? 라고 해줄 마음은 있으세요? 오늘 성경은 모세에게 마치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 늙었어요.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광야에서 양이나 치는 인생으로밖에 안 돼요. 80이 될 때까지 아직까지 양떼를 몰고 있어요. 누구의 양떼요? 이드로의 양떼래. 자기 양떼도 아니요. 이드로의 양떼 몰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아니야, 이거 너의 인생 끝나버린 떨기나무, 타버린 재 같은 나무가 아니라 뭐요? 계속 타오를 수 있는 나무야. 어떠세요? 이게 신앙의 삶이거든요. 신앙의 삶은요 조금 절망하고는 거리가 먹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속 저한테 뭘 보여주시냐면요 타오르는 불꽃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비상식의 세계를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다니엘의 세 친구요?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풀무불이 얼마나 뜨겁게 달구어졌느냐 하면 그들을 풀무불에 던지기 위하여 왔던 사람들은 던지러 오다가 다 타버렸대. 그런데 그 사람들은 불꽃 속에서 타지 않고 있었대. 이게 뭐예요, 여러분?
물론 무슨 뭐 얘기가 다 떠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요, 상식에서

있는 세계일 수 있다.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믿음의 세계다. 믿음의 세계. 하나님께서 만일 비상식의 세계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여기 왜 와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시면 되지. 열심히 돈 벌면 되고요. 남들보다 더 노력을 해가지고요. 한 자리라도 더 차지하면 되지. 못하러 여기 앉아 있어요. 이거는 상식의 세계와는 다른 어떤 세계가 믿음의 세계 속에는 있거든요. 그것을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만날 때 사건이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 말도 안 되지. 그러면 이런 비상식의 세계가 있고 그 세계를 경험하는 것이 믿음의 삶의 세계라면 그 다음 우리가 해야 할 건 뭔가? 성경은 오늘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들려줍니다. 읽으실까요? 시작.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모세가 비상식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부분의 상식적인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에이 뭘 저거 뭐 그냥 잘못됐나 봐. 저거 우리가 환상을 보고 있나 봐. 아니야 저거 아니야. 저럴 리 없어 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요? 이 놀랍고 큰 광경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라고 뭐하러 갔대요? 돌이켜가서 보려고 했대. 제가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비상식의 세계를 경험하려면 영적인 세계에 대하여 궁금증이 있어야 돼. 궁금해야 돼. 아니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되지? 아니 어떻게 불타지 않을 수 있지? 어떻게 우리 자식이 끝이 난신 인생인데 끝이 나지 않을 수 있지? 궁금해서 보러 가야 돼. 여러분 세상은 제가 그랬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에이 말도 안 돼. 그래서 성경은 그대로 말해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이 아이가 죽은 것을 알고 알므로 비웃더라. 세상이 여기 상식에는 비웃는 거예요. 에이 무슨 죽은 애가 뭔 살긴 뭘 살아. 비웃더라. 근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어떻게 불타지 않을 수가 있지? 1분이면 다 없어질 재가 될 저 나무에 어떻게 아직까지 불이 붙어 있는 거지? 그 속에 여호와의 사자처럼 보이는 저 사람은 도대체 뭐지? 뭐라고요? 이 큰 광경을 뭐예요? 보러 갔대.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 궁금해야 돼. 호기심이 많아야 돼. 좀 더 다른 말을 하면 영적인 갈망이 있어야 돼요. 그 갈망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 그냥 에이 그런 말 하지 말아요. 뭐 다 안 되는 건 무슨 그런 얘기를 해요 라고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상식의 세상이 끝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비상식이 일하기 시작하는 자리라는 것,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라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수 있는 자리라는 것. 인간의 조건이 끝나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끝났지만 하나님의 또 다른 세계가 있다. 그래서 그 광경을 내가 한번 봐야지. 내가 한번 봐야지. 하나님의 비상식적인 세계에 대하여 콧방귀를 끼고 있다? 에이씨 그런다고 되냐? 기도한다고 되냐? 뭐 그런다고 뭐 별일 있겠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보겠다. 영적인 세계에 여러분과 저는 발을 계속 들이밀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모세가 되는 거예요. 그럼 모세도요 광야 생활 하는 동안 이제 드디어 본격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다니는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아 이게 도대체 되나?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끊임없이 영적 세계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그러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걷는데 먹을 것이 제대로 없는 거예요. 막 배고파 죽겠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애굽에서 살았던 게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만나를 내려주신 거예요. 만나를 먹는데 같은 걸 뭘 먹으니까 늘 먹으니까 맛이 없어. 야, 우리 진짜 애굽에서 고기라도 실컷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차라리 죽고 말지 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그래? 내가 하루만이 아니라 이틀만이 아니라 닷새만이 아니라 열흘만이 아니라 20일만이 아니라 너네들의 입에서 냄새조차 나는 것이 싫을 만큼

그만큼 내가 고기 먹여둘게. 하나님이 그래요. 민수기 11장 가서 읽어보셔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한번 해볼 테니까. 그랬더니 모세가 헤이 하나님 뭔 소리예요. 민수기 11장 22절 23절 한번 저와 함께 읽어볼게요. 먼저 22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하는 얘기 시작.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 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 들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상식의 세계예요. 에이 목사님, 목사님이 아니고 뭐예요? 에이 하나님 말이나 됩니까? 말이나 됩니까? 이 200만도 넘는 이 사람들을 고기를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에요. 성경은 그래. 하루, 이틀, 닷새, 열흘, 스무날. 이것도 아니라 막 입에서 막 그냥 냄새도 다 맡기 싫을 만큼 한번 먹여줄게. 그러니까 에이, 하나님 이 땅에 양떼와 소떼 다 잡은 들 이 사람들이 한 달, 두 달 먹일 수 있겠습니까? 바다의 모든 고기를 가져오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11장 23절 저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너에게 임하는 것이 응하는 여부를 네가 보게 될 거야. 여러분 이게 비상식의 세계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비상식의 세계에 대하여 자꾸 궁금해야 돼. 에이 뭐 그럴 리가 있겠어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저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일을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일. 여러분 궁금하셔요? 아니면 안 궁금하세요? 에이 뭐 교회 뭐 오면 오는 거지 뭐 말하면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윤리적으로 맞으면 듣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뭐 말지 뭐.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면 난 믿고 설명이 제대로 안 되면 난 못 믿어. 그러실래요? 아니면 그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의 세계에 대하여 여러분이 계속 발을 한 걸음 한 걸음 더 디뎌보시겠어요? 여러분 그런 발걸음을 내디디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셔요. 오늘 그래서 성경은 4절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함께 말씀을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러면 하나님이 이제 직접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절 말씀에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을 해. 구약에는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을 대변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했다는 건 사실은 하나님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2절에는 여호와의 사자라 그랬지만 바로 지나자마자 여호와 그분이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형태가 나 아직 못 믿겠냐? 형태가 네가 알고 있는 상식의 세계 너머에 비상식의 세계에서 내가 일하고 있다는 건 너 모르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두 번 부르는 거예요. 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어떤 막 영적인 갈망이 필요해요. 아 그래 하나님이 하시면 가시 그건 못되지 안 될 게 뭐가 있겠어. 그런 마음이 막 있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세계는 논리의 세계만은 아니잖아요. 상식의 세계만은 아니잖아요. 상식의 세계는 떨기나무가 타야 되는 거고요. 애가 죽었으면 숨이 끊어졌으면요 숨을 안 쉬면 끝난 거고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자꾸 믿고 하나님께로 나가면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불러. 그래? 형태가 이리 와봐. 형태가 이리 와. 내가 보여줄게. 내 손이 짧지 않거든. 내 손이 능력이 없지 않거든. 내가 할 수 없는 게 하나도 없거든. 그러니까 내가 해줄 거야. 너 내 말이 너에게 이루어지는 것 볼 거야. 응하게 되는 것, 응답되어지는 것 여부인지 아닌지를 알게 될 거야. 어떠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꾸 이 영적인 갈망, 영적인 호기심, 영적인 궁금증, 그래서 영적으로 자꾸 그래서 이렇게 말해야 돼요. 여러분 그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면요 비웃는 것이 아니라 그래 주님? 저 한번 가볼게요. 저도 같이 가면 안 돼요? 안 궁금하잖아. 저는 막 궁금한데 하나님 저 좀 가게 해주세요. 주님 그 자리에 그 비상식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자리에 나 좀 있게 해주세요.

0: 그럼 엘리사가요?
1: 그의 사원 게하시 그와의 이야기들이 꽤나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요, 사마리아가 아람 군대에 의하여 포위가 됐습니다. 완전히 포위가 돼서 마침내 굶어 죽을 정도까지 포위가 오래되는 겁니다. 보급로를 다 차단해버려가지고 이 사원이 보니까 막 완전 막 아람 군대가 가득한 거예요. 끝장난 거죠 뭐. 그래서 엘리사가 말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 완전히 포위됐습니다. 그런데 그때요 엘리사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와 함께하는 이가 저들과 함께하는 이들보다 많다 그래요. 그러고는 엘리사가 막 기도했더니 이 사관의 눈이 열리고 났더니 여호와의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했죠. 그럼 영적인 세계가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있어요. 육의 세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육의 세계는요 상식의 세계예요. 우리 상식만 잘 돼도 좋긴 하겠지만 그러나 믿음의 세계는 그걸 뛰어넘은 비상식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자꾸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면서 모세에게 늙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 놀라운 일을 이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는 이 비상식의 놀라운 세계가 있다는 것,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실 수 있는지에 대하여 기대하는 영적인 갈망이 꼭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이 영적인 호기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랍고도 크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S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왜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2: 방송 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 주세요.
3: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언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이었습니다.

0: 5시 30분입니다. 이어서 성서 강해가 방송됩니다.
1: 성서 강해.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도움을 드리는 성서 강해. 오늘은 경기도 광명시 소화동에 자리한 오병이어 교회 권영구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2: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참된 스승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참된 스승을 둔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스승이 그를 바른 말로 잘 가르쳤고 그 제자는 그 바른 말을 잘 들었기 때문에 또 참된 제자가 되었으면 어디 가든지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참된 스승이 없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 자기 생각대로 살았으니까 실수를 많이 합니다. 오늘 말씀에 좋은 스승은 배나 존경하라고 하십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여기 장로는 초대교회 목회자를 얘기합니다. 잘 다스리는 목회자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는 더욱 그리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잘 가르친다 스승이죠.

스승은 좋은 스승은 참된 스승은 존경하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나라도 스승을 존경하라는 뜻으로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었죠. 왜? 존경하기 때문에 그의 존경심 스승을

자기가 겸손을 극대화한 그런 태도를 말합니다. 요즘은 이런 스승에 대한 존경심은 없어졌습니다. 이제 스승은 이제 별 볼 일 없는 시대가 되었죠. 그래도 교회는 스승에 대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첫째, 좋은 스승을 둔 사람들은 스승한테 좋은 걸 많이 배웠어요. 좋은 스승을 두었다는 것은 자기가 좋은 가르침을 많이 받았고 그 가르침대로 산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예절이 바릅니다. 어디 가든지 예의 범절을 지킵니다. 왜? 사람의 기본이 예의 범절이거든요. 그래서 예의 범절을 꼭 지켜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기본이 됐다. 예의 범절을 지키는 사람. 저 사람 기본이 안 돼서 예의 범절이 뭔지를 몰라요. 그런 사람은 기본이 안 된 사람이죠. 그 다음 좋은 스승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정직하고 성실하죠. 예의 범죄를 아는 사람은 정직하고 성실합니다. 또 근면하고 검소해요. 근면은 열심히 일하는 걸 말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맡기면 열심히 일을 하고 검소합니다. 또 온유하고 겸손해요. 좋은 스승 밑에서 가르침을 받아서 좋은 제자가 된 사람은 자기 심령을 마음을 다스리고 자기 욕망도 다스려요. 자기 욕심대로 하지 않습니다. 주변 환경과 맞춰서 바른 방향으로 갑니다. 또 좋은 스승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타인을 존중할 줄 알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또 일과 심, 일은 열심히 하고 또 심도 또 열심히 쉬어요. 그래서 일과 심을 구분해서 하네. 어떤 사람은 일과 심이 구분이 없어요. 쉬는 날도 일하는 사람 막 이랬는데 아니요. 좋은 스승을 준 사람은 일할 땐 열심히 하고 쉴 땐 또 쉴 줄도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정과 회사, 교회 생활의 조화를 잘 이루어요. 뭐가 나지 않았어요. 가정이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모든 면에서 모든 사람과 잘 융합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어느 단체에 가도 자기가 문제를 일으키진 않아요. 오히려 문제가 일어나면 수습을 하죠. 좋은 스승 밑에 자란 사람은. 이런 사람은 인격이 성숙해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좋은 스승 밑에서 배운 사람이고 좋은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물론 좋은 스승 밑에 배워도 다 좋은 제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 밑에서 가르치다 배웠는데 좋은 제자 안 됐잖아요. 네, 아무리 좋은 걸 가르쳐줘도 본인이 안 받아들이면 좋은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스승이 없는 사람, 좋은 스승이 없어요. 아니 스승은 많았죠. 어머니도 있었고 아버지도 있었고 학교 선생님도 있었고 주변에 또 좋은 것도 많이 있었죠. 스승은. 하지만 배우기를 싫어하는 사람, 스승의 가르침을 안 받고 자기 멋대로 산 사람이 스승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행동에서 표현해요. 왜? 옆에서 아무리 가르쳐도 말을 안 들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살았으니까 예절이 없습니다. 이기적이에요. 자기밖에 모릅니다. 독단적이고 고집스럽죠. 욕심이 많고 거짓말도 잘해요. 왜?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거짓말도 잘합니다. 시기 질투 그것도 잘해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남이 잘 되면 어떻게든지 끌어내리려고 그래. 자기는 잘못이 없고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의 잘못은 보지를 못해요. 남의 것만 봐지는 거죠. 자기 자신의 것이 잘 보이는 사람은요, 남에 대해서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좋은 스승을 두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은 사람과 관계가 잘 맺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사람과 이렇게 몇 번 사귀다가 부딪힘이 있고 대화가 안 되죠. 타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 자기 생각대로만 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일으켜요. 분쟁을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 성품이 화가 나면 통제가 안 돼요. 통제가 안 돼서 크게 터집니다. 결과적으로 인격이 잘못되어 있죠. 스승이 없는 사람은 인격 형성을 못한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면 사람은 자신에게 스승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 스승이 되느냐? 제일

많은 스승은 부모님입니다. 모든 자녀들은 부모를 보고 배웁니다. 부모님이 가장 큰 스승입니다. 부모님이 어렸을 때 한 말 한마디, 어렸을 때 코치해 주는 거, 지도해 주는 거,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그 성품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잘못한 걸 보고도 잘했다고 그래버리고, 잘한 걸 보고도 왜 그렇게 했냐고 그래버리고, 이래버리면은 이 아이는 옳고 그름을 구분을 못해버려요. 그래서 커가면서 옳고 그름이 구분을 못하니까 사고를 치고 사는 겁니다. 저는 제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나의 첫 번째 스승은 성경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목사님이 너 무슨 일을 하든지 10번 생각하고 결정해라. 너 실수하면 애비 없는 후레자식 이런 소리 듣는다. 애비 없는 후레자식이 지금도 나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런 소리 안 들으려면 무슨 일이든지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하라는 거죠. 와, 그 말씀이 평생의 내 좌우명이 됐어요.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을 합니다. 예. 네. 그래서 기회를 놓칠 때도 있어요. 기회가 왔는데 신중하게, 너무 신중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 기회가 가버린 거예요. 내 것이 없어진 거죠. 그래도 신중하게 했어요. 그래서 실수를 하긴 했는데 다른 사람보다 적게 한 거죠. 실수 안 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많이 했느냐 적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저한테 두 번째 스승은 목사님의 그런 말씀들이었어요. 세 번째는 여러 가지 책들이었어요. 목사님이 야, 천권을 읽어라. 그러면 넌 대학교 나온 사람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된다. 그래서 목사님 집에 있는 책을 다 빌려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진짜 책을 읽으니까 똑똑해졌어요. 책을 많이 보니까 아는 게 많아지더라고요.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은 어떤 것을 스승이라고 말하셨습니까? 설교를 들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나한테 스승이 누구지? 있긴 하는 거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저는 이것이 다 저의 스승들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성경에서는 거짓 스승을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거짓 스승이 세상에 많대요. 성경에 노략질하는 사람은 거짓 스승이자 거짓 종이라는 겁니다.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도 되고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스승도 되기도 해요.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겉으로는 양처럼 착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속에는 마음은 노략질하는 일이라.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아가는 일이, 사람을 물어 죽이는 그런 늑대와 같은 존재다. 그 말이. 개는 사람 물어 안 죽여요. 늑대는 사람 보면 물어 죽이잖아요. 그런 자들이다. 그래서 너희들 것을 감언이설로 속여서 재물을 빼앗아간다, 돈을 빼앗아간다. 그런 사람은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여러분, 사기당하면 그 사기당한 사람이 회사 대표든 뭐든 가짜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도 성도들의 주머니를 거짓말을 해서 뺏어가는 사람은 다 거짓 스승이다. 조심해라 그 말이에요. 거짓 스승이 있다. 거짓 스승은 탐욕이 많고 속임수를 사용한다. 그래서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욕족한 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직한 목자들이라 그랬죠. 예. 목자, 양을 치는 목자들. 예. 다 제 길로 돌아다니는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 예. 탐욕이 많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탐욕이 많은 사람을 분별할 줄 알아. 저 사람 왜 이렇게 욕심이 많지? 뭘 저렇게 가지려고만 해? 이런 사람 조심해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아멘. 예. 거짓된 스승은 자기 이익을 취해 속임수를 써가지고, 그래서 사기꾼들은 다 속임수 써가지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거짓 스승은 성도들을 속여서 헌금을 빼다가 자기 이익을 취한다. 그래가지고 자기

몸에다 치장하고 그 다음에 외모에다 막 치장을 하고 이런 짓을 한다 이게. 그 다음 자신의 이익과 배만 이해하는 사람들은 거짓 스승이다 그 말이에요. 거짓 스승. 그래서 거짓 스승은 속여가지고 자기 배만 채우는 거예요. 예. 성경이 잘 써놨어요. 예. 예수님을 섬기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섬기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자기 배만 하는 사람들. 배 나온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배는 밥 많이 먹으면 다 나와요. 그 얘기가 아니고 사람들을 속여서 물질을 갖다가 자기만을 것으로 다 만든다 그 말이죠. 교활한 말과 그런 사람들은 아주 교활하게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해서 다 속인다 이거죠. 아첨한 말, 때로는 아첨도 한다 이거예요. 당신 뭐 잘해 뭐 잘해 마음에 딱 들어 막 이러면서 그냥 다 빼가는, 다 강까지 빼가는 거예요. 그 다음 순지한들의 마음을 미혹하는지라. 다 써놨죠. 아, 내가 순진했구나 이거 깨달으셔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거짓 스승한테 다 속아요. 교회에 가도 교회 지도자들한테 다 속습니다.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말세에는 이렇게 거짓종과 스승이 많이 생긴대요.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난다. 사람을 미혹한다. 응? 거짓 그리스도 가짜 구원자도 많이 생기고 거짓 종들도 많이 생기고 거짓 스승도 너희들한테 막 표적과 이적을 막 보여서 택한 너희들도 미혹하리라. 구원받은 너희들도 미혹해서 악을 행하게 해서 다 망하게 하리라 그 말이에요. 조심해라.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성도님들이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스승을 분별하여 섬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마라. 그 사람이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다 믿지 마라. 성령 받았는지 악령 받았는지 분별하라.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성령 받았는지 분별하라. 많은 거짓 종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딱 외모만 봐도 알아요. 외모만. 저는 외모만 봐도 알겠던데. 어? 형편에 맞지 않게. 형편에 맞게 사는 건 괜찮아요. 재벌이, 재벌을 그때가 이렇게 자료를 수집하다 보니까 시계 하나에 20억짜리도 있대요. 손목 시계 하나에 20억. 여러분 혹시 차고 있으면 저 잠깐만 빌려주세요. 하루만 차고 다시 드릴게요. 갖지는 않을게요. 한번 차보게. 예. 저 오늘 이거 15,000원짜리 차고 나왔어요. 15,000원짜리. 근데 재벌들은 20억을 써도 표가 안 나요. 왜? 몇 조씩 되는데 20억? 한 달이면 벌어. 한 달이면. 그러니까 써야 돼요. 그래야 20억 갖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나눠서 사는 거예요. 근데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이 그렇게 살면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편에 맞게 사는 것을 꼭 배워라. 속지 마라. 성령 받은 사람 다 속지 마라. 분별해 봐라. 성령 받은 사람은 그렇게 안 산다 그 말이에요. 거짓 스승은 마귀의 부하예요. 이게 가짜들은 다 마귀의 부하들이다. 보라, 개구리 같은 새 영이, 더러운 영이 용, 용은 마귀를 상징하죠. 마귀의 입과 짐승도 마귀를 상징해요. 요한계시록에 짐승의 입과 거짓 종들의 입에서 나온다. 선자가 종이니까 스승들의 입에서 나온다. 그래서 거짓 스승은 다 마귀의 부하들입니다. 그 다음 거짓 스승과 종들은 심판받아 하나님이 유황불 목수에 다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짐승 마귀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위에 짐승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 채로 살아있는 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진다. 지옥이에요. 지옥불에 던져진다. 그 다음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랬죠.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반나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이 거짓 종들이 이런 성경 말씀은 보지를 않고

교인들 주머니 그냥 다 털어가지고 나한테 뭐 가져라 뭐 가져라 나한테 뭐 가져면 뭐 복 받는다 이렇게 막 속여가지고 다 갖다가 자기 배만 채우는 거예요. 자기 배. 근데 다 지옥불 속에 쳐넣게 돼요. 지옥 갈 사람 엄청 많네. 조심하세요. 저도 항상 조심하고 삽니다. 선생이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아멘. 예. 지도자들, 교회 안에서 지도자들이 더 큰 심판을 받는데 왜? 네가 잘못 가르쳤어? 반드시 너는 심판을 받을 거야. 이 말이. 제가 평신도 때 나는 장로가 되고 싶었어요. 평신도는 빠져도 되거든요. 새벽기도 빠져도 돼. 근데 목사는 평생 빠질 수가 없는 거야.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게 제일 싫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가능한 목사 안 되게 해주세요. 장로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강제로 굳게서 이렇게 쓰시니까 순종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선생 되는 거 조심하세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에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말이 둘 다 지옥에 간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선생 되는 거 좋아하시는데 잘못하시면 더 큰 심판을 받는 줄 알고 써놨어요. 성경에 평신도보다 더 큰 심판을 받습니다. 만약 평신도가 똑같은 죄를 져가지고 어떤 그 목사님이 지옥에 가니까 지하 1층, 2층, 3층이 있는데 3층이 제일 큰 죄를 범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다 이렇게 간증을 해놨잖아요. 내가 본 천국과 지옥에서. 근데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똑같은 죄를 졌는데 집사는 요 1층 지옥에 간다면 선생은 3층 지옥에 가요. 똑같은 죄를 졌어도. 왜?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 그 말에. 그러므로 선생 되는 때 너는 네 스스로를 잘 살펴봐라 이 말이에요. 결론으로 참된 스승은 앞장서서 본이 되어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앞에 가시면서 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스승입니다. 로마서 15장 5절입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아멘. 누구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가 본받을 분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그랬어요. 나는 누구를 본받았냐? 예수님 본받았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난 살았어. 너희들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지도자가 되려면 뭐예요? 본이 되라 그 말이에요. 본. 네가 앞장서서 본이 되라. 아버지로서 본이 되고 어머니로서 본이 되고 목사로서 본이 되고 교구장으로서 본이 되고 장로로서 본이 되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처럼 신앙생활해라. 나처럼 하나님을 섬겨라. 이걸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하고 본을 보이지 않는 스승은 거짓 스승입니다. 성도는 교회에서 신앙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의 본이 되어야 되고 기도, 충성, 헌금, 헌신, 순종, 온유, 겸손, 낮아짐, 섬김,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교육, 전도 등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성도는 본이 되어야 돼요. 가정의 책임을 다해야 돼요. 의무를 다해야 돼요. 희생을 보여줘야 돼요. 좋은 성품을 보여줘야 됩니다. 서로 돕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사랑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또 직장에서도 본이 돼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대인관계를 잘해야 돼요. 예의 범절을 지켜야 돼요. 회사 규칙을 지키고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신뢰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낮아져서 발을 씻어주시는 본을 보였어요. 응?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 선생에 대해 발을 씻어주셔서 본을 딱 보였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런 삶을 따르겠다는 서기관이 있어요.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셨는지 저는

0: 따르겠나이다. 그랬어요. 이 사람 구원 받았어요. 똑같은 서기관인데 이 사람은 구원 받았는데 다른 서기관은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서기관은 영벌을 받습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아멘. 너희는 지옥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 서기관들, 똑같은 서기관인데 하나는 구원 받았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 가르침을 안 따랐어요. 겉은 깨끗하나, 겉은 하얀색 옷을 입고, 겉은 좋은 옷을 입고, 겉은 천사처럼 말을 하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마음속을 딱 보니까 탐욕으로 가득하다, 욕심으로 가득 차서 그냥 남을 속이고 뭐든지 다 빼앗아 네 것을 만드는구나, 그거예요. 그 다음 방탕으로 가득하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사는 게 방탕이에요. 세상에 취해 사는 게 방탕이에요. 그걸로 너는 가득하도다, 그랬어요. 똑같은 위치에 있어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반대로 하는 사람은 영벌을 받습니다. 모두가 인류의 참된 스승이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르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 성서 강해. 지금까지 오병이어 교회 권영구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신앙상담 문의 전화는 02-899-9185에서 6번입니다.

0: CBS
1: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6절 말씀이었습니다.

0: 크리스찬 칼럼.
1: 우리는 사랑을 자주 말하죠. 사랑합니다. 소중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랑을 말로만 정의하지 않습니다. 특히 부모에 대한 사랑은 책임으로 표현됩니다. 성경에서 부모 공경은 단순한 존중이 아니라 실제로 돌보고 책임지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에서 예수님은 매우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고르반이라는 전통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렸다는 이유로 부모를 돕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신앙적인 행동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분명히 지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행위라고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가장 가까운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현실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특히 부모는 인생의 끝자락에서 가장 연약해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시기를 외면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부분에서 가장 강력한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십자가 위, 인류를 구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도 예수님은 어머니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그리고 그 제자에게 어머니를 맡기십니다.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가장 가까운 책임을 놓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신앙을 말로만 하고 있는가? 아니면 책임으로 살아내고 있는가?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책임입니다.

가까운 사람을 향한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이 있습니다. 전화 한 통, 관심 한 번, 조금 더 따뜻한 말 한마디.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교무부총장 강인한 목사였습니다.

0: CBS
1: 마음이 머무는 라디오 CBS 라디오입니다.
2: 극단주의 이슬람 조직 보코하람의 공격으로 부르키나파소 기독교인들의 집과 교회, 성경이 불탔습니다. 이들에게 성경은 믿음을 지킬 최후의 보루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세우는 성경을 보내주세요. 해외 성경 기증문의 대한성서공회.
3: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를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우며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21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이었습니다.
4: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석공들은 돌을 쪼갤 때 마지막 한 번의 망치질로 돌이 쩍 갈라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한 번이 가능한 건 그 전에 수십, 수백 번을 두드렸다는 얘기죠. 보이는 건 마지막 한 번이지만 진짜 힘은 그 전에 차곡차곡 쌓인 시간들에 있었던 겁니다. 무언가를 위해 애쓰고 있는데 명확히 보이는 것이 없어서 지치고 답답하다면 이 이야기를 기억하려 합니다. 지금 내가 두드리고 있는 이 시간이 분명 나를 위한 선물로 차곡차곡 쌓이는 중일 거라고요. 수요일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0: 프로. 보조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심의필 다림티센.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플러스로 주방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Good Music Station. CBS FM.

뱃살 빠지라고 훌라후프 돌리면서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초록빛님 반갑습니다. 예, 훌라후프 돌리면서 듣기에 리듬감이 괜찮았나요? I know who my

He believed. 아, 하나님의 은혜로. Since Jesus came into my heart.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앞에 흐른 아, 하나님의 은혜로는 이선주님 그리고 휴대전화 뒷자리 0027 쓰시는 분의 신청곡이었습니다. CBS 라디오 정민아의 Amazing Grace. 5월 20일 수요일 아침. 네, 벌써 비 시작된 곳이 있네요. 오늘 비 소식 있습니다. 청취자분들의 사연과 신청곡은 이쪽에서 받아요. 문자 주시려면 샵 939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폰에 CBS 레인보우 앱 설치하고 게시판 들어오세요. 원더풀 피스, 내 영혼의 그윽이 깊은 데서 신청하신 분은 무로리님이십니다. 친정아버지께서 기력이 없어 하신대요. 그래서 장어를 보내드렸다고. 아, 잘하셨네요. 아빠가 얼른 평상시 컨디션을 회복하실 수 있게 아버지 좋아하시는 찬송 틀어주세요 하셨어요. 내 영혼의 그윽이 깊은 데서 원더풀 피스입니다.

이 시간을 애청하시는 분들이 참 좋아하는 노래인데 오랜만에 들은 느낌. 나나무스쿨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였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돌리 파튼의 How Great Thou Art,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곡은 휴대전화 뒷자리 1717 쓰시는 분이 신청하셨어요. 수요일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평소에는 새벽 예배 시간이라 청취를 잘 못하는데요. 오늘 교회에서 긴급 광고가 게시됐는데 전기실에 문제가 생겨서 새벽 예배가 안 열린다고 하길래요. 라디오를 얼른 켰습니다. 아, 그래요. 노랑 공주님. 그럼 새벽 예배 대신 이 시간을 들으시는 거니까 찬양 예배 시간으로 보내고 계신 거네요. 반갑습니다. 순비님, 매일 아침 스마트폰으로 방송 들으면서 성경 필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녀가 결혼 10주년 기념 제주도 여행을 간답니다. 지난 10년과 앞으로의 세월도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행복한 가정 꾸려나가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의 결혼 10주년을 기념하며 사연을 주신 분이네요. 예, 이 노래는 5월에 들어도 좋은 것 같아요. 오 퍼펙트 러브, 완전한 사랑.

딸이 결혼하기 전날 밤 신랑 신부와 우리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한 덩어리의 빵과 한 잔의 포도주를 나눠 먹었다. 나는 엄숙하게 선포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주신 것처럼 남편과 아내가 먼저 서로를 위해 자기를 내어줄 때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진리를. 우리는 함께 손잡고 기도하며 새로 탄생하는 부부를 축복했다. 성찬식은 짧았지만 성스럽고 은혜로웠다. 내가 결혼 준비로 바쁘고 피곤한 아이들과 함께 굳이 성찬식을 가진 건 여기에 내가 깨달은 결혼 생활의 비결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우리 부부는 거듭 태어난 부부다. 우리는 신혼 초부터 신앙 빼고 맞는 게 하나도 없었다. 출신도, 성격도, 입맛도, 습관도 모두 달랐다. 결혼 생활은 삐걱거렸다.

그러다가 내가 마흔 넘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 회심하면서 결혼 생활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일터 신학연구소장 이효재 목사님의 결혼 생활의 비결.

휴대전화 뒷자리 5903번으로 참여하신 분은 고등학교 선생님이시래요. 출근하면서 참여하셨네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수고하시겠어요. Peace like a river, 내게 강 같은 평화였습니다. 마당 잡초 정리 끝내고 우유에 커피 타서 한가히 들어요. 이만하면 행복님. 친구와 환갑 여행 중 파도 소리 들으면서 음악 들으며 걷습니다. 행복합니다. 5591번으로 오신 분. 네, 여행 중에 들어도 좋고 출근하면서 들어도 좋고 집에서 편안히 들어도 좋은 방송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I must tell Jesus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아, 또 눌어붙었네.
3: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4: 잘 돌아갑니다.
5: 잘 돌아갑니다.
6: 잘 돌아갑니다.
7: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서울시

0: 지라.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0: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1: 피부가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모내기 하러 강화 친정집으로 출발합니다. 전혜경님. 네, 오늘 비 소식 있는데요. 오늘 내리는 비가 농사짓는 분들한테는 단비가 되겠죠?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제 1부의 끝자락입니다. BJ 토마스의 Raindrops Keep Falling on My Head 1부 끝곡으로 준비했어요. 불평을 해도 비는 멈추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유롭게 살아라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걱정, 근심 털어내고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즐기라는 뜻으로 저는 들리네요.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2부는 CBS 레인보우 앱의 조이포유 채널에서 7시부터 이어집니다.

0: 샤프 에드워드의 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4: 인천의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5: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0: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1: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2: 여름철 농촌의 논에서 흔히 들리는 소리 끄르르륵 끄르르륵 이 참개구리의 소리는 대부분 수컷이 암컷을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암컷도 소리를 낸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참개구리는 짧은 번식기에 많은 개체가 한꺼번에 모이기 때문에 수컷 간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이 과정에서 산란을 마친 암컷에게도 수컷이 계속 접근해 포접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암컷이 짧게 소리를 내면 나는 지금 번식할 수 없다는 신호가 되고 수컷은 더 이상 접근하지 않고 물러납니다. 수컷 참개구리의 소리는 사랑의 노래이지만 암컷의 소리는 거절의 신호입니다.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3: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0일 수요일 CBS 아침 뉴스 이지민입니다. 삼성전자 노사의 협상이 결국 총파업 예고일 하루 전인 오늘까지 진행되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정부 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비공개로 3차 사후조정 회의를 엽니다. 회의의 안건은 노사가 잠정 합의안을 도출할지 여부입니다. 박수근 중노위 위원장입니다.
1: 한 가지 쟁점에 관해서 노사 의견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하나가 어쨌든 간에 정리가 안 돼서 다용적이 최종적으로 입장을 정리해서
0: 앞서 중노위가 제시한 대안을 삼성전자 사측이 수용하면 노사는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게 되고 노조는 이 잠정 합의안을 노조원 투표를 통해 추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반면 오늘 3차 회의에서 사측이 조정안에 수용하지 않거나 사측이 수용해도 노조 투표가 부결되면 내일부터 총파업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와 경북 안동에서 105분간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원유, 석유 제품이나 LNG가 부족할 때 서로 빌려주는 에너지 스와프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중동 사태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에너지 수급 불안에 직격탄을 맞은 양국이 손을 맞잡은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2: 우리 양국은 지난 3월 체결된 한일 공급망 파트너십의 성과를 평가하고 양국 간의 공급망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0: 또 수급 위기 상황 발생 시 불필요한 수출 제한 조치를 자제하고 원유 조달과 운송 분야에서도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예정된 이란 공격을 보류했다고 밝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다시 칠 수도 있다면서 며칠 정도의 기간을 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19일 백악관에서 취재진을 만나 걸프국 정상들의 요청으로 이란 공격을 보류한 것이란 주장을 반복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틀이나 사흘, 아마도 금요일이나 토요일, 일요일, 아니면 다음 주 초 등 일정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라며 이란과의 협상에 진척이 없을 경우 이르면 2, 3일 내로 공격을 재개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이벤트를 진행하며

0: 싱크데이, 책상에 탁 등 문구를 사용해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신세계그룹 측이 광주를 찾았지만 5.18 단체 관계자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김소환 신세계그룹 부사장은 어제 광주 5.18 기념문화센터를 찾았지만 5.18 단체는 일방적으로 방문한 김 부사장의 사과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앞서 어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스타벅스 글로벌 본사 역시 사과의 뜻을 표했지만 시민사회와 정치권, 교육계 등은 강한 반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남호 피격 사건에 대한 현안 질의를 합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현안 질의에 참석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HMM 남호호의 피격 경위, 남호 피격 사건에 대한 이란 정부의 입장 등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지난 15일 국내에 도착한 남호 타격 미상 비행체의 잔해에 대한 분석 결과 등이 공유될 가능성도 있는 가운데 여야는 이란 소행 여부 등 피격 책임 소재를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채권 금리가 급등하자 뉴욕 증시 3대 주요 지수가 나란히 하락하고 달러 원 환율은 상승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30 산업 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0.65% 떨어졌고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0.67%, 나스닥 종합 지수는 0.84% 하락 마감했습니다. 달러 원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전장 서울 환시 종가 대비 8.4원 오른 1,508.7원에 마감됐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중국 베이징에 도착해 1박 2일간의 중국 국빈 방문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오는 20일 양국의 비공개 정상회담에선 러시아산 가스를 중국으로 추가 공급하는 사업과 우크라이나 전쟁, 대만 문제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총괄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오늘 경기 여주에서 현장 선거대책위원회의를 열고 경기 유권자들의 표심 잡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날씨를 김수진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1: 네, 수요일인 오늘 아침 전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대부분 내일 오후까지 이어지겠는데요. 특히 오늘 늦은 오후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2, 3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는 곳이 있겠고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서 비바람 피해 없도록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산지에 최대 150 이상, 경기 서해안과 충남 북부 서해안, 제주 산지에 최대 100 이상, 그 밖에 전국에도 20에서 80mm 안팎의 많은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한편 오늘 이렇게 비가 내리면서 고온 현상은 누그러지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 20도, 춘천, 청주, 대구 18도로 종일 선선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4: CBS
5: 가전제품 살 때 성능과 가격만 따지시나요? 이제 11가지 재활용 기준까지 통과한 친환경 이순환 우수제품 인증마크를 확인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6: 이순환 우수제품.
7: 가전제품 버릴 때 아직도 돈 내고 버리시나요? 이제 집안까지 방문 무상으로 수거, 재활용까지 가능한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6: 무상 방문 수거.
7: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5: 살 때는 이순환 우수제품,
7: 버릴 때는 무상 방문 수거.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순환 거버넌스와 함께합니다.
8: 물이 새는 축사나 공장의 지붕을 고치는 작업, 지붕 위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작업, 채광창을 밟아서 깨지거나 발을 헛디뎌 떨어질 수 있는 장소, 잠깐이라 괜찮겠지라는 방심이 추락 사망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0: 색광창을 넣거나 안전대를 걸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주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1: 정부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전문가가 안전하게 작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며 안전시설 설치 비용까지 지원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산업안전포털에서 신청하세요.
0: 내일 더 안전하게,
1: 내일 더 행복하게.
0: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2: 엄마 회사 같이 갈래?
3: 엄마
4: 민준아 유정아
0: 필요할 때 확장 돌봄.
5: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3: 아빠 늦게 와도 돼.
0: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6: 주말 약속 또 못 지켰네.
3: 나도 바쁘니까 끊어.
0: 주말에도 긴급 돌봄.
3: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활짝 웃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0: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7: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0: 7시 10분입니다. 이어서 박성태의 뉴스쇼가 방송됩니다.
1: 박성태의 뉴스쇼.
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성태의 뉴스쇼 박성태입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꺾이겠습니다. 강수량은 수도권과 충청 남해안에 최대 80mm, 강원은 최대 150mm가 되겠습니다. 네, 6.3 지방선거의 가장 큰 격전지는 평택을입니다. 오자구도에 후보들 지지율도 팽팽해서 단일화가 변수인데요. 오늘 1부에서 민주당 김용남 후보 인터뷰하고요. 2부는 경기도로 갑니다. 최초의 여성 도지사에 도전하는 추미애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뉴스 디테일에서는 파장이 계속되는 스타벅스 사태와 지방선거 주요 이슈들을 기자들의 생생한 디테일 있는 취재로 전해드립니다. 5월 20일 수요일 박성태 뉴스쇼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잘 돌아갑니다.
5: 잘 돌아갑니다.
6: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7: 현대

0: 일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노동조합이 필요할 땐 한국노총.
1: 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2: 네, 오늘 아침에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 CBS 조태임 기자 또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조태임 기자, 오늘 첫 뉴스부터 볼까요?
4: 네, 삼성전자 노사 오전 10시 협상 재개.
2: 예, 어제도 늦게까지 협상이 있었고 오늘 10시부터 되네요.
4: 네,
2: 일단 맞습니다. 결론이 아직 안 났지만 많이 좁혀졌다고요.
4: 네, 어제 오전 10시부터 원래 이제 어제 오후부터 계속 바꿀 형태로 곧 이제 발표 임박했다 뭐 이런 얘기도 돌긴 했었거든요.
2: 예.
4: 그래서 뭐 10시 밤 10시면 발표한다

0: 했었는데 자정을 넘긴 오늘 새벽 0시 30분까지 14시간 넘게 마라톤 협상 벌였지만 근데 이제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어요.
1: 예.
0: 그래서 오늘 오전 10시에 다시 회의를 이어가기로 했는데 근데 좀 이제 달라진 분위기를 읽을 수 있는 게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이 그 자정의 회의 끝난 뒤 이제 기자들에게 밝힌 내용이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 다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쟁점이 정리되지 않았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1: 예.
0: 그러면서 사측이 최종 입장을 정리해서 오전 10시에 다시 오기로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1: 그러니까 자정 이후에 나온 거고요.
0: 네.
1: 자 그러면 상당 부분 접근이 된 건 뭐고 아직 합의가 안 된 최종. 그 하나는 뭔가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우선 이제 연봉이 50%로 돼 있는 그 성과급 상한을 없앨 것이냐, 성과급 재원 얼마나 마련할 것이냐, 그 돈을 사업부별로 어떻게 나눌 것이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성과급 상한 문제 그리고 뭐 제도화 문제는 어느 정도 접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1: 예.
0: 근데 이제 그 문제는 특별 성과급을 주기 위한 배분 방식. 그러니까 노조는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 15%를 재원으로 삼는데 그중 70%를 반도체 부문 전체가 나눠갖고 나머지 30%만 그 사업부별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자는 건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메모리, 뭐 파운드리, 시스템 LSI 이렇게 반도체 부문 안에서 성과가 다 나뉘잖아요.
1: 이거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문은 반도체 부문이 있고 스마트폰과 가전이 있는 DX 부문이 있는데 네. 반도체 부문 내에서 메모리 사업부, 뭐 파운드리 사업부, LSI 사업부
0: 네.
1: 요 얘기를 하는 거죠
0: 맞습니다.
1: 지금?
0: 맞습니다. 여기 이제 지금 뭐 특히 파운드리 같은 경우 계속 적자 상태라고 하고 있고 올해
1: 예.
0: 뭐 이제 삼성전자 이익이 나는 건 다 메모리 쪽에서 돈을 벌어들인 거잖아요.
1: 예.
0: 근데 노조 입장은 그 중에 이제 70% 정도는 반도체 부분 전체가 나눠갔자는 거고 나머지 30%만 사업부별로 좀 나눠갔자는 거예요. 성과에 따라서.
1: 예.
0: 근데 회사는 이 방식이 그 삼성이 추구하는 성과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삼성전자 안대로면은 6대4 정도를 지금 얘기하고 있대요.
1: 예.
0: 60%를 공통으로 나누되 40%는 성과별로 좀 따로 주자. 이런 거 이제 지금 맞붙고 있다고 하고요.
1: 예.
0: 그러니까 삼성전자 입장은 성과 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 이 원칙을 좀 그대로 고수하겠다. 이런 주장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이 과정에서 좀 이번에 다 드러났지만 삼성전자 내부 노조 갈등도 좀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메모리 직원들 사이에서는 왜 우리가 번 돈을 적자 사업부와 이제 비슷하게 나눠야 되냐 이런 불만이 있는 것이고 또 파운드리 입장에서는 회사 전략 사업이고 장기 투자 사업이 필요한 부분인데 왜 당장의 적자만으로 우리는 보상을 적게 주냐 이런 불만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다 이제 DX 부문 저희 계속 얘기했지만 모바일 가전 부문 입장에서는 그래서 왜 우리 목소리를 대변하지 않느냐 이런 것이 있거든요. 지금 실제로 전삼노 그 전국 삼성 노조 그리고 동행 노조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초기업 노조와는 다른 노조인데 이 노조에서 그 교섭장 앞에서 DX 부문 직원 5만 명의 목소리를 반영하라 이런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고요.
1: 예.
0: 그 앞서 그 최승호 삼성그룹 그 초기업 노조 그 위원장이 텔레그램 소통방에서 이제 강한 표현을 올렸다 삭제하는 일도 있었는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금 상황이 마무리되면 노조 분리를 좀 고민해 봅시다. 전삼노와 동행이 너무하네요. DX 솔직히 못해 먹겠습니다. 이런 글을 올렸다가 이제 삭제를 하면서 사과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이번 상황이 좀 지나간다고 해도 이 사업부 안에서 노조들 간의 갈등 뭐 이런 것들 어떻게 봉합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오전 사측이 이제 입장을 갖고 오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논의를 하게 될 텐데 지금 예측하는 거는 이제 오후에 또 노조원 상대로 전체 투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오전이면 최종 안이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측 입장은 메모리 흑자 많이 났으니까 메모리 사업부 많이 줄게. 그런데 적자인 시스템, 파운드리 이쪽은 성과가 안 나는데 어떻게 많이 주냐 이거고 노조 측은 그쪽도 우리 크게 보면 반도체 쪽이니까 이쪽으로 더 몫을 많이 주고 그다음에 메모리 쪽에 좀 더 얹어주는 방식. 이게 지금 남아있는 쟁점이라는 거죠?
0: 노조 입장에서는 전체 노조원을 만족시켜야 되는 그 부분 때문에 그거 이제 좀 공통의 같이 좀 많이 나누자 이런 입장입니다.
1: 이 논쟁 중에 그런다 스마트폰이나 가전 쪽인 DX 부분은 아예 얘기가 없는 거군요.
0: 네, 맞습니다.
1: 그렇게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 김준일 평론가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후 조정 과정에서 주목한 부분은 어딘가요?
2: 양 노사 양측이 굉장히 좀 압박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여론도 그렇고 정부에서는 이제 대통령까지 이제 긴급 조정권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타협이 안 될 경우, 특히 이제 어느 쪽이 너무 강경해가지고 이게 틀어졌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부담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국가

0: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그래서
1: 예.
0: 굉장히 많이 이제 좁혀졌어요. 그래서 삼성 회사 측에서도 영업이익 이거 나누는 게 조건이 있었어요. 뭐 영업이익 200조 원 이상 달성 아니면은 국내 업계 매출액 및 영업이익 1위 달성.
1: 예. 근데
0: 만약에 하이닉스가 만약에 매출액 1위나 뭐 영업이익 1위 하면 안 주겠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노조 측에서 얘기하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없어지는 방향으로 그냥 주는 방향이고 이제 회사가 처음에 사측에서 아니 그 노조 측에서는 10년을 이제 보장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10년이 나온 이유는 SK 하이닉스가 영업이익 10%를 10년 동안 주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10년 우리도 하자 해라. 그러니까 그 난색을 표하니까 그래서 이제 노조가 다시 그럼 5년 하자. 근데 회사는 3년만 하자 뭐 요 정도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뭐 불가능한 거냐? 3년과 5년이면은 대략 한 4년 정도로
1: 예.
0: 뭐 이제 합의를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 핵심적인 쟁점도 아니고 그 또 하나가 이제 70 그러니까 전체를 70 그리고 각 사업 부문별로 30.
1: 예.
0: 회사는 전체를 60, 사업 부문별로 40 이렇게 한 거거든요.
2: 또 뭐 40 숫자가 10% 차이여서
0: 예.
2: 물론 그래도 그 차이가 몇 조다가 되겠지만 크게 간극이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0: 회사 입장에서는 나가는 돈은 똑같아요.
2: 그렇죠.
0: 그런데 이거를 이제 성과주의가 그냥 훼손된다. 만약에 70을 전체를 주고 나머지 사업 부문별로 30을 주면은 성과주의가 훼손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한 65%로 합의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2: 김준일 평론가 가면 바로 이 합의가 될 수 있는
0: 예.
2: 그런 것 같아요.
0: 제가 중노위원이면 바로 그렇게 제안을 해가지고
1: 예.
0: 뭐 4년에다가 65대 35 뭐 이렇게 제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타결 가능성이 일단 높아 보인다. 오전 10시에 이제 제기가 되는데 쟁점이 그렇게 많이 남은 것 같지는 않고
1: 예.
0: 다만 이제 요게 이게 합의를 하더라도 조합원 총회에서 이제 의결 절차를 거쳐야 돼요. 노조에서 조합원들이 이걸 받아들여야지 이게 통과가 돼서 이제 파업이 중지되는 건데 만에 하나
1: 예.
0: 이게 했는데 요즘 삼성 노조의 강경파 목소리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일부는 또 타협을 하자는 건데 이거 절대 물러서면 안 된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서 그게 부결될 경우에는 이제 긴급 조정공원까지 이제 발동되는 그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법원에서 이제 판결이 나가 가처분 신청에 회사 측이 낸 거를 받아들여 가지고
1: 예.
0: 긴급 업무를 해야 되는 사람 이 사람을 7천 명을 이제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나와서 이게 뭐 이제 어느 정도 영향은 있겠지만은 웨이퍼 만드는데 다 이게 중단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 지금.
2: 예. 예. 알겠습니다. 현재 분위기로는 사측이 이제 조정안 제시한 안에 대한 입장은 오전 10시에 가져올 건데 일단 의견 접근은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거고요. 성과급이 얼마 몇 퍼센트로 있는지는 아직 확실치는 않은 거죠. 원래 노조는 15 회사는 10을 얘기하는데 10% 그래도 물론 수십조긴 합니다.
3: 그래서 뭐 그 안에서 10과 15 사이의 절충점을 찾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2: 예.
0: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 쟁점이 하나 있다면은 양양자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지금 평택공장 앞에서 단식 중이에요. 삼성 이 노사 타결 이거를
1: 예.
0: 이제 전제조건으로 무기한 단식 중이라서 장동혁 대표가 뭐 위로 방문도 뭐 하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1: 예.
0: 그래서 이게 이제 타결이 되면은 뭐 중단할 텐데. 근데 만약에 안 되면은 언제까지 이제 단식을 할지 뭐 이런 것도 좀 눈길이 갑니다.
2: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 볼까요?
3: 안동 한일 정상회담.
2: 예,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어제 경북 안동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일단 장소부터 좀 이례적이에요.
3: 네, 보통 정상회담은 서울에서 열렸는데 이재명 대통령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열린 거예요. 앞서 올해 1월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나라현을 방문했는데 그곳이 이제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의 뭐 정치적 기반이자 고향 이렇게 불렸던 곳이잖아요. 당시 이제 두 사람이 다음에는 안동에서 만나자 이런 얘기를 나눴었는데 실제로 이번에 그 약속이 지켜진 것이고요.
2: 안동은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이죠.
3: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두고서 이제 고향 셔틀 외교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양국 정상도 한일 관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분위기를 봤을 때 어제도 계속 좀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호텔 입구까지 직접 나가서 다카이치 총리를 맞이했고 여기서 어젯밤부터 기다리고 있었다 뭐 이런 농담을 건네기도 했고요.
2: 예.
3: 그리고 치타대와 전통의장대가 차량을 호위하고 또 태극기와 일장기를 든 기수단도 배치를 했는데 이 사실 이번 그 사나이 총리 방문은 실무 방문인데 이런 장면은 거의 국빈 방문 수준의 의전에 가까웠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앞서 왜 다카이치 총리도 이제 이 대통령 직접 맞이를 했었잖아요.
2: 호텔 앞까지 나와서
3: 네, 맞습니다.
2: 맞이. 예.
3: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화답 차원이다 이런 설명들은 나.

0: 보고 있습니다.
1: 예, 일단 두 정상이 공동 언론 발표도 하고 합의한 내용이 있어요. 이것도 짚어보죠.
0: 네, 지금 이번 회담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이제 실용적인 협력 강화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전례와 관행에 얽매이지 말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1: 예.
0: 그러니까 과거 한일 관계가 역사 중심의 문제였다면 이번은 지금 국제 정세 변화 속에서 서로 필요한 나라라는 걸 좀 강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큰 변수가 중동 위기인데, 지금 호르무즈 해협 긴장 커지면서 원유 LNG 공급망 불안이 현실화돼 있는 게 한국과 일본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문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위기를 공유하고 에너지 협력을 좀 강화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 영상을 보고 와서 얘기 더 나누겠습니다.
2: 양국 간 LNG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원유 수급 및 비축과 관련한 정보 공유와 소통 채널 또한 심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0: 네, LNG 협력을 확대하고 또 원유 수급, 비축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원유 수화프 개념까지 등장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름이나 가스 수급에 양국에 문제가 생기면 서로 도와주자. 그러니까 공급 위기 시에 비축분이 있는 국가가 비축료를 빌려주고 뭐 나중에 원유로 받는 방식으로 이제 협력 체계를 갖추자 이런 거예요.
1: 예.
0: 그리고 또 최근에 중동에서 양국 국민들 이제 발이 묶였을 때 서로 상대국 국민을 자국 항공기에 태워서 오는 사례도 있었잖아요. 이 부분도 언급하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양국 우정은 더 빛났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다카이치 총리도 한일 양국이 인도태평양 안정의 중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화답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분위기를 봤을 때는 과거 문제로 마주하는 관계가 아니라 이 국제 위기 속에서 또 좀 같이 협력해야 된다 이 전략 좀 이런 걸 볼 수 있는 거고요.
1: 예.
0: 근데 사실 그래도 이제 북한 문제, 과거사 문제도 이제 언급이 되긴 했는데, 다카이치 총리는 북한 핵 미사일 문제 대응을 위해서 한일 또는 한미일 협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일본 조세이 탄광 유해 문제가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 일제 강점기 당시 희생된 조선인 유해 그 DNA 감정을 양국이 함께 진행하기로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대통령이 과거사 문제는 이제 인도주의적 다음부터 협력해 나가자. 그러니까 작지만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민감한 문제는 좀 뒤에 두고
1: 예.
0: 일단 협력이 가능한 인도주의적 부분도 좀 차근차근 해나가자. 이런 걸 읽을 수 있습니다.
1: 복잡한 문제는 일단 뒤로 좀 빼놓고 괜히 건드렸다가 논란될 수 있으니
0: 맞습니다.
1: 협력 가능하고 해보자 이런 거군요. 그런 관계에서 이제 어제 정상회담도 있었고요. 야당에서는 그런데 뭐 이거 선거용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다고요.
0: 장소가 이제 경북 안동이다 보니까 또 여기 전체 막 현수막이 걸려 있고 이렇잖아요.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이거 선거용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서 장동혁 대표가 SNS에 다카이치 총리가 일본의 대표적인 극우 정치인이라는 걸 언급하면서 또 야스쿠니 신사의 공물 복납한 사실들도 언급하면서 과거 이재명 대통령 주장대로면 다카이치와 마주하는 것 자체가 극단적 친일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과거 보수 정권이 집권했을 때는 그렇게 과거사 문제 해결하면서 사과 요구하라고 비판하더니
1: 예.
0: 지금 이제 달라진 태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는 것인데요. 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렇게 달갑게 보이진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1: 물론 대구 지방선거가 관심이기도 하고 가까운 안동에서 정상회담이 열린다. 이게 좀 영향이 있을 것 같긴 한데.
0: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지금 뭐 축제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1: 그렇죠. 네. 야당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는 있겠고. 그렇다고 이게 성공이라고 규정해서 얘기하기는 뭐 근거는 없을 것 같고요. 김준일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3: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다카이치 산하의 총리하고 네 번 정상회담 했고요.
1: 예.
3: 그 전에 이시바 시게루 총리하고 두 번 했어요. 그럼 이제 1년 됐는데 한일 정상회담을 여섯 번 한 겁니다.
1: 예.
3: 그러니까 그래서 뭐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좋은 의미로 역대 최고의 친일 정권이다.
1: 네.
3: 뭐 저도 이제 일본하고 잘 지내야 된다라는 친일 인사로서 굉장히
1: 예.
3: 이제 반가운 소식이에요. 사실은
1: 예.
3: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그 전에 소위 말해서 죽창가를 부르던 민주당하고는 결이 너무 다른 거죠.
1: 상당히 실용적인 예. 거죠.
3: 예, 실용적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1: 물론 일본의 과거사 문제, 왜곡이나 이런 문제는 당연히 비판하고 지적하고 항의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가까이지도 마라고 하기에는 여러 또 관계들이 아니잖아요.
3: 그러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의 인식은 과거사 얘기하기 시작하면 이건 철학 역사관의 문제로 가는데 답도 없다. 그러면
1: 예.
3: 한 발자국도 못 간다. 뭐 이런 거라서 다만 이제 그 야당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이재명 야당 대표 민주당이 그렇게 우리가 일본하고 윤석열 정부 때 친해지려고 좀 하면은 그게 친일이다 그렇게 공격하더니 지금 네가 친일하는 거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1: 예.
3: 같아요. 그런데 이 말이 다카이치 총리는 극우 인사고.

0: 닭갈치와 마주 앉는 게 극단적 친일이다 이렇게 야당 대표가 얘기하면 이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느냐. 최근에 야당 대표 이제 장동혁 대표의 말이 너무 거칠어져서 이게 이런 것도 별로 좀 좋게 중도층에서는 좋게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참 좀 자기 분열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이 상황이. 예. 예. 그렇고 지금 이제 한일 간의 이 상황을 보면은 그러니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이란 전쟁 에너지 위기가 한일 간을 이제 좀 뭉치게 한 거. 또 하나는 지금 미중 정상회담이 끝난 직후에 지금 한일 정상회담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원래 예정된 거긴 한데 더 서로가 좀 필요해졌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사실상 대만을 지금 버렸다 이런 평가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 무기도 지금 팔고 뭐 그러다가 지금 트럼프가 지금 전 세계에서 이제 미국 다시 돌아가면서 대만한테 무기 안 팔 수 있어 막 그러면서 막 대만도 난리 나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1: 예.
0: 그래서 중국하고 지금 갈등을 불사했잖아요. 좀 대만 문제에 대해서 개입할 수밖에 없다 이랬다가 지금 엄청 지금 중일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일본도 좀 정가에서는 뒤통수 맞았다. 그래서 지금 한국하고 손을 잡아야 된다. 어쨌든 이런 예. 필요성 들이 매우 강해진 상황에서 에너지 위기까지 있으면서 뭐 LNG나 원유 스와프까지 뭐 당장 하겠다라는 건 아닌데 정보 공유하고 필요하면은 그것까지 같이 검토하겠다. 뭐 이렇게 지금 점점 한일 간에 좀 나아질 수가 더 긴밀한 협력이 갈 수밖에 없고 또 하나가 이제 한국의 좀 자신감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과거에 그러니까 일본의 군사 대국화 그리고 뭐 평화헌법 개정 이런 거에 우리가 굉장히 민감했는데
1: 예.
0: 사실 지금 세계 군사력 순위 뭐 예를 들면은 글로벌 파이어 파워 뭐 이런 데서 뭐 군사력 순위 매기는데 한국이 5위고 일본이 7위예요.
1: 예.
0: 한국이 더 높습니다. 군사력 순위로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자신감도 많이 생겼고 뭐 그래서 일본하고 뭐 군사적 교류하고 뭐 이런 것도 크게 허들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가는 것 같아요.
1: 얼마 전에 한 외국계 증권사 보고서는 2년 뒤에 일본 100대 기업의 이익보다 삼성전자 하나의 기업의 이익이 많다. 이런 보고서가 일본에 충격을 줬다고 했는데 사실 이런 자신감들이 또 이렇게 자준 교류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 볼까요?
2: 5.18 폄훼 동조한 국민의힘 충북 도당.
1: 어제 저희가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이거 얘기했었는데 뭐 김재열 평론가도 그렇고 저도 약간 이게 실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 왜냐하면 차마 이런 말을 의도적으로 했을까라는 건데 제가 어제 이 충북도당의 게시글 보고 의도적일 가능성이 크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2: 네,
1: 이게 정리를 해보죠.
2: 발단은 국민의힘 충북도당의 스레드 계정이에요. 이것도 이제 SNS인데 어제 새벽에 그러니까 아침에 스벅 들렀다가 출근해야지라는 글을 올렸는데요. 여기에 국민의힘 김선민 거제시장 후보 계정으로 가서 샌드위치 먹어야지 댓글이 달렸고요.
1: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화면을 사귈 수 있는데요. 어제 아침에 나왔던
2: 네 어제 아침
1: 스타벅스의 그러니까 논란이 불거진 뒤에 나왔던 스레드 글입니다. 스벅 논란인데 스벅 꺼야지 네. 이렇게 한 거네요.
2: 그렇죠. 그런 와중에 그랬고 또 충북도당 계정이 다시 내일 아침 뭐 샌드위치라고 답글을 달면서 논란이 커진 거예요.
1: 예.
2: 결국 이 글은 삭제가 됐고 충북도당은 이제 공식 사과문을 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희생자들의 아픔을 깊이 헤아리지 못한 명백한 잘못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민의힘은 사실 지금까지 이 스타벅스 논란과 관련해서 지도부 차원의 공식 입장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 게시글까지 겹치면서 좀 5.18 문제에 대한 여전히 좀 민감성이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1: 예, 이게 공당이 어쨌든 당직자가 올린 거잖아요. 개인적 일탈이라기엔 어쨌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거기서 일을 했다니까 그게 수용이 된 거잖아요 원래는.
2: 그렇죠. 그리고 또 댓글들이 계속 달렸다는 거니까요.
1: 예, 네. 실제 이런 사람들이 있군요. 일단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논란에 대해서는 정용진 회장뿐만 아니라 미국의 스타벅스 본사도 사과를 했다고요?
2: 네. 어제 우선 정용진 회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문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룹을 대표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 그룹 전체의 역사인식과 감수성이 부족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실제 이제 후속 조치도 얘기를 했는데 그 지금 뭐 그 역사 문제 등에 대해서도 이제 회사 내 교육을 시키겠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1: 예.
2: 그리고 그 어제 그 신세계그룹 김수환 부사장이 직접 광주를 찾았는데 이제 5.18 단체 인사들은 만나지 못했고 돌아가는 일이 있었는데 5.18 단체 측은 사전에 제대로 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찾아왔다 이렇게 면담을 거부를 했고요. 그 SNS상에서는 뭐 스타벅스 제품 뭐 컵 같은 걸 깨는 영상들이 지금 잇따라 올라오고 있고
1: 이른바 또, 탈법 인증인가요?
2: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스타벅스 회원가입 뭐 이런 거 탈퇴했다 뭐 그 상품권 있잖아요. 교환권 그런 것들 환불했다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스타벅스 본사도 입장문을 냈어요. 한국에서 용납할 수 없는 마케팅 사건

0: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 본사 측도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1: 김진일 평론가, 탈북운동. 이 파장 어떻게 보십니까?
2: 그러니까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분노했고 지금 이게 이제 스타벅스

0: 대한민국 국민 뭐 하기 힘드네요. 이제 탈팡해서 쿠팡 안 쓰는 사람 많은데 그래서 이마트 쓰고 뭐 이런 사람도 꽤 많았는데 예. 이제 이것도 피하고 저것도 피하고 참 어렵다. 근데 다른 건 모르겠고 정용진 그러니까 그 신세계 그룹에서 지금 정확하게 그래서 이게 누가 한 건지를 해명을 하진 않아요. 사과는 하는데 예.
1: 알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올린 담당자가 그러니까요. 있고 네. 기한을 올렸을 때 결제한 또 책임자가 있을 테니 이 과정이 어렵진 않을 텐데 여기에 대한 말이 없어요.
0: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뭐 정용준 회장이 한 거 아니냐. 김성식 이제 전에 보수정당에 있었던 예. 분, 그 국민경제자문회의 그 부의장도 이거 양심 고백해라 정용진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과거에 뭐 세월호 참사 조롱하면서 가재 보면서 미안하다 고맙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방명록에 쓴 거 뭐 이런 것도 예. 한 이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의심은 가는데 참 어쨌든 조롱은 참 가장 못난 사람들이 하는 건데 충북 도당이나 국힘 좀 반성 좀 해라 진짜. 예.
1: 그렇죠. 전 그게 또 더 충격적이더라고요. 공당이 기독자의 당도 아니고 예, 정광훈 씨 당도 아닌 제1야당의 당직자가 그걸 또 이분은 뻔히 의도를 다 알고 스벅 가야겠다라고 하는 거. 5.18을 사실 조롱한 거죠. 네.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들었습니다. 조태임 기자, 김준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오늘을 여는 질문, 내일을 바꾸는 대답. 박성태의 뉴스쇼.
1: 예. 이제 선거까지는 약 2주 정도 있는데요. 남은 기간 최대 변수가 되는 건 단일화 얘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와 같이 열리는 보궐선거 누가 될지 전혀 이건 가늠도 힘들다. 아주 경쟁이 치열한 곳이죠. 오늘 바로 그곳 평택의례 민주당 후보로 나서고 있는 김용남 후보를 전화로 연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 후보님 나와 계시죠?
4: 네, 안녕하세요. 김용남입니다.
1: 예, 지금은 어떤 걸 하고 계신가요?
4: 아침에 출근 인사하다가요. 예. 예, 잠깐 인터뷰를 위해서 지금 차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1: 예, 출근길이면 교차로 모퉁이에서 이제 인사를 계속하는 거죠?
4: 그렇죠. 근데 오늘은 비가 오니까
1: 예,
4: 보행을 하시는 분들도 우산을 좀 쓰잖아요.
1: 예.
4: 그 자동차에 있는 분들도 창문을 거의 안 열고 다니시니까
1: 예.
4: 이 주민분들하고 저는 아이컨택 하는 거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1: 예.
4: 비가 오니까 이게 아이컨택이 쉽지 않네요.
1: 예, 알겠습니다. 여쭤볼 것이 많은데 이 논란이 된 부분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초선 의원 시절 당시 비서관을 폭행했다라고 일단 당시 피해자가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제 이후 여야 막론하고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일단 네. 이 당시 사건과 이 사과문의 배경을 좀 듣고 싶습니다.
4: 사실은 그 경위나 정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생각도 들었는데
1: 예.
4: 어쨌든 당시 저와 함께 일하던 보좌진 중에 한 명이
1: 예.
4: 지금 11년이 지난 시점에도 서운한 감정을 갖고 있다는 것은 리더로서 제가 부족한 점이 있는 거죠.
1: 예.
4: 그래서 사죄의 말씀을 드렸고 11년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좀 더 성숙한 사람으로서 또 한 명의 정치인으로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또 리더로서 책임지고 가겠다라는 의미에서 바로 사죄의 글을 올렸습니다.
1: 어제 한 본인이 국민의힘 당원이라고 밝힌 한 분이요. 보좌진으로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김용남 전 의원님의 보좌진으로 네. 과거에 있었는데 그때 당시 상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더라고요. 8달경찰서 유치하는 위원회 발대식이었나요? 그런데 거기는 자료 준비가 좀 덜 돼서 강하게 질책을 했다. 그러면서 언행이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4: 네.
1: 좀 심한 말과 심한 행동이 있었다. 하지만 평소에 그렇진 않은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평소에 그렇지 않은 분이란 건 이제 그 보좌진의 또 생각이고 여기 심한 말과 심한 행동이 있었다는 것에서는 인정하시는 건가요?
4: 그렇죠. 사실은 뭐 아무리 급한 상황에서 화가 나더라도
1: 예.
4: 참았어야 되는데
1: 예.
4: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거나 뭐 한 거는 뭐 하여튼 언행에 대해서

0: 더 이상 구구절절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잘못한 일입니다. 그거는 틀림없이.
1: 알겠습니다. 네. 잘못한 일이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셨고요. 언행에 대해서도 분명히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이슈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원래 이제 뉴스에 패널로 나오셨죠.
0: 네. 네.
1: 그렇다고 해서 제가 좋은 질문만 드리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0: 알고 있습니다.
1: 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0: 분위기는 선거일기가 이제 계속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1: 예.
0: 워낙 평택 을이 핫플레이스로 언론 보도가 집중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어떤 선거 참여 열기도 뜨겁게 달아오르는 게 느껴지고요.
1: 예.
0: 뭐 일부에서는 제가 사실은 선거전이 본격화되기 전부터 뭐 이런저런 네거티브를 많이 받고 있는데, 네거티브 공격을.
1: 예.
0: 일면 그게 먹히나라는 생각도 드는 면이 있는데, 끝까지 참아내고, 이 선거전을 잘 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예. 어떤 기사 보니까 한 시민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평택을 관심 지역이긴 한데, 조국 혁신당의 조국 후보 그리고 민주당의 김용남 후보는 평택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반박을 하신다면요?
0: 글쎄, 제가 물론 평택에서 태어나서 뭐 50년, 60년 산 분들만큼 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저는
1: 예.
0: 10년 전에 여기 평택시 동작동에 제가 설립한 법무법인의 사무소를 내고 여기서 일을 상당히 했었거든요.
1: 예.
0: 그래서 완전히 외지는 분명히 아니고, 그리고 평택이 지금 수도권 대도시로서 인구 70만에 이르고, 이제 곧 100만의 평택 특례시가 될 텐데,
1: 예.
0: 평택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평택에서 출마하면 안 된다. 이거는 수도권 대도시의 성격과는 맞지 않는 얘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구보다도 학습 능력이 좀 뛰어나기 때문에
1: 예.
0: 평택에 대해서, 특히 평택을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빨리 배우고 또 앞으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 부분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정청래 대표가 한 유튜브 채널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게 지역구를 내준다는 것은 민주당도 조국 혁신당도 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민심이 원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다. 만약에 어떤 변수가 나와서 여론조사상이나 또는 자체 조사든 국민의힘 유희동 후보의 지지율이 좀 높게 나온다면 조국 대표의 단일화 가능성도 있다로 해석되는데요. 이 해석에는 일단 맞습니까?
0: 일단 국민의힘이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거는 아직 기미는 안 보이고요.
1: 예.
0: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의 승리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탐지되지 않고 있고 중간에 어떤 변수가 생길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의 특히 1년 6개월 전에 벌어졌던 내란 사태를 전후한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고 거기에 표를 주실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1: 예.
0: 국민의힘에게 자리를 내줄 거를 하는 것은 조금 기우 아닌가 싶습니다.
1: 기우 아닌가 하셨는데 앞서 이제 변수가 있다면이라고 하셨는데 만약 유희동 국민의힘 유희동 후보와 황교안 대표가 단일을 하게 된다면 변수가 되고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의석수를 가져갈 가능성이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까?
0: 단일화 가능성도 일단 저는 낮게 보고요. 단일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어떤 시너지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예.
0: 그러니까 황교안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일단 부정선거에 대해서 맹신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정말 부정선거가 있다, 매번 선거 결과가 조작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사실은 투표를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1: 예.
0: 이런저런 이유에서 그다지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1: 네, 지금 말씀은 계속 조국 대표의 단일화에 부정적이다라는 말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당에서도 사실 계속 단일화에 확실한 선을 그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정청래 대표의 발언이 상황에 따라서 할 수도 있다로 들려서 정청래 대표가 후원회장이시잖아요.
0: 네.
1: 예,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있습니까?
0: 아니, 전혀 없습니다.
1: 전혀 없고.
0: 정청래 대표께서 후원회장을 맡아주셨고
1: 예.
0: 그 덕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0: 후원의 모집 한도가 일찌감치 다 차서요. 사실은 후원의 활동은 지금 없는 상황이고.
1: 예.
0: 그리고 뭐 단일화와 관련해서 어떠한 의사소통은 전혀 없었습니다.
1: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지금으로서는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죠. 사실은 후보 단일화 내지는 선거 연대를 하려면
1: 예.
0: 그야말로 연대 의식이 형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게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되는데
1: 예.
0: 이번 선거전을 이어가면서 조국 후보 또는 조국 혁신당이 뭐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완전히 뭐랄까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구태스러운 선거 문화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저런 걸 침소봉대한다든지 근거 없는 것을 이유로 네거티브를 하는데 물론 뭐 제가 반성해야 될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1: 예.
0: 그래서 저는 이번 평택 의례 선거에서 우리나라의 선거 문화를 한번 바꿔보는 계기를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앞서도 네거티브 저는 안 한다고 선언을 했고
1: 예. 뭐
0: 제가 네거티브보다는 검증을 하기 시작하면 뭐 검증 대상으로 삼을 만한 상대 후보의 여러 가지 사실관계나 이런 게 있겠습니다만 정말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뭐 그런 거 없이 국민들이 보시기에 선의의 경쟁, 정책 경쟁으로 비춰질 수 있는 선거를 한번 제 힘으로 치러봐서
1: 예.
0: 아 이렇게 해도 국민들이 결국엔 알아주신다, 선택해 주신다는 결과물을 꼭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당에서는 단일화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일단 김용남 후보님은 이미 선거 과정에서 심한 조국 대표 측의 네거티브로 연대의식은 사라졌다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0: 네. 그리고 법률적으로도 이미 선관위의 후보 등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1: 예.
0: 후보가 동의하지 않는 단일화는 불가능합니다.
1: 단일화는 뭐 예를 들어 당에서 좀 강하게 필요하다 해도 김용남 후보가 받아들일 생각은 없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군요.
0: 네.
1: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조국 대표 측의 네거티브를 계속 얘기하셨는데 과거에 이제 국민의힘 소속 의원일 때 또 당직자일 때 이때 얘기죠. 또는 과거의 발언들이었고요. 이 네거티브가 상당히 정도를 선을 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0: 사실은 일정 부분은 그런 면이 있죠.
1: 구체적으로는 어떤 부분이요?
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저의 과거 발언은 분명히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던 것이 아닌데 그거를
1: 예.
0: 사실관계를 조금씩 비틀어서 결국엔 엉뚱한 얘기를 한 것처럼 비춰지게 하거나 최근의 양상을 보면 조국 후보 측에서 직접적으로 저에 대해서 네거티브를 하는 게 별로 효과가 없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일부 한두 개의 언론 매체를 이용해서 먼저 거기서 공격을 하고 그걸 조국 혁신당 측에서 받는 식으로 좀 공격의 양상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내용 하나는
1: 예.
0: 제가 그 성범죄 피고인들을 다수 변호했다 뭐 하면서 공격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1: 예.
0: 사실은 기본적으로 변호사는 변호하는 게 업무입니다. 그리고 제가 법무법인을 설립해서 많을 때는 저희 소속 변호사가 20명이 넘었고요.
1: 예.
0: 지금도 한 15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변호인 선임계를 낼 때 주로 담당하는 변호사 한 명만 선임계의 이름을 집어넣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재판을 진행할 때 다른 사건으로 뭐 재판길이 중복되거나 이럴 경우에
1: 예.
0: 도와주기 위해서 보통은 서너 명의 이름을 기재하거든요.
1: 물론 같이 들어갔을 뿐이라는 말씀이시군요.
0: 그렇죠. 근데 제가 대표 변호사를 했기 때문에
1: 예.
0: 다수 사건에 제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제가 실질적으로 변호하지 않았던 다른 변호사가 주로 담당했던 사건들이 다수 있고 그리고
1: 예.
0: 그 모 언론사에서 뭐 수십 개 사건을 명단을 보내주면서 이거 왜 이 사건 변호했는지 일일이 해명해 달라라고 요구를 하는데 아니 이게 14년 뭐 10년도 훨씬 넘은 사건이 대부분이고
1: 예예 예, 예.
0: 지금 선거 전 하루하루 치르기도 바빠 죽겠는데 제가 기억나지도 않는 사건을

0: 제가 변호를 했는지 왜 했는지를 어떻게 일일이 다 시간을 거기다 소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 네거티브가 심하다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예, 초기에 사실 앞서 이제 발언이 왜곡됐거나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신 건 아마 이태원 참사 관련 발언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으로 이해가
0: 네,
1: 되는데
0: 그렇습니다. 네.
1: 예, 당시 이제 경찰이 그쪽에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실 관저 이쪽 경비에 나섰습니다. 제대로 이 관리 인파 관리 못했다라는 발언이었다는 말씀이셨죠?
0: 예, 그렇습니다.
1: 조국 대표 측의 네거티브로 영향이 좀 있었다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민주당 후보이기 때문에 초기에 좀 나중에는 그래도 중반부터는 좀 치고 나갈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아직까지 오차범위 내라서요.
0: 그렇죠. 일부 뭐 네거티브가 효과를 보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1: 예.
0: 그러니까 또 그렇게 줄기차게 네거티브를 하는 거겠죠. 효과가
1: 예.
0: 전혀 없다면 그만둘 수도 있을 텐데 그래서 다소간 손해를 보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번 평택을 선거가 우리나라의 구태스러운 선거 문화를 한번 일신할 수 있는 혁신할 수 있는 계기로 꼭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단일화 이쪽 부분 단일화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보당의 김재현 대표와의 단일화는 혹시 실무자 간이라도 논의가 있었습니까?
0: 아니요. 없습니다.
1: 일부 인사들은 김재현 네. 후보 측의 실무자에서 김용남 후보님의 캠프에 주요 인사에 대한 연락처를 물어보더라 이런 얘기를 어젠가 누군가 저희 패널이 했었거든요. 혹시 그런 연락 안 왔었어요?
0: 글쎄 제가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선거 캠프라는 게 사실은
1: 예.
0: 뭐 도와주겠다고 찾아오는 분들이 있으면 그걸 거절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선거 캠프 관계자라는 게 어떤 정식의 임명 절차가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
1: 예.
0: 도와주겠다고 하면 아이고 감사하다고 하면서 사실은 하루에 한 번 잠깐 들리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 뭐 일주일에 한두 번 들리는 분들도 넓은 범위에는 선거 캠프 관계자라고
1: 예.
0: 알려지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한은 없습니다.
1: 김용남 후보 측에서는 김재현 진보당 후보에게 단일을 하자고 좀 접촉을 하거나 그럴 의사가 없습니까?
0: 뭐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미 선관위 등록이
1: 돼 있어서요.
0: 맞춰졌고
1: 예.
0: 예, 선의의 경쟁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약간의 잡음도 있습니다만 진보당은 또 진보당이 추구하는 노동의 가치라든지
1: 예.
0: 평등에 중점을 두고 있는 그런 정책이나 가치에 대해서는 저도 대단히 존중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서로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예, 왜냐하면 만약에 보수 쪽이 단일화가 되면 김용남 후보님도 진보당과의 단일화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예측들이 많아서요. 근데 지금 말씀은 뭐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할 수 없다. 제가 지금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0: 아니 저는 원칙적으로
1: 예.
0: 각 정당이 각기 다른 후보를 냈으면 끝까지 완주해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아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알겠습니다. 현안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최대 현안은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준비 노사협상이겠죠.
0: 네,
1: 오늘 10시에 이제 합의가 되냐 안 되냐를 발표할 거라고 네. 하는데 이거 어떻게 풀려야 된다고 보십니까?
0: 사실은 저도 어제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잠깐 방문을 했습니다만
1: 예.
0: 지금 반도체 산업은 우리가 대표적인 사이클 산업이라고 하잖아요.
1: 예.
0: 지금은 반도체 초호황이라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있는데 반도체 산업의 특성이 이렇게 돈을 많이 벌 때 캐펙스 투자를 많이 늘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는
1: 현지
0: 투자나 뭐 공장 증설이나 이런 걸 통해서 후발 업체가 따라올 수 없을 만큼 격차를 많이 벌리는 것이 반도체 업체 업종의 특성이고
1: 예.
0: 이른바 그런 초격차를 유지하면서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이 여기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1: 예.
0: 이런 천문학적인 돈을 벌고는 있습니다만 이른바 비유로 하자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배를 가르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1: 예.
0: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알겠습니다.
0: 빨리 노사 간에 한 발짝씩 양보해서 국민들께서 더군다나 지금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분들만

0: 또 500만 명 정도 될 텐데요.
1: 예.
0: 소액 주주들을 포함해서 많은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치는 일은 빨리 매듭을 져야 된다. 끝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원래 마지막 질문이 평택을 유권자에게 한 말씀 이거였는데 좀 전에 답변이 길어져가지고 이 시간이 네. 없어졌어요. 10초 드리겠습니다.
0: 네. 평택을 위해서 열심히 뛸 기호 1번 김용남 꼭 좀 기억해 주십시오. 평택을 주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평택을의 민주당 김용남 후보 인터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6: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7: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8: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9: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10: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헉, 무슨 김치인데?
11: 참매실 새벽밤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12: 새벽밤 김치.
11: 새벽밤 제조 새벽판매.
13: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4: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15: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기.

0: 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1: CBS
2: 요즘 인플루언서들 사이에서 가장 핫한 뷰 맛집 어딘지 궁금해? 애기봉 전망대에서 찍는 인생샷. 짜릿한 한달다리와 감각적인 미디어아트 전시까지 세계가 주목하는 평화의 랜드마크 김포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방문 전 예약은 필수. 검색창에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을 검색하세요.
3: 안녕하세요, 통계조사원입니다. 오늘도 통계조사원은 국민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자 현장 곳곳을 찾아갑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그리고 동네 사장님 응답들이 우리 삶의 모습을 담은 다양한 통계로 작성되어 국민께 꼭 필요한 정책을 지원합니다. 더 나은 육아 환경, 보다 많은 일자리, 더 활력 있는 경제를 만드는 정책의 시작. 바로 통계조사 응답입니다. 통계청의 새로운 이름 국가데이터처로 국민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4: 안전모 착용, 안전대 점검, 안전벨트 고정. 생명을 지키는 책임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

0: 공공단은 노사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3대 기초 안전 수칙 준수를 위한 집중 계도를 실시합니다. 사업주도 노동자도 우리 모두가 안전 실천의 주체입니다. 안전모, 안전대, 안전벨트. 생명을 지키는 가장 작지만 가장 확실한 실천입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1: 좋은 제품 수출하고 싶다고요? 그럼 지페어 코리아로 고고고! 해외 바이어 만나고 국내 MD 잡고 기업 매출은 올리고 대한민국 대표 K소비재 종합전시회 지페어 코리아에서 참가 기업을 모집합니다. 일찍 신청하면 참가비 할인에 사전 프로모션 우선 혜택까지 500여 개 기업이 함께하는 대규모 비즈니스 부대 지페어 코리아 2026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지페어 코리아 고고고!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함께합니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박성태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박성태의 오늘 한 컷 준비되어 있고요. 여성 판사 출신 국회의원, 최초의 여성 육선의원, 최초의 여성 여당 대표까지 늘 최초라는 타이틀을 함께했던 분이죠. 사상 최초 여성 광역단체장에 도전하는 민주당의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 조금 뒤에 연결해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요일의 코너 뉴스 디테일에서는요, 한겨레 김한 기자,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그리고 CBS 서민선 기자와 함께 부산 북가부터 평택 그리고 전북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레인보우와 유튜브 라이브까지 넣고 박성태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1: 아더스.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아더스.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이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2: 저축은행 당신에게 대저축은행에
3: 기대세요.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4: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5: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1: 저축은행
6: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N코

0: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전문 건설 공제조와 K-PINCO.
1: 박성태의 시선 오늘 한 컷.
2: 예, 5월 23일 예정됐던 한 래퍼의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입장료 티켓값이 52,300원이었고요. 그리고 이 공연이 열리는 시각도 5시 23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티켓값 그리고 공연 날짜, 공연 시각에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일이죠. 노골적인 죽음에 대한 조롱이고, 실제 그 래퍼의 노래들은 고인에 대한 모욕, 조롱, 그리고 다른 쪽으로도 반인륜적인 내용으로 차마 전하기 힘든 말들로 가득 찼습니다. 굳이 찾아보진 마십시오. 괜히 기분만 나빠지고 혹 그 래퍼

0: 퍼가 유명세를 즐길지도 모릅니다. 일단 노무현 재단이 항의하고 법적 대응까지 예고하자 공연장은 공연을 취소했고 래퍼는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일탈이라고만 볼 수 없었던 것은 원래 계획했던 콘서트에 이 래퍼 말고도 힙합 세계에서 꽤 유명한 이른바 네임드들이 그 네임드 게스트들의 공연도 예정돼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지금 힙합의 특징이 디스전이고 반사회성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지금 정치가 양극화돼 있다고 하더라도 정파와 다르고 진영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죽음을 조롱하진 않았습니다. 그건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못하는 걸 할 때 뛰어난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들을 때도 있지만 짐승보다 못하다 라는 얘기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짓는 겁니다. 오늘 한 컷이었습니다.
1: 오늘 아침 가장 뜨거운 뉴스 박성태 뉴스 쇼.
0: 예, 오늘 2부에서는 사상 첫 여성 광역단체장에 도전하는 후보죠. 최근 추추 선대위 출범식을 마치고 지방선거 행보에 나섰는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를 전화로 연결해서 여러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나와 계시죠?
2: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17일 출범한 선대위입니다. 추추 선대위 무슨 의미입니까?
2: 추진력을 추미애를 줄여서 추추 선대위라고 했고요.
0: 예.
2: 추추가 또 추추 트레인에서 상상하실 수 있듯이 추진력 있게 기차 소리를 칙칙 폭풍 내면서 가는 그런 현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0: 가장 제가 바로 직접적으로 받은 느낌은 이제 추진력을 많이 강조를 하신 것 같아요. 빠른 일. 알겠습니다. 이 출범식에는 쉬운 한 명 경기도 현역 국회의원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왔다고 하는데
2: 네.
0: 다 하는 용광로 선대입니까? 어떤 의미죠 이게?
2: 네. 경기도 31개 시군은 사실은 이 복제 기준이 필요한 때이고요. 어디 경기도민 어디에서 살거나 같은 수준의 복지를 잘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0: 예.
2: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31개 시군의 가장 현장을 잘 아는 국회의원님들과 또 후보들이 같이 호흡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모두 다 선대위에 모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팀이 돼서 함께 승리하자. 그래서 경기도의 문제, 막힌 문제를 뚫어내고 추진력 있게 속도감 있게 풀어내자 하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0: 예. 원팀이라면 혹시 여기에는 각 기초자치단체장들의 승리도 같이 하자 뭐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2: 네, 그렇습니다. 네, 31개 시군을 함께 승리하지 않으면 지향점 또 바라보는 눈이 다르면은 아무리 도가 이끌고자 해도 또 시군에서 호응이 협조와 호응을 하지 않으면 성과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0: 예.
2: 경기도민을 위해서도 함께 승리하는 것이 반드시 중요합니다.
0: 예, 사실 경기도는 계속 선거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유권자도 제일 많고 규모도 제일 크지요. 그런데
2: 그렇습니다.
0: 이번 선거에서 여론조사가 별로 안 나와요. 경기도 지사 여론조사가 별로 없습니다.
2: 네.
0: 평택이 훨씬 많습니다. 왜 이렇다고 보십니까?
2: 경기도는 사실은 뭐 제가 경선 과정에서도 예선을 거치면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이 증명이 됐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 좀 안정적으로 그 추세가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각 언론사가 여론조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0: 예.
2: 그러나 이제 현장에 다녀보면 제가 아마 부지런히 여러 곳을 특히 소외 지역을 많이 다니고 있는데요.
0: 예.
2: 이번만큼은 제대로 해달라 기대가 크다 그런 호응이 높습니다.
0: 예, 사실 좀 박빙으로 이겨야 더 절실해지고 그래야 더 일도 잘한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2: 네.
0: 격차가 너무 난다라고 지금 일단 이거는 뭐 일부 여론조사와 또 일부 언론들의 평가입니다. 격차가 난다고 하면 그래서 좀 대충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지적하는 분도 있습니다.
2: 그렇지 않고요.
0: 예.
2: 저는 어떤 직책에 임해서 제대로

0: 그 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최선을 다한다는 그런 각오였고요.
1: 예.
0: 제가 이번에 경기도지사가 된다면 헌정사 최초의 여성 도지사가 되는 겁니다.
1: 예.
0: 광역단체장이 되는 거죠.
1: 그렇죠.
0: 여기까지 오기까지 사실은 여성은 남성보다 두세 배의 각오로 노력해야지만 겨우 주목하고 평가를 제대로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저의 경험상. 네, 저는 단순히 첫 여성 광역단체장이라는 그런 상징에 만족하지 않고 경기도를 가장 잘 이끈 도지사, 실력과 성과로 평가받는 그런 도지사로 기록되고 남고 싶습니다.
1: 예.
0: 그래서 여성 특유의 그 섬세한 눈으로 돌봄의 빈틈이나 일상의 안전, 또 여성의 경력 단절과 일자리 문제, 이동과 주거, 우리 도민들이 겪는 일상의 불편까지
1: 예.
0: 꼼꼼하게 들여다볼 그런 각오로 현장을 부지런히 누비고 있습니다.
1: 그러면 경기도 앞서 이제 좀 넓게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0: 네.
1: 뭐
0: 네.
1: 교통 그리고 여성의 안전 경력 단절도 얘기해 주셨는데
0: 네.
1: 가장 이건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경기도 공약은 어떤 게 있습니까? 참고로 저희 집에는 4명의 경기도 유권자가 있습니다.
0: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우선 그 도민이 바라는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하는 게 중요합니다.
1: 예.
0: 도민들은 교통 문제를 가장 문제라고 여기고 있더라고요.
1: 교통요?
0: 그래서 저는 예. 경기 도민의 출퇴근 시간을 줄이고 교통비 부담은 낮추고
1: 예.
0: 또 이동은 더 편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먼저 GTX ABC 노선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추진하도록 하고요.
1: 예.
0: 또 DEF 노선과 GH 노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국가 철저한 계획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강하게 챙기겠습니다. 그런데 또 GTX 역까지 가는 길도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1: 예.
0: 도시철도나 버스 이런 환승 체계까지 촘촘하게 챙겨서 연결해내겠습니다. 또 교통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수도권 원패스 도입을 약속드렸는데요. 이것은
1: 예.
0: 경기, 서울, 인천을 하나로 묶는 것입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자라고 새 단체장 후보가 이미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1: 예.
0: 네.
1: 수도권에서는 한 패스로 다 다닐 수 있게끔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0: 그렇죠. 네.
1: 예. 알겠습니다. 지금 좀 거창한 계획들, GTX 노선들이 좀 많았는데 이번에
0: 네.
1: 삼성역에서 지하
0: 네.
1: 5층 승강장에 철근이 덜 들어갔다. 2,700여 개나 덜 들어갔답니다. 이러면
0: 네.
1: 아무래도 조금 늦어지거나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0: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일은 발생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1: 예.
0: 지난해 11월에 이미 철거 누락 사실이 확인되고도 6개월이나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 하는 사실은
1: 예.
0: 결코 가볍게 넘길 수가 없고요. 서울시 측의 분명한 책임 있는 해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아직은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1: 예.
0: 1년 전에도 그 신안산선에서 그 붕괴 사고가 있었습니다.
1: 예.
0: 제가 현장에 며칠 전에 가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아마 그 추정 근대는 그 연약 지반에 대한 지질 조사가 면밀히 안 돼가지고 실시 설계에 대한 하자가 있었다라고 저는 추정이 되더라고요.
1: 예.
0: 네. 그래서 이 설계 시공 감리나 또 관리 감독 전반에 심각한 허점이 있는 셈인데요. 이것은 이번에 삼성역 이 사고는 GTX A 노선이 완전히 개통되려면
1: 예.
0: 서울역, 삼성역 구간이 제대로 적기에 공사가 돼야 되는데요. 매우
1: 예.
0: 아쉽습니다.
1: 예.
0: 그래서 GTX A 노선은 우리 파주, 고향, 성남, 용인, 화성의 경기 주민들에게는 출퇴근길과 직결된 핵심 교통망인 거죠. 경기도지사 후보로서 우리 도민의 안전 이동권 역시 크게 위협받았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1: 예.
0: 신속하게 정상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계속 촉구하고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1: 보통은 신속과 또 안전 정확은 약간은 상대적인 개념이 있어서요.
0: 네.
1: 만약에 이게 안전을 보강하기 위해서 공기가 좀 많이 늦어진다.
0: 네.
1: 그래서 지금 현대건설이 제안한 덮판 방식 말고 뭐 다른 방식이 또 필요하다. 그러면 교통의 불편이 GTX 노선이 좀 더 늦어질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0: 그렇습니다.
1: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0: 우선은 안전이 더 중요한 것이죠.
1: 예.
0: 사실은 이 안전에 대해서는 우리 법 체계가 너무 허술해요. 사실 이 부실 시공, 감리 부실, 은폐 정황 이런 게

0: 확인되면은
1: 예.
0: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드러내고 또 책임 있는 주체가 실질적인 책임을 지도록 해서 이후로는 그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예.
0: 네.
1: 알겠습니다. 이 부분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수도권에 네. 있는 단체장 후보들이 모두 다 느끼는 고민 중에 하나일 텐데요.
0: 네.
1: 이재명 정부는 지방 균형 발전을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방에
0: 네.
1: 예를 들어서 대기업들이 들어가는 산업단지도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0: 그런데
1: 네. 수도권에서는 특히 지방선거를
0: 네.
1: 앞두고는 우리가 역차별을 받는다
0: 네.
1: 라는 얘기도 나옵니까? 나옵니다.
0: 네.
1: 어떻게
0: 네.
1: 생각하십니까?
0: 그렇습니다. 그 수도권에도 그 인구 소멸 지역이 있습니다.
1: 예.
0: 들어보셨습니까? 수도권의 인구 위기 지역, 소멸 위기 지역이 있다는 사실.
1: 예.
0: 실제 소멸하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묶여서 수도권 규제를 받고 있고요. 심지어 8종의 그 규제를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1: 예.
0: 그래서 규제 혁신이 필요하고요. 특히 또 최근에 그 반도체에 대해서 많은 그 혹시 분산이 되지 않느냐
1: 예.
0: 이런 우려도 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이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는 속도와 집적이 경쟁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 남부 K반도체 클러스터에서는 설계 생산 소재 부품 장비 시험 평가 또 후공정
1: 예.
0: 이런 것을 전주기를 제대로 완성해서 이 글로벌 초격차를 유지해 나가면서 또 지방과도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1: 예.
0: 제가 이 남부 K반도체 클러스터를 강조하기 위해서 오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오일 들어보셨습니까?
1: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0: 네,
1: 어떤 거요?
0: 평오일을, 예. 수용성 평오일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
0: 네, K반도체 클러스터 도시를 제가 묶어서
1: 예.
0: 수원, 용인, 성으로 이루어지는
1: 예.
0: 성남, 화성, 안성 그리고 평택, 오산, 이천 이렇게
1: 예.
0: 8개 지자체를 완결형 K반도체 클러스터 중심 도시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1: 예.
0: 지금 이 반도체는 이 국가 전략 산업 아니겠습니까? 미국이나 일본, 유럽, 대만이 천문학적 투자를 통해서 이 반도체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1: 예.
0: 우리 대한민국 내부에서도 수도권이냐 또 비수도권이냐 이걸 따지면서 시간을 허비하면 결코 안 되고요. 결국 글로벌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전기도 K반도체 클러스터에
1: 예.
0: 우선 집중을 하고 속도를 더욱 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1: 그러면 지금 이제 용인이죠. 경기도 남부에 있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0: 네.
1: 반도체 클러스터는 지금 뭐 공장이 들어가고 있고요. 일부에서는 지방 이전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건 뭐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 같고요.
0: 네.
1: 만약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추가로 반도체 팹을 짓는다.
0: 네.
1: 그런데 전력 문제가 이제 커서
0: 네.
1: 만약 지방에 짓는다. 그러면 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지방의 그 아까 그런 상생 구조가 얼마든지
1: 예.
0: 가능하고요.
1: 예.
0: 앞으로 이제 그 본격적으로 AI 시대가 열리면은
1: 예.
0: 반도체 수요는 훨씬 꾸준히 늘어날 것이고요.
1: 예.
0: 그래서 이 앞에서 선도하고 있는 이 경기도 권역의 반도체는 반도체대로 초격차를 유지해 나가면서
1: 예.
0: 그 후순위 낮은 그레이드에도 반도체 생산도 꾸준히 이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또 이 전 산업 분야에 AI가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1: 예.
0: 그러면 센스에 들어가는 반도체 또 각 그 산업 분야별로 자동차만 하더라도 무려 3천여 종의 반도체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1: 예.
0: 그럼 예를 들면 울산이 자동차 산업을 메카다 그러면 울산 지역은 자동차에 특화된 반도체,
1: 예.
0: 버티컬 반도체라고 하는데요. 그런 맞춤형 반도체 산업을 이끌 수도 있는 것이고요.
1: 예.
0: 그런 상생 모델을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어서
1: 예.
0: 꼭 이 간다라고 경기도에 지금 잘하고 있는 걸 빼간다라고 판단할 필요는 없고요.
1: 예.
0: 그런 건 안심하셔도 되고 전기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16기가와트가 필요한데
1: 예.
0: 이 16기가와트에 대해서는 이미 전력 제11차 전력 기본 계획에 있어서 그대로 이행만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대체로 한 4기가와트가 부족하다 이렇게 들었는데요.
1: 예.
0: 4기가와트마저도 우리 경기도에서 시허브나 이런 데서 태양광 발전으로 얼마든지 그 정도의 전기는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계획대로 차질 없이 해낼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1: 알겠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네. 것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네. 진행될 수 있다는 말씀으로 네. 이해됐고요. 네. 네. 국민의힘 양양자 후보가 지금 삼성전자 공장 앞에서 이 삼성전자 노사 협상 파업 우려 이것 때문에 단식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40년 동안 양양자 후보는 반도체 쪽에 좀 있었는데 추미애 후보는 이런 걸 잘 모르지 않느냐. 추미애 후보는 강한 이미지가 네. 있지만 사실은 네. 행정을 잘 모르지 않느냐.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정확히는 어디 그런 이게 있네요. 한 인터뷰에서. 서울경제 인터뷰였는데요.
0: 네.
1: 추미애 후보가 싸움꾼이면 나는 불도저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뭐 그렇게 주장은 할 수 있지만 동의한 예. 사람 별로 많지 않을 겁니다. 사실 입법, 사법, 행정을 주로 경험한 거의 단체장 후보 중에는 가장 강점이 있는 유일한 후보라 할 수 있고요.
1: 예.
0: 저 정도의 경험을 가지고 뭐 경험이 없다 그러면 누가 경험을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정당에서 지방자치위원장을 하면서 지방행정에 대한 여러 혁신과 또 제도 쇄신을 위한 그런 구상과 법안 발의도 한 바가 있는 것이고요. 또 직접 행정을 경험한 바가 있고요.
1: 예.
0: 당 대표로서 그 양향자 그 최고 그 당시에 이제
1: 양향자를
0: 후보를 영입을 했을 때
1: 예.
0: 여성 위원장일 때 저는 당 대표였고요. 동시에 또 혁신 성장 추진 위원장을 맡아서 우리나라 산업의 현장을 골고루 누비고 또 문제점을 진단하고 풀어낼 그런 비전을 제시한 바가 있고요.
1: 예.
0: 그런 것들이 그 오늘날 반도체를 이해하는 데도 꾸준히 연결이 되고 있고요. 우리 반도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1: 예.
0: 반도체 산업을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인프라를 어떻게 속도감 있게 추진력 있게 중앙부처와 잘 협의해서 풀어내는가
1: 예.
0: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어느 특정 기업의 기술자 출신이었다라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1: 사실 법사위에 오래 계셨잖아요.
0: 네. 네,
1: 법사위원장도 하셨고 법무부 장관도 이전에 하셨고요. 그래서
0: 네네.
1: 법 쪽이나 형사사법체계 이쪽으로 전문인데 지방행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 않냐라는 게 일단 야당의 지적이고요. 그러면 잘 아신다고 하면 이걸 토론을 하자고 하는 게 또 야당의 네. 주장입니다. 사실 네, 지금 선관위가 준비한 1토론 1회 말고는 네. 예정된 게 없죠.
0: 네.
1: 예.
0: 아니 저를 잘 모르셔서 그런데요.
1: 예.
0: 제가 사실은 그것도 하나의 정관 예우의 일종으로 해당될까 봐
1: 예.
0: 법사위는 늘 피해 다녔어요.
1: 아 그렇군요.
0: 네.
1: 예.
0: 네. 그래서 그러나 저는 한번 맡으면 일을 국민하고 책임감 있게 돌파하는 그런 강한 책임감 때문에
1: 예.
0: 헌신을 했던 것이고요.
1: 예.
0: 그 전에는 산업통상위원이었기도 하고요.
1: 예.
0: 또 환경노동 분야에 또 직접 법안을 설계한 그런 경험도 있고요. 또 행정안전위원으로 과거에는 제가 지금처럼 행정안전위원회라 하진 않았습니다만
1: 예.
0: 행정자치위원회 또는 내무위원회 이렇게 불리기도 했는데요. 그런 시절부터 일찍이 우리나라 지방행정에 대해서 한 6년간 상임위에 있으면서 여러 제도와 혁신 방안 이런 것을 제가 그 법안 발의한 바도 있고요.
1: 예.
0: 또 최초의 정권교체 해낸 김대중 그 정부에서는 처음에 인수위 정무분과의 간사 역할을 하면서
1: 예.
0: 지방행정의 그 보고를 다 받고 간사로서 다 챙기면서 제도 혁신 방안을 직접 기획했던 그런 그 중책을 맡았던 적도 있습니다.
1: 꼭 형사사법 체계가 아니어도 그러니까
0: 네.
1: 뭐 법사위나 아니어도
0: 체계에 대한 그들은 제가 그런 개혁에 대한 그 역할을
1: 예.
0: 누구나 회피하고 두려워할 때 제가 떠나서 그때 열심히 해냈기 때문에 사람들 기억에 각인이 돼 있는 것이고요. 저의 30년 의정활동 대부분은 사실은 법무부 장관과 법사위원장 빼놓고는 거의 대부분은
1: 예.
0: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일들을 쭉 해왔습니다. 특히 그 공정과 인권 이런
1: 예.
0: 것을 저의 가치로 내세우면서
1: 알겠습니다.
0: 지방의 부패 구조 이런 것은 제가 직접 경기도도 제가 국정감사를 와서
1: 예.
0: 경기도에 예전에 효산 기업의 개발 비리라든가 이런 것을 파헤쳐서 예. 그때 국감 스타가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1: 그러면 지금 많은 예.
0: 아주 익숙한 분야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 네, 후보님 걱정을 네. 하시는 분들이 사실 여당 내에서 약간 있는 걸 제가 봐서 그러면 네. 토론을 해서 좀 이런 부분들에 다양한 네. 정책이나 행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왜냐하면 네. 양향 정부나 다루는 분들이 계속 토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0: 네.
1: 종천 후보도 마찬가지고요.
0: 사회자님처럼 이렇게 네. 또박또박 물어주신다면 예. 얼마든지 제가 훨씬 편하게 기탄 없이 말씀드릴 수 있는데
1: 예.
0: 무슨 싸움꾼 프레임을 붙이면서 엉뚱한 트집잡기
1: 예.
0: 이런 네거티브 공세를 하기 때문에 우리 정치를 바라보는 눈도
1: 예.
0: 사실은 우리가 그 건설적인 얘기, 비전을 얘기해야지만 우리 정치를 신뢰를 하는데 정치의 신뢰를 낮춘다거나 또 지방선거 투표율은 굉장히 저조합니다.
1: 예.
0: 그런데 오히려 유권자, 주권자로 하여금 정치를 외면하게 만드는 눈살 찌푸리는 그런 일을 자꾸 만들기 때문에 네 제가 이렇게 오히려 31개 시군을 열심히 다니면서 일일이 챙기고 있습니다. 지금.
1: 알겠습니다.
0: 네.
1: 제가 주재하는 토론에서는 이렇게 너무 심한 디스전 아니고 정책 토론을 제가 잘 주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 네.
1: 혹시 뉴스쇼에 한번 나오셔서 종천 후보와 양향자 후보는 제가 책임지고 오도록 네. 하겠습니다.
0: 네.
1: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0: 그것은 그렇게 뭐 혼자 사회자님 혼자만의 그런 컨트롤로 된다면 얼마든지
1: 예.
0: 좋겠습니다만 대체로 토론이라는 게 그렇지가 않죠.
1: 예.
0: 네, 진흙탕을 막 만들어가는 것이죠. 네.
1: 네, 알겠습니다.
0: 사회자님의 의욕과 의지를 대로 예. 저의 바람대로 되면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1: 사실 뭐 많은 네. 조사에서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0: 네.
1: 거부하는 뭐 여당 후보들이 대부분 거부는 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야당에서 지적도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얼마 전에 조작기소 특검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당연히 조작이
0: 네.
1: 나온다면은 피해자를 생각해서 공소취소를 해야 된다. 그런데
0: 네.
1: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0: 네.
1: 공소취소 권한이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이 선거에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선거 뒤로 일단 밀어놨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0: 저는 그 수사가 있었으면 안 될 인권 침해적인 수사. 이미 제가 장관일 때
1: 예.
0: 2020년이었습니다.
1: 예.
0: 그때도 그 이 피의자의 그 진술을 회유하거나 또 공범의 진술을 그 정거 조작하기 위해서
1: 예.
0: 검사실로 불러내서 조서는 작성하지 않고 이 전화를 외부에 연결시켜 준다든가 편의를 제공하면서 오히려 제2의 범죄를 그 할 수 있는 저지를 수 있는
1: 예.
0: 그런 공간을 열어주고 기회를 만들어주고 했던 검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찰총장이 하게 돼 있는데
1: 예.
0: 오히려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를 잘하고 있다라고 격려를 하면서 징계 청구를 전혀 하지 않았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제가 강하게 질책을 했던 바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인권수사 규칙을 만들어서 그걸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 정권 지표를 쓰고 난 뒤에 그것이 깡그리 이제 무시되고 있었던 거죠.
1: 예.
0: 그러면서 아마 그 2022년도 그러니까 제가 법무부 장관 나오고 난 뒤에도 이제 그 후임 장관 시절에는 대검에서 직접 인권수사 내부 규칙을 만들었었는데 그것을 고스란히 다 위반했다는 것이 이번 국정조사 과정에서 다 드러난 것이죠.
1: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잠시만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시간이 많지는 않으세요.
0: 네.
1: 일단 검찰에서 대검에서 박상용 해당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는데
0: 네.
1: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조사할 때 확인서를 쓰지 않았다. 그리고 변호사에
0: 네.
1: 대한 일부 회유가 있었다라는
0: 네.
1: 거고요. 조작이
0: 네.
1: 있었다라고는 또 지금 이재명 정부의 대검에서 그
0: 네.
1: 부분은 없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0: 앞에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다 하지 못했는데요.
1: 예, 예.
0: 그러니까 그 제대로 그 국정조사에서 나온 것들을 살펴보면은
1: 예.
0: 이 진술에 대한 회유, 강압수사, 있어서는 안 될 인권침해적인 수사가 있었던 것이 확인됐던 것이고요.
1: 예.
0: 그러면 이것이 재빠르게 시정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 시정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국민을 대의하는 입법기관이 적절하게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인데요.
1: 예.
0: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무리하다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검찰을 되짚고 감사하게 하는 검찰을 나무려야 되는 것이고요.
1: 예.
0: 바로 그래서 박상용 검사에 대한 그 대금의 자체 셀프 진상조사 또는 처벌 징계의 가벼운 징계 이런

0: 것들은 정말 웃기는 일입니다. 대금 스스로가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국정조사에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1: 예.
0: 또 그것을 감추는 마사지 그런 그 징계를 하겠다 하는
1: 예.
0: 것은
1: 그러면 말씀은 이제
0: 허용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 네. 이재명 정부의 대검에서 자기 네. 식구 챙기기로 박상용 권사는 징계 청구가 상당히 약한 수준으로 됐다고 보시는 거군요.
0: 네, 제대로 제대로
1: 예.
0: 제대로 감찰이나
1: 이루어지지
0: 이런
1: 않았다.
0: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1: 얼렁뚱땅
0: 말살자하기 위한 그런 징계로 마무리한다는 것은
1: 예.
0: 결코 국민들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1: 예, 경기도지사 네. 후보로 나오셨으니까 마지막으로
0: 네.
1: 유권자들에게 한 말씀 네. 30초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강한 경기, 당당한 경기, 든든한 춘희가 만들어내겠습니다. 경기도는 교통, 또 주거, 일자리 문제, 돌봄 문제, 의료 문제, 또 이 균형 발전 문제, 규제 혁신 문제 이런 여러 산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1: 예.
0: 경기도를 잘 아는 대통령과 또 입법, 사법, 행정 두루 경험하면서 추미애의 추진력이 결합하고 31개 시군이 그 승리한다면 경기도 문제를 시원하게 뻥 뚫어낼 수 있습니다. 추진력을 추미애가 해내겠습니다.
1: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네.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기자들의 디테일이 살아있는 현장 뒷이야기 뉴스 디테일.
1: 네. 발로 뛰는 기자들의 생생한 목소리 뉴스 디테일. 오늘도 김완선과 함께하겠습니다. 김은지 기자, 김완 기자, 서민선 기자입니다.
3: 네. 안녕하세요. 김완선입니다.
4: 네,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밤은 어둠이 무서워요.
3: 아, 또 네. 시작 전부터 진행자가 좀 네. 재밌게 하라고 잡돌했더니 네. 바로 노래를.
1: 아니 이거 끝나고 제가 우리 작가님한테 들었는데 뉴스 쪽 여기 디테일 끝나고 다른 예. 방송 가서는 물론 유튜브긴 합니다만 그쪽은
3: 예.
1: 엄청 재밌어진다고.
3: 네, 정말 재밌는
5: 분이시네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네.
1: 아 그래요?
5: 지상파에선 지상파처럼.
3: 예. 톤앤매너를
1: 재밌게 네. 할 수 있어요.
5: 네, 알겠습니다.
1: 심의 규정 준수하면서 예.
5: 텐션을 올려서 해보겠습니다.
1: 텐션을 올려서. 저 보니까 여기서는 저랑 예전 유튜브 때는 안 그랬는데
3: 예.
1: 우리 김한 기자가 여기에서는 뭐 좀 지루하고 뭔가 있어 보이는 척하는 줄 알았어요.
3: 아, 지상파 저는. 스타일.
1: 지상파 스타일로.
5: 지상파 입성하셔갖고 누가 될까봐 예
1: 아니에요
5: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3: 성대부사도 얼마나 잘하시는데요 네.
1: 제가 늘 강조하지만 네. 품격은 없지만 품질은 있다
5: 네.
1: 네 알겠습니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정용준 회장이 어제 사과문을 냈어요 근데 이게 앞서 뉴스영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과정이나 경위가 나올 것 같은데 얘기가 안 돼요. 일단 뭐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지상파에 적응 중인 김한 기자.
5: 네, 저는 처음에 이게 나왔을 때 누가 만든 이미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3: 아 진짜가 아니다.
5: 네, 진짜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업의 의사결정에서 이게 이 프로모션이 된다 컨펌이 됐다라는 게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진짜여서 아 내가 아직도 한국 사회에 잘 적응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제가 물어봤어요. 기업 다니는 이제 친구들이랑 홍보하는 예. 분들한테 했더니 말을 아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기조가 있었겠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1: 그러니까
5: 이게 기조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당연히 이제 어떤 사람이 정치의식도 없고 역사의식도 없고 뭣도 없어서 이런 아이디어를 낼 수 있어요. 재밌지 않아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관리하는 사람, 결제해야 되는 사람들은 야 너는 무슨 역사의식도 없냐? 이게 말이 되겠냐? 이게 감당할 수 있겠냐? 이렇게 해서 잘라줬어야 되는데 이거가 없이 어쨌든 뭐 그게 스타벅스 사장인지 뭐 정용진 회장까지 올라갔는지는 불분명합니다만
1: 예.
5: 어쨌든 결제가 났다는 거잖아요. 그건 어떤 기조가 이 정도가 상관없다 우리는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거에 반영인 거고

0: 사실 이제 이 부분이 되고 나서 정용진 회장의 사과가 나온 거는 제가 볼 때는 뭐 강한 여론의 압박, 대통령의 질타도 있었지만 사실 이제 스타벅스가 브랜드를 사실상 임대해서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1: 예.
0: 근데 이제 브랜드 가치를 훼손할 경우엔 정상가의 35%로 강제 지분 회수 조항이 있기 때문에

0: 이게 어떤 차별 행위를 마케팅 도구로 쓴 거잖아요.
1: 사실 광주 민주화 운동 네. 또 그리고 박종철 열사에 대한 모욕, 네. 조롱 이건 정말 그래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0: 그런 부분들이 외신에서도 집중적으로 이제 기사를 쓰고 있더라고요.
2: 그러니까 이게 맥락이 이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단순한 이벤트나 해프닝, 그러니까 하루짜리가 아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믿기 시작했기 때문에 커지고 있는 이슈라고 봐야 될 텐데, 그러니까 5.18만이 아니라 지금 이 사항들을 역순해서 보니까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에도 미니탱크일이라고
1: 미니탱크
2: 해가지고.
1: 미니탱크데이.
2: 예, 그러니까 스타벅스에서 그런 행사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정용진 회장의 과거사까지 사실 얽혀서 이 이슈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심각하게 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22년인가요? 예, 소셜미디어 그렇죠. 멸공.
2: 예, 멸공 챌린지 같은 네. 것들을 했던 바가 있는 뿐만이 아니라 저희 시사인에서도 작년에 기사를 쓴 바가 있는데 마가 복음 행사가 한국에서도 열린 바가 있거든요. 예. 여기서도 신세계 정용진 뭐 이런 키워드가 곳곳에 보이면서 스타벅스 코리아에 커피를 공짜로 나눠주는 모습이라든지 이와 관련해서 저희 기자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문의했을 때 사실 저희가 느끼기에는 신세계가 적절한 해명을 하지 못했다라고 보거든요.
1: 어떻게 해명했어요?
2: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잘 몰랐다라는 취지에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냥 뭐 커피를 후원했다 이런 식의 이야기인 건데 아. 그러니까 여러모로 정치적인 혹은 아까 말씀하셨던 혐오와 관련되어 있는 이슈와 연결돼서 보일 수밖에 없는 지점들이 그러니까 신세계가 그리고 스타벅스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더 커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앞서 김한 기자가 업계 사람들의 말을 빌려서 기조가 그랬다.
0: 있었을 것이다.
1: 기조가. 네. 이게 꼭 시켜서 지식이 아니라 네, 네. 담당자든 또는 최종 결제자가 회장님도 멸공멸공하는데 뭐 이 정도야. 앞서 이제 마가 그것도 그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무감각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2: 아, 그리고 사회적 반응도 사실 거기와 연결돼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없는, 말씀이죠.
0: 그러니까 기업의 의사결정은 오너가 있는 경우에는 오너십이 절대적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민주적이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오너가 뭘 좋아하냐, 오너의 취향이 뭐냐, 오너가 어떤 방향을 선호하냐 뭐 이런 거에 엄청 신경을 쓴다고요, 임원들이. 근데 이제 이게 됐다라는 거는 이게 돼도 오너십을 거스르지 않는다라는 선택을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 그게 작용이 되니까 아래에서부터 이제 이런 아이디어나 이런 프로모션들이 검열 없이 잘리지 않고 됐던 거고 저는
1: 무감각하게.
0: 신세계 해명도 이해가 좀 안 가는 게 신세계는 계열사가 스타벅스가 굉장히 큰 계열사입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3조에 이 굿즈 매출만 3천억쯤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다 소비자 아닙니까? 다 그렇죠. 소비자들이 만 원, 2만 원 내고 사주는 건데 근데 이런 회사가 전사 마케팅을 펼치는데 본사의 결제 없이 진행을 한다? 저는 이것도 기업 의사결정 구조에서는 좀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1: 예. 예. 저는 사실 커피 맛을 잘 몰라서 그런데 일단 스타벅스 하면 그 이미지 직장인들이 또는 학생들이 점심 먹고 스타벅스 컵을 들고 그냥 나가서 마시는 이미지 그 이미지가 중요한 자산인데 이번에 이상하게 어떤 이런 일이 나왔습니다. 뭐 이상하게 꼭 아니죠. 서민성 기자 어떻게 보시는지요?
3: 아, 근데 제가 하나 나오면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있는 게 이거가 원래 온라인에서 굉장히 확산이 됐었는데 처음으로 이제 그 언론 매체를 탄 게 저희 광주 CBS에서 처음 기사를 썼습니다. 예. 네. 예. 김한영 기자가
1: 이름 다시 한번
3: 김한영 기자인데요.
1: 김한영 기자가 네네. 썼다고요?
3: 네 그렇습니다.
1: 친한 네. 기자예요?
3: 아 네. 사실 잘 모르는데요. 네.
1: 방송에서 자사 기자들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3: 아 그래도 제가 이제 제 역할이 그런 거인 것 같아요.
1: 아, 그런 거 정치부에서 지시 받은 거예요?
3: 아 그건 아닙니다.
1: 알겠습니다.
3: 아무튼 네. 네. 그런 점이 있고요. 근데 저도 그 아까 김한 선배가 얘기했지만 그 이게 평소에 그 멸치콩 챌린지도 그렇고 멸콩이라고 하면서 이제 신세계 정용진 회장에 대한 그 어떤 이미지가 있었잖아요.
1: 예.
3: 근데 이제 그런 기조에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밑에 직원이 나름 거기 따라가려고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의 심각성 있는지를 좀 인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럴 수 있어요 그 사람은. 근데 이게 공식 그 기업의 그걸로 해서 마케팅 나온다는 거는 또 다른 얘기인 거잖아요.
1: 예.
3: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의사결정 구조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더 놀라운 건 국민의힘 충북도당의 스레드입니다.
3: 그렇죠.
1: 예.
0: 저는 선거를 지금 보름 정도 앞두고 있는 거잖아요.
1: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 논란이 되니까 위에 피플 파워 파티 이렇게 돼 있는데.
0: 네. 충북도당
1: 충북도당이죠.
0: 공식 계정이
1: 내일 스벅 들렀다가 출근해야지 굿나잇.
0: 네. 그러니까 그 밑에 댓글을 단 분은 이제 거제에서 출마하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2: 예.
0: 나 가서 샌드위치 먹어야지 이렇게 달고 그 밑에 다시 내일 아침은 샌드위치당 이렇게 단 건데 저는 그 선거를 보름 앞두고 가만 있으면 중간 정도 해요.
1: 예.
0: 티가 안 나면. 근데 왜 저기에 끼어드는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 정무적 판단이 거의 상실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0: 예를 들면 어떤 생각을 내심에서 할 수 있습니다. 내심에서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앞두면 말로 민생 얘기하고 중도 얘기하고 확장 얘기하고 이게 이제 말하자면 소위 예. 말하는 정무적 판단인 거잖아요. 근데 저거를 하는 건 뭡니까? 아까 김은지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정용진 회장이 극렬 우파인데 우리 편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줘야 돼. 이런 심리가 작동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여러 곳에서 정당으로서의 기능이 작동하고 있는가에서 의심스러운 장면들이 있는데 지금 저 장면 하나만 보더라도 저게 결국에는 충북도당이 공식 사과하는 걸로 마무리 됐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왜 반나절도 못 버틸 저런 이제 말하자면 가벼운 행동을 하는가. 더군다나 이게 5.18 관련된 이슈인데 그러니까 뭐 굉장히 좀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2: 예. 저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전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예. 스타벅스에 그걸 누가 몰랐겠지. 아. 젊은 친구 중에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럴 가능성도 일부는 있다고 생각했어요. 예. 물론 의도의 비중이 많지만 설마 이걸 의도적으로 제정신이야? 이런 게 있었는데 충북도당의 스레드를 보고 의도적인 분들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정무적인 감각을 떠나서 일단 아마 저분은 저게 유리할 거다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3: 그렇죠.
2: 그 세계에 살고 있는 거죠. 그게 좀 놀랍더라고요.
4: 그러니까 지금 뭐 일부 온라인에서 돌아다니는 이제 밈이라고 하죠. 그 사진을 보면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주문할 때 예. 자기 닉네임들이 뜨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러한 현실에 반발하는 일부 이제 극단적인 사람들이 또 가서 굉장히 극우적인 아이디를 가지고는 주문하는 이름을 넣어놓고 예. 그걸 쭉 보여주는 식의 밈들을 소화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의 이 전체 여론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2: 예.
4: 그럴수록 사실 선거에서는 더 극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악재가 더해지고 있는 모양새라는 생각이 듭니다.
2: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다음 얘기로 스벅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4: 네.
2: 혹시 서민성 기자 스벅 더 하실 얘기가?
3: 네. 이거 저는 이 김선민 후보 이 얘기는
4: 거제시장 후보.
3: 네. 이분은 좀 후보로 사퇴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2: 들고요. 거제시장 후보죠.
3: 네. 그리고 이거는 지도부에서 바로 발빠르게 나섰어야 되는 건데 아직까지도 지금 조용한 게 정무적 판단이 아예 안 되는 것 같고요. 이거 관련해서 저희 반장의 표현을 좀 전달해드리고 싶은데 이제 국민의힘이 그 이제 보통 극단 지지층들을 이제 짠물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제 짠물이 아니고 이제 독극물로 가는 거다 이거는.
2: 잠시만요. 그거는 지금 CBS 정치부의 서민성 기자 위에 있는 반장이 좀 얘기해달라.
3: 네, 김광일 반장입니다.
4: 네. 아,
2: 김관
3: 일 반장입니다.
4: CBS 기자 성함을 여러 명 알게 되네요.
2: 네. 거기 권민철 부장 계시죠?
3: 아, 네.
2: 권 부장이 다 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거? 그래서 CBS 정치부 좀 얘기 좀 해라.
0: CBS 정치부 반장 국민의힘 독극물이라고 했다.
3: 네. 네. 이거는 짠물이 아닌 거기 독극물로 가는 거다 이런 예. 표현을 했는데 굉장히 적합한 것 같더라고요.
2: 적합하다.
3: 네, 전선을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이건.
2: 앞서 이제 거제시장 국민의힘 후보가 네일스벅에서 샌드위치 먹어야. 하겠당 한 거는 이런 논란이 있는지 몰랐다고 하는데 사실 납득이 안 됩니다. 정치인들 쓰레드에 저렇게 쓸 건 이슈 된 거 다 봤잖아요.
4: 오히려 이런 이슈를 몰랐다는 자체가 더 심각한 사안일 수 있죠. 왜냐면
3: 처음에 안 되죠.
4: 전 국민이 떠들고 있는 이야기인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정치를 한다?
2: 알겠습니다. 사실 5.18 관련해서는 저희가 장동혁 대표가 기념식에 참석을 했는데 현장에 비표를 떼는 모습. 이건 또 서민성 기자가 직접 촬영을 했다고. 영상을 잠깐 저희가 보겠습니다.
5: 대표님 한 말씀 해주세요. 대표님 헌법소록 관련 한 말씀 해주시죠.
2: 감사합니다.
3: 카메라 기자가 이충현 기자가 촬영한 겁니다.
4: 오늘 CBS 기자들의 활약이 어마어마하네요.
2: 잠시만요. 서민성 기자님
3: 네.
2: 하루에 한 명만 해요. 정치자들이 기억을 못해요.
0: 많이 말하면 한 명도 기억 못하지.
3: 물 들어올 때 놓쳐야 한다고 계속
2: 오늘 하겠습니다. 누구 할 거예요? 반장 할 거예요?
0: 오늘 반장이 좋은 것 같아요.
3: 아, 네, 반장으로만 네. 그러면 네.
2: CBS 정치부의 야당 반장?
3: 아니, 민주당 반장이
2: 민주당 반장인 네. 김관
3: 김광일인데
2: 김광일 반장이
3: 예 반장이자 국회 팀장
2: 독극물이다 알겠습니다. 예
3: 아무튼 이거는 이충현 기자가 찍은 영상이고요.
2: 네.
4: 근데 서 기자님도 계셨다는 거 아니에요?
3: 네네 전 저 뒤에서도 저도 이제 카메라를 찍고 있었는데 저는 잘 안 보이더라고요. 아무튼 근데 그 항의하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 그 시민들 사이에 제가 껴서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2: 네.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3: 근데 지금 그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시민들의 항의가 있었어요. 있었고. 그 내용을 좀 전해드리면 뭐 우리나라가 복받은 나라다 저런 뭐 X도 여기에 올 수 있고 막 이런 뭐 비아냥거림
2: 예.
3: 그다음에 뭐 뭐 윤석열이 내란을 저지르고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게 우리 민주주의 덕분인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0: 이제 어떻게 보면 비아냥과 뭐 이런 얘기들 많았고, 그다음에 이제 장동건 대표가 차를 타야 되는데 차 뭐 차 빼라, 뭐 불법 딱지 뭐 붙여라, 뭐 이런 얘기들이나 뭐 여섯 채 뭐 집 팔고 와라, 뭐 네. 이런 이야기들, 뭐 항의들이 있었는데, 그 솔직히 말씀드리면 생각보다는 그게 세지 않았어요.
1: 아, 분위기에서. 네.
0: 예전에 취임하고 나서 망월동 묘지에 찾아갔을 때는 그때는 아예 참배도 못했거든요. 시민들이 예. 반대에 부딪혀서. 근데 이번에는 이게 국가 행사다 보니까 국가보훈부에서 이제 주최를 하는데 동선을 정확히 분리를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계시는 시민들은 굉장히 일부만 계시는 거고.
1: 아, 그렇군요. 저희가 풀샷으로 못 보고 지금 저만 보니까 그런데.
0: 네, 그렇습니다.
1: 아주 대대적으로 이번 행사는 장동에 절대 못 오게 해라. 이 아예 막 엄청나게 못, 그건 아니었다는 말씀이시죠?
0: 네, 그건 아니었고 그렇게도 못하게끔 이제 경호나 이런 동선이 이렇게 짜여져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에서 출마한 기초랑 광역 국민의 의원들 있잖아요.
1: 예.
0: 그분들이 와서 이미 스크럼을 짜고 있었어요. 처음 입장을 할 때. 그래가지고 장동건 대표가 내리자마자 거의 뭐 보쌈에 가듯이 싹 이렇게 다 같이 우르르 해가지고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장동건 대표 온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뭐 진행된 그런 게 없잖아 있었고. 네, 현장 분위기는 실제 그랬습니다.
2: 광주 시민들이 전날 윤호계인들이 금남로에서 행진을 했어요. 대대적으로. 근데 그때도 제가 영상을 보니까 굉장히 전략적이네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광주 시민들 예. 오랫동안 이제 이거가 우리가 역공의 빌미를 주면 안 된다.
1: 그렇죠.
2: 이런 생각이 굉장히 오래된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날도 금남로에서 저 같으면 화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남로에 5월 17일 날 내려와서 막 그러면
1: 예.
2: 근데도 이제 보고 에휴 이러고 그냥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장동건 대표 왔을 때도 내려가기 전부터 무슨 일 나는 거 아니냐, 어떤 그림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역시 이제 그 광주 시민들의 이 수준이 굉장히 높다 이런 거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1: 만약에 강한 반발, 장동건 대표에 대한 광주 시민들의 강한 반발을 포착해서 그거를 역결집으로 삼을 했다 그런 의도가 있다면, 뭐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도 사실 많긴 합니다. 그건 정말 나쁜 짓이죠.
2: 아, 그럼요.
1: 저 네. 피해받은 사람들의 상처를 이용하는 거니까요.
0: 저는 그래서 장동건 대표가 들어갈 때 스무스하게 들어왔거든요. 나올 때 혼자 당당하게 이렇게 걸어 나왔어요. 그러면서 비표를 뗐거든요.
1: 예.
0: 거기에서 들어갈 때 생각보다 반발이 없으니 나올 때 뭔가 모습을 연출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 일단 공원 서민성 기자의 생각.
0: 그리고 제가 네, 그렇죠. 나름의 친 장동혁 기자로서 제가 장동혁 대표랑 좀 네, 옛날에 가까웠습니다.
2: 예. 장동혁 대표 어디 가봤다 그랬죠? 집에 가봤다.
1: 고령서천의 지역구에.
0: 지역이요. 네, 네. 두 번 갔습니다. 두 번. 네. 근데 이게 장동혁 대표는 평소에 전화 안 받는 것도 메시지다 이런 예. 얘기를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굉장히 이런 상징 정치 이런 거에 좀 능숙하신 분인데. 그 분이 차에 타기 전에 이 배지를 뗐다?
3: 아, 모두가 다 지켜보는 데서 네, 이걸 그렇죠. 한다는 행위는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알고 하는 것일 것이다.
0: 네, 알고 했을 거라고 충분히 그 예. 의심이 되고, 그 다음에 예. 뭐 기자가 계속 옆에서 물어봤거든요. 헌법 전문에 5.18 정시 수록하는 거에 반대했냐. 근데 그거에 대한 대답은 안 하고 이제 배지를 떼는 걸 보여줌으로써 나름의 이제 그 메시지를 전달한 게 아닌가 제 추측입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송원석 원내대표 얘기도 했는데 그건 이따 예. 유튜브에서 잠깐 예. 하고요. 유튜브에서 좀 더 얘기가 잘 나올 것 같아요.
3: 예, 여기 좀 디테일이 있는
1: 디테일이 있어서. 아, 그래요?
3: 예.
1: 아, 역시 그 시사인의 앵커로서
2: 녹음 들었어요?
1: 일단은 아니요, 일단 유튜브도 보셔라 이 얘기예요 지금.
2: 그렇죠.
1: 예. 유튜브도 보셔라 이
2: 얘기. 아, 난 또 이따 유튜브에서 녹음 트는 줄 알고.
1: 그러면 이제 전북지사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이원택 후보와 무소속 김관영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입니다. 최근 세전부신문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16일 17일 무선 ARS 방식으로 조사한 내용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고요. 이원택 후보 40.5%, 김관영 후보 42.1%입니다. 이 정도면 오차범위 내예요. 지금 전북지사 후보 사실 정청래 대표가 주도하면서 김관영 지사가 컷오프가 제명됐죠.
3: 예.
1: 논란이 좀 많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3: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의 그 당대표 연임 선거의 바로미터가 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예. 건 사실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선거는 마지막까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도부를 중심으로 열심히 뛰고 있기 때문에 다시 또 민주당 결집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예.
2: 이게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부울경보다 더 중요해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실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보는데, 이게 이제 이거는 노골적으로 정청래 리더십, 그다음 민주당의 공천 과정에 대한 불만이 숫자로 표현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1: 예.
2: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는 8월 전당대회 가는 데 있어서 부울경 성적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만약에 전북을 져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도 처음에 이제 김광영 지사 숫자가 나왔을 때는 아 이거 뭐 정리될 거야 이런 분위기가 민주당 내에 있었는데
1: 예.
2: 지금 굉장히 긴장.

0: 긴장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1: 긴장감이 있다.
2: 전 요거 관련해서 제가 기사도 한번 쓴 적 있는데 예. 한마디로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반청 서남풍이 불기 시작했다.
1: 아, 반청 서남풍. 네. 서남풍이 사람 이름인 줄 알았어요. 서남풍.
3: 보통 동남풍 이야기 많이 하니까.
2: 네, 네 그렇죠.
0: 빗대서. 보통 서남풍 남서풍이라고 하지 않나요? 네.
3: 서쪽으로 간접시켜가지고 서부터
2: 들어가요. 동남풍이 빗대서.
0: 아, 빗대서. 네.
2: 보통 부산 동남풍 얘기하니까 아, 그래서 요즘 남풍이 무섭구나. 네. 아. 부산 북가대 흐름도 있고 해서 네 그렇습니다.
1: 예. 그러면 만약에 진다면. 김관영 후보가 만약에 이긴다면 정청래 대표 리더십 전당대회 영향이 있을까요?
3: 예, 왜냐하면 이게 공천관리의 실패를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여기가 격전지라고도 저희가 안 말하다가 막판에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예. 상징적인 장면이거든요. 정 대표로서는 정말 중요한 지역이 갑자기 되어버렸죠. 불금보다 어렵고 중요하다라는 말이 딱 나오는 상징적인 메시지 같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호남 지지율 얼마 전에는 뭐 많은 의원들이 가서 이원태 후보를 미는 그런 부분들이 좀
0: 저는 이 지지율이 어쨌든 결과적으로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본인들에게 우호적으로 바뀔 거다라고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무소속이니까 힘이 빠질 것 같은데 이런 숫자가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반감의 표시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 자체가 지금 적신호인 거죠.
1: 적신호다. 네, 북갑 여론조사와 부산 북갑 여론조사 그리고 앞서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 얘기 이건 제가 유튜브에서 조금 뒤에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3: 디테일로
1: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세 분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4: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5: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4: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5: 우리 집은 슈가버블
6: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디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5: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6: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5: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6: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5: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6: 제조원
7: 현대 오피스.
8: 어디까지 가시나요?
9: 살아서 장까지요.
8: 혹시 닥터 캡슐 전?
10: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9: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10: 닥터 캡슐.
9: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또 눌어붙었네.
11: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12: 네, 오늘 뉴스쇼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꿀단지 분들과 유튜브에서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3: CBS 농업이 AI를 만나 데이터로 흙을 읽고 자동으로 관리하는 스마트 농업시대. 충청남도는 지금 청년 농업인의 미래를 함께 키워가고 있습니다.

0: 스마트팜 교육부터 창업까지 청년의 꿈이 현실이 되는 곳,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수도 바로 충청남도입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선두주자 충청남도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문지혜입니다.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듯하지만 점검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4월 20일부터 두 달간 정부는 전문가와 함께 전문 장비를 활용하여 사고 우려 시설을 점검하고 관리합니다. 주민 여러분도 위험 요인을 발견했다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점검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된 시설은 점검 결과를 안내하고 조치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예보, 2026년 집중안전점검, 국민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행정안전부.
2: 안녕하세요. 배우 박신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으로 투자하시나요? 수만 명의 팔로워, 화려한 수익인지, 화면 속 누군가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마치 정답처럼 들릴 때가 있죠.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그 사람의 추천 종목이 사실은 그가 미리 사둔 주식일 수 있습니다. 나의 좋아요와 매수가 누군가의 부당한 수익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보이는 것보다 팩트를 먼저 확인하세요. 타인의 투자 정보에 의해 나의 자산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투자의 길, 금융감독원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3: 기적이란 말 좋아하세요?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십니까? 기적은 우리 주변에서 늘 일어나고 있다. 삶 자체가 기적 중에 기적이기 때문이다. 책 속 이야기, 버나드 쇼의 문장들 속 한 문장입니다. 버나드 쇼의 또 다른 말도 있습니다. 화를 내는 매 분마다 당신은 60초의 행복을 잃는 셈이다. 즉, 60초 동안 기적을 즐기지 못하는 것이지요.
4: 날씨와 생활입니다. 한동안 때이른 여름 더위가 이어지더니 오늘 내일 사이에는 여름비처럼 강하면서도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이미 전국 곳곳에서 비가 내리고 있고요. 특히 오늘 늦은 오후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2, 30mm 안팎의 세찬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강원산지에 최대 150mm 이상, 경기 서해안과 충남 북부 서해안, 제주산지에 최대 100mm 이상, 그 밖에 전국에도 20에서 8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또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서 비바람 피해 없도록 대비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후부터 점차 그치겠고 또 때이르게 찾아왔던 고온 현상도 누그러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 20도에 머물겠고 광주 22도, 춘천, 청주, 대구 18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크게 낮아져서 종일 선선하겠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1: 상쾌한 하루 보내세요. 여기는 CBS입니다.
5: 광고하기 좋은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엄마 회사 같이 갈래?
2: 엄마
3: 민준아
4: 유정아
5: 필요할 때 확장 돌봄.
6: 어,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3: 아빠 늦게 와도 돼.
5: 밤늦게까지 야간 돌봄.
7: 주말 약속 또 못 지켰네.
3: 나도 바쁘니까 끊어.
5: 주말에도 긴급 돌봄.
3: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웃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5: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8: 가전제품 살 때 성능과 가격만 따지시나요? 이제 11가지 재활용 기준까지 통과한 친환경 이순환 우수 제품 인증 마크를 확인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9: 이순환 우수 제품.
10: 가전제품 버릴 때 아직

0: 집도 돈 내고 버리시나요? 이제 집안까지 방문 무상으로 수거. 재활용까지 가능한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1: 무상 방문 수거.
0: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2: 살 때는 이순환 우수 제품,
0: 버릴 때는 무상 방문 수거.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순환 거버넌스와 함께합니다.
3: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4: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3: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5: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말투나 화법이 달라지면 말의 내용이 전혀 다르게 느껴집니다. 특히 안 좋은 일일수록 일부러 그럴듯하게 말해보는 거죠. 뭐 예를 들어 만약 주식계좌가 좀 파란불로 가득 찼다 그러면은 손실을 봤다가 아니라 국가 경제와 기업의 미래를 위해 장기 투자를 감행했다, 혹은 노동소득이 금융소득을 앞질렀다, 뭐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바쁜 출근길 눈앞에서 아깝게 버스를 놓쳤을 때 운이 없었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아침 풍경을 음미할 수 있는 낭만적인 시간을 선물 받았다 이렇게 그럴듯하게 포장하기 물론 이런 거는 좀 연습이 좀 필요하겠죠. 자, 살다 보면 돌발적인 변수는 늘 생기기 마련이고요. 예기치 못한 상황 앞에서 우리 마음을 단단하게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럴듯한 포장과 적절한 방어막이 필요하니까 말이죠.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5월 20일 수요일 입주 1321일째 방송 지금 시작합니다.